0: 만들어서 아이들이 쓸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되면 그것도 되게 만족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것들에서 만족을 느끼고 있는데 모든 공통점은 고양이와 수의사로 연결되는 것 같아요.
1: 수의사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정의해주세요.
0: 말하지 못하는 동물을 치료할 수 있는 사람. 사실 꿈이라는 거는 너무 막연할 수 있거든요.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진정으로 내가 알 수 있어야 그거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네, 최대한 경험을 많이 체화하는 시기로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나이쯤 되면 인사말에 그 말을 많이 해요. 별일 없으시죠? 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께 별일 없다는 거는 너무 안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별일이 있는 하루하루를 사시기를 바랍니다.

0: 나는 준성이야.
1: 오늘도 우리랑 같이 재밌는 단어 공부해보자.
0: 다들 준비됐지?
2: 똑똑 선생님 알려주세요.
3: 안녕 여러분, 똑똑 선생님이에요. 오늘 배울 단어 함께 만나볼까요? 오늘 배울 단어는 바로 생일, 생일이에요. 오, 벌써 얼굴 표정이 정말 밝아졌어요. 생일은 무슨 뜻일까요?
1: 생일은 자기가 태어난 날, 그때가 생일이 되는 거예요.
3: 오, 정답입니다. 생일은 세상에 태어난 날 또는 그것을 해마다 기념하는 날을 뜻해요. 생일에는 미역국을 먹어요. 또는 생일 선물로 장난감을 받았어요. 이렇게 쓸 수 있지요. 우리 준성이는 생일하니까 얼굴이 밝아졌는데요. 이유가 있을까요?
1: 생일은 선물도 받고 축하도 하고 케이크도 먹고 완전 제 날이에요.
3: 맞아요. 리아도 생일날이 되면 리아가 하고 싶은 걸 많이 하지요?
4: 일본 여행 가게 갔는데 그냥 그렇게만 해요.
3: 아, 그렇구나. 일본 여행 가서 케이크 안 먹었나요?
4: 네, 못 먹었죠.
3: 아...
4: 케이크 안 먹었어요.
3: 어떻게 하면 리아가 행복한 생일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4: 친구들 집에 초대하고 싶어요.
3: 친구들 몇 명 초대하고 싶어요?
4: 100명.
3: 리아 집에 그렇게...
4: 10명?
3: 10명, 좋아요. 선생님 딸 생일에 10명 초대받거든요. 딱 좋아요. 적당히 재밌어요. 준성아, 준성이는 앞으로 맞을 생일에 뭘 하고 싶어요?
1: 일단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거 선물.
3: 선물, 어떤 선물 받고 싶나요?
1: 책. 끈 아니고. 보드게임이요.
3: 아, 보드게임 선물 받고 싶구나. 준성이 기억에 남는 생일 이야기 해줄 수 있나요?
1: 네.
3: 네.
1: 5살 때 어린이집에 가서 할머니가 그 어린이집까지 와가지고 생일 케이크를 어린이집에다가 갖다 주고 갔어요.
3: 우와, 너무너무 행복했겠다. 준성이도 나중에 할머니가 계시는 노인정에 케이크 갖다 드리세요.
1: 노인정이라뇨?
3: 아직 할머니...
1: 저희 할머니는 그렇게 나이가 안 드셨어요.
3: 아,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생일이라는 말을 함께 배워봤어요. 그러면 생일에 어울리는 오늘의 짝꿍 단어 한번 만나볼까요?

0: 생일에 어울리는 짝꿍 단어는 축하하다. 축하하다라는 말 자주 쓰죠?
1: 네.
0: 무슨
1: 네.
0: 뜻일까요?
1: 기분이 좋.
0: 기분이 좋죠. 그 말을 들었을 때 우린 기분이 좋아요. 축하하다는 남의 좋은 일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다라는 뜻이에요.

0: 친구의 생일을 축하했어요. 또는 할아버지의 생신을 축하드렸어요. 이렇게 쓸 수 있는 말입니다. 세상에 태어난 날인 생일과 축하하다는 낼래야 뗄 수 없는 짝꿍 단어. 누군가를 축하해준 적이 있나요?
1: 네. 네.
0: 어, 리아.
1: 다솔이라고 친구가 있는데 걔가 생일이라가지고 축하 편지랑 동전지가 주고 생일 파티에 갔었어요.
0: 동전지갑을 선물해 줬구나.
1: 네, 생일 파티에도 했었어.
0: 받았던 친구가 정말 행복했겠네요. 우리 준성이는 누구를 축하해 준 적이 있나요?
2: 저는 그냥 아는 사람이면 그냥 기본으로 다 생일 축하한다는 말은 해줘요. 전화로도요.
0: 그렇구나. 선생님한테도 해줄 거예요? 8월 25일.
2: 근데 전화번호가 없잖아요.
0: 조금 이따 알려드릴게요. 네. 생일에 가장 많은 축하를 우리는 받고 사는 것 같아요. 혹시 생일 말고 축하를 받아본 경험이 있나요?
3: 저요.
0: 리아.
1: 입학했을 때, 학교 처음 입학했을 때.
0: 맞아요. 첫 입학이었네요. 초등학교. 네. 그때 축하를 받아봤구나. 또 우리 준성이나 언제 축하를 받아봤을까요?
2: 저 태어난 지 3,000일 됐을 때.
0: 우와, 그걸 누가 세고 계셨어요?
2: 아니, 그거 세고 있는 거 아니고 그냥 자동적으로 3,000일이라고 엄마가 하시던데요?
0: 그러니까.
2: 그거 할머니, 할아버지, 아빠 다 해던데요?
0: 그러니까 준성이 부모님들은 진짜 대단하시다. 그럼 우리 또 어떨 때 축하할 수 있을까요?
1: 친구가 무슨 대회 갔는데 대회에서 1등 했을 때 축하해 줄 수 있어요.
0: 맞아요.
2: 그냥 무슨 일이든 친구한테 좋은 일이 생기거나 가족한테 좋은 일이 생기면 축하해 줘요.
0: 맞아요. 앞으로 우리 친구들에게 축하할 일이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오늘 배운 생일과 축하하다 두 단어로 글짓기를 한번 해볼까요? 똑똑 공책을 꺼내고
4: 꺼내고
0: 펼쳐서
4: 펼쳐서
0: 오늘 배운 단어로 글짓기를 해볼까요?
4: 네.

0: 생일, 세상에 태어난 날 또는 그것을 해마다 기념하는 날. 축하하다. 남의 좋은 일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다.
1: 우리 친구들이 쓴 문장을 확인해 볼까요?
2: 네.
1: 우리 준성이부터 읽어 볼까요?
3: 내 생일은 1월 18일이다. 생일이 되면 축하해 주는 게 기본이다.
1: 월과 일을 쓸 때는 1월 띠이고 18일이다 라고 써줍니다.
2: 아.
1: 네, 잘했어요. 다음은 우리 리아 읽어볼까요?
4: 우리 집 고양이는 지 고양이라서 생일을 모른다. 오늘은 친구의 생일이라 축하해 주고 싶다.
1: 오늘 생일과 축하하다 두 단어를 배워보았어요. 이제 우리 친구들이 생일을 맞은 다른 친구들에게도 즐겁게 축하해 주세요.
2: 네.
1: 좋아요,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새로운 단어로 만날게요. 친구들,
2: 안녕!
5: Oh, 이거 진짜야?
6: 에이, 설마. AI겠지?
5: 오, AI로 만든 거네.
7: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8: 입에 넣고 달려가던 피터. 저런, 사탕이 목에 걸리고 말았어요.
9: 로보카폴리 안전스쿨. 갑자기 음식이 목에 걸렸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사탕이 녹을 때까지 기다린다. 2번, 주변 어른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0: 정답은 2번. 음식이 목에 걸려 숨을 쉴 수 없으면 빨리 주변의 위험을 날려 도움을 받아야 해요.
1: 음식을 먹을 땐 엎드리거나 누워서 먹으면 안 돼요. 반드시 바른 자세로 앉아서 먹어야 해요.
0: 로봇카 폴리랑 꼭꼭 약속! 로봇카.

0: 저기 있나요?
1: 오늘도 그림남매와 함께 재밌는 속담과 관용어를 배워봐요.
0: 오늘은 어떤 속담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
1: 라라에게 물어보자.
0: 그래.
2: 라라야, 알려줘!
3: 똑똑, 그림남매 안녕?
2: 안녕!
3: 잘 지냈어?
0: 어.
3: 좋아. 오늘의 속담은? 라, 묻은 개가 겨 묻은 게 나무란다. 라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는 무엇일까?
1: 라 묻은 개가 겨 묻은 게 나무란다?
4: 그게 무슨 말이지?
3: 오늘 어려운 단어가 너무 많지? 일단 겨란 벼, 보리, 조 등의 곡식을 찧어서 벗겨낸 껍질이야. 우리가 먹는 곡식은 겨가 벗겨진 속 알맹이지. 그리고 나무란다는 상대방의 잘못이나 부족한 점을 꼬집어 말한다는 뜻으로 꾸짖다, 다그치다와 비슷한 말이야.
0: 그러면 뒤에는 그 개가 더러워서 꼬집는 거 아닐까? 조금 깨끗하게 하고 다녀라 라고 꼬집는 거 아닐까?
1: 어? 흙? 흙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 아니면 물? 물 묻은 개일 수도 있잖아. 그럼 난 흙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 로 할게.
0: 나는 물로 할게.
3: 좋아. 그럼 오늘도 한번 즐겁고 재미있게 그림을 그려봐요.
0: 좋아. 좋아.
1: 근데 윤슬이는 물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가 무슨 뜻인 것 같아?
0: 만약에 깨끗한 사람이 더러운 사람한테 너 이거 더러우니까 다시 깨끗하게 만들어서 다녀야 돼. 이러면 사람들이 너를 싫어한단 말이야 할 때 너 이거 안 어울리니까 다른 거 입어봐 하고선 알려줄 때? 아니면 조금 찝어줄 때?
3: 친구에게 어울리는 것을 충고해준다라는 뜻인 거지?
0: 응.
3: 좋아. 그럼 우준이는?
1: 겨보다 흙이 좀 더 더럽잖아. 흙은 여러 생물들의 배변도 섞여 있고 그렇잖아. 훨씬 더러운 개가 겨 묻은 개한테 막 야, 너 너무 깨끗하지가 않잖아. 이렇게 자신은 돌아보지도 않고 남에게 충고만 하는 사람한테 쓸 수 있지 않을까?
3: 아, 자신의 처지는 모르는 채 남에게 충고하는 사람이라는 뜻이구나.
1: 맞아, 맞아.
3: 그럼 우준아, 응? 우준이는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어?
1: 내 짝꿍이 네가 그린 그림을 보고 야, 너 진짜 못 그렸다. 그림에는 재주가 없는 것 같은데? 라고 놀렸었거든. 근데 막상 결과를 봐보니까 걔가 나보다 훨씬 못 그린 것 같은데? 네가 그 상황을 흙 묻은 개가 겨 묻은 게 나무라는구나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
3: 좋아. 윤슬아, 그럼 물 묻은 게 겨 묻은 게 나무란다 라는 말을 일상생활에서 어떨 때 사용할 수 있을까?
0: 더러운 친구와 깨끗한 친구가 있을 때 깨끗한 친구가 더러운 친구한테 너 이거 좀 씻어야겠다 이렇게 다니면 사람들이 널 안 좋아해. 최대한 깨끗이 씻고 친구들이랑 잘 놀아야지. 그래야지 깨끗한 친구가 될 수 있어. 다음부터는 씻어야 돼. 이렇게 말할 때 물 묻은 게 겨 묻은 게 나무라는구나. 이렇게.
3: 친구를 위한 충고를 해준다는 뜻인 거야?
0: 응.
3: 좋아. 그럼 그림남매. 오늘도 한번 어떤 재미있는 생각을 했는지 우리에게 설명해 줄래?
0: 좋아.
1: 그래.
0: 여기 봐보면 한 마리 검은 애는 더러운 애고 한 마리 파란 애는 깨끗한 애야. 깨끗한 개가 더러운 개한테 너 좀 씻고 다녀라 이러면 내가 거기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물 묻은 게 겨 묻은 게 나무라는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1: 나는 이렇게 그렸어. 여기 흙 묻은 개가 겨 묻은 개한테 너 너무 더럽다. 좀 씻고 다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자기 처지는 생각도 안 하고 남만 지적한다는 뜻인 것 같아.
3: 좋아. 두 사람 중에 정답이 있을까? 라라가 알려줄게. 뾰로롱.
2: 뾰로롱.
3: 오늘의 속담은 똥 묻은 개가 겨무든 게 나무란다야. 벼나 보리, 조 등의 곡식은 껍질에 쌓여 있어서 그냥 먹을 수가 없어. 옛날에는 이런 곡식을 집마당에 있는 절구에 넣고 찧어서 껍질을 벗겨냈지. 벗겨낸 껍질을 겨라고 하는데 겨에는 지방과 단백질이 많아서 가축의 사료나 비료로 썼어. 절구질을 할 때 겨가 바람에 날리기도 해서 집에서 키우는 개의 털에는 겨가 잘 붙기도 했지. 그런데 냄새나고 더러운 똥을 묻힌 개가 곡식의 껍질인 겨 묻은 개에게 몸에 이상한 것을 묻히고 다닌다고 흉 보고 나무란다면 어떨까? 겨 묻은 개는 똥 묻은 개를 보고 자기나 잘하지 라는 생각을 할 거야.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에 나무란다는 속담은 겨가 똥보다 더러울 리가 없는데 자기의 단점은 보지 못하고 오히려 남의 작은 단점을 본다는 뜻의 속담이야. 사람은 누구나 단점이 있어. 그러니 남의 잘못을 들추기 전에 먼저 나의 잘못은 없는지 곰곰이 생각해보는 게 좋아. 만약 아침에 늦게 일어난 나를 보고 오빠가 지각하지 말라며 꾸짖는다면 옆에서 보고 계신 아빠는 이렇게 얘기하실 거야.
5: 너는 어제 숙제 안 해가서 선생님한테 야단 맞았다며? 이런 걸 보고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게 나무란다 라고 하는 거란다.
3: 라고 말이야.
6: 아~ 똥이었구나 똥!
0: 똥! 하지만 아, 진짜 답은 완전 재밌다. 똥이네.
6: 그러니까.
0: 아니 그러면 우리가 쌍 똥을 개가 그 몸에다가 묻히고 다니는 거라고? 진짜 웃기다.
6: 그러게.
0: 오늘의 속담은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게 나무란다.
1: 자기는 더 큰 흉이 있으면서 남의 작은 흉을 본다는 뜻.
0: 그럼 우린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3: 재치와 유머가 담긴 속담과 관용어. 뜻을 정확히 알고 알맞은 상황에서 사용한다면 우린 모두 똑똑 문해력 박사! 뾰로롱!
7: 바야흐로 글로벌 시대, 영어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영어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요? 이제 EBS2가 든든한 영어 실력 보장 시대를 선언합니다. 영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가능한 전국민 영어 콘텐츠. 영어 고민은 이제 그만! EBS2 지금 바로 플레이하세요.
8: EBS2는 0세부터 1학세까지 보장되는 순수 무료형 앱입니다. 앱 설치 후 영어 강의 시청 시 영어 실력이 향상 또는 몰라보게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nglish.

0: 콩쥐와 연못에 간 팥쥐는 깊고 깊은 연못 속으로 콩쥐를 힘껏 밀어버렸어요. 콩쥐 팥쥐.
1: 오호, 드디어 나왔다. 기다리고 기다렸던 콩쥐 팥쥐. 이 이야기 모르는 친구들은 아마 없을걸? 그치?
2: 응, 그럼.
1: 자, 그럼 시작해볼까? 뿅뿅!
3: 뿅뿅!
0: 콩쥐는 엄마가 일찍 돌아가셔서 새엄마 손에서 자랐어요. 새엄마는 자기가 낳은 팥쥐만 예뻐하고 콩쥐를 미워했어요.
4: 콩쥐야, 부르면 냉큼 와야지 왜 꿈을 대?
5: 밭일하느라 죄송해요, 어머니.
6: 히히, 난 벌써 다 끝냈지롱.
4: 일도 못하면서 게으름까지 부려? 벌로 곡식껍질 벗겨놓고 장독에 물도 깃고 배도 짜놓거라. 우린 이웃마을 잔치집에 갔다 오마.
6: 메롱.
0: 산더미 같은 곡식을 보자 콩쥐는 눈앞이 캄캄했어요.
5: 아휴, 이걸 언제 다 하지?
4: 콩쥐야, 어? 걱정 마. 지난번에 네가 우리에게 콩을 나눠줬잖아. 오늘은 우리가 도와줄게.
0: 호르르 날아온 참새들이 곡식을 쪼아 껍질을 벗겨주었어요. 그런데 물을 장독에 부으려고 보니 장독 밑이 깨져 있었어요.
5: 물을 부어도 소용없네. 어머니가 아시면 화내실 텐데.
0: 그때 두꺼비 한 마리가 엉금엉금 나타났어요.
4: 콩쥐야, 내가 장독 안으로 들어가 깨진 곳을 막아줄게. 내가 소에게 밟혀 죽을 뻔했을 때 네가 구해줬잖아.
0: 배 짜는 것은 콩쥐를 갸륵하게 여긴 선녀가 도와주었어요. 선녀는 콩쥐에게 고운 비단 옷과 꽃신도 선물해 주었어요.
7: 이 옷과 꽃신을 신고 어서 잔치집에 가보렴.
0: 하지만 잔치집에 온 콩쥐를 보고 팥쥐 엄마가 화를 냈어요.
4: 그 옷 우리 팥쥐가 입으면 예쁘겠구나. 얼른 집으로 가 옷을 벗어놓거라. 당장!
0: 급히 뛰어가던 콩쥐는 넘어져 꽃신 한 짝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길을 지나가던 원님이 우연히 꽃신을 발견했어요. 이 고운 신의 주인이 누구일까? 한번 만나보고 싶구나. 원님은 온 마을을 수소문한 끝에 꽃신 주인이 콩쥐라는 걸 알게 됐고, 원님과 콩쥐는 혼인을 하게 되었어요. 원님과 알콩달콩 살던 어느 날 팥쥐가 찾아왔어요.
6: 콩쥐야, 함께 지냈던 옛날이 그립구나. 나랑 연못가에 바람 쐬러 갈래?
0: 콩쥐와 연못에 간 팥쥐는 깊고 깊은 연못 속으로 콩쥐를 힘껏 밀어버렸어요. 그리고 시침이 뚝 떼고 콩쥐 행세를 했죠. 어느 날 원님은 연못에 핀 연꽃을 꺾어 방 안에 두었어요. 밥을 먹으려 하는데 젓가락이 바뀐 것을 보고 원님이 말했죠. 부인, 젓가락이 바뀌었소. 그러자 연꽃에서 콩쥐 목소리가 들렸어요.
5: 젓가락 바뀐 건 아시면서 부인 바뀐 것은 왜 모르십니까?
0: 팥쥐는 화들짝 놀라 연꽃을 불이 활활 타는 아궁이 속으로 던져버렸어요. 연꽃은 불에 타 구슬이 되었어요. 마침 불씨를 빌리러 온 옆집 할멈이 아궁이에서 구슬을 발견했죠.
8: 아니, 이게 뭐지?
0: 할멈은 구슬을 집으로 가져갔어요.
8: 아이고, 참 곱기도 하지.
0: 구슬을 쓰다듬자 펑 하는 소리와 함께 콩쥐가 나왔어요.
5: 부탁 하나만 청해도 되겠습니까? 아무도 모르게 원님을 이리로 불러주십시오.
0: 할멈 집에 온 원님은 눈앞에 서 있는 콩쥐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0: 홍주에게 그동안 있었던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원님은 팥쥐 모녀에게 큰 벌을 내렸어요. 팥쥐 모녀를 바다 건너 외딴 섬으로 당장 내쫓거라. 그 후 콩쥐는 원님과 함께 행복하게 오래오래 잘 살았답니다.
1: 역시 콩쥐 팥쥐는 보고 또 봐도 정말 재밌단 말이야.
2: 그러게 말이야.
3: 나는 아무래도 역시 권선징악. 나쁜 사람은 언젠가 벌을 받게 돼 있어.
2: 맞아.
4: 맞아. 맞아.
1: 그런데 말이야. 나는 볼 때마다 정말 화가 나.
2: 왜?
1: 파치와 엄마는 왜 이렇게 마음씨가 나쁜 행동을 계속하는 걸까?
2: 아, 나도 그게 열받긴 해.
5: 나도 그것 때문에 이만하가 약간 좋진 않아.
6: 내가 생각하기에는 콩쥐가 너무 부럽고 계속 막 질투나서 그런 것 같다. 콩쥐만 잘 되니까 자기도 뭐 잘 되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이 들어서 계속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3: 일단 사람이라는 게 한번 뭘 꽂히면 계속 해야 되는 법인데 나쁜 행동을 했어. 근데 아무도 날 안 낸다? 아, 그럼 괜찮구나 하고 계속하게 되는 거지.
1: 파치와 엄마가 콩쥐에게 저지른 잘못은 정말 너무 충격적이었어. 콩쥐를 물에 빠뜨리기까지 했잖아. 만약에 너희가 콩쥐라면 파치를 용서할 수 있겠어?
6: 파치랑 파치 엄마의 기분은 살짝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또 용서는 못할 것 같아.
3: 나도 용서는 못할 것 같아. 저 사람이 나를 괴롭혔는데 뭔가 용서를 해주면은 나도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같아.
1: 만약에 파치를 용서하면 파치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칠 수 있을까?
2: 아니. 절대 아니야.
3: 절대 아니야.
1: 어떻게 하면 잘못을 뉘우칠 수 있을까?
5: 내 생각에는 자기가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똑같이 당해봐야 해. 자기는 자기가 한 거를 그게 나쁜 짓이라고 생각 안 할 수도 있어. 얼마나 힘들었는지 똑같이 당해보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고 해야지 뉘우칠 수 있을 것 같아.
1: 그러면 콩쥐처럼 착한 일을 베풀면 어떤 점이 좋을까?
3: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곱다? 누구한테 뭔가 잘해주면은 그 사람도 선의를 나한테 베풀지 않을까 그런 것 같아.
2: 맞아.
1: 멋진데? 한 사람의 악한 마음은 자신을 불행하게 할 뿐만 아니라 모두를 불행하게 만든다는 말이 있대. 우리 이 말을 기억하면서 악한 마음을 갖지 않도록 노력해보자. 친구들, 오늘 우리가 나눈 생각들을 주변 사람들과도 함께 나눠보자. 이야기도 배우고 생각도 나누는 시간 함께 해줘서 정말 고마워. 친구들은 오늘부터 똑똑 문해력 박사야. 안녕!

0: Hello, everyone!
1: 자, 오늘 super duper 위저드들이 아니라 우리가 와서 놀랐죠?
0: Surprise!
2: 다들 알고 있겠지만 우리는 super duper English world를 만든 대마법사들이랍니다.
0: 자, 존경하는 여자 어른 앞에서는 lady 붙이기 때문에 she is Lady Joy. And she is Lady Melody.
2: 맞아요. 그리고 존경하는 남자 어른한테는 Sir를 붙여요. 그래서 He is Sir Energy.
1: 아, 우리가 너무 우리 얘기만 했나 봐요. 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알파벳을 찾으러 다니는 위저드들.
0: 재밌게 해주려고.
2: 여러분 궁금하죠? 그렇다면 함께 슈퍼듀퍼 위저드를 불러볼까요?
0: 자,
3: 1, 2, 3, Superduper Wizards! Here we are!
0: Yay!
4: Hello everyone!
5: We are the
0: Superduper
3: Wizards!
0: Let's sing the Superduper ABC song together!
4: Yay!

0: Now, it's time to play hide and seek.
1: Yeah! Hide and seek!
2: Oh, yeah! Oh, yeah! I like to play hide and seek.
1: 맞아, 맞아. 숨바꼭질은 모두가 다 좋아하는 시간이지.
0: Find S.
1: Oh,
2: S.
1: S. 친구들, 이건 big S. 이건 small, 작은 S. S. S. S. S. 둘 다 S야.
2: I like S. I really like S.
3: 아, 에너지 알았어. 아무튼 자, 우리 빨리 체조로 가야 돼.
1: 맞아, 맞아. Hey kids, are you ready?
4: Yeah.
2: I like you.
1: That's weird.
2: I really like you.
3: Okay. Melody, go.
1: 맞아, 맞아. Super duper, super duper magic door.
3: Wow!
2: I like the super duper magic door.
3: Okay, whatever. Let's go.
1: Go.
3: Come on, come on, energy.
2: Okay.
3: Come on, come on.
2: Wait for me.
5: 아, 오랜만에 했는데도 좋아요 마법이 참 잘 통하네요.
6: 그러게 말이에요. 에너지가 계속 I like 이라는 말 하는 거 봤죠? 이게

0: 좋아요 마법이에요. It's the I like magic.
1: 에너지는 이제 I like 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2: 그런데 우리 애들 S워드 잘 가고 있는 거겠죠?
3: Let's go inside the hide and seek world.
0: I like running.
4: I like S.
5: 어? 여긴 골목길인데 There's no one here.
6: 내가 소리를 보여줄게. Super duper, super duper, show me the sound.
5: 어? 서점이다. It's a bookstore.
6: 책을 파는 가게. 가게는 store.
5: Store. Store.
0: I like this. I like that. I like everything.
7: 오늘 에너지가 좀 이상해. 뭐든지 다 좋대.
0: I like this book.
5: 뭔가 퀸에 대한 이야기인가 봐.
7: 재밌겠다.
0: Yeah, I really like the queen.
8: 와우, it snows.
0: 눈이다. I like snow.
5: Snow. Snow.
0: I like snow. I like snow.
9: 그렇게 눈을 좋아하다니 나의 부하가 되기 딱 좋은 아이로구나.
7: 누구세요? Who are you?
9: 보면 모르겠어? 난 눈의 여왕이다.
8: The Snow Queen?
9: 그래. 너희들은 바로 이 눈의 여왕님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온 거야.
7: 이야기? 우리가 이야기 속에 들어왔다고?
5: 이야기는...
0: Story! Story! I like stories!
9: 그렇게 좋다면 앞으로도 계속 이곳에서 나의 눈사람 병정이 되어 평생 같이 있자꾸나.
8: 에너지!
0: I like it! I like it! Oh, I like it!
9: 봤지? 눈사람이 돼서 좋다잖아!
7: No! 우리랑 같이 가자!
8: I like you, Energy!
0: 어? I like joy! I like melody!
9: 내 마법이 풀리다니!
7: 멜로디, 빨리 에너지랑 도망치자! Hurry up!
1: 역시 I like magic이네요.
2: 그러게 말이에요. 조이랑 멜로디가 에너지한테 I like you 라고 하니까 눈이 스르르 노는 거 봤죠?
1: 그러니까요. 정말 감동이에요.
10: They're coming.
7: 진짜 큰일 날 뻔했어.
1: 그러니까.
11: 그러게. 너희들이 나를 도와준 거야. I like you.
8: We like you too.
11: I like the super duper wizards. I like everyone. I like everything.
2: 어? 잠깐. 여기서 S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11: 어?
2: Listen.
11: 오, 어, 진짜네, 진짜네. I can hear it.
7: Okay, then let's go find it.

0: Where are you hiding?
1: 그러게. 어, 잠깐.
2: 어?
1: Oh, I like this smell.
2: 어? Smell? 응?
1: 여기서 오는 건가?
2: 어?
1: 응? Oh, oh! Oh, hey guys! Something is here! Whoa! Oh, so yummy! Oh!
2: Oh! Oh!
1: Look!
3: 오, 예미 예미.
0: Joy, do your magic.
2: All right. Okay.
1: Okay, okay.
2: Super duper, super duper magic card.
0: 좋아한다면 I like를 쓰면 되는 거야. 이것처럼
1: I like songs.
2: 와!
0: 그렇다면 it's time to sing a song.
1: Yay! Melody, sing it.
0: Let's go.
2: Okay.
1: Sing it, Melody.
0: La la la la la la la.
4: 친구들 어때요? I like magic. 참 재밌죠? 우리 친구들도 I like 이라는 표현 자주 써봐요. 기분이 참 좋아질 거예요.
1: I like magic.
4: 자,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에게 S 쓰는 법을 알려드릴까요?
1: 좋아요.
4: 자, 큰 S는 오른쪽으로 시작해서 왼쪽으로 1 S Small S는 작게 one

0: 미끌미끌 세차 대소동. 기가빌더, 테라시티에 물을 공급해줄 시설을 만들어볼까? 기가빌더 출동!
1: 그래, 좋아, 아민!
0: 땅 파기는 내가 또 전문이지! 수확은 누워서 당근 먹기야! 내 손을 거치면 모든 예술이 된다고! 쌓고 포장하는 건 내게 맡겨! 몸집은 작아도 큰일을 해내지!
1: 기가빌더 출동!
0: 수고했어, 기가빌더. 잠깐 모여볼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내일 마무리하자.
2: 야호! 빨리 돌아가서 만화책 봐야지.
3: 포키, 잠깐만. 설마 그 상태로 본부로 돌아가려는 건 아니지? 말도 안 돼.
4: 맞아. 이 상태로 본부로 돌아갔다간 시멘트가 굳어버려서 다음 임무 때 출동 못해.
5: 아, 안 돼. 그럼 큰일 나지. 얼른 세차해야겠다.
4: 하지만 테라시티에는 차량 세차장이 없는데?
0: 그럼 우리가 하나 짓는 건 어때?
2: 뭐? 방금 수도공사를 끝마쳤는데 그건 내일 하면 안 될까?
3: 복희,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면 안 돼.
0: 그래, 레이 말이 맞아. 물론 피곤한 건 알지만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세차장을 지어보자.
2: 알았어, 아빈.
3: 오, 예!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세차장을 만들어보자!
0: 좋아. 함께 테라시티 최초의 세차장을 지어볼까? 최첨단 친환경 세차장으로 만들어보자. 기계가 자동으로 세차해주고 한번 사용한 물은 깨끗하게 만들어 다시 쓰는 거야. 기가빌더, 시작해볼까?

0: 우리는 하나! 기가 빌더 이모 원수!
1: 자, 잘 봐. 엄청난 슈퍼스팀과 거품 로봇팔을 작동해볼게.
2: 우와!
3: 우와! 정말 멋진데?
2: 우와, 진짜 대단하다. 내가 먼저 샜자.
1: 뭐가 그렇게 좋다는 거야? 아, 그럼 난 마지막에 할게. 다 끝나면 불

0: 정말 완벽한데? 세차장이잖아. 화성의 온디론 한 번도 세차 못했는데. 어, 잘됐다. 사람들한테 얘기해야지.
1: 우리는 토보와 드더지게. 과학은 하나의 게임이지. 누구보다 먼저 화성을 연구해서 명성을 손에 넣겠어. 에? 아니 또 뭐야? 에이, 매번 지질 탐사만 다녀오면 스릴러 드릴러가 말썽을 부린다니까. 진흙 때문에 엔진과 바퀴가 엉망이 돼버렸어. 도대체 화성에서 이걸 어떻게 닦아내지? 알아? 저게 뭐야? 테라시티에 세차장이 생겼잖아. 당장 가봐야겠군. 드더지들아 가자.
0: 세차! 루루까지 세차 끝. 이제 포키만 남았어.
2: 포키 네 차례야. 빨리 들어가서 세차해.
3: 와, 그래 알았어. 들어간다니까.
4: 와, 뭐야?
3: 이 많은 차가 어디서 다 왔지?
0: 기가빌더! 세차장을 지어줘서 정말 고마워요. 안 그래도 세차를 너무 하고 싶었거든요. 곧 테라시티 모든 시민이 세차하러 올 거예요.
4: 네? 테라시티 모든 시민이요?
0: 그럼요. 이제 내 차례네. 할게요.
4: 우와, 세차장이 이렇게 인기 있을 줄 몰랐네.
1: 길을 비켜라. 위대한 어머님이 도착하셨다.
5: 모두 피해요.
1: 접! 특수 세제 탱크 연결해. 완벽해.
4: 어? 보고자마!
1: 덕분에 내 차량이 반짝반짝해지겠군. 전속력으로 돌진! 또피!
4: 안 돼! 세차 기계가 다 망가지겠어!
0: 빨리 포부를 막아야 해! 기가빌더 출동!
2: 레이븐! 당신 완료!
6: 마이티군! 당신 완료!
3: 변신!
4: 어라, 이게 왜 이러지?
2: 바닥이 너무 미끄러워!
4: 내가 날아가서 막아볼게!
1: 너 혼자서 날 막을 수 있을 것 같아? 어림없이! 두더지들아, 전속력으로! 아,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4: 뭐야? 엔진이 고장 났나 봐. 혹시 설마 세차를 안 해서 그런가? 도와줘! 누가 좀 도와줘!
0: 포키! 레이, 포키를 따라가줘. 빨리!
2: 알았어, 아빈.
0: 스키, 마이티, 루루. 포부가 버린 난장판을 수습해줘.
2: 우리한테 맡겨.
6: 알았어, 아빈.
2: 어스, 제게 출력으로!
4: 아, 도와줘!
2: 포키, 구해줄게. 좀만 기다려. 잡아! 뭐야?
4: 모든 게 빙빙 돈다.
3: 미안해. 아까 네 말을 들었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아.

0: 그래도 무사하니 다행이야. 하지만 앞으로는 오늘 할 일을 미루지 마, 알았지?
1: 물론이지, 레이.
2: 멈추세요.

0: 도시 전체가 엉망이 되겠어. 빨리 멈춰 세워야 해.
1: 하지만 몸이 꿈쩍도 안 해.
0: 레이, 저 소화전물로 더러운 걸 씻어내자. 세차하듯이. 진짜 좋은 생각인데? 루누, 여기 공사 현장으로 방패를 발사해줘. 알았어.

기가봇으로 변신할 수 있어! 포키봇 변신 완료! 이야! 좋았어! 토끼, 같이 방패를 밀어 스릴러 드릴러를 멀리 날려버리자! 알겠어, 레이! 지금이야!

0: 아주 잘 돌아가고 있어.
1: 세차장 고치느라 고생 많았어, 기가빌더.
2: 후, 정말 아슬아슬한 임무였어.
3: 복귀 덕분에 우리 모두 술을 좀 즐겼지.
2: 복귀, 앞으로는 오늘 할 일을 미루지 않을 거지?
4: 당연하지.
2: 그럼 이제 본부로 돌아가서 네 방을 청소하는 건 어때?
4: 오늘? 그래. 이야.

0: 여름철 말라리아 감염 예방법 알려드립니다. 말라리아는 국내에서도 발병할 수 있습니다. 주요 발생 지역인 인천, 경기 북부, 강원 북부 지역에서는 더더욱 주의하세요. 말라리아 주요 발생 지역으로 여행을 간다면 방문 전 미리 예방약을 복용해야 합니다. 국립의료원, 대학병원 등에 방문해 진료 후 처방받으세요. 말라리아를 감염시키는 모기의 주요 활동 시간인 저녁부터 새벽까지는 풀숲, 물가, 산 등 모기 서식지 근처 방문을 자제하세요. 어두운 색의 옷은 모기를 유인할 수 있습니다. 긴 소매에 밝은 옷을 착용해 주세요. 모기는 땀 냄새에 다가오니 야외 활동 후 꼭 샤워를 해주세요. 말라리아 예방법으로 건강한 여름 보내세요.
1: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화재! 띄엄띄엄 화재 탈출 넘버 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던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조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엔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학계나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건물에서 일할 거야. 오래된 게 가득한 곳. 그리고 필요한 건 이거야. 지도인데 이걸 보면 전시관을 찾을 수 있어. 여긴 공룡 전시관, 여긴 그림 전시관, 여긴 기념품 가게. 왜냐하면 오늘 난 바로 박물관 직원이거든. 너희도 박물관 직원 놀이 할래? 같이 할 거지? 우와, 좋다고? 그럼 같이 새로운 전시관을 꾸며보자. 아, 이런 게 없어도 괜찮아. 아무거나 써도 돼. 박물관에서 어디가 제일 좋아? 우와, 나도야. 가자. 이제 밖에 나가서 해볼까? 박물관 직원 놀이. 자, 박물관으로 출발.

0: 너무 높아. 이건 도저히 못 올리겠어.
1: 우후!
0: 예!
1: 이야!
0: 안녕, 빌라.
2: 얘들아, 안녕. 박물관 직원 놀이 하는데 같이 할래?
0: 좋아!
1: 난 박물관 보안요원 할래. 전시물을 지킬 거야. 근데 뭘 지켜야 하지?
0: 야! 내가 전시물이야. 날 지켜줘.
1: 아, 그렇지. 기념품 가게도 내가 지킬게.
2: 좋아. 또 다른 전시관도 꾸미자. 봐봐, 여긴 세계나무 전시관.
1: 우와, 진짜 푸릇푸릇해.
2: 또 여긴 티라노사우루스 전시관. 우와.
1: 근데 티라노가 고기 먹는 거 알아? 사냥 엄청 잘해.
2: 설마 박물관 직원은 안 먹겠지?
1: 이 친구 계속 지켜봐야겠는걸.
2: 또 여긴 오래된 그림들이 있는 전시관. 이건 새로 전시한 거야. 아무도 본 적 없는 거지.
1: 근데 이게 대체 뭘까?
0: 거기 버튼 눌러봐.
1: 오, 나 버튼 누르는 거 좋아. 꾹.
0: 재밌는 사실, 난 얼음 속에 갇힌 빙하시대 나무늘보예요. 빙하시대 나무늘보는 풀만 먹어요. 추운 곳에 사는 걸 좋아하고 나뭇잎을 먹죠. 그리고 겁이 나면 숨어요.
2: 우와, 진짜 재밌는데? 빨리 다들 전시 보러 왔으면 좋겠다. 봐!
1: 곧 문 열 시간이야. 빨리 승차를 마저 돌아야 해. 근데 남은 데가

0: 우와, 다 녹았잖아!
1: 아, 아니, 다

0: 기념품 가게 직원님, 박물관 보안요원이에요. 내 배지 멋지죠? 으아! 내 배지가 없어!
1: 아무거나 써도 돼.
0: 어? 보안요원 배지, 보안요원 배지. 우와, 찾았다! 딱 좋아.
1: 빙하시대 나무늘보 기념품 있니?
0: 어, 나무늘보 귀엽다.
1: 맛있겠다. 빙하시대 아이스크림 하나요?
0: 난 가면서 먹을게요.
1: 빙하시대 진짜 춥다.
0: 우와!
1: 뭐지? 너 어딨어?
0: 세계나무 전시관이야.
1: 세계나무 전시관? 아! 오지, 내가 갈게. 오지, 무슨 일이야? 뭐야, 나뭇잎이 다 사라졌네.
0: 너희 엄청 춥겠다.
1: 빙하시대 얼음이 녹았어. 그리고 그 나무늘보도 사라졌고.
0: 우와, 박물관이 위험해. 보안요원 좀 불러줘.
2: 어참, 그게 나였지. 삐삐삐삐삐.
0: 여보세요, 보안팀.
3: 네?
0: 전시물이 망가지고 사라졌어요.
3: 뭐라고요?
1: 잠깐, 근데 나무늘보가 좋아하는 게 뭐였지?
0: 아, 나뭇잎.
1: 그럼 나무늘보가 녹아서 나무 전시관의 나뭇잎을 다 먹어버린 거야?
0: 그럼 나무늘보를 먹은 건 뭐지?
1: 티라노사우루스!
0: 저 공룡 처음부터 수상했어.
3: 다시 만났군요, 공룡씨. 혹시 봤어요? 빙하시대 나무늘보.
0: 드림 한번 해볼래요? 나무늘보 냄새 나는지 보게요. 나무늘보 냄새 안 나는데.

0: 박물관 열기 전에 그 나무 놀보를 꼭 찾아야 해. 대체 어디 숨은 거지?
1: 세계나무 전시관도 봤고 공룡 전시관도 봤고 여긴 그림 전시관이니까 그럼 이제 남은 곳은
0: 기념품 가게! 미씨! 무슨 일이야?
1: 가게 아이스크림이 사라졌어! 또 내 건조! 안 돼!
0: 박물관 직원들! 손상안경 준비! B씨 가게 아이스크림이 보이니? 저기야! 아이스크림이 녹기 전에 냉동고 안에 넣어야 해!

0: 쉬, 공명 조심.
1: 어? 젠 무서우면 숨는댔어. 또 추운 곳을 좋아하고 햇볕 때문에 얼음집이 녹으니까 직접 아이스크림 요새를 만든 거구나.
0: 맞아.

0: 새로운 얼음 전시관을 만들어보자. 그래야 빙하시대 나무늘보가 다시 얼어붙지.
1: 좋아.
0: 자, 이건 여기, 또 이건 여기.
2: 그리고 마지막은 너도 여기 놔줄게.
0: 됐다. 마음에 들어?
3: 여기 딱 좋아. 고마워.
2: 빙하시대 데이지 나무늘보 전시관 진짜 멋지다.
0: 전시 멋지다고? 우리가 해냈어.
1: 예!

0: 빗물로 인해 아스팔트에 균열이 생기며 발생하는 도로파임 현상, 일명 포트홀. 도로파임 현상은 비가 많이 내리는 장마철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데요.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도로파임 사고, 주의사항을 함께 알아볼까요? 첫째, 도로파임이 많은 차로는 되도록 주행하지 않습니다. 둘째, 도로파임 발견 시 차량 손상 방지를 위해 반드시 서행 운전합니다. 셋째,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급제동이나 급격한 핸들 조작은 자제합니다. 넷째, 도로파임으로 차량에 충격이 가해졌을 경우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 차량의 타이어, 휠 등 차량을 꼼꼼히 점검합니다. 다섯째, 도로파임 발견 시 사고 예방을 위해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등 담당처에 적극 신고합니다. 도로 위의 지뢰, 도로파임 사고, 다섯 가지 주의사항을 지켜 여름철 안전운전하세요.
1: 길거리에서 장난을 치던 피터. 저런,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2: 로보카 폴리 안전스쿨.
3: 계단에선 어떻게 걸어가야 할까요? 1번, 난간을 잡고 걸어간다. 2번, 급하면 뛰어간다. 정답은 1번. 앞쪽을 똑바로 보면서 난간을 잡고 한 칸씩 걸어가야 해요.
1: 급하다고 뛰지 말고 사람이 많을 때에는 앞사람과 간격을 두고 천천히 걸어가야 해요.
2: 로보카 폴리랑 꼭꼭 약속!

0: 로봇이라고?
1: 이안, 괜찮아? 저게 뭐야?
2: 어? 로봇 괴잖아?
0: 로봇 괴라니?
3: 시리우스!
4: 괜찮니? 좋아! 우리 아가!
5: 보리암, 어서 왔지?
3: 우리 아가, 아빠가 많이 걱정했다고.
6: 오전에 수변공원에서 로봇개에게 세뇌를 당했던 강아지들을 조사해본 결과 최면전파를 사용해 개들을 모으고 있었어.
0: 최면전파라고요? 그럼 버튼이가 사나워졌던 것도...
7: 그래, 로봇개에게 조종을 당했던 거지. 아, 도대체 누구의 짓인지...
6: 이런... 메가시티 우번가에 들깨무리가 나타났어요.
7: 서둘러, 들깨들로부터 시민들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 최후의 합력까지 구한다. 출동이다.

0: 어떡하지? 들깨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
1: 그럼 흩어져서 구조하자. 서둘러.
2: 알았어.
1: 퍼플리스 액션.

0: 이 녀석 저리 가. 호이.
1: 들깨들이 짖는 소리가 들리는데.
2: 저리 가. 얼른 저리 가라죠.
0: 물러나세요.
1: 걔는 기절했어요. 괜찮으세요?
3: 아유, 다행히 가방만 물었어.
1: 걔가 쫓아올 땐 뒤돌아서 뛰면 사냥 본능을 자극해서 위험해요. 혹시라도 걔가 물고 놔주지 않을 때는 힘이 센 어른이 뒤에서 목을 졸라 들어올리면 놓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린이는 위험하니까 반드시 어른들에게 도와달라고 해야 해.
3: 아유, 그래. 그래, 고맙네, 파이어 총각.
4: 이 근처에 많이 있다는데?
2: 어? 얀, 어? 저기!
4: 어?
2: 들깨다!
4: 어? 저렇게 소리치면서 달아나면 위험한데?
2: 얀, 너 뭐하고 있어?

0: 멀쩡하잖아. 정말
1: 위험해. 어디?

0: 고마워하라고.
1: 그래. 잘했어. 타이탄! 고!
2: 이카루스!
3: 그렇게 방심하고 있으면 어떡해요? 뭐, 덕분에 이제 절 방해할 수 있는 건 아무도 없지만요.
4: 피말레 스트라이크!
5: 널 방해할 수 있는 게 왜 없어?
4: 눈부셔! 무슨!
5: 이 몸이 계신데! 에어로 커터!
4: 누가 절 방해하는 거죠?
6: 지금 누가 상대하고 있는 거지?
7: 글쎄, 나도 들은 게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1: 누가 됐든 지금 상황에선 환영이야.
5: 언제까지 피할 수 있을까?
3: 오호, 제법이군요. 하지만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는 알고 있는 건가요?
5: 걸렸군요. 라이트닝네.
1: 이런, 당했어.
5: 일렉트로, 이건 네가 유인한 게 아니라 내가 들어온 거야.
1: 뭐라고?
5: 아, 이 귀찮은 걸 한 번에 날려버리려 했거든. 에어로 젠트 액션! 에어로 루메어!
1: 변신을 한다고요?
5: 아이고, 무서워라.
1: 얼른 숨어야겠네요.
5: 어디 숨겠다고? 에어로 소화 미사일! 야!
2: 이런 지리산 방법을 쓰다니요!
5: 다 보인다고!
2: 쇼가 흥미진진해지는군요. 마음에 들어요.
1: 이겼어!
0: 이겼다고?
7: 누군가 우리 도와줬어.
1: 대체 누구지?
5: 누구긴? 바로 나지, 이 꼬맹아.
1: 꼬맹이? 설마 형이야?
8: 오늘의 안전교육!
9: 오늘 파이어로봇은 들개들로부터 시민들을 구해냈지? 그렇다면 길에서 사나운 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볼까?
10: 소리를 지르거나 뒤로 돌아서 도망치면 오히려 위험해요.
11: 몸을 옆으로 돌리고 먼 곳을 쳐다보며 개가 두렵지 않다는 걸 보여줘야 해요. 또 등을 보이지 않고 뒷걸음질로 피하는 것도 중요하죠.
8: 그래도 달려든다면 옷이나 모자, 가방 등의 물건을 자신으로부터 멀리 던져요.
12: 그러면 개 사냥 본능에 의해 순간적으로 따돌릴 수 있거든요.
9: 그래. 그러니 버려진 개들이 들개가 되지 않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키우도록 하자. 그럼 다음 임무까지
8: 앉아!

0: 얘들아, 이것 좀 봐.
1: 그게 뭐예요?
0: 일기장이지. 너희 아빠가 아주 어렸을 때 학교에 다니면서 썼던 일기장이란다.
1: 우와!
0: 할머니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어. 우리 같이 읽어볼까?
1: 네, 좋아요.
0: 그럼 시작해볼까? 제 이름은 밴디트 헬러예요. 어우, 힐러를 잘못 썼잖아. 저는 다섯 번째 살이에요. 아마 다섯 살이라고 쓴 것 같은데. 아빠가 글자를 잘 쓰지 못했던 것 같아, 그치? 제 생일날에 우리 엄마가 스케이트보드를 사주셨어요. 제 스케이트보드 색감은 초록이에요. 아마 스케이트보드 색깔이 초록색이라고 쓴 것 같은데, 저는 학교가 끝나면 도로 위에서 스케이트보드를 탔어요. 어우, 밴디, 너무 다르게 써서 학교라고 생각 못할 것 같아. 전 샤가 있어요. 샤가 있다고? 이게 무슨 말이지? 제 샤의 이름은 코난이에요. 어, 새를 말하는 거였구나. 저는 코난에게 메알 모이를 줬어요. 코난의 날고는 초록이랑 파랑이고 머리 색깔은 노랑이에요. 노랑? 아마 날개가 초록이랑 파랑이고 부리가 노랑이라는 거겠지? 아니면 허리? 제 남자 형제 이름은 레드이고요. 다른 남자 형제 이름은 스트립입니다. 스트립은 착해요. 그리고 그래서 레드, 아니 레드도 다 좋아요. 이게 무슨 뜻이지? 우리 아빠는 좋아요. 근데 레드가 축가를 하고 있을 때 아빠가 술이 쳐요. 아, 레드가 축구를 할 때 소리친다는 뜻이었구나. 어, 맞아, 그러셨어. 전 우리 엄마를 사랑해요. 아, 엄마는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엄마니까요. 그런데 엄마가 만드는 요니는 안 좋아해요. 진짜 맛이 없으니까요. 제일 싫은 건 엄마 라자냐. 무슨 맛이냐면 응가 먹는 것 같아요. 뭐? 오. 일기 끝. 어, 밴디트.
2: 저 왔어요.
0: 저녁까지 먹고 갈 거니 밴디트? 엄마 표요리 라자냐? 아...

0: 아이, 무슨 일이야?
1: 너 변신 괴물 알지?
0: 변신 괴물 알지? 무엇으로든 변하는 변신 괴물은 꽃가루로 변신해 재채기가 나게 하거나 껌으로 변신해 사람들을 골탕 먹이잖아.
1: 왜 왔어? 그래 맞아. 그 변신 괴물을 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야. 오늘이 변신 괴물 생일이래.
0: 어허, 그렇다면 변신 괴물이 생일 파티를 하겠구만.
2: 그렇지. 그런데 누구나 시트에서 오늘이 생일인 사람은 모두 3명. 보라, 연두, 하늘. 이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이 바로 변신 괴물이야.
0: 오케이. 그렇다면 셋 중 누구의 나이가 가장 많은지 알아내 녀석을 잡겠다. 곰기 출동! 하!
2: 수고해 곰기.
1: 곰기 화이팅!
3: 어, 여기가 보라님의 생일 파티가 열리는 곳이구만. 보라님의 나이는 24. 아, 근데 24가 얼마나 큰 수지? 2, 4. 아.
1: 곰기, 24가 얼마나 큰 수인지 감이 잘 안 오는구나.
2: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 24는 20에 4가 더해진 수.
1: 10, 7. 10이 두 개면 20. 여기에 4를 더하면 24.
3: 아하, 감 잡았어. 보라님의 나이는 20보다 4 큰 수. 24.

0: 자, 이곳은 연두님의 생일 파티가 열리는 곳.
1: 됐다. 우리 이제 떡 사러 가자.
2: 그래, 떡을 몇 개 사면 되지?
1: 연두님 나이가 50이니까.
2: 아, 떡도 50개 사면 되겠다.
1: 빙고, 가자.
2: 그래.
0: 오호, 연두님 나이는 50.
3: 10. 10이 두 개면 20. 10이 세 개면 30. 10이 네 개면 40. 10이 다섯 개면 50.
0: 연두님의 나이는 50. 채. 이곳에 오늘 생일을 맞은 하늘님이 있다고 했는데.
4: 이걸로 주세요.
0: 아, 저분이다.
5: 총은 몇 개 드릴까요?
4: 제가 나이가 43이라서 거기에 맞춰서 주시면 될 것 같아요.
0: 찾았다, 변신 괴물. 야!
6: 뭐야? 아니, 왜 이래, 나한테?
0: 나이가 43이라며! 10,000원은 만! 엄청 큰 수지! 그러니 당신이 변신 괴물!
6: 아니!
4: 43이 아니고, 43!
0: 에? 마흔이요?
4: 아니, 근데, 우주 최고의 유언 곰끼 아니에요? 아, 곰끼가 마흔을 모르나?
0: 잘못 보셨어요. 저는 곰끼가 아니라 곰

0: 그 토토끼게 마흔이 뭐야?
1: 우리 곰끼 마흔을 몰라서 당황했구나.
2: 괜찮아, 지금부터 배우면 되지. 20, 30, 40, 50을 다르게도 말할 수 있거든.
1: 바로 이렇게. 헤이 헤이 헤이 헤이
3: 헤이 헤이 헤이. 12 둘이면 20,
4: 20. 또 다른 말로 20,
3: 12 셋이면 30,
5: 30.
4: 또 다른 말로 30,
3: 12 넷이면 40,
5: 40.
4: 또 다른 말로 40,
3: 12 다섯이면 50.

0: 숫자 알겠지? 20은?
1: 20
2: 30은?
1: 30
0: 40은?
1: 40
2: 50은?
1: 50
0: 그렇다면 하늘님의 나이는?
3: 제가 나이가 43이라서 거기에 맞춰서 주시면 될 것 같아요.
1: 43 43
4: 아하, 좋았어. 그럼 셋 중 누구 나이가 가장 많은지 비교해볼까? 보라님은 24, 24살, 연두님은 50, 50살, 하늘님은 43, 43살. 이 중 10개 묶음이 가장 많은 수가 가장 큰 수야. 셋 중 누가 가장 나이가 많지?
1: 연두!
4: 자, 이렇게도 비교해보자. 보라님, 출발!
5: 24
4: 연두님, 출발!
5: 50
4: 하늘님, 출발!
5: 43
4: 자,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은?
1: 연두!
6: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4: 얍! 변신 괴물 쳐준 골 축하합니다. 얍!
7: 어머머, 왜 이래? 토끼가 사람 잡네.
4: 사람 잡긴 변신 괴물 잡았지. 얍!
8: 진짜 변신괴물이잖아! 공기 최고! 와!
4: 네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보았나, 친구들? 이 공기처럼 두 자릿수를 잘 세면 누구나 요원이 될 수 있다! 누, 구, 나!
9: 수학을 사랑하는 마음을 파괴해 우주를 지배하려는 악당 슈퍼맨.
10: 그에 맞서 우주 평화를 지킬 수 있는 건
9: 오직 꿈기와 요원들 뿐.
11: 꿈기와 슈퍼맨.
12: 나 슈퍼맨 오늘도 우주 정복을 꿈꾸지.
4: 수학을 사랑하는 이 곰기가 있는 한 슈퍼맨의 세상은 없다.
12: 수학을 사랑한다고? 그래, 어디 얼마나 사랑하는지 한번 볼까? 슈퍼 슈퍼 문제. 네가 수학을 사랑한다면 저 빈칸에 들어갈 수를 한번 맞춰보시지.
4: 어떡해, 어떡해. 너무너무 힘내.
12: 쉬워?
4: 자, 15, 16, 그 다음은 17. 보았느냐, 슈퍼맨. 내가 바로 뽑기, 예.
12: 이걸 맞추다니. 좋다. 다음엔 더 무시무시한 문제를 공격해주지. 슈퍼 슈퍼 문제. 어떠냐? 이번에는 빈칸이 무려 세 개다, 세 개. 차.
4: 좋았어. 이건 우리 요원들과 함께 풀면 되지. 첫 번째 빈칸 24, 25. 그 다음은 뭐지, 요원들?
1: 26.
4: 좋았어. 두 번째 빈칸 31, 32. 그 다음은
1: 33.
12: 이럴 수가. 세 번째는 못 맞힐걸.
4: 세 번째 빈칸 48, 49. 그 다음을 힘차게 외쳐볼까, 요원들?
1: 50.
4: 잘했어, 요원들 최고.
12: 이걸 맞추다니. 곰끼, 다음에는 진짜 무시무시한 문제로 돌아오마. 슈퍼, 슈퍼, 뿅.
4: 잘 가라, 슈퍼맨.

0: 기공기공기
1: 우에마
0: 우주 최고의 왕공기
1: 렛고
2: 1,2,3,4 5,6,7,8,9,10
1: 오케이
2: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면
1: 곱기
2: 누구나 누구나 누구나
1: 곱기
2: 누구나 누구나 누구나
0: 우주 최고 요원 그래 바로 너
3: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횡단 중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 사고 원인은 대부분 운전자 부주의였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반드시 시속 30km 이하로 서행해야 합니다. 폭이 좁은 이면도로일수록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는 절대 금지입니다. 아이들이 사각지대에 놓여 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3초 이상 정지 후 출발해야 합니다. 위반 시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통학버스 승하차 시 바로 옆 차로의 운전자는 일시정지 후 서행해야 하고 편도 1차로인 도로에서는 반대방향 운전자도 일시정지해 안전을 확인해야 합니다. 속도를 늦추고 바라보면 많은 것들이 보입니다.

0: 이빠 고마워 슈퍼링스.
1: 어? 누구지? 어?
2: 잠보 호기, 난 케냐에 사는 타지야.
1: 잠보 타지, 무슨 일이야?
2: 내 동생 주리한테 줄 특별한 선물을 주문했는데 오늘이 생일이거든. 근데 아직도 배송이 안 와. 부탁이야 호기, 파티 끝나기 전에 선물을 갖다줘.
1: 알았어 타지, 무슨 일이 있어도 택배를 꼭 찾아서 배달해 줄게.
2: 정말 고마워 호기.
3: 이상한데? 택배 연락을 받은 적이 없잖아. 어떻게 된 걸까?
4: 배달 시스템에 문제가 생긴 게 분명해.
3: 그럼 우선 월드공항 물류센터로 가보자. 택배가 거기 있을지도 몰라.
4: 좋은 생각이야.
1: 어서 가자!
4: 월드공항으로 출발!
1: 아직 복구가 덜 끝났나봐. 그렇지.
3: 어쩔 수 없어. 저번 사고가 워낙 컸으니까. 아, 꽁지는 잘 지내고 있으려나.
1: 괜찮을 거야, 리. 어서 택배를 찾으러 월드공항 물류센터로 가보자.
3: 이런 데서 택배를 찾으려면 엄청 오래 걸리겠는데?
1: 그래도 찾아야 해. 그것도 파티가 끝나기 전까지. 빨리 가서 찾아보자, 얘들아.
4: 어! 조심하는 게 좋겠다.
3: 이건 아니야.
4: 괜찮아, 호기.
1: 여기서 택배를 어떻게 찾지?
4: 잠깐! 좋은 생각이 있어. 기다려. 친구를 불러올게.

0: 여기서 대체 뭘 하고 있는 거지?
1: 제 데이터에 따르면 슈퍼윙스는 배송되지 않은 택배를 찾고 있습니다. 케냐의 타지라는 소년이 여동생의 생일 선물을 주문했지만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는군요.
0: 어, 그렇단 말이지.
2: 택배 하나를 못 찾고 있다고? 나라면 금방 찾을 텐데.
1: 골든보이 주인님, 사라진 택배를 먼저 찾아서 배달하시면 어떨까요? 그럼 모두가 주인님을 최고로 인정할 겁니다.
0: 좋은 생각이야. 내 실력을 보여주겠어. 가자, 동지야.
2: 나만 믿어.
0: 자, 그럼 출동해볼까? 월드컵으로 출발!
3: 어디 있는 거야?
4: 무작정 뒤지기만 해선 찾을 수 없겠어.
5: 얘들아!
4: 어?
5: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
6: 얘들아, 내가 도와줄까?
7: 도니!
4: 맥스, 도니를 데려왔구나.
5: 이제 안심해. 도니가 해결해 줄 거야.
6: 당연하지. 이런 일은 내가 전문가니까. 짜잔! 나와라! 도니의 슈퍼 공부 상자!

0: 건가?
1: 저기 봐, 슈퍼윙스가 사라진 택배를 찾고 있어.
2: 하지만 이건 나 때문에.
3: 하하하, 이제 공항 지키는 일은 끝이야.
2: 하! 아직 고치지 못했구나.
1: 우린 귀찮고 성가신 일은 할 필요 없어. 슈퍼윙스가 택배를 찾으면 우린 그걸 가로챈 다음 직접 배달하면 그만이야. 꽁지야, 듣고 있어?
2: 어? 어, 그래.
4: 어? 아, 이건 찾았다! 택배 찾은 거야? 어, 이거 맞는 것 같아. 바지의 택배야!
3: 야호!
4: 잘했어, 호기!
3: 이제 타지랑 주리를 만나러 가자.
4: 어? 골든보이!
1: 힘들게 찾아줘서 고마워. 하지만 이건 내가 가져가야겠어.
4: 그건 타지의 택배야! 돌려줘! 호기! 아리! 누가 크레인을 조종하는 거지? 꽁지? 꽁지야! 지금 뭐 하는 거야?
1: 어? 피해! 이건 내가 배달할 거지롱.
4: 골든보이! 너!
1: 네 도움은 필요 없어.
2: 꽁지야, 지금 뭐 하는 거야?
5: 세미.
1: 얜 또 누구야? 우리 바빠. 어서 가자, 꽁지야.
3: 안 돼, 가지마, 꽁지야.
2: 어?
3: 여긴 네가 필요해. 월드 공항엔 네가 필요하다고.
5: 공항에 내가 필요하다고? 그럼 나도 도움이 되는 존재야?
3: 그럼 네가 없으니까 물류센터가 완전히 엉망이 돼버렸어. 우린 네 도움이 필요해.
5: 세미.
1: 널 필요로 한다고? 완전 거짓말. 시시한 과거는 모두 잊어버려.
4: 그건 아니지, 골든보이!
3: 꽁지는 시시했던 적이 없어, 단 한 번도!
5: 호기, 아리, 아직 날 믿는 거야?
4: 그럼!
3: 우린 친구잖아! 꽁지는 우리 친구야!
4: 당연하지!
5: 맞아! 난 슈퍼윙스의 친구야!
1: 설마 날 배신하는 거야? 나 혼자 배달하지 뭐. 파트너 같은 거 필요 없어.
5: 호기, 쫓아가. 금방 따라잡을 수 있어.
4: 알았어. 호기, 일렉트릭 스핀!
1: 꽁지 녀석, 괜히 파트너로 삼았어. 야.
4: 골든보이, 당장 거기 서!
1: 하여간 끈질기다니까. 가라, 다크 골든 주먹!

0: 주리, 걱정 마. 오빠가 생일 선물을 주문했다고 했잖아. 곧 도착할 거야.
1: 진짜 호기가 선물을 가지고 올까, 오빠?
2: 물론이지. 호기는 언제나 약속을 지키니까. 그렇지.
3: 택배였습니다!
1: 우와, 호기다!
2: 그래, 나야.
4: 호기, 정말 와줬구나.
1: 진짜 호기네? 내가 진짜 호기한테 선물을 받다니?
2: 생일 축하해, 주리. 여기 선물이야.
4: 걸준 주먹?
5: 네, 그건 내가 배달했어야 할 택배야. 이리 내놔, 당장!

0: 슈퍼윙스가 되다!
1: 우와! 내가 월드 우주본부에 가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
0: 넌 이제 슈퍼윙스 홍보대사니까 언제든지 환영이야! 우리 왔어!
2: 아, 드디어 왔구나!
3: 수고했어!
1: 안녕! 어?
2: 골든보이?
4: 어? 네가 여길 왜 와? 또 무슨 속셈인 건데?
1: 와우, 와우! 진정해! 나도 여기 올 자격 충분히 있거든.
0: 그래, 맞아. 골든보이는 변했어. 케냐에서 정말 대단했지.
2: 믿기 어렵겠지만 호기 말이 맞아.
1: 들었지? 난 이제 진정한 슈퍼윙스 명예 홍보대사라고. 지금 당장 증명할 수도 있어. 이거 봐.
3: 우와, 진짜 슈퍼윙스 볼이잖아.
4: 그래도 아직 널 완전히 믿을 순 없어. 계속 지켜볼 거야.
2: 그래, 맞아. 우리 같이 지켜보자. 하지만 먼저 우주본부를 다시 가동시켜야 해.
3: 옳은 말이야. 그리고 재가동시키기 전에 시스템을 꼼꼼히 점검해야 하고.
2: 여기 점검용 태블릿이야. 아리, 넌 색별이를 도와줘. 꽁지는 에너지 수신기를 확인해주고, 호기는 골든보이랑 같이 내부를 점검해줘. 다들 준비됐지? 그럼 시작!
5: 알았어!
0: 골든보이, 점검하면서 본부 안내도 해줄게. 가자!
1: 재밌겠다!
6: 아직도 정리할 게 한참 남았네!
0: 도니!
6: 응? 안녕, 호기! 마침 잘 왔어! 어? 너도 왔구나? 얘긴 들었는데...
1: 소문이 참 빨라, 그렇지? 근데 여긴 대체 왜 이렇게 엉망인 거야?
6: 본부가 멈출 때 충격으로 물건이 다 어질러져 버렸어. 아직 정리를 다 못했고.
0: 이걸 하나하나 정리하려면 끝도 없겠는데?
1: 이 정도쯤이야. 나만 믿어. 아? 다크 골든 주먹!
6: 너 아주 훌륭한 주먹을 갖고 있구나.
1: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0: 여기가 슈퍼윙스들의 방이야.
1: 우와, 각자 쓰는 방이 따로 있는 거야? 좋은데?
0: 이제 내 방을 보여줄게. 여기가 내 방이야.
1: 우와, 오,
0: 골든보이!
1: 어?
0: 이것 좀 봐! 세계 곳곳에서 만난 친구들이랑 찍은 사진들이야. 이건 호주에서 앤디랑 찍은 거고, 이건 한국에서 채아랑 찍은 거.
1: 아이들이랑 같이 찍은 사진이 정말 많네.
0: 다 소중한 추억이지.
1: 나라면 더 많이 도와주고 사진도 더 많이 찍었을 텐데. 아, 이건 뭐야?
0: 아, 네팔에서 예티들이랑 만났던 내 사진이야. 아리!
1: 뭐야? 우와, 안 돼! 맞아, 그때 슈퍼윙스 때문에 꽤 고생했었지.
0: 자, 그럼 다음 장소는...
4: 대체 무슨 일이지?
2: 호기!
0: 티키, 타키, 무슨 일이야?
2: 중력 제어 장치가 고장난 것 같다.
4: 저기 좀 봐.
0: 이런, 우주본부가 멈출 때 오류가 생겼었나 본데.
4: 우주형을 부를까?
1: 그럴 거 없어. 내가 해결할게. 보통 주변에 비상용 수동 제어 장치가 있거든.

0: 해?
1: 경납고 이상 없음.
2: 후기, 점검 다 끝난 거지? 재가동을 시작하자. 보관실에 있는 스타코어를 외부의 에너지 수신기로 옮겨줘.
1: 알았어, 누나. 이쪽이야, 골든보이. 여기가 스타코어를 보관 중인 곳이야. 오! 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 고글을 꼭 써야 해. 받아.
3: 고글이라고? 왜?
1: 코어의 강한 에너지로부터 보호해주거든. 신비한 힘이 가득하니까.
3: 우와, 정말 놀라워. 내 기억보다 훨씬 더 밝은데? 그보다 무슨 신비한 힘이 가득하다는 거야?
1: 스타코어와 접촉한 공룡들한테 엄청난 능력이 생겼었어.
3: 오, 정말이야? 그런 신비한 힘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지?
1: 그렇다니까. 꽁지한테 가져가자. 지금쯤이면 준비를 다 끝내고 기다리고 있을 거야.
4: 주인님, 어디 계세요? 당장 스타코어를 되찾아야 합니다.
3: 나 지금 슈퍼윙스 본부에 와 있어.
4: 거기서 뭐 하세요? 오, 스타코어를 되찾으러 가셨군요.
3: 뭐, 그렇지.
4: 그럴 줄 알았어요. 어서 찾아서 돌아오세요.
3: 맞아.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스타코어를 가질 자격이 있는 건 바로 나라고.
1: 다 됐어.
3: 어?
1: 이제 가자.
5: 아무 문제 없네.
6: 꽁지야, 그쪽은 다 끝났어?
5: 그럼. 어? 저기 온다.
1: 꽁지야, 스타코어 가져왔어.
3: 나도 한몫했지.
1: 좋았어. 이제 스타코어를 에너지 수신기에 장착해야 해.

0: 이제 꽁지머리에 있는 조각만 합치면 돼.
1: 아, 그럼 난 다시 평범한 꽁지로 돌아가게 되겠지.
2: 괜찮아, 꽁지야. 특별한 능력이 없어도 넌 여전히 최고의 친구니까.
1: 응.

0: 긴장해.
1: 다 됐어. 이제 다 같이 본부로 돌아가자. 골든보이, 물러서. 너무 위험해.
0: 이 엄청나고 강력한 에너지를 우주본부를 재가동하는 데에만 쓴다고? 나라면 다르게 쓰겠어.
1: 안돼!
0: 덕분에 슈퍼윙스 놀이 완전 재밌었어.
1: 공지야, 본부로 가서 알려줘.
2: 공간 이동 액션!

0: 여기 있다. 그 힘은 함부로 쓰는 게 아니야, 골든보이.
1: 함부로라니, 그럴 리가. 제대로 쓰는 거지.
0: 안 돼, 그거

0: 좋아! 스타코어를 돌려받고 싶으면 내 주먹부터 이겨봐!
1: 조심해! 각자 흩어지자! 호깅 섀도우 스핀! 어디 한번 잡아보시지!

0: 극한호우 발생 건수는 연평균 8.5%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1: 오늘은 계곡이나 하천에 찾아오는 위험한 불청객, 집중호우에 대처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2: 해당 지역에 비 예보가 없는지 날씨와 강수량 정보를 확인합니다. 기습적인 집중호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수시로 날씨를 확인하고 대피 방송을 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텐트는 물가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대피 통로가 있는 곳에 설치합니다.
3: 집중호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2: 집중호우가 발생했을 때는 물건을 챙기지 말고 최대한 높은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낙뢰 위험이 있으니 우산 사용은 금합니다. 구조 신호를 보낼 때는 여럿이 함께 외쳐 도움을 요청합니다.
1: 올여름 무더위, 계곡에서 안전하게 이겨내세요.
4: 집에서 뛰어놀던 피터. 철원, 미끄러지고 말았어요.
5: 로보카폴리 안전스쿨. 집안에서는 어떻게 놀아야 할까요? 1번, 집안에서 운동을 한다. 2번, 창문 주변에서 놀지 않는다. 정답은 2번. 창밖으로 몸을 내밀거나 바깥으로 나가면 떨어져서 크게 다칠 수 있어요.
4: 신나게 뛰어노는 놀이는 운동장이나 놀이터에서 해야 해요.
5: 로보카폴리랑 꼭꼭 약속!

0: 세계의 성 탈출 게임. 밤하늘의 별자리 정말 환상적이야. 저 큰 날개는 백조자리?
1: 안녕 공개맨. 하늘엔 백조 별자리가 있지만 땅엔 아름다운 백조의 성이 있어요.
0: 백조의 성?
1: 백조의 성 탈출 게임. 번개맨을 초대할게요. 도전하시겠습니까?
2: 번개맨은 도전을 마다하지 않지. 번개맨, 예스!
0: 난 누구? 여기는 어디?
1: 백조의 성 탈출 게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3: 도전자 이름, 번개맨. 게임 타이틀, 백조의 성. 난이도, 별 3개.
0: 그런데 백조의 성은 대체 어떤 곳이지?

0: 백주의 성탈출 게임 스타트. 번개맨, 당신은 백주의 성에 갇혔습니다. 미션, 백주의 성의 숨은 전설 알아내기. 1번, 백주의 전설이란 백주의 성이 낮에는 성, 밤에는 백주로 변신하는 이야기다. 2번, 이 성에 사는 사람이 백주로 변한다는 이야기다. 과연 정답은? 만약 틀리면?
1: 틀리면?
0: 당신은 백조로 변해서 이 성에 영원히 갇히게 될 것입니다.
1: 아, 안 돼! 번개맨은 세계를 지켜야 된다고! 어디 보자. 이 성이 백조 모양이니까 성이 밤마다 백조로 변하는 게 아닐까? 아니야. 그러기엔 성이 너무 무거워. 그렇다면 사람이 백조로 변하는 이야기?
0: 제한시간 3초, 2초, 1초.
1: 아까 틀리면 내가 백조로 변한다고 했으니까 그게 힌트일지도 몰라. 좋아, 그렇다면 나의 선택은 2번, 사람이 백조로 변하는 이야기.
0: 백조의 성 탈출 통과.
1: 아, 다행이다, 해냈어.
2: 축하해요 번개맨. 정답을 맞췄으니 전설을 들려줄게요.
3: 욕심 많은 백자 탈라문트. 그는 결혼하기로 했던 엘자 공주를 배신하고 누명을 씌워 성을 차지하려 했어요.
4: 엘자는 남동생을 죽인 나쁜 여자. 엘자 공주가 성의 주인이 돼선 안 돼.
5: 아니에요. 전 그런 나쁜 짓을 절대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어요. 그때.
6: 우와, 저기 좀 봐. 백조가 끄는 배야.
4: 악당 텔라문트. 사람들을 속이고 이 성을 차지하겠다고? 그렇게는 안 돼! 내 칼을 받아라!
3: 악당 텔라문트를 무찌른 백조의 기사.
5: 아, 정말 고마워요.
3: 백조의 기사는 엘자와 약혼하게 되고.
2: 엘자 공주, 약속해줘요. 내가 누군지 절대 물어봐서는 안 돼요.
3: 하지만 결혼식 날, 단 둘이 있을 때만이라도 이름을 알려주세요. 네?
4: 안 돼!
3: 기사는 사라져버렸지만 백조로 변했던 남동생이 이 성의 주인이 되었다는 백조의 성 이야기.
1: 번개맨, 백조의 성 탈출 게임 미션 성공!
2: 번개맨, 축하해요. 전 그럼 밤하늘의 별자리로 돌아갈게요.
1: 독일의 아름다운 전설이 담긴 백조의 성, 잊지 못할 거예요. 어? 번개톡?
3: 미소천사 모나리자님이 번개맨을 초대했습니다.
7: 번개맨, 안녕?
1: 어? 당신은 모나리자?
3: 모나리자님이 초대장을 보냈습니다.
1: 모나리자 방탈출 게임?
8: 탈출왕은 나야! 방탈출은 내가 더 잘해!
7: 그럼 두 분, 샹보르성에서 만나요. 마지막으로 모나리자 미소 발사!
3: 모나리자님이 방을 나갔습니다.
1: 이빨의 적이 샹보르성에 온다고? 이빨의 적이 샹보르성에서 무슨 일을 저지를지도 몰라. 서두르자! 번개맨, 도전!
8: 이빨 해적 도전! 이기고 말 거야!
3: 프랑스 샹보르 성은 아름다운 루아르 강변에 자리하고 있어요. 울창한 숲속에서 갑자기 솟아오른 듯한 웅장한 모습. 마치 거인의 기사가 앉아있는 모습 같기도 해요. 365개의 굴뚝, 440개가 넘는 방뿐만 아니라 신비한 마법의 계단을 가진 놀라운 성이랍니다.
1: 난 누구? 여긴

0: 또 어디?
1: 향보르성 탈출 게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2: 도전자 2호 번개나 이빨 해적 게임 타이틀 향보르성 게임 마스터 모나리자 난이도 별 다섯 개.
3: 어? 네?
4: 별이 5개?
1: 곧 게임이 시작되니 도전자들은 준비해 주세요.
4: 두고 보자, 번개맨.
0: 이빨의 적 용서하지 않을 거야.
5: 아, 내부가 엄청 화려한데.
4: 아싸, 가져갈 게 한두 개가 아니네.
0: 뭐? 세계의 보물을 손대지 마.
2: 향보르성 탈출 게임 스타트. 번개맨과 이빨 해적, 당신들은 향보르성에 갇혔습니다. 첫 번째, 향보르성의 마법 계단의 미스터리를 풀어라. 정답을 선택하세요. 1번, 마법 계단이란 하늘을 나는 계단을 말한다. 2번, 마법 계단이란 서로의 모습을 볼 수 없는 특수 계단을 말한다.
4: 당연히 하늘을 나는 계단이지.
5: 글쎄,
0: 왠지 이 성에 사는 사람들은 비밀이 많을 것 같아. 그렇다면 정답은?
2: 제한시간 2초, 1초.
0: 정답은 2번.
4: 1번?
2: 번개맨 통과.
4: 예스! 나는?
2: 이빨 해적, 마법 계단에 영원히 봉인.
4: 야! 안 돼!
1: 향보르성의 계단은 마법의 계단으로 불린답니다. 내려오는 사람과 올라가는 사람이 서로 만나지 않도록 이중구조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랍니다. 이 계단은 나를 그린 분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설계했다는 이야기도 있답니다.
0: 역시 상상했던 대로 내부가 굉장히 화려한걸. 이분이 이 성을 지은 프랑수아 1세?
6: 안녕, 번개맨. 난 큰 고왕 프랑수아라고 불리기도 했어. 내 코가 유난히 뾰족하고 길었거든. 난 이탈리아에 다녀온 후 이 성에도 르네상스 분위기를 내보려고 했었지. 그래서 다빈치를 이곳에 데려와 마지막까지 극진히 대해줬지. 다빈치는 모나리자 등의 선물을 프랑스에 남기게 된 거야.
0: 예술을 사랑했기 때문이군요.
6: 아까 말했듯이 난 르네상스를 사랑했어. 신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밖을 잘 볼 수 있게 창문도 크게 만들고 또 이걸 많이 만들었지.
0: 아까 힌트가 나왔지? 굴뚝.
1: 보기엔 화려했지만 당시 거대한 성에서 겨울을 나는 건 무척 힘든 일이었다고 해요. 하지만 굴뚝을 많이 만든 이후 달라졌어요.
4: 이야, 이거 따뜻하구만.
1: 번개맨 축하해요. 향보르성 탈출 선물로 원하는 걸 말해보세요.
0: 번개맨이 원하는 건
4: 나 좀 꺼내줘.
0: 아무리 악당이지만 그래도 누군가가 갇히는 건 옳지 않아. 이빨 해적을 풀어주세요.
1: 이빨 해적 봉인 해제.
4: 흥칫뿡 왕창피. 번개맨 두고 봐. 다음 방탈출 게임은 꼭 이기고 말 거야. 방탈출 게임 학교 어디 없나?
0: 세계의 성 뮤지컬로 만나볼까요? 자, 시작합니다.

0: 세계 비밀 속에 던져라. 세계에 일하는 동물들.
1: 세계 비밀수호대 단톡방에 번개맨이 초대되었습니다.
2: 번개맨 축하해줘. 나 과장으로 승진했어.
3: 와, 축하해요. 멍 과장님? 그럼 성이 멍씨?
1: 멍 과장님이 썰매 쿠폰을 선물했습니다.
3: 우와, 썰매 쿠폰까지?
2: 근무 중이라 이만?
3: 승진 축하도 해볼 겸 한번 가볼까? 아, 그런데 어디로 가야 하지? 그린란드? 좋았어. 그린란드로 번개 이동!
1: 그린란드는 세계에서 가장 큰 섬이에요. 대부분의 땅이 얼음으로 되어 있어 얼음의 땅으로도 불린답니다.
3: 자, 어우, 역시 소문대로 추운 걸. 아무도 안 계세요? 멍 과장님, 승진 축하드립니다.

0: 내가 몽과장인데?
1: 아, 몽과장님 승진 축하... 걔잖아. 아니, 걔가 일을 한다고?
0: 응, 추운 그린란드에서 우리 개 썰매는 버스도 되고 택시도 되거든.
1: 썰매 표지판?
0: 어? 그린란드에서만 볼 수 있는 표지판이지. 여긴 개 썰매 전용 도로가 따로 있어.
2: 몽과장님, 이제 출발해야죠. 와우와우.
0: 벌써 그렇게 됐나? 오늘 손님은?
3: 개 썰매를 타고 물개사냥 가려고요. 저희 아버지가 잡은 북극곰으로 만든 바지를 입고 있어서 춥지 않아요.
0: 자, 이제 출발! 몽과장과 함께하는 슬기로운 썰매계 생활 첫 번째! 각자 자기 위치로! 슬기로운 썰매계 생활 두 번째! 끈이 꼬이면 큰 사고가 날 수 있으니 끈이 꼬이지 않게 개 조심! 아하! 너 오해하지 마! 개 대원들 특히 조심하라고! 슬기로운 썰매계 생활 세 번째! 썰매 대원의 명예를 걸고 게으름을 피우지 않는다! 거기 신입! 장난치지 말고 대열로 돌아와! 우리 썰매계들도 서열이 있거든! 맨 앞에 멍사장님! 썰매계들은 평소에는 순하지만 화가 나면 무섭게 공격하는 습성이 있어! 개들끼리 힘대결을 벌이기도 하지! 어이, 그만, 그만! 모두 위치로!
1: 이야. 우리 멍과장님, 정말 열심히 일하시는데? 과장으로 승진할 만해. 역시, 최고! 아, 그런데, 썰매개들은 어떻게 저렇게 빨리 다니는 거지? 궁금한데.
4: 궁금할 땐, 번개 스캔이지.
1: 번개 스캔!
5: 그린란드 개. 달걀형 얼굴에 귀는 뾰족해서 칼바람을 피하기 좋고, 밖으로는 방수 능력이 있는 긴 털이, 안으로는 부드러운 짧은 털이 있어서 눈과 추위를 견딜 수 있어요. 튼튼한 다리는 발바닥이 넓고 털이 많아서 깊은 눈 속에서도 잘 달릴 수 있답니다.
1: 우와, 그린란드에 일하는 개들 정말 멋져.
6: 우리 고양이 선배님 중에도
7: 일하는 고양이가 있었댕.
6: 진짜? 옛날 옛날 러시아에. 와우, 라떼는 말이지 사람뿐 아니라 동물들이 박물관을 지키기도 했어. 여기는 러시아의 에르미타주 박물관. 원래 겨울 동안 황제가 머물던 겨울궁전이었다고 해. 그래서 곳곳에 아름다운 예술품들이 아주 많았어. 또 하나 많은 게 있었지.
8: 저요? 쉿.
6: 쥐를 잡기 위해 우리가 필요했던 거야. 어? 쥐 잡아라!
8: 자, 고양이 경비원이다!
6: 이렇게 지하 창고에 보관된 예술품들은 우리 고양이 경비원이 지켰어. 나 같은 고양이 경비원이 무려 65마리나 됐다고.
8: 쥐! 쥐다! 쥐 잡아라!
6: 박물관에서 일했던 고양이들 정말 멋지지? 야옹!
5: 세계의 일하는 동물들 단톡방에 번개맨이 초대되었습니다.
9: 예, 난 당전무.
5: 에티오피아에서 당전무님이 일하는 영상을 보내왔습니다.
9: 에티오피아에선 당나귀가 짐을 실어 나르는 일을 해.
10: 난 코부장.
5: 태국에서 코부장님이 일하는 영상을 보내왔습니다.
10: 태국에선 코끼리가 사람들을 태워줘. 코끼리랑 사람이랑 서로 친한 친구처럼 지내지.
11: 우와, 세계 곳곳에서 사람들을 도와주는 동물 친구들이 많은걸. 정말 대단해. 좋아, 번개맨이 응원해주러 가야겠어. 번개 이동! 얍!
12: 그래? 세계에 그런 능력자 동물

0: 들이 많다고? 그럼 내가 좀 데려다 써야겠네. 오, 쟤들 마음에 들어?
1: 에티오피아의 소금 사막이에요. 가장 더울 때는 기온이 60도까지 올라가 매우 덥답니다. 대장 낙타 뒤로 낙타들이 줄줄이 행진하고 있어요. 낙타들의 출근길이에요. 소금 사막에 도착하면 열심히 두드리고 깨트리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요. 돌덩이처럼 단단하지만 맛을 보면 짜디짠 소금이랍니다.
2: 사람들이 소금 덩어리를 다 캐면 우리 낙타들이 바빠질 차례. 무거운 소금 덩어리를 싣고 가는 게 우리가 하는 일이랍니다. 우리 낙타들은 힘이 센 장사예요. 남자 어른 몸무게보다 훨씬 더 많은 소금을 실을 수 있답니다. 우리 낙타들이 일한 지는 1000년도 넘었어요. 우리 낙타, 사막의 전문일꾼 맞죠?
3: 소식 들었어?
0: 사장님이 새로운데. 나야, 새로운 사장.
3: 어잉?
4: 어? 누구?
3: 말도 안 돼.
0: 앞으로 이빨 사장님이라고 불러? 나와 함께 나쁜 짓 많이 많이 하게 될 거야. 어때? 기대되지?
3: 아니,
2: 싫은데. 악당은 우리 대장이 될 수 없어.
0: 혼나볼래? 앞으로 말 안 들으면 땜질 거야.
5: 멈춰! 말해줘, 사막의 일꾼, 낙타들을 괴롭히지 마.
0: 응? 번개맨, 너도 사장하고 싶어서 왔나?
5: 뭐? 절대 아니지. 낙타들에겐 사장 낙타도 낙타고 함께 일하는 동료들도 똑같은 낙타야. 너 같은 악덕 사장은 필요 없어. 어서 소금 사막에서 물러나.
0: 그렇긴 못해.
5: 그럼 어쩔 수 없군. 용기, 지혜, 친구들의 웃음을 모아 번개 파워!
0: 이빨 해적 살려! 아이고! 야야야야야! 아이고, 짜!
5: 이빨 해적, 너의 고향 이빨 행성으로 돌아가라. 번개 후메라! 달아라!
0: 나 돌아갈래!
5: 세계 일하는 동물들, 노래로 만나볼까요? 뮤지컬 일하는 동물들.

일하는 동물들에 관한 마법 같은 이야기. 과연 진짜, 가짜? 옛날 옛날에는 전쟁에 참가한 코끼리 부대가 있다? 설마 진짜? 정답은 진짜! 오래전 옛날 코끼리는 전투에 나가기도 했어요. 인도에는 코끼리 부대가 있을 정도였답니다. 이후

0: 한니발이 로마로 진군할 때도 코끼리 부대와 함께 이동했다고 해요. 전쟁도 없어져야 하지만 전쟁의 동물 친구들을 이용하는 건 다시는 없어야겠죠? 코끼리야, 미안해. 일하는 동물들에 관한 마법 같은 이야기 두 번째. 과연 진짜, 가짜? 베트남에는 농사 짓는 동물이 있다? 설마, 진짜? 정답은 진짜! 베트남에서 물소는 농사를 돕는 일꾼이에요. 사람들과 물소는 때로는 친구처럼 함께 놀고 함께 일하는 가족 같은 사이랍니다.
1: 이 세계에 사람들을 돕는 동물들이 참 많다는 걸 알게 됐어. 앞으로는 번개맨이 동물들을 더욱 잘 지켜줄게. 약속? 그럼 우린 다음에 또 만나. 번개.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0: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저도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해보고 싶고 사교육 분화 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중학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 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2: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3: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기세는 가히 압도적입니다. 거대한 나무가 햇빛을 가로막고 성가신 수풀이 길을 차단합니다. 나무를 감아 오르다 못해 이리저리 늘어진 덩굴과 여기저기 솟아난 나뭇잎과 가시,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개울과 강들. 음산한 소문과 함께 추격자처럼 뒤따르는 발소리. 잎사귀 사이로 지켜보는 눈동자와 그 속에 나타났다 사라지는 그림자들. 과거 이곳을 찾은 탐험가와 항해사들은 마다가스카르 우림이 간직한 수수께끼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들을 가장 불안에 떨게 만든 건 축축한 밤공기를 찢고 울려 퍼지는 끔찍한 포효였지. 여우 원숭이는 죽은 자들의 영혼이자 희미한 빛속의 방랑자 같은 녀석들입니다. 이들은 이 비밀스러운 숲에 발을 들인 용감한 여행자들을 위협하고 두려움 속으로 몰아넣는 존재죠.

동아프리카 해안에서 조금 떨어진 적도 바로 아래 열대지방에 마다가스카르가 있습니다. 지구상에서 네 번째로 큰 섬이죠.

마다가스카르는 크기로도 손꼽히는 곳이지만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섬이기도 합니다. 다른 대륙과 단절된 지 거의 1억 5천만 년이나 된 아주 특별한 곳이죠. 이렇게 지리적으로 고립된 덕에 이 거대한 땅덩이는 자연의 실험실이 되었고 그 결과 마다가스카르에 서식하는 동식물은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종들이 많습니다. 주로 섬의 북동쪽에 위치한 다우림은 해안을 따라 나란히 솟은 산맥에 분포해 있습니다. 장소에 따라서는 해발 고도가 2,500m 이상 되는 곳도 있죠. 거의 매일 인도양에서는 북동 무역풍이 불어오고 그 바람은 구름을 싣고와 우뚝 솟은 다우림과 내륙을 흠뻑 적십니다.

지구상에 이곳과 같은 숲은 또 없을 겁니다. 이 섬에 서식하는 식물의 80%가 마다가스카르 고유종이거든요. 언뜻 보기엔 여느 정글과 다를 바 없어 보이지만 이곳엔 대형 포식자도 무시무시한 독사도 없습니다. 이웃 대륙에서 들어온 적이 없으니까요. 그 대신 이 숲에는 아주 다양한 종류의 독특하고 놀라운 생명체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복잡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죠. 태양의 첫 번째 빗줄기와 함께 괴성이 숲의 침묵을 깨뜨립니다. 곧 여기에 다른 목소리가 합세하고 이내 화려한 합창이 시작되죠.

바바코토우라고도 불리는 인드리 원숭이들이 새날을 맞이합니다. 녀석들은 매일 아침 동틀녘에 이렇게 노래를 부르죠.

이 인상적인 합창은 4km 넘게 떨어진 곳에서도 들릴 정도죠. 마다가스카르는 여우 원숭이의 본토입니다. 오뚝하고 촉촉한 코로 유명한 이 영장류 무리가 유일하게 야생에서 발견되는 곳이 바로 이 숲이죠. 현재 100여 종의 여우 원숭이가 남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대부분이 심각한 멸종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인드리 원숭이들은 그런 걱정은 접어둔 채 아침 햇살에 몸을 데우며 하루를 준비하고 있군요.

차갑고 축축한 밤을 보낸 마다가스카르 파랑비둘기도 졸음을 떨쳐내는 중입니다. 이 소심한 새들은 삼삼오오 무리지어 조심스럽게 움직이며 잎사귀 사이에서 찾은 다양한 열매를 통째로 먹습니다.

비둘기들로 붐비는 나뭇가지 아래에는 놀랍도록 특별한 양치 식물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 높이가 15미터를 넘기도 하죠. 이 섬에서 자라는 양치 식물들은 아주 독특합니다. 3억 6천만 년 전 석탄기 같은 고대 지질 연대에서 막 튀어나온 것처럼 보이는 식물들을 섬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죠. 이 원시적이고 불가사의한 풍경 속에서도 몇몇 동물들은 아주 편안해 보이네요.

개구리는 마다가스카르의 발을 디딘 첫 번째 조난자였습니다. 이 큰 섬에 정착해 널리 번성한 유일한 양서류로 현재 그 종류만 400여 종에 이르고 아직도 여전히 새로운 종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파충류는 운이 더 좋아서 뱀과 도마뱀, 카멜레온, 거북이까지 모두 들어왔습니다. 마다가스카르는 이들에게 약속의 땅이자 지상낙원이었고 덕분에 섬 구석구석을 정복하며 더 다양하게 번성할 수 있었죠.

지구상의 카멜레온 중 절반이 마다가스카르에서만 삽니다. 몸 길이가 70cm에 이르는 세계에서 가장 큰 종인 마다가스카르 큰 카멜레온도 그에 속하죠.

마치 시간을 잃은 듯한 이 고대의 다우힘은 인드리 원숭이들의 유일한 고향입니다. 인드리 원숭이는 몇 가지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여우 원숭이 종 가운데 몸집이 가장 큰 원숭이로 체중이 9kg 이상이고 유일하게 긴 꼬리가 없죠. 하지만 다른 여우 원숭이들처럼 초식동물입니다.

생식 연령에 이른 암컷은 식사 시간에 우선권을 가집니다. 가장 높은 가지에 올라가 가장 부드럽고 양분이 많은 싹을 시간을 들여 천천히 즐기죠.

마다가스카르에는 많은 종류의 양치 식물이 있지만 여우 원숭이는 그 잎은 잘 먹지 않습니다. 잎이 두툼하지 않고 꽃이나 열매도 없는 데다가 탄닌 성분이 많아 불쾌하고 쓴맛이 나기 때문이죠. 여우 원숭이들의 시야를 벗어난 곳에서 작은 양치 식물들이 자랍니다. 개구리와 파충류가 살기에도 완벽한 환경이죠. 이곳에선 매일이 살얼음판인 작은 생명체들의 드라마가 펼쳐집니다. 이 뱀은 개구리 사냥에 성공했지만 삼키기엔 너무 큰 것 같군요. 포식자의 끊임없는 위협 속에 작은 동물들은 잡아먹히지 않기 위해 위장술을 연마하는 등 치밀한 전술을 펼칠 수밖에 없습니다.

마다가스카르의 동물들은 최고의 변장술사입니다. 마른 낙엽 뭉치처럼 보이는 이 녀석은 속독새입니다. 웬만한 관찰력으로는 도저히 구별할 수 없을 만큼 나무껍질과 비슷하게 생긴 도마뱀 부츠.

이곳에 사는 진정한 변장의 귀재들은 모두 다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뱀이나 다른 육식동물의 예리한 눈을 피해 살아남는 거죠. 무조건 피하는 게 상책일 때도 있지만 지금은 위험할 게 없어 보입니다. 갈색 여우원숭이 무리가 먹이를 찾고 있군요. 꽃은 기회가 있을 때 먹어두어야 하는 귀한 간식입니다. 여우원숭이들이 먹는 꽃은 60여 종쯤 됩니다.

새끼는 어미 곁에서 시간을 보낼 겁니다. 생후 8개월까지 어미와 새끼의 관계는 아주 친밀하죠. 주 양육자는 엄마지만 아빠도 절대 멀리 가지는 않습니다. 인두리 원숭이는 일부일처 형태로 관계를 맺는데 부부 사이의 유대가 강해 위험한 상황에 함께 맞섭니다. 원숭이들이 움직임을 포착했습니다. 왕뱀이 새끼를 집요하게 쳐다보는군요. 위험을 알리는 경보가 들리자 새끼는 다급히 엄마 무릎으로 대피합니다. 최대한 빨리 이곳을 벗어나야 합니다. 새끼 인두리 원숭이는 생후 5개월부터 어미 등에 업혀 다닙니다. 어미는 전력을 다해 안전한 곳으로 피합니다.

마다가스카르 정글에는 숨기 좋은 조용한 곳이 아주 많습니다. 그중 가장 특이한 곳은 마다가스카르 큰 대나무 군생지죠. 이 식물종은 엄청난 크기로 자라다가 몸통이 휘며 거대한 아치 문을 이룹니다. 특정 시기에는 하루에 4cm씩 자란다고 하는군요. 잎과 새순에는 시아노칼륨이 들어있지만 황금 대나무 여우원숭이는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들의 식생활은 90%가 이 대나무로 이루어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른 포유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양의 12배를 매일 먹는 셈이죠.

마다가스카르의 정글은 몸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투쟁하는 존재들의 비밀스러운 세계입니다. 마다가스카르 카멜레온 역시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하지만 번식기땐 예외죠. 경쟁자가 나타나면 신중한 빛깔과 계산된 움직임은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암컷 두 마리가 영역 다툼을 시작하자 수컷 한 마리가 놀라서 지켜보네요. 나무의 주인이 둘일 순 없습니다. 결국 둘 중 약한 쪽이 한

영역 싸움에선 이겼지만 짝짓기 신청을 받아들일 기분은 아닌가 봅니다. 암컷의 기분이 내킬 때까지 수컷은 멀찌감치 떨어져 기다려야겠군요. 인들이 원숭이도 근처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보통은 멀리 이동하지 않고 계절과 먹이 사정에 따라 하루에 300에서 700m 정도만 움직입니다. 과일이 늘 풍족하진 않지만 나뭇잎은 항상 있습니다. 수많은 곤충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으면서요.

암컷과 수컷이 번갈아가며 배고픈 새끼들을 먹입니다. 부부 사이의 팀워크가 좋아야 이 고단한 과업을 겨우 완수할 수 있죠. 지금은 숲에 열매가 풍성하게 열리는 시기고 갈색 여우 원숭이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여우 원숭이는 약 86가지의 고유종 열매를 먹는데 이 시기 숲은 제철 음식 창고나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야생 무화과 나무가 주요 공급처죠. 갈색 여우 원숭이는 바닥에 떨어진 과일을 주워 먹는 몇 안 되는 동물 중 하나입니다. 정글 바닥은 또 다른 생명들로 북적입니다. 낙엽 사이에 난쟁이 카멜레온이 숨어 있습니다. 이런 변장술로 마다가스카르 링꼬리 몽구스 같은 육식동물을 피하는 거죠. 해질 무렵 굴에서 나오는 대식가 식충동물 고슴도치 부치도 있습니다. 이 녀석도 마다가스카르의 고유종이죠. 길쭉한 주둥이로 썩은 낙엽 사이를 헤집으며 열심히 먹이를 찾는군요. 벌레가 주식인 이들은 매일 수십 마리는 거뜬히 먹어치웁니다. 곤충과 카멜레온, 고슴도치 부치 같은 작은 동물들은 언제 몽구스의 사냥감이 될지 모릅니다. 이 숲에서만 사는 붉은 숲쥐는 몸집이 꽤 큰 편인데도 이 날렵한 포식자가 나타나면 잽싸게 도망치기 바쁘죠. 다행히 지금은 몽구스가 곤충 몇 마리로 만족할 모양이군요. 인드리 원숭이가 나무 위에서 유심히 상황을 지켜봅니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몽구스가 나무 꼭대기까지 올라올 수는 있겠지만 원숭이는 먹이로 삼기엔 너무 크니까요. 인드리 원숭이 가족은 이제 매일 밤 하는 일과를 시작합니다. 30m가 넘는 나무 꼭대기에서 잘 곳을 찾는 거죠. 이상하고 신비롭고 위협적인 마다가스카르의 정글. 지구에서 가장 독특한 이 숲 안에서 영역을 확인하고 가족 간의 화합을 다지는 인드리 원숭이의 울음소리가 다시 한번 울려 퍼집니다. 이들의 한탄 섞인 노래가 또 한 번 숲의 고요를 깨뜨리고 그 소리를 듣는 모두에게 정글 속 유령의 전설을 깨우는 듯합니다.

0: 중학생 때 나의 보물 1호는
1: 일기장이요.
0: 방과 후에 한 일은
1: 책을 읽었던 것 같아요.
0: 닮고 싶었던 롤모델은
1: 빨간 머리엔
0: 내가 했던 가장 큰 일탈은
1: 오리를 길렀던 거예요.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1: 많이 힘들었지 괜찮아 너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어. 안녕하세요. 저는 아름다움을 만드는 직업을 가진 헤어디자이너 차홍입니다.
0: 중학생 때 어떤 학생이었나요?
1: 저는 굉장히 내성적이었고 천사병 있어 이런 놀림도 당했었어요. 왜냐하면 남의 말을 잘 거절도 못했거든요. 그리고 또 키가 정말 작았어요. 중학교 때 3학년 겨울방학 때 키가 15cm를 커서 정말 다행이지 중학교 땐 전교에서 두 번째로 작았거든요. 뭔가가 계속 맞물려서 좀 흐린 날씨처럼 다운돼 있었던 것 같아요.
0: 나와 같은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1: 내성적인 사람의 특징이 나 아닌 다른 어떤 사물이든 사람이든 어떤 사건들에 대해서 더 섬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공감 능력이나. 그래서 그때는 그 부분이 저한테 되게 힘든 부분이었는데 지금은 많은 도움이 되는 부분이에요. 안 좋다고 생각되는 부분들 지금은 그게 굉장히 부정적인 부분이지만 나중에 성장해 가는 과정에 도움이 많이 된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고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 잘 못하고 그런 성격들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니라고 지금은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 수 있는데 나중에 그런 게 좋은 쪽으로 많이 발현이 될 거라고 나쁜 성격 아니라고 위로해주고 싶어요.
0: 헤어 디자이너라는 직업을 갖게 된 계기가 뭘까요?
1: 사실 헤어 디자이너라는 직업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이유가 저는 시골이 있었는데 약간 읍내였어요. 그래서 미용실이란 개념이 사실 없었어요. 미용실, 헤어 디자이너라는 개념을 잘 몰랐는데 주변에서 너는 만들기도 좋아하고 그림 그리는 것도 좋아하고 남을 잘 배려해주고 그냥 너의 성격에는 굉장히 헤어 디자이너가 잘 맞을 것 같다라는 추천을 받아서 시작을 했는데 사실 시작하자마자 안 맞을 수 있겠구나 부족한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재밌었어요. 너무 좋고.
0: 꿈을 이루는데 힘들었던 점이 있나요?
1: 누군가한테 먼저 말 거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손이 진짜 작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기구를 다룸에 있어서 조금 느렸던 것 같고 저는 사실 20살까지 약간 뷰티라든지 패션에 고관여된 사람이 아니라서 약간 이 업을 출발할 때 많이 세련되거나 뭔가 이렇게 특출난 재능이 있었던 것 같진 않아요. 특출나게 재능이 없어서 부족하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오히려 제가 부족하다, 내가 이런 거를 개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오히려 늘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들이 저를 많이 발전시키고 더 이렇게 노력하게 만든 것 같아요.
0: 꿈을 이루고 성취감을 느낄 때는 언젠가요?
1: 내가 내일을 진심으로 최선을 다하면 그게 어떤 누군가한테도 이렇게 선한 영향력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인가 머리를 해준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제품 디자이너가 돼서 본인이 만든 그 섀도우를 가지고 왔어요. 편지랑 같이 가지고 왔거든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제가 미용실에서 너무 행복하게 진심으로 일하는 모습 보고 자기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직업을 찾고 싶고 갖고 싶다라는 생각을 계속 해왔대요. 차원 원장님 덕분에 자기는 그 꿈을 찾을 수 있게 됐다고 그런 여성이 되고 싶었는데 자기도 그렇게 됐다고 그래서 아직 출시된 제품은 아니지만 제일 먼저 만든 그 제품을 제일 먼저 저한테 선물하려고 왔다고 그 보고 되게 뿌듯했어요.
0: 헤어 디자이너란 한마디로 뭘까요?
1: 헤어 디자이너란 누군가의 인생의 한 장면을 디자인하는 일이다. 사실 오늘은 내 생에 단 하루밖에 없는 정말 하나밖에 없는 하루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하루를 소중히 하고 아끼고 최선을 다하다 보면 그게 점진적으로 쌓여서 어떤 하나의 큰 덩어리가 되고 하나의 큰 결과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아끼고 사랑하고 세상에 하나뿐인 나를 많이 다독여주고 토닥토닥해주고 잘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해줬으면 좋겠어요.

0: 주사 맞는 곳이 다를까? 옛날 옛적 아주 먼 나라에 주사를 맞기 싫어하는 왕자가 살고 있었어.
1: 왕자님, 지금 나라에 전염병이 돌고 있다고 합니다. 어서 예방주사를 맞으시지요.
2: 예방주사?
0: 빙가라, 빙가라. 바로 이 주사이옵니다.
2: 아이, 싫어. 안 맞을래.
1: 잡아라.

0: 어쩔 수 없이 주사를 맞은 왕자는 다음엔 안 맞기로 결심했지. 시간이 흘러 또 주사를 맞을 때가 되었어.
1: 아니 도대체 왕자님은 어딜 가신 겁니까?
2: 그러게 말입니다.
3: 어, 저기 오십니다.
4: 와, 이래도 내 어깨에 주사를 놓을 수 있겠어?
2: 잡아라.
3: 네. 왕자님.
1: 와, 어깨 이게 뭐야?
4: 이 갑옷은 절대 못 벗겨.
0: 그럼 엉덩이에 놓으면 되지요.
4: 뭐? 엉덩이?
2: 아니, 이리 오시죠. 이쪽입니다.
0: 된다. 예방주사를 맞지 않으면 본인도 병에 걸리고 다른 사람에게 병을 옮길 수도 있습니다.
5: 그래도 아프다고.
0: 그리고 얼마 후.
3: 아, 왕자님!
4: 쫓아오지 마. 주사 맞기 싫단 말이야.
3: 맞으셔야 된다니까요. 예방주사 맞으셔야 된다고요.
0: 왕자는 몸이 아픈데도 주사 맞기 싫다고 도망다녔어.
3: 왕자님, 열어주세요. 아, 이러다 더 크게 아프실 수도 있어요.
4: 하지만 주사는 절대 맞기 싫은 걸. 절대 안 열어줄 거야. 절대!
3: 어떡해, 뭐야, 진짜.
2: 모두 비켜라! 그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0: 그럼, 해볼까요?
2: 응.

0: 왕자님, 괜찮으십니까?
1: 아니.
0: 왕자님!
2: 나오게라! 뜨거워! 어서 왕자님을 병실로 옮기게!
0: 어서! 왕자님!
3: 왕자님!
0: 앞에!
2: 왕자님! 이쪽이네, 이쪽! 결국 왕자는 병을 치료하기 위해 주사를 손등에도 맞고 팔에도 맞고
0: 아, 아파
2: 엉덩이에도 맞고 여기저기 많이 맞고 말았대. 주사 안 맞으려다가 오히려 더 많이 맞았구나. 그래, 주사 안 맞으려고 도망다니면 병이 더 심해져서 주사를 더 많이 맞을 수 있어.
4: 근데 누나, 응? 왜 주사 맞는 곳이 다른 거야? 왜 주사 맞는 곳이 여기저기 다 다른 거냐고? 왜?
2: 같은 곳을 계속 맞으면 너무 아프니까.
4: 정말?

0: 그럼 호기심 딱지한테 물어보자.
1: 좋아, 호기심 딱지 떠라. 우리들의 호기심을 풀어줄 수많은 딱지들. 그중에서 오늘 필요한 건 바로 주사 딱지. 주사 딱지야, 궁금한 걸 알려줘.
0: 누구세요?
2: 안녕하십니까. 저는 주사 비행기의 기장입니다.
0: 안녕하세요.
1: 근데 주사 비행기가 뭐예요?
2: 주사약 병사들을 환자들의 몸 안으로 안전하게 싣고 가는 비행기랍니다.
0: 아, 그렇구나. 그런데요, 왜 주사 맞는 곳이 여기저기 다 다른 거예요?
2: 그 이유는 저와 함께 주사 비행기로 가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함께 가볼까요?
0: 네!
2: 주사란 주사기의 바늘을 이용해서 사람의 몸속에 약을 넣는 것을 말합니다. 먹는 약에 비해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지만 부작용이 심할 수 있어 조심해야 합니다. 주사는 맞는 곳에 따라 피부에 맞는 주사, 혈관에 맞는 주사, 근육에 맞는 주사로 나눌 수 있지요.
0: 우와, 신기하다!
2: 혈관 주사는 핏줄이 잘 보이는 손등이나 팔 안쪽에 맞고, 근육 주사는 보통 어깨와 엉덩이에 맞습니다.
0: 엉덩이요? 엉덩이는 말랑말랑한데요?
2: 엉덩이에는 말랑말랑한 지방과 함께 딱딱하고 커다란 근육도 많답니다.
1: 그럼 피부에 맞는 주사는 어디에 맞아요?
2: 피부 주사는 배나 팔, 허벅지에 피부에 맞지요.
0: 그런데 왜 맞는 부위가 다른 거예요?
1: 맞아요.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2: 가장 큰 차이는 주사약이 우리 몸에 퍼지는 속도가 다르다는 겁니다. 아하! 우리 주사 비행기의 목적지는 왕자의 혈관이다. 다시 한번 말한다. 주사 비행기의 목적지는 혈관이다.
3: 근데 혈관에는 왜 가는 거예요?
4: 아, 혈관으로 들어가야 우리가 온몸으로 빨리 퍼지지.
2: 모두 준비하라. 다시 한번 말한다. 모두 준비하라.
5: 네! 예!
3: 자, 가자!
4: 혈관에 도착했다.
3: 자, 가자! 같이 가요! 같이 가요! 같이 가요!
2: 수액주사와 같은 혈관주사는 약을 혈관에 바로 넣는 방식이라 몸에 흡수되는 속도가 빠르답니다.
1: 그럼 모두 다 혈관에 맞으면 안 돼요?
2: 그렇지 않습니다. 약의 효과가 빨리 필요한 환자에게는 혈관주사가 도움이 되지만 약의 효과를 천천히 살펴봐야 되는 환자에게는 무리가 될 수도 있어요.
0: 아, 그렇구나.
2: 그럼 이번에는 근육주사를 살펴볼까요? 근육으로 들어간 주사약 병사들은 혈관을 찾아 이동합니다. 주사약 병사들이 혈관에 도착하면 드디어 사람의 몸 곳곳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하지요. 예방주사처럼 근육에 맞는 주사약은 근육을 통과한 후 혈관에 도착하기 때문에 약이 몸에 퍼지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배나 팔의 피부에 맞는 피부주사는 당뇨병을 치료할 때 맞기도 하는데 혈관주사나 근육주사에 비해 약이 더 느리게 퍼집니다.
1: 왜요?
2: 왜냐하면 피부로 들어간 주사약이 피부의 작은 혈관을 치다 큰 혈관으로 이동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0: 아, 그렇구나.
2: 그래서 효과가 빨리 필요한 경우에는 혈관주사를 맞고 그리고

0: 살펴볼 필요가 있다면 근육주사다, 피부주사를 맞는 겁니다.
1: 주사를 맞는 부위에 따라 약이 퍼지는 속도가 다르다니 신기하다.
0: 그럼 앞으로 우리 주사약 병사들이 주사기를 통해 여러분의 몸속에 들어가서 병을 치료할 수 있도록 주사를 잘 맞아주세요.
1: 네, 알겠습니다.
2: 앞으로 아파도 피하지 말고 주사 잘 맞아야겠다.
1: 그래, 잘 생각했어. 살짝 따끔하고 금방 괜찮아질 거야.
2: 알겠어, 누나. 그런데 주사 맞으러 가기 전에 나 주사 따뜻해지면 안 될까요? 그럼 힘이 나서 주사를 더 잘 맞을 수 있을 것 같은데.
1: 그래, 좋아. 노래 잘하면 칠게.
2: 우와, 신나 신나.
1: 우리 친구들도 같이 할까?
2: 고고고!

0: 엘리베이터에서 장난을 치던 피터. 저런,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1: 로보카폴리 안전스쿨. 엘리베이터에 갇히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직접 문을 연다. 2번, 비상버튼을 눌러 구조 요청을 하고 기다린다. 정답은 2번. 직접 문을 열면 떨어질 위험이 있으니까 구조 요청을 하고 침착하게 기다려야 해요.
0: 엘리베이터 안에서 과격한 장난을 치면 멈출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해요.
1: 로보카폴리랑 꼭꼭 약속!

0: 아이고, 아유 배야, 아유. 어? 막이네. 배 아프니까 조금만 먹어야겠다. 조금만.
1: 배 아픈데 아무거나 막 먹을 거야?
0: 배 아플 때 먹는 음식이 뭐 따로 있나?
1: 그럼 너 배 아플 때 죽 먹고 다 나은 아빠 이야기 기억 안 나?
0: 아빠 이야기?
1: 아!
0: 기억 안 나.
1: 아이고. 그래, 그럴 수 있어. 배도 아프니까. 좋아, 그럼 이 누나가 다시 얘기해줄게. 이번엔 꼭 기억해.
0: 와, 누나 최고 최고!

0: 배가 아플 때 왜 죽을 먹나요? 엄마, 아빠가 만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였어.
1: 우리 지연이는 어떤 남자 좋아해?
2: 나는 나처럼 잘 먹는 남자.
1: 그래? 그럼 내가 딱이네. 여기요! 저 이거랑요, 이거랑 이거랑 이거랑 이거랑 이거랑 이거 주세요.
3: 네, 알겠습니다.

0: 아빠는 엄마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했어.
1: 주문하신 음식 나왔습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2: 와, 맛있겠다.
3: 이야, 군침도네. 자, 그럼 어서 먹어볼까?
0: 아빠는 엄마에게 잘 먹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열심히 먹었지. 그런데
2: 잘 먹었다.
0: 왠지 배가 살살 아프기 시작했어.
3: 뭐야, 왜 그래?
2: 아니, 괜찮아.
3: 괜찮아?
2: 어.
3: 그럼 우리 뭐 마시지 않을래?
2: 물 마셔, 물. 내 것도
3: 여기요,
2: 마셔.
3: 주문할게요.
1: 네.
3: 저기 마시는 걸로 갈비탕 두 개 주세요.
1: 네, 알겠습니다.
2: 마시는 걸로 갈비탕.
3: 배우네. 이제야 좀 뭘 먹은 것 같네.
1: 여기 서비스 나왔습니다.
2: 서비스!
1: 맛있게 드십시오.
3: 뭔구야, 왜 그래?
2: 신호가!
0: 너무 많이 먹어서 그랬을까? 아빠는 갑자기 화장실로 달려갔지.
3: 뭔구야, 어디가? 서비스 나온 건 다 먹어야 돼.
0: 다음 날 아빠는 배가 아파서 집에서 쉬었는데
2: 아유, 어제부터 배 아파서 아무것도 못 먹었더니 기운이 하나도 없네. 아무거나 좀 먹어야겠다. 뭘 먹지?
0: 아빠는 음식을 먹자마자 또다시 화장실로 달려가야 했어.
2: 신호가!
0: 그리고 잠이 들었다가 깼는데
2: 지윤아!
3: 이제 일어난 거야?
2: 여긴 어떻게...
3: 연락이 안 되니까 걱정돼서 왔지. 자, 널 위해 준비했어. 배 아플 땐 죽이 좋다더라.
2: 죽 맛있다.
3: 죽 먹고 얼른 나아야 해.
2: 나 벌써 힘이 나는 것 같다.
3: 그런데 원구야, 너 혹시 나 때문에 너무 많이 먹어서 배 아픈 거 아니야?
2: 아니야.
3: 그래도 혹시 앞으로라도 나한테 일부러 맞추려고 많이 먹을 필요 없어. 알았지?
2: 그래? 알았어.
3: 자, 내 사랑과 정성이야.
0: 결국 아빠는 엄마가 만든 죽을 잘 먹고 건강해졌대.
2: 아이고!
4: 우와, 다행이다.
0: 그러니까 너도 아빠처럼 배 아프면은 이것저것 먹지 말고 죽 먹는 게 좋아.
4: 알겠어, 누나.
2: 근데 누나, 응? 왜 배가 아플 땐 죽을 먹는 거야? 왜 배가 아플 땐 죽을 먹는 거냐고? 왜?
4: 왜냐면 어째서 그런 것이냐면 그 이유가 뭐냐면
2: 잘 모르겠으면 저기 어때?
4: 어?
0: 아, 좋아! 호기심 딱지한테 물어보자! 호기심 딱지 떠라! 우리들의 호기심을 풀어줄 수많은 딱지들! 그 중에서 오늘 필요한 건 바로 죽딱지! 죽딱지야, 궁금한 걸 알려줘!
4: 아!
0: 위랑
4: 소장이다! 안녕!
5: 안녕!
4: 오랜만이야!

0: 궁금한 게 있어. 뭐가 궁금한데?
1: 배가 아플 땐 왜 죽을 먹어야 해?
0: 그걸 알려면 먼저 우리 몸이 평소에 어떻게 음식물을 소화하고
2: 또 어떻게 음식물 속의 영양소를 흡수하는지 다시 알아볼까?
0: 음식을 먹으면
3: 음식물 도착이요.
4: 위에 발사!
0: 위는 음식을 소화하기 쉽도록 작게 만들어.
5: 작게, 더 작게, 더 작게, 작게.
4: 좋아, 잘 보내냈군. 자, 그럼 이제 소장으로 보내도록.
6: 네, 소장으로.
2: 이렇게 보내된 음식물은 소장으로 도착해.
7: 음식물 도착이야.
2: 소장에서는 분해된 음식물에서 영양소를 골라 몸속으로 보내지.
7: 영양소 보내자.
0: 다 골랐습니다.
2: 좋아. 그럼 흡수해볼까?
0: 아, 그렇구나. 그럼 배가 아프면 어떻게 되는 거야?
1: 위랑 소장이랑 막 아파서 일을 못하는 건가?
0: 오, 정답! 배가 아플 때 음식이 들어오면
8: 일하기 힘든데
9: 우리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0: 나도 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지. 얼른 하고 쉬자.
7: 네.
0: 자, 시작!
7: 더 작게, 더 작게, 더 작게, 작게.
0: 위에 발사! 어? 어? 위에 또 잘 안 나오네? 위는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음식물을 평소처럼 더 작게 만들지 못해. 어휴, 아직 음식물 분해가 덜 됐는데. 어쩔 수 없지. 소장으로 보내.
7: 네.
8: 아, 밀지 마. 아, 힘들어.
9: 아, 힘들어. 아.
8: 음식물 도착했습니다.
9: 아니, 제대로 분해도 안 된 걸 보내주면 어떡해. 어쩔 수 없지. 음식물 사이에 있는 영양소를 골라내주세요. 시작!
7: 네. 영양소 고르자. 영양소 고르자.
1: 이것도 영양소가 아니네.
8: 분해가 덜 된 음식물 때문에 영양소 고르기가 힘들어.
9: 맞아요. 아니, 이거밖에 못했어요? 저기 영양소가 아직 많이 있잖아요.
2: 소장도 일을 제대로 못해서 어쩔 수 없지. 영양소 흡수 능력이 떨어지지. 이거라도 가져가야겠다.
1: 배가 아플 때는 음식을 먹어도 제대로 소화도 안 되고
0: 영양소 흡수도 못하는구나. 맞아. 그래서 배가 아플 때는 소화가 잘 되는 죽을 먹는 거야.
10: 배 아플 땐 죽이 좋다더라.
0: 배가 아플 때 죽처럼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먹으면
10: 우와, 음식물 크기가 작아졌다.
0: 처음부터 음식물 크기가 작아서 위가 조금만 일해도 돼. 그럼 위액 또 조금만 쏘면 되겠네. 자, 시작하자.
7: 네. 더 작게, 더 작게, 더 작게, 작게.
0: 그럼 어서 소장에게 가져다줘.
7: 네.
8: 음식물 도착했습니다.
9: 어? 분해가 잘 되어 있네. 금방 끝나겠다. 영양소 빨리 고르고 쉽시다.
7: 네. 영양소 고르자. 영양소 고르자. 영양소 고르자. 영양소 고르자.
0: 다 골랐습니다.
2: 좋습니다. 그리고 소장도 일을 금방 끝낼 수 있지.
1: 아, 그렇구나. 아, 그럼 음식을 아예 안 먹으면?
0: 사실 배가 아파 소화기관에 문제가 생기면 위나 소장은 쉬는 게 좋지.
2: 하지만 음식을 안 먹으면 우리 몸의 다른 부분에 에너지가 부족해져서

0: 문제가 생길 수 있어.
1: 그럼 아빠도 잘 먹어야겠다.
2: 맞아. 대신 우리가 일을 많이 안 해도 되도록 죽처럼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먹는 거다.
3: 그래, 알았어.
2: 고마워.
0: 그럼 다음에 또 만나.
2: 안녕.
3: 안녕.
4: 누나, 나 배 아픈 거 다 나을 때까지 죽 잘 먹을게.
2: 그래, 그렇다고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된다.
4: 어? 내 마음을 어떻게 알았지? 아차, 누나, 나 죽딱지 주면 안 될까요?
2: 노래 잘하면 줄게.
4: 우와, 신나, 신나.
2: 우리 친구들도 같이 할까?
4: 고고고!

0: 먹자!
1: 와, 우리 혜택이 잘하는데?
0: 쭉쭉쭉!
1: 좋아, 그럼 계속해볼까? 쭉을 먹으면
0: 위와 소장
1: 살기 줄어
0: 소화 잘하고
1: 흡수 잘하니
0: 몸에 도움 되지!

오늘의 이야기는 셔틀콕. 셔틀콕. 자세히 들여다볼수록 뭔가 낯설다. 그래, 맞다. 셔틀콕은 배드민턴을 칠 때 쓰는 깃털 달린 공의 이름이었다. 셔틀콕의 생김새를 살펴보자.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갈수록 드레스처럼 넓게 퍼지는 이 모양. 마치 아메리칸 원주민의 전통 가옥처럼 생겼다. 이런 특이한 모양의 셔틀콕과는 달리 보통의 공들은 둥근 모양이다. 던지거나 굴리기 가장 좋은 둥근 모양을 가진 보통의 공들과는 전혀 다르게 생긴 셔틀콕의 낯선 모양. 깃털로 된 가벼운 셔틀콕이 과연 빠르게 날아갈 수 있을까? 쭉쭉 힘차게 뻗어가는 셔틀콕. 공기를 가르며 날아가는 셔틀콕이 독특한 모양을 가진 이유는 무엇일까?

셔틀콕을 자세히 관찰해보자. 셔틀콕의 대부분은 부드럽고 하얀 깃털이다.

깃털의 주인은 바로 거위. 셔틀콕은 거위의 양 날개 아래 겨드랑이 깃털로 만든다. 거위 깃털을 한 대 모아 불량품을 골라내고 크기와 무게에 따라 분류한다. 셔틀콕의 윗부분인 코르크. 이 코르크에 깃털을 하나하나 꽂아준다. 이렇게 꽂힌 깃털이 잘 고정되도록 실로 박아주고 손으로 하나하나 매듭을 지어주면 어느 정도 셔틀콕이 모양을 갖춰간다. 접착제를 바르고 포장 작업을 마친 셔틀콕이 통과해야 하는 마지막 관문은 바로 비행 테스트. 완성된 셔틀콕. 제법 먼 거리까지 날아온다. 그런데 날아오는 셔틀콕이 돈다? 분명히 돌고 있다. 빠르게 날아가는 셔틀콕을 눈을 크게 뜨고 보자. 지금이다. 확실히 돌고 있다. 그것도 한쪽 방향으로. 도대체 무엇이 셔틀콕을 한쪽 방향으로 회전하게 하는 걸까? 비밀을 알아내려면 깃털을 자세히 보자. 코르크의 깃털들이 약간 비스듬하게 꽂히고 있다? 셔틀콕의 깃털들은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배열되어 있다. 바람개비도 한쪽 방향, 선풍기 날개도 한쪽 방향의 나선형이다. 그렇다. 셔틀콕은 한쪽으로 배열된 깃털 때문에 회전을 하여 더 멀리 안정적으로 날아간다. 한쪽 방향으로 꽂힌 셔틀콕의 깃털에도 이유가 있었다. 그런데 이 셔틀콕 정말 그렇게 빠를까? 날고 있는 셔틀콕이 라켓에 맞는 순간의 속도는 무려 시속 320km. 시속 300km로 달리는 고속철보다 빠르다는 건데 어떻게 몇 미터 안 되는 간격에서 그렇게 빠른 공을 받아칠 수 있는 걸까? 알면 알수록 알쏭달쏭한 셔틀콕의 비밀. 셔틀콕이 라켓에 맞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자. 깃털의 폭이 좁아지면서 공기 저항을 덜 받게 되어 빠른 속도로 날아갈 수 있다. 날아가면서 점점 속도가 줄어드는 셔틀콕. 속도가 줄어들 때 셔틀콕의 모습을 보자. 깃털이 다시 펴지면서
공기 저항을 더 받아 속도가 급격히 줄어들어 받아칠 수 있게 된다. 깃털을 펼쳐 우아하게 착지하는 셔틀콕은 추락하지 않고 천천히 내려오는 낙하산 같다.

천천히 떨어지는 낙하산의 우아함은 아름다운 순간의 과학, 셔틀콕에도 있다.

배드민턴 경기에서 사용하는 공의 이름. 셔틀콕. 무슨 뜻일까? 두 지점을 셔틀버스처럼 왕복하는 공. 셔틀은 왔다 갔다 왕복한다는 뜻이다. 콕은 닭을 뜻하는 말. 예전에 닭 깃털로 만들었던 셔틀콕을 좀 더 내구성이 높고 공기저항을 덜 받는 거위 깃털로 만들게 되었지만 그래도 이름은 일편단심 셔틀콕이라 불린다. 평범한 깃털에 숨겨져 있던 재미있는 셔틀콕 이야기. 깃털 하나도 다시 보면 어느새 과학이 된다.

잠깐 아직 끝나지 않았다. 깃털로 만들어진 특별한 공, 셔틀콕. 이 셔틀콕에 붙어있는 깃털 모두 몇 개일까?

12개를 넘어 16개. 정답은 16개다. 모든 셔틀콕의 깃털 개수는 16개. 자, 이제 여러분의 생각이

0: 계곡에서 안전하게 놀아요.
1: 계곡 오니까 좋다! 이제 놀아볼까?
2: 잠깐만!
0: 밥을 먹은 후엔 쉬고, 물에 들어가기 전엔 준비 운동하기. 가슴에서 먼 손발부터 물을 적셔줘요.
1: 아, 답답해.
2: 안 돼!
0: 신발 벗지 않기. 이끼에 미끄러지거나 뾰족한 물체에 찔려 다칠 수 있어요.
1: 다이빙 해볼까?
2: 토끼야, 안 돼!
0: 뛰어들지 않기. 보이는 것보다 물이 얕아 다칠 수 있어요. 반대로 물이 깊어 물에 빠질 수도 있으니 조심 또 조심.
1: 여기 재밌겠는데?
0: 폭포 주변에서는 놀지 않기. 회전하는 물에 빨려 들어갈 수 있어요.
2: 토끼야, 추워?
0: 추우면 물 밖에서 쉬기. 30분에서 1시간에 한 번씩 쉬다가 다시 놀아요.

오늘의 이야기는 버섯. 오늘 저녁 반찬은 버섯 볶음인가? 잠시 먹지 말고 버섯을 관찰해 보자. 버섯, 보통 이렇게 생겼다. 종류가 달라 서로 조금씩 다르게 생겼지만 왠지 닮아 보이는 버섯의 모양. 기둥 위에 넓은 갓이 달린 버섯의 모양을 보니 홀로 서 있는 한 그루의 나무 같기도 하고 넓은 삿갓을 쓰고 정처 없이 떠도는 나그네를 닮기도 했다. 보면 볼수록 궁금해지는 버섯. 정체가 뭘까?

버섯으로 과학해볼 시간. 건드려보고 매달려보자. 야생 버섯들도 즐겨 쓰는 갓. 버섯의 갓과 자루를 분리하는 것은 식은 죽 먹기. 갓만 따로 모아 안쪽을 보니 비슷한 모양이 눈에 들어온다. 수많은 주름을 좀 더 가까이 들여다보자. 주름 속엔 무엇이 있을까?

다닥다닥 붙은 알갱이들 버섯의 포자다. 포자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필요한 것은 자루를 자른 버섯과 종이 한 장. 버섯 위에 살포시 휴지를 얹고 촉촉하게 물을 뿌려주자. 버섯은 습기를 좋아한다. 이제 기다려보자. 하루가 지나고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 개봉 박둑. 어? 저게 뭐지? 버섯의 주름살 무늬가 종이에 그대로 복사됐다? 버섯의 포자가 남기는 이 무늬는 버섯마다 다양하다고 한다.

버섯의 윗부분에 우산처럼 펼쳐져 있는 갓은 포자가 만들어지는 주름살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주름 속에 안전하게 숨겨져 있는 포자를 지키기 위해 버섯이 갓을 쓰고 있었던 것. 포자가 날린다. 생명이 퍼져나간다.

버섯의 세계는 울창한 숲속에서 펼쳐진다. 신비하고 은밀한 모습으로 마치 새싹처럼 땅에서 하늘을 향해 피어오른다. 습기 차고 그늘진 곳에 호련히 나타나는 버섯. 식물과 닮은 듯 다른 듯 알쏭달쏭한데 버섯도 식물일까? 햇살을 받으며 자라는 식물들. 지금 나무는 식사 중이다. 햇빛을 양분으로 바꿔주는 엽록체가 있어 식물은 초록색이다. 그런데 버섯은 초록색이 아니다. 엽록체가 없어서 햇빛으로 양분을 만들지 못하는 버섯. 어쩔 수 없이 다른 동물이나 식물로부터 양분을 얻어 자란다. 그렇다면 버섯은 식물이 아닌 건가?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는 점은 식물과 닮았지만 다른 생명체에서 에너지를 얻는 점은 동물과 비슷하다. 식물 같지만 동물 같고

동물 같지만 식물 같은 이상한 존재. 버섯을 들여다보면 그래도 동물보다는 식물에 가까워 보이는데 혹시 뿌리도 있지 않을까? 뿌리라기보단 톱밥 사이사이에 그물 같은 것이 얽혀있는 것처럼 생겼다. 우리가 몰랐던 버섯 아래 세상은 사실 가늘고 긴 실타래와도 같다. 땅속이나 썩은 나무 속에 뭉쳐진 균사 덩어리가 버섯의 본체. 이 거대한 본체의 아주 작은 일부가 바로 버섯이다. 일생 중 잠시 포자를 퍼뜨리기 위해 버섯을 피운 것. 동물도 식물도 아니지만 버섯도 똑같이 경이로운 자연의 신비를 조용히 간직하고 있는 아름다운 생명이다.

잠깐, 아직 끝나지 않았다. 자연에는 독을 가진 생물들이 있다. 잘 모르고 함부로 다가갔다가는 큰 위험에 빠질 수도 있는 법. 버섯 중에도 독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서 독버섯을 잘못 먹게 되면 큰일 날 수도 있다. 자, 여기에 하얀색 버섯, 화려한 색의 빨간 버섯, 벌레들이 다닥다닥 붙은 버섯이 있다. 이 중 독버섯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

이 버섯의 이름은 달걀버섯. 화려한 빨간색 버섯 중에는 독버섯이 많아 조심해야 하지만 달걀버섯에는 독이 없어 식용으로 쓰인다. 빨갛다고 전부 독버섯은 아니지만 반드시 확인한 뒤 조리할 것. 의외로 수수한 모습의 하얀 이 버섯이 독버섯이다. 벌레가 먹고 있다 해도 안심은 금물. 자연의 상식은 이렇게 수시로 뒤집힌다. 자, 이제 여러분이 발견해 볼 차례다.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폭염. 아아, 나는 폭염과 맞서 싸우는 비밀요원 펭수. 자, 폭염에 대해 알려주지. 폭염은 열사병, 열경련 등을 유발하며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는 자연재난이다. 체감온도 33도 이상의 기온이 이틀 이상 지속되면 폭염주의보, 35도 이상이면 폭염경보. 폭염과의 사투, 나의 작가는 이렇다. 생존 전략 하나, TV나 라디오를 통해 수시로 기상상황을 파악할 것. 폭염이 발생한 날에는 가급적 야외활동을 자제한다. 생존 전략 둘, 외출할 때는 가벼운 옷차림으로 체온을 낮추고 물을 자주 마실 것.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충분한 수분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생존 전략 셋, 야외활동 중에는 큰일에서 자주 휴식하며 건강상태를 체크할 것. 열사병 증상이 있다면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심하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자.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천지차이. 폭염, 행동만이 살 길이다. 미션 컴플리트.

0: This is your house, right?
1: Right. Thank you. Bye.
2: Bye.
3: Bye. 아이고, 내가 나 도둑이야! 도둑이야!
2: Let me catch him. You take care of her.
1: Okay.
3: 아이고, 아이고.
4: Stop! Stop right there! Stop! Stop! Stop!
2: I got you!
1: Here's your Batman!
3: 경찰관님들, 고마워서 어째.
5: It's our job!
6: Ruby! 두 분 오늘 정말 큰 활약 해주셨습니다.
2: Yeah, we saved people from danger. My dream came true.
1: So did mine.
6: 앞으로도 경찰의 마음으로 시민을 위해, 정의를 위해 힘써주십시오.

아이부터 어른까지 원사이즈 양말 폴프렌즈에서 원사이즈 양말 세트를, GM팜에서 우리 아이 필수면역력 더징크디와 실리콘 투약병 속을 드립니다.

0: 우리는 마법 장난감. 해단 헤어리다 핑!
1: 내 애벌레 칼로 다 막아주겠다.
2: 우리 애기 엄마가 예쁘게 해줬죠. 예쁘지? 마음에 들지?
1: 그게
2: 뭔 맛이로? 그럼 까까 가져다 줄게.
0: 역시 경비잖아. 제일 빠르지.
3: 덤피는 느려서 안 되죠.
2: 내 덤피가 덤피 파워.
1: 그런 게

0: 내 덤피는 알 수 있어. 이건 안 거잖아. 진짜 나는 건 이런 거지.
1: 놀이 시간은 그만. 이제부턴 4대4 피구 시간.
2: 싫다 싫어.
3: 폭풍 같은 한 시간이었어.
4: 여기 해벌레 데려왔어.
2: 나 눈에.
5: 누가 그런 거야? 쿤타야?
2: 응.
5: 이번엔 또 뭐야?
2: 코 딱지야.
5: 도저히 못 참겠어.
6: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던지고 부수고 더럽히고 소중함을 모르네. 이제 더 이상

0: 좋은 방법이 있는 마법 장난감은 말했죠?
1: 같이 안 놀아주면 어떨까?
2: 맞아! 시키는 일도 하지 않는 거야!
3: 혼내주자, 따끔하게!
0: 진짜 말도 안 되는 생각이네! 당장 하자! 장난감들이 화가 나면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주자고! 자, 다들 모여봐!
4: 시작! 받아라!
5: 알파슈리 아웃!
6: 룸플리츠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5: 네, 다음 공격에 늦지 않게 빨리 다녀오세요.
6: 아, 무서웠어. 잠깐 여기 있다가. 어? 거실에 누가 있나?
2: 지뢰 대포까지 위아래로 쾅!
7: 그 전에 끈끈이 괴물부터 맛봐야 해.
3: 우리 폭탄도 있어.
6: 설마 우리들
0: 제대로 혼쭐을 내주는 거?

0: 감히 우리에게 화가 난다고?
1: 응, 잘은 못 들었지만 우리가 마법 장난감들을 얕잡아 본데.
2: 내 이 녀석들을 가만두지 않겠어.
3: 잠깐, 쿵타, 우리가 잘못해서잖아.
2: 그럼 어떻게 하려고?

0: 얘들아, 빨리 움직여! 봉이와 알파는 상장을 만들어주고,
1: 응! 대리는 나랑 꽃다발을 만들자.
2: 나처럼 예쁜 꽃다발을 만들어야지.
1: 슈리는 마이크를 준비해줘.
0: 군타랑 핀핀은 나랑 같이 시상대를 만들자.
1: 응? 와! 나?
3: 그래, 너희들!

0: 물폭탄 설치도 완료했지.
1: 아이들은?
2: 피고는 아까 끝났을 텐데 왜 아무도 안 보이지?
0: 교실에 들어가서 밖을 한번 볼까?
2: 조심해!
1: 아야.
2: 교실 안에는 무시무시한 대포와 지뢰가 설치되어 있다고.
3: 나 깜빡했어.
2: 조심조심 들어와야 해. 드럼맨? 무슨 일이야? 아이들이잖아. 그런데 왜 안 들어오는 거야? 어쩌지? 아이들을 안으로 들어오게 해야 하는데.
1: 우리가 꿰어내자.
2: 혼내주기에 꿰어내기까지? 그래, 할 수 있는 나쁜 일들은 모두 다 해버리겠어. 나를 따르라.
4: 얘들아, 마법 장난감들이야.
2: 어? 우리 기다렸어?
0: 설마 우리 들킨 거야?

0: 마법 장난감 시상식?
1: 우리에게 고맙다고?
2: 마법 장난감 첫 번째 상은 언제든 태워줘 상 경주차!
3: 축하 축하해!
2: 경주차는 우리와 놀아줄 뿐만 아니라 멀리 가야 할 땐 언제든 태워다 준 고마운 장난감입니다. 지금까지 가족이 소중해 상의 양가족들, 둘이서 한 소리 상의 자라와 카스, 마구 때려 미안해 상의 드럼맨, 참아줘서 고마워 상의 애벌레, 무거워도 가져왔죠 상의 덤피였습니다. 이제 마지막 상만 남아있는데요.
4: 세상에, 이런 상이 있었네요.
2: 아틀라타의 단 하나뿐인 상일 것 같아요. 너의 모든 걸 축하해 상 케이크맨입니다. 케이크맨은 언제 어느 때나 친구들을 칭찬해주고 사소한 일에도 축하해주면서 마법 유치원 친구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1: 우린 그런 줄도 모르고.
5: 근데 뭐가 빠진 느낌인데?
4: 파티 더핑!
5: 어? 그래, 파티! 시상식 뒤엔 과자 파티지!
4: 별별 맛이 나는 별맛 나 과자 파티!
5: 다 같이 교실로 가자고!
1: 역시 아이들이야!
6: 교실?
1: 교실로 간다고? 상을 주었는데
7: 안 돼.
2: 얘들아, 간식 먹기 전에 손 씻어야지.
8: 우리가 과자 가지고 올게.
9: 1등으로 손 씻고 1등으로 먹어야지.
1: 안 돼. 화장실에는 물 폭탄했어.
9: 뭐지? 뿔이 새나?
1: 꿀을 발라놨어? 아우, 달다, 달아.
2: 과자 파티는 내가 1등!
8: 내가 1등이거든?
1: 야, 교실 안에는 대포와 지뢰가 있는데! 덤피, 아이들을 구해야 해!
4: 너희가 준비한 거야?
10: 우리 감동했어.
2: 다 같이 파티!

0: 젖은 손으로 플러그를 꽂던 피터. 저런, 감전되고 말았어요.
1: 로보카 폴리 안전스쿨.
2: 전기기구는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1번, 플러그를 잡고 뽑는다. 2번, 젖은 손으로 플러그를 뽑는다. 정답은 1번. 전선이 아닌 플러그를 단단히 잡고 뽑아야 해요.
0: 한 콘센트에 너무 많은 플러그를 꽂으면 과열로 인해 화재가 날 수 있어요.
1: 로봇카 플리랑 꼭꼭 약.

0: 다람쥐 상수리로 10-15. 이 집이군.
1: 할머니, 여기 다음 달 월주차비요.
2: 아이고, 성금해도 되는데.
0: 마당에 벽을 헐어서 주차 공간을 만들었군. 다달이 월주차 임대 수익을 얻고 있어.
2: 2층 202호 청각이지요. 보일러 고장난 거 고치줄라 가는데.
0: 2층엔 두 집에 세를 줬다는 소리군. 벽을 쳐서 두 각으로 나눈 거야.
3: 오킬 씨, 잡숙고 해요.
2: 들어가요, 모건 씨.
4: 쌤은 돈 욕심으로 움직이는 분이 아니세요.
0: 욕심이 없는데 이렇게 능숙할 리가요, 오소은 씨.
5: 깨진 시계는 노란 상자, 고장난 워크맨도 노란 상자, 이것도 노란 상자, 그리고 이건...
2: 그게 와, 그 있노? 분명 장롱에 넣어뒀는데.
5: 부군 얼굴을 처음 뵙는군요. 오키 씨와 함께한 분이니 좋은 분이셨겠죠?
2: 좋은 사람이었지요. 집에서 정해준 결혼이었지만 내한테 참 잘해줬어요.
6: 이게 뭔데요?
7: 제가 그 말주변에 없어가 편지를 써봤는데 가방끈이 짧아가 뭐 어설플 깁니다. 보고 엉망이 뭐 버리피도 되고.
6: 나중에 읽어볼게요.
7: 그럴래요?

0: 주문하시겠어요?
1: 그냥 아무거나요. 여기서 제일 많이 팔리는 걸로요.
2: 옥길 씨, 28번 파란 버스 보이지요? 내릴 때는 도리 방직, 빨간감 반 도토리 그려진 거 그거 딱 보고 내리면 됩니다. 돌아올 때는...
1: 전종국 씨, 여기 다니는 버스 저거 하나인데 헷갈릴 게 뭐가 있어요. 내는 올라가 아이예요. 바보도 아이고. 이제 출퇴근할 때 이래 따라오지 마세요. 숨 막힌다, 가이. 내일 보자. 기사님, 이거 28번 버스 아닙니까?
3: 28-1번 아인겨. 젊은 세대가 와 이래 정신이 없노?
4: 아유, 옥길 씨.
5: 타일 기술도 남편한테 배웠지요. 맨날 실수하면서 자존심은 하늘 꼭대기에 있는 내한테 면박 한 번 안 주고 참 차근차근 잘 가르쳐줬지. 차장암 걸리가 하늘나라 가기 전까지 둘이서 전국에 집을 몇백 개는 지었다잉겨. 우리 센터 1층 어린이집 안 있어요. 거기 꽃무늬 벽타일도 우리 둘이서 한기라. 그 깨라 그 외에는 아무도 없다.
6: 사별한 남편과의 추억이 있는 장소라 집착하는 건가? 유독 도토리 문화센터에만...
5: 보건 씨, 센터 좀 다녀올게요.
6: 오늘은 수업이 없는 날일 텐데 또 무슨 일로... 도대체 도토리 문화센터가 당신에게 어떤 의미인 겁니까?
7: 성님, 얼른 타셔.
5: 무슨 놓치 빼는 줄 알았다.
6: 꿀밤 문화센터. 개관한 지 1년 차에 지하 3층, 지상 5층 규모 복합문화센터. 연면적은 도토리 문화센터의 3배 이상. 전면 통유리층으로 둘러싸인 수영장과 멀티플렉스 영화관까지. 확실히 도토리 문화센터에 비해 시설도 쾌적하고 강좌 구성도 트렌디해. 하지만 비싸다. 이런 강좌 우리 도토리 문화센터에서... 우리라니? 나 참... 저기 있었군, 지옥길씨. 근데 저 가방은 뭐지?
7: 아, VIP 멤버십 전용 스위밍백 말씀이시죠? 저희 수영장 1년 회원권 구매하시면...
6: 아, 괜찮습니다. 수영장은 5층이죠?
7: 네.
6: 지옥길 선생, 타면 팔수록 황당한 게 튀어나오는군.
5: 꿀밤 문화센터, 여기 압실한 놈들을 봤나? 동네 문화센터가 무슨 청사를 쳐 알라두노?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면은 우리 도토리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아이가. 불매! 불매! 불매!
6: 여기서 더 파버리면 소은 씨가 필요하겠어. 지옥길 씨가 꿀밤 문화센터 VIP라는 걸 알게 되면 뭐라고 할지 궁금하군.
8: 고객이 전화를 받지 않아?
6: 이상하네. 사무실에 있을 시간인데.
5: 먹고? 응? 어디서 많이 보던? 으악!
9: 아따, 성님 아는 아가씨요?
5: 아니, 그게 그러니까. 네, 처음에는 구경만 하락했어요. 자꾸 회원들이 꿀밤으로 가쁘니까 보고 좋은 건 좀 배울라 했는데.
7: 채광이 정말 멋지죠. 우리 꿀밤 수영장의 하이라이트. 관절염 있으신 분들께 강력 추천하는 운동이에요.
5: 도토리 문화센터에 수영장만 있었어도 내 여기 안 왔다. 믿어주이소, 둘이 회원님. 진짜로 내한테는 도토리 문화센터밖에 없다.
6: 예.
5: 그래서 말인데, 고두리 회원님.
6: 알겠습니다. 비밀 지켜드리죠.
7: 예? 또다, 또! 저번에 온 신입 홀랑 꿀밤으로 가쁘단다. 도토리 그만두고 오면 꿀밤이 특별 할인을 해준다 안가나? 뭐고? 언니야는 화도 안 나나?
5: 화나지 그러면. 꿀밤이 나쁜 것들, 에라이, 홀랑 망했비라.
7: 아니, 소은 총각은 와 안 왔노?
6: 적반 하장도 유분수지. 뭘 잘했다고 도망쳐.
5: 아니다, 소은 총각 몸이 아파가 이번 주 못 온다고 내한테 전화 왔다.
6: 수혜 교실엔 전화까지 해놓고 상사인 나한테 사직서만 덜렁 던져도.
5: 우리 외언니 바늘 몰아지겠네.
6: 예.
7: 오야, 추석에 못 온다고? 많이 바쁘나? 그럼 네 좋아하는 잡채 좀 애가 보내줄까?
8: 됐어요, 저 사무실 들어가 봐야 해요.
7: 야야. 에이, 정없는 가스나. 언니야, 시작됐다!
5: 아이고, 보청기 깨지겠다, 가스나야. 뭐가 시작됐는데?
7: 시작했다고!
5: 설마, 모기 특공대 뭐지?
3: 모기 특공대?
5: 모기 방역하는 주민 참여 활동이 따위요. 이게 은근 꿀알던기라.
3: 돈도 주나요?
5: 하모. 아침에 딱.

0: 딱 3시간만 약 뿌리고 댕기면은 인당 2만원.
1: 아이씨, 그게 무슨 꿀알바예요? 최저시급도 안 되는데.
0: 아이고, 봉사인데 돈도 주면 꿀알바 아이가. 내랑 정순이랑 같이 갈 사람 두 명한테만 기회 있대. 아침에 가면은 크림빵이랑 커피도 준다.
2: 언니야, 모기특공대 명예훈장 주는 거는 와 빼는데.
3: 명예 모기특공대 자원해주신 주민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해충방제 활동 운영을 맡게 된 소스코의 김매미 팀장입니다.
0: 둘이 회원님, 같이 해주가 땡큐예요. 저번부터 내가 신세를 많이 지네.
4: 아닙니다.
5: 기업길에 대한 모든 것을 낱낱이 알아내.
4: 저도 용돈도 벌고 운동도 되고 좋습니다.
0: 그자, 꿀알바라니까. 게다가 진짜 재밌어요, 둘이 회원님.
4: 개미 회원님?
0: 오길 언니가 나 불러준 거 처음이잖아. 완전 감동. 부를 사람이 통 없어가.
3: 작년 여러분들의 열정적인 방제활동에 토리구에서 들어온 모기민 인원이 20%나 감소했답니다. 그래서 올해는 특별히 활동비를 3만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자, 그럼 구호 시작.

0: 가지고. 우리 회원님, 힘들면 천천히 와요.
1: 괜찮습니다. 아이고, 무슨 노인네들이 지치질 않아. 이게 무슨 꿀알바야. 알량한 크림빵이랑 3만 원으로 노동력 자처하는 거지. 오소은 지옥길은 자기한테 맡겨두라더니 튀지만 않았어도 내가 이 고생을.
2: 저기요. 제가 이 근처 어린이집 원장인데요. 아이들이 모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했거든요. 모기 특공대가 와주시면서 몇 년 사이에 모기가 많이 줄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3: 감사합니다.
0: 아이고, 너무 귀엽대.
3: 오래
0: 자, 이쯤에서 구호 한번 갈기고 가야겠지.
4: 우리는 용감한 모기 특공대.
0: 자, 먹자.
5: 역시 우리 언니 김치 지짐이가 최고다.
1: 맛있습니다, 선생님.
0: 그렇지. 날도 꾸물이한 게 비도 올 것 같고 딱 좋다. 그러고 보이 인자 쌤이 니도 금방 70이네. 니도 운동 좀 해야 된대.
5: 아유, 난 언니처럼은 못 살아. 하루에 스케줄이 몇 개야?
0: 야, MZ세대가 내같이 사는 걸 뭐라 카니지 니 아나? 갓생 산다 칸다. 갓 G.O.D.
5: 남들보다 빨리 갓 만나러 간다고. 갓생 아니고.
0: 뭐라 카니 갓순아가.
1: 독립해서 각자 삶을 잘 꾸리고 있는 자식들. 가까운 친구들, 새로운 연애, 고정 수입과 나이에 비해 건강한 몸까지. 어쩌면 유니버스가 제시한 거액의 돈을 거부한 건 지금의 안락함이 현실의 눈을 가리고 있어서인지도. 아직 안심할 때가 아니라는 걸 살짝 일깨워주면.
0: 수지는 잘 살더나?
5: 그럼요. 이제 유니버스에 땅도 팔고 노후 걱정도 없지 뭐.
0: 유니버스?
5: 유마트 만든 회사.
1: 잠깐요.
5: 그래서 언니 땅에도 관심 있잖아요. 벌써 사분자기실 노라 회원님, 갱년기기실 몸이란 회원님이랑 수지까지 전부 거기에 땅 넘겼어.
0: 그만! 제발 그만해!
5: 내가 죽기로. 그러니까 얼마나 기업 정신이 좋으면 다들 믿고 땅을 넘겼겠어. 유니버스가 아주 괜찮은 기업이더라고. 도토리 문화센터 없애는 일 절대 없다고 계약서에 딱 명시를 해줬다니까. 그러니까 언니도
0: 이 그 회사에서 뭐 받아먹었나? 대기업 놈들이 바보도 아니고 돈 쓰면서 내 좋은 일을 와 해주겠노?
5: 이 세상에 나쁜 회사들만 있다는 것도 편견이야 언니. 안 그래요 둘이 회원님?
1: 이윤과 함께 공공이익을 추구하려는 기업들도 많습니다, 선생님.
2: 맞다, 언니야. 쌤이 말 들으니까 괴하는 것 같구만. 연락 오면 한 만나나 봐라.
6: 아, 여보세요.
1: 역시 방심할 수가 없군, 남선희 씨.
2: 네, 그게 엄마한테 할 소리가! 날 더운데 땀 뻘뻘 흘리가며 네 좋아하는 잡채 비비가 보냈는데 뭐 누가 보내달랬냐고. 이 못된 가수나. 내가 네한테 뭐 잘못했다고 맨날 엄마한테 툴툴거리노.
7: 엄마는 진짜 하나도 기억 못하는구나.

기후위기 시대 여름철 에너지 절약 실천 요령. 탄소 배출을 줄이지 않는다면 앞으로는 매년 폭염 기록이 깨지는 극단적인 더위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름이면 폭증하는 에어컨 사용은 역설적으로 폭염을 장기화하는데요. 현명한 에너지 사용은 탄소 배출을 줄여 폭염과 기후위기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똑똑한 에너지 절약, 다 함께 실천해볼까요? 에어컨의 냉방 온도는 26도 이상으로 설정합니다. 공기가 원활히 배출되도록 에어컨 필터와 실외기, 실외기 주변을 청소합니다. 전력이 많이 사용되는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에는 전기 사용을 자제합니다. 대기 전력 차단 멀티탭 등을 사용해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전기를 줄입니다. 에너지 효율 1등급에 가까운 가전제품을 사용하고 LED 조명 등 고효율 조명으로 교체합니다. 스마트 플러그 등 IoT 센서를 사용하여 외출 중 불필요하게 작동하는 전자기기의 전원을 차단합니다. 함께 실천하는 탄소 중립, 뜨거워지는 여름을 식혀주세요.

0: 자이언트 봉봉 대서동.
1: 설마 리스님? 리스님?
2: 왜 호들갑이니?
1: 저희가 녀석들의 기지를 찾은 것 같습니다.
2: 아주 잘했다. 어서 확대해 보거라.
1: 알겠습니다요.
2: 이게 다 뭐지?
3: 왜 지구에 맛집 위치더니?
1: 맛있겠다. 리스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줘둬요.
4: 가요, 라이.
5: 학교 갈 준비 다 했지?
6: 랄랄라, 랄랄라. 봉봉 왔다.
7: 안녕, 봉봉.
5: 아침 일찍 무슨 일이야?
6: 우리 같이 놀자.
8: 미안, 지금은 안 돼.
5: 우린 지금 학교에 가야 하거든.
6: 학교? 그럼 봉봉도 같이 갈래.
9: 넌 아직 어려서 안 돼.
10: 학교에 가려면 우리처럼 더 커야 한다고. 게다가 봉봉 넌 학교 배지도 없잖아.
6: 응? 나도 가고 싶은데.
8: 이러다 지각하겠어. 빨리 가자.
5: 봉봉, 이따 학교 끝나면 같이 놀자.

0: 빼고 다 학교에 가버리다니. 이제 보았지? 어? 힐리 진짜 힘세다.
1: 공공 왔구나.
0: 공공도 도와줄게요.
2: 네가? 넌 아직 작아서 안 돼.
0: 네.
1: 이건 우리처럼 크고 힘이 세야.
0: 이와. 어? 오? 학교는 어려서 안 되고 이번엔 작아서 안 된다고요.
3: 어, 봉봉.
2: 빌리, 어떻게 좀 해봐.
1: 잘할 수 있지?
0: 봉봉 잘할 수 있다.
1: 그럼 조심해서 따라와.
0: 네.
1: 어? 어? 봉봉. 봉봉한테 물이라니까.
4: 찾았다. 저 꼬마. 몸집은 작지만 꽤 커다란 슬픔이 느껴지는군. 그 녀석들을 불러내 좋은 미끼가 되겠어. 슬픔에 물든 마음에 어둠의 목소리를.
0: 나는 왜 자꾸 힘도 약할까? 너도 작아서 속상하니? 맞아. 나도 얼른 커서 학교도 가고 힘도 세지고 싶어.
4: 너의 마음은 난 다 이해한다. 그 바람 내가 이루어주마.
0: 갑자기 왜 그래?
1: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고.
2: 좋아.
1: 어, 무슨 일이야, 루아?
5: 이상한 에너지가 다시 감지됐어요.
6: 익스해지시군. 위치는?
5: 그게 용사님들 바로 옆이에요.
7: 뭐? 어?
0: 봉봉 커졌다.

0: 공을 막아야 해.
1: 용사님들, 변신할게요.
0: 단단한 대지요. 세상을 떠받칠 강력한 힘을
2: 휘몰아치는 폭풍이야. 끊이지 않는 수만의 바람을 솟구치는 물줄기야.
3: 타오르는 화염이야.
2: 생명의 파도를
3: 소멸의 불길을
4: 공공 커졌다.

0: 우리가 애써 지은 건물이
1: 안 돼!
2: 중공 힘세다.
0: 빌리, 봉봉이 어딘가를 향하는 것 같아. 루아, 봉봉이 가는 곳이 어디야?
3: 지금 분석 중이에요. 저곳은 설마!
4: 모두 완성했나요?
5: 네!
4: 그럼 어떤 작품을 만들었는지 타요부터 소개해볼까요?
6: 네! 어?

0: 학교.
1: 왜 하필 학교로 가려는 거지?
2: 혹시
3: 학교는 어려서 안 되고 이번엔 작아서 안 된다고요?
2: 그랬구나. 학교의 아이들이 위험해. 반드시 막아야 해.
4: 자, 바람의 힘이요. 너무 무거워.
2: 나한테 맡겨. 야! 이럴 수가.
4: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
1: 그럼 몸으로라도 막는 수밖에.
2: 제발 멈춰, 뽀뽀.
0: 나도 학교 뱉지.
5: 학교가 다 부서지겠어.
6: 잠깐, 저건 타요.
0: 봉봉, 이제 커졌다.
2: 위험해, 타요. 어서 피해.
7: 안돼.
3: 이것 봐, 봉봉.
8: 내가 봉봉 널 위해서 만든 학교 배지야.
0: 네, 배지.
8: 오늘 혼자 두고 와서 미안해, 봉봉. 나도 너랑 같이 학교에 오고 싶었어.
2: 얘들아, 지금이야!

0: 얘가 어디지? 봉봉! 봉봉! 학교 갔다 왔어?
1: 응, 이제 같이 놀자, 봉봉.
0: 좋아!
2: 다음날 중장비들이 부서진 건물을 다시 짓고 있어요.
3: 에휴, 처음부터 다시 지어야 한다니.
4: 며칠째 쉬지도 못하고.
0: 응, 봉봉 왔다야.
5: 어? 어서와, 봉봉.
0: 이거 보세요. 저 오늘 학교 체험하러 가요.
5: 어? 좋겠다.
6: 축하해, 봉봉.
0: 봉봉, 어서 학교 가자. 그럼 다녀오겠습니다.
5: 그래, 잘 다녀와.
7: 잘 가.
5: 자, 다시 시작해보자고.
3: 에너지잼을 쓰면 입각 건물 금방 다시 지을 수 있는데.
5: 언제까지 투덜거릴 거야?
8: 알았어, 알았다고.
2: 봉봉이 다시 돌아와서 다행이에요. 고마워요, 중장비 레인저스.

0: 띠살로 위에 띠띠뽀.
1: 화창한 아침 띠띠뽀가 기차 마을로 돌아가고 있어요.
2: 라니, 가니, 안녕 띠띠뽀. 안녕, 어디 가는 중이야?
3: 쉬는 날이라서 꽃 구경하려고.
4: 민들레가 가득 피었대.
2: 우와, 예쁘겠다. 우와. 나도 같이 가자. 마침 운행도 일찍 끝났어.
5: 아, 그게.
2: 왜? 무슨 문제라도 있어?
4: 꽃밭이 남산에 있는데 거긴 기찻길이 없어.
2: 띠띠뽀는 선로를 따라가야 하잖아. 아, 괜찮아. 그럼 다음에 나

0: 띠띠뽀. 띠띠뽀, 오늘 저녁에 열리는 공연에 오면 더 멋진 맛을 볼 수 있어.
1: 정말? 그럼 다 같이 보러 가자.
2: 저는 못 가요.
1: 그래? 바쁜 일이라도 있어?
0: 아, 크리스, 띠띠뽀는 기차라서 선로가 있는 곳만 갈 수 있잖아요.
1: 아, 맞다. 공연장 안엔 선로가 없지.
2: 그럼 전 가볼게요.
0: 띠띠뽀.
2: 나도 남산에 가고 마술쇼도 보고 싶은데.
3: 오늘은 어디로 놀러 갈까?
4: 뭘 고민해. 어디든 다 가면 되지.
3: 좋아, 인사.
2: 좋겠다. 어디든 갈 수 있다니. 왜 난 항상 정해진 솔로만 달려야 할까?
5: 슬픈 마음의 에너지가 느껴지는 곳. 에너지의 위치는 어디지? 내 말이 안 들리느냐? 당장 일어나지 못해!
6: 네, 닉스님!
5: 특이하게 생겼군. 레인저스들을 유인하게 안성맞춤이겠어. 슬픔에 물든 마음에 어둠의 목소리를.
2: 나도 가고 싶은 곳으로 마음껏 다닐 수 있었으면.
5: 난 너의 마음을 다 이해한다.
2: 누구세요?
5: 내가 너에게 어디든 갈 수 있는 자유를 주겠다.
7: 타요와 로기가 마술쇼를 보러 가고 있어요.
3: 하트가 어떤 마술을 보여줄까?
0: 빨리 보고 싶어. 아, 띠띠뽀도 같이 가면 더 좋을 텐데. 어?
6: 띠띠뽀!
0: 어? 띠띠뽀가 우릴 못 봤나 봐.
8: 타요, 저길 봐.
0: 왜?
3: 어디든지 내 맘대로 달릴 거야!
0: 어떡해!
9: 꼬마 버스 타요!
1: 우리만 마술쇼를 보러 가서 어쩌지?
10: 누아도 같이 갈 수 있으면 좋을 텐데.
9: 괜찮아요. 다녀와서 재밌는 얘기 많이 해주세요.
0: 큰일 났어요. 빨리 와주세요.
11: 띠띠뽀?
12: 알았어! 변신! 중장비 레인저스!
13: 판도란 대지오! 세상을 떠받칠 강력한 힘을!
14: 휘몰아치는 폭풍이야! 끊이지 않는 순환의 바람을! 하!
15: 솟구치는 물줄기야!
16: 타오르는 화염이야!
15: 생명의 파도를!
16: 소멸의 불길을!
2: 이제 어디든지 갈 수 있어!
17: 세상에!

0: 얘만 배로 다닐 거야. 아무도 날 막을 수 없어.
1: 내가 나서야겠군. 물대포로 한 방에 끝내주지. 휘몰아 치는 폭풍.
2: 혼자 나서지 말고 힘을 합쳐 맞서야 해. 뭐? 띠띠뽀를 어떻게 멈추게 하지? 기차가 아니라 꼭 로켓 같아.
3: 기차라고? 아, 그래? 크리스, 띠띠뽀는 기차라서 선로가 있는 곳만 갈 수 있잖아요. 좋은 생각이 났어요. 띠띠뽀처럼 선로에 올라타는 거예요.
4: 뭐? 그럼 자유롭게 날 수도 없고 정해진 길로만 가야 해.
3: 대신 절대로 띠띠뽀를 놓치지 않을 거예요. 선로가 있는 곳엔 띠띠뽀도 있으니까요.
2: 타요의 말에 일리가 있어.
1: 한번 해보자고.
4: 괜찮을까?
2: 일단 출발해보자.
1: 이렇게 해선 로켓처럼 빠른 띠띠뽀를 따라잡을 수가 없어.
5: 어? 해. 그럼 우리도 로켓이 되어야지. 얍!
6: 로켓?
2: 이제 그만 멈춰, 띠띠뽀!
0: 선로위를 달리겠다고? 그럼 기차놀이를 시작해볼까?
2: 멈춰!
0: 자, 기차 출발한다!
2: 이대로 가면 빌딩에 부딪히겠어!
7: 안 돼!
3: 방법이 있어요. 제가 신호하면 크리스님은 물대포를 쏴서 띠띠뽀를 방해해주세요.
8: 알았어.
3: 포코님은 달리는 반대 방향으로 바람을 일으키고 맥스님은 신호에 맞춰 전속력을 다해 앞으로 달려주세요. 지금이에요!
8: 이야!
2: 포코, 맥스!
4: 아!
2: 얍!

0: 해야지.
1: 어서 레인저스들을 추적해라.
2: 아, 죄송합니다. 놓쳤습니다.
1: 쓸모없는 녀석들.
3: 저 녀석들.
0: 괜찮아.
3: 생각났다. 엄청나다.
0: 가자, 로키.
3: 레인저스와 함께 있던 꼬마 버스가 분명합니다.
4: 그렇다면 저 꼬마 버스를 쫓으면 레인저스의 정체를 알 수 있을 거예요.
1: 오, 그렇단 말이지. 이제부터 저 꼬마 버스를 철저히 감시해라.
3: 네, 예수님.
5: 악당들이 타요를 노리고 있어요. 앞으로 타요에게 어떤 일이 닥칠까요?

0: 이상 두렵지 않아.
1: 도대체 어떻게 된 거니? 좀 자세히 얘기해봐.
2: 별일 아니에요.
1: 아니, 이건 심각한 문제야. 경우에 따라서 더 이상 파이어 로보를 못하게 될 수도 있어.
2: 네.
3: 세나야, 많은 소방관들이 정신적인 문제를 겪고 있단다. 알다시피 소방관은 재난 현장에서 활약하는 영웅들이지만 또 그만큼 충격적인 사건들도 많이 겪게 된단다.
1: 그래서 간혹 정신적인 고통으로 힘겨워하기도 해. 그걸 바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줄여서 PTSD라고 하지. PTSD를 인정하지 않으면 점점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어. 그러니 한번 얘기해보렴.
2: 자꾸만 떠올라요. 어릴 적 이 안에 아버지가 절 구해주시던 기억이. 그런데 엄마! 아빠! 세나야, 어딨니? 대답해봐! 세나야! 엄마! 나 여기!
4: 안 돼! 세나야! 거기서 나오지 마! 아빠가 그쪽으로 갈게! 그만!
2: 너무 무서워요. 아무도 절 구하러 오지 않아요.
3: 건강이 우선이니까 당분간은 좀 쉬도록 하자.
5: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6: 메가등대에 화재가 발생했어요.
3: 세나를 제외하고 지금 즉시 출동해라.
5: 네!
3: 세나야, 너는...
2: 저도 갈게요.
3: 세나야!

0: 뭐야? 다리가 완전히 끊어졌어.
1: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0: 타이탄은 더 이상 못 갈 것 같은데.
2: 우리끼리라도 가자.
3: 응. 피닉스 액션.
2: 이카로스

0: 일단 위에서부터 사람이 있는지 확인할게.
1: 주변 탐색은 나한테 맡겨.
0: 어? 위험해요. 난간을 꽉 잡으세요.
2: 하이럴 로봇.
0: 안 돼.
2: 발전실에 한 명이 더 있어요.
0: 발전실이요? 사라!
1: 확인해 볼게. 찾았어. 내가 들어갈게. 여긴가? 아! 이게 뭐야? 문 주변에 고압 전류가 흐르고 있어.
3: 다리는 끊어져 있고 문은 막혀있다. 일렉트로의 함정인가?
4: 얘들아, 뭔가 수상해. 구조를 서둘러야겠어.
1: 문 옆에 벽을 뚫을게요.

0: 고맙소서. 얘들아, 폭탄이 있어.
1: 으아! 뭐지? 웬 폭발?
0: 모두 괜찮니?
2: 발전실에도 폭탄이 설치돼 있으니 모두 조심해라.
3: 알겠어요.
0: 세나야, 들리니? 세나야! 어떡하죠? 반응이 없어요. 혹시 PTSD가 온 거 아닐까요?
3: 제가 돕죠.
2: 자네, 여긴 어떻게?
3: 이 안에게 세나의 상태에 대해 들었습니다. 세나야, 들리니? 세나야, 아저씨야! 두려워하지 마. 아저씨가 있잖아. 네가 위험하면 지금 바로 구하러 갈 거야.
4: 다치지 않았니?
0: 아저씨? 고마워요, 아저씨.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을 거예요. 찾았어! 제가 구해드릴게요. 조금만 참으세요.
5: 이런 건 미리 좀 말하라고.
6: 우리 사이에 뭘.
7: 잘도 빠져나왔군요. 이건 어떨까요?
0: 괜찮아?
6: 자, 이제 내 차례야. 백탄 액션!

날지도 못하면서 뭘 하겠다는 거죠? 라이트닝 스트라이크! 꼭 하늘을 날아야만 하라! 나는 날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

0: 아리 팀장님과 지인님이 함께 개발하신 탈탄 슈터의 맛을 보여줄 테니 기대하라고!
1: 제 이 녀석, 새총놀이를 한 이유가 있었어!
2: 응?

0: 아주 한번 다. 제가 맞을 것 같나요? 자, 다, 다. 그만해요, 그만. 이것도 피하나 볼까?
1: 이건
0: 저는 다음에 계속 가죠. 그럼 이만. 타이탄 슈터 성공.
2: 늘 두려웠어요. 만약 그때 아저씨가 절 못 찾으셨다면 어떻게 됐을까?
3: 그럴 수 있어. 당연한 거지. 하지만 또 그런 상황이 닥치면 아저씨를 떠올려봐. 그러면 언제든지 이 아저씨가 구하러 갈 테니 말이야.
2: 아저씨, 고맙습니다.
4: 오늘의 안전교육.
5: 오늘은 세나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었지. 그럼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어떤 것인지 한번 알아볼까?
4: 주로 충격적인 사건을 겪은 뒤에 나타나는 정신적 문제인데 어른이나 아이들 모두 겪을 수 있어요.
2: 떠올리기 싫어도 계속 떠올라서 잠도 못 자고 너무 우울해져요. 자더라도 꿈에서 계속 나온다거나 그 사건을 흉내내면서 놀게 되기도 해요.
5: 그렇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좋을까?
6: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곧바로 엄마 아빠 같은 어른들에게 도움을 청해요.
5: 물론 부모님들 역시 아이의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여 주셔야 해요. 그럼 다음 임무까지
7: 안전!

0: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처음 배우는 AI 허성보입니다. 오늘도 AI와 함께 재밌는 것들 많이 배워볼 건데요. 오늘 해볼 것은 바로 수학입니다. 수학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과목이긴 한데요. 많은 친구들이 수학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죠. 오늘 저희에게 재밌는 수학 알려주실 이창준 선생님 모셔봤습니다. 어서오세요.
1: 안녕하세요.
2: 저는 작가이자 유튜버 그리고 수학을 가르치는 수학 선생님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창준이라고 합니다.
0: 저는 궁금한 게 수학을 되게 좋아했던 이유가 네. 답이 일단 딱 떨어지잖아요.
1: 네.
0: 그 명쾌함에 되게 끌렸던 것 같은데
1: 네.
0: 요즘 우리 아이들은 수학 안 좋아하는 경우가 많은데
1: 안 좋아하는 경우가 많죠.
0: 왜 안 좋아한다고 생각하세요?
1: 답만 구하라고 하니까라고 생각합니다. 공식에 넣어라. 유형으로 풀어라. 이게 재미없죠.
0: 아, 그럼 재미없을 만하네요.
1: 우리 영화를 보면서도 알아요. 저 사람은 살 거야. 저렇게 죽도록 고생하지만 살아남을 거야. 네. 알면서도 보잖아요.
0: 그쵸?
1: 그 과정이 재밌으니까. 네. 그런데 수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과정을 넘어서서 저 주인공이 살아남았는지 이거 봐야 되잖아요.
0: 그쵸.
1: 수학의 재미는 사실 거기 있는데.
0: 아, 맞아, 네. 맞아. 왜냐면 저도 수학 문제를 풀 때 그냥 게임 같다고 느낀 게 우리가 지금 이 몬스터를 잡아야 돼.
1: 네.
0: 근데 몬스터를 잡는데 게임이라고 치면 아이템이 네. 되게 다양하잖아요.
1: 네네네.
0: 내가 마법을 써서 잡을 수도 있고 네. 칼로 잡을 수도 있는데
1: 그쵸.
0: 이 몬스터를 잡을 건데 뭘로 한번 잡아볼까?
1: 네.
0: 칼을 해봤더니 칼은 별론 것 같아.
1: 네.
0: 마법을 해볼까? 마법이 잘 먹혀. 네. 여러분 이런 문제는 마법으로 잡는 네. 게 맞는 거구나를 막 하면서 그런 데서 희열을 또 느끼고
1: 저는 이 과정을 즐겨야 된다.
0: 야.
1: 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일상에서 언어처럼 배우는 수학이다라고 생각합니다.
0: AI로 또 수학을 또 알려주고 계시잖아요.
1: 네.
0: 어떻게 하면 좋을지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제가 한번 문제를 하나 해볼게요.
0: 문제, 네.
1: 네. 30개씩 사탕을 6명한테 나누어 줬어요.
0: 네.
1: 이걸 식으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0: 30 곱하기 6이죠.
1: 네. 그 아이들은 뭐라고 할까요?
0: 다른 식이 나오겠네요. 10개씩 6명이 있는.
1: 30 나누기 6이라고 하는 친구들이 의외로 많아요. 왜 그럴까요? 예, 말문을 잃으셨네요.
0: 아, 이해가 충분히 됩니다.
1: 네.
0: 왜냐면 마지막에 나누어준다라고 그렇죠. 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걸 일상생활에 자기 얘기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36? 나눠?
0: 나누기.
1: 이렇게 생각하니까 많이 틀린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한테도 아이들 가르칠 때도 늘 강조하는 게 이 말을 식으로 바꾸는 연습을 진짜 많이 해야 된다. 제가 한번 AI랑 그걸 한번 해볼게요. 말을 식으로 바꾸는 연습을 해보는 건데 이 AI도 좀 고집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AI랑 약속을 확실하게 정하고 해야 되는데 네, 이 AI는 여러 나라에서 수학을 공부하잖아요.
0: 네.
1: 좀 우리나라 수학에 맞게 세팅을 해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0: 아하.
1: 네, 열심히 수학 공부를 하고 싶은데 네가 과외 선생님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어. 다음 기준을 반드시 지켜줬으면 좋겠다. 모든 수학 기호는 한국 교과서 기준으로 표현해달라. 곱하기는 곱하기, 나누기는 나누기 또는 분수 형태로 나타내주고 분수는 b분의 a 이렇게 나타내달라 얘기를 해주고요. 그다음에 저는 친구들이 말을 식으로 변환하는 걸 좀 명확하게 보여달라. 요 연습하고 싶은 거니까 얘기해서 해줬으면 좋겠고 계산 과정과 식의 의미를 좀 반드시 설명해주고 답을 내는 것보다는 왜 그런지 더 중요하게 설명해줘 라고 말을 해주면 요거에 맞춰서 또 AI가 친절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내가 설명하면 맞았어 하지 말고 맞는지 검토하고 부족한 부분을 나한테 질문을 해줘라.
0: 다시 한번 질문해라.
1: 네. 내가 먼저 설명하기 전에 풀이 쭉 말하지 말고 내가 설명할 기회를 좀 주고 질문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0: 이거 중요하네요.
1: 네. 네. 나는 초등학교 4학년이야. 반 학생이 30명인데 그중에서 10번째 정도로 잘하는 것 같아. 내가 요즘 식을 더하기인지 빼기인지 곱하기인지 나누기인지 헷갈리는 문제가 많아. 그래서 말을 식으로 바꾸는 연습을 해보고 싶어. 곱하기와 나누기를 연습할 수 있는 문제를 줘볼래?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사탕이 4개씩 들어있는 봉지가 5개 있다. 사탕은 모두 몇 개일까요?

0: 물어봐 주네요. 네 개씩이라는 말은 어떤 계산을 해야 될까? 네 개씩이면 봉지가 하나면 네 개. 봉지가 두 개면 여덟 개. 세 개면 12개. 그러면 네 개면 16개. 어렵지 않죠?
1: 네.
0: 그러면 다섯 개면 20개. 4 곱하기 5 아니야? 설명 아주 좋다. 특히 하나씩 늘려가면 생각하면 어쩐지 정말 중요한 방법이야. 자, 그러면 이제 네 개가 다섯 번 반복된다. 그러니까 아, 봉지에 다섯 개인데 네 개씩 들었으니까 4 더하기 4 더하기 4 더하기 4 더하기 4 하니까 아, 이런 거를 우리가 4 곱하기 5라고 표현하는구나. 그쵸. 라고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알 수 있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친구들 중에서 아, 나는 조금 더 어려운 거, 헷갈리는 걸 하고 싶다.
1: 맞아요, 맞아요.
0: 실제로 많이 틀리는 걸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거 많이 헷갈릴 거예요.
1: 기대된다.
0: 자, 분수에 곱하기, 나누기, 더하기, 빼기를 연습할 수 있는 문제를 줘볼래? 말을 식으로 바꾸는 연습을 해보고 싶어. 내가 먼저 설명하지 않고 질문으로 시작할게. 자, 물 5리터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5분의 1리터를 사용했습니다. 이 중에 5리터에서 5분의 1리터를 사용했습니다. 이 둘은 무엇이 다를까? 라고 물어봤어요.
1: 지금 5분의 1이라고 하는 게 전체 중 일부를 나타내는 건지? 네. 아니면 양이 정해져 있는 건지?
0: 네.
1: 5분의 1리터라고 하면 또 전체랑 관련 있는 건지 아니면 정해진 건지?
0: 그렇죠.
1: 와.
0: 이렇게 물어봐 준 거죠. 그럼 아이들이 여기까지 읽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이거를 풀어줘 하고 밑으로 내려가지 말고 이거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5분의 1은 전체 중 일부야? 양이 정해진 거야. 5분의 1은? 1분의 1부.
1: 전체 중
0: 1부죠. 네. 5분의 1리터는 전체랑 관계 있는 거 아니고 그냥 정해진 거 같아요. 정해졌어요.

0: 더 중요한 건 뭐냐. 그 5리터의 5분의 1은 어떻게 계산해야 될까? 어. 제가 물어봤는데 저한테 거꾸로 질문을 해주는데. 5리터의 5분의 1은, 5리터에서 5분의 1을 빼는 거 아니야? 어허.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네. 네. 많이 헷갈려 하니까.
1: 헷갈려 하니까.
0: 근데 지금 말한 건 살짝 헷갈린 상태야. 5리터의 5분의 1이라는 말은, 의라는 말은 빼는 거야, 전체 중 일부야. 5로 나누고, 그 중에 하나가 맞는 것 같아요.
2: 그쵸, 그쵸.
0: 5로 나누고, 그 중에 하나 맞는 것 같아요. 5를, 5로 나누고, 그 중에 한 개. 5의 5분의 1은, 어떻게 5 곱하기 5분의 1이네. 5리터의 5분의 1은 전체 5를 5등분하고 그 중에 한 개를 가져오는 거다. 요걸 말을 식으로 바꾸면, 아, 이런 걸 우리가 곱하기로 쓰는구나.
2: 그렇죠.
0: 라는 거를 아이들이 알 수 있다. 네. 그럼 이제 비교 문제. 아까랑 비교하면 되잖아요.
2: 네네.
0: 5리터에서 5분의 1리터를 사용했다. 자, 그러면 이제 알겠어요. 5리터에서 5분의 1리터를 쓰면 빼기가 맞아. 그러면 5 빼기 5분의 1 리터야. 맞지? 맞아. 식은 정확해. 잘 썼어. 5리터에서 5분의 1 리터를 뺐어. 이제 계산을 하려고 하나 봐요. 5는 5분의 25잖아. 거기서 1분의 5를 빼면 그럼 5분의 24가 되는 거지. 맞지?
2: 맞지?
0: 맞지? 자, 네. 계산 과정은 5리터를 분수로 바꾸면 5분의 25니까, 네, 분모가 같으니까 5, 분자끼리 빼면은 5분의 25에서 1을 빼서 5분의 24. 핵심도 정리해주네요.
2: 야.
0: 모모의 5분의 1은 곱하기. 곱하기. 모모에서 5분의 1리터를 빼면 이건 정해진 양을 빼는 거니까 헷갈리지 말아라. 네.
2: 이런 헷갈리는 개념에 대해서 AI랑 이렇게 심도 있게 공부를 하면 확 이해가 좀 될 것 같아요.
0: 그렇죠? 네. 우리나라에서 공부하는 친구들이 답을 내면 이해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2: 음흠.
0: 하지만 식으로 바꿔봐, 설명해봐라고 해야 사실은 저는 정확하게 이해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2: 네네. 실제로 중학교 넘어가서 고등학교 가면 여러분들이 이제 확률과 통계라는 걸 배울 건데, 그 확률과 통계라는 과목 자체는 다 문장으로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0: 맞죠.
2: 그래서 이런 것들 미리 연습해놓으면 나중 가서도 충분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럼 다음번에 또 더 재미있는 수학 얘기를 한번 돌아와 보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0: 도시락 시간이에요.
1: 오늘은 둘이와 친구들의 소풍 날이에요.
0: 우와! 저쪽으로 가보자! 정말 예쁘다.
2: 어? 그래?
0: 달콤한 냄새도 나. 이게 무슨 소리지?
2: 그러게. 사실은 배가 고파서.
3: 조금만 기다려요. 이제 곧 맛있는 도시락이 올 테니까.
2: 정말요?

0: 빨리 도시락에 오면 좋겠다.
1: 오늘의 메뉴는 뭘까?
2: 김밥이면 좋겠다.
3: 나는 샌드위치. 과일도 맛있어.
0: 난 전부 다 먹을 수 있지로.
4: 나도 마찬가지야.
1: 지금쯤 토니가 도시락을 가지고 오고 있겠지?
0: 어떡해. 어디부터 가지? 이쪽. 아니야. 저쪽. 나 몰라.
3: 안녕 토니.
0: 다요 라니.
5: 토니 왜 그래?
0: 무슨 일 있어? 그게 오늘 유치원 아이들의 도시락을 배달하기로 했는데 늦잠을 자버렸지 뭐야. 어쩌지. 들려야 할 가게가 세 곳이나 되는데 시간이 모자라.
5: 세 곳이나?
0: 그렇게 많이? 김밥 가게도 가야 하고 샌드위치 가게, 과일 가게까지.
1: 그럼 우리가 도와줄게.
5: 그래, 각자 한 곳씩 들르면 금방 끝낼 수 있을 거야.
0: 정말? 고마워 얘들아.
1: 아이, 뭐 이런 걸 가지고. 얼른 가자.
5: 자.
1: 타요.
3: 동글동글 담백한 김밥을 주세요. 꾹꾹 말아서 붙은 눈에서 좋아요.
0: 다 왔다.
6: 손이 왔구나.
3: 알록달록 화려한 샌드위치 주세요. 폭신폭신 쫄깃 붙은 눈에서 좋아요.

뭐가 들었을까? 김밥!

0: 너희 덕분에 늦지 않고 배달할 수 있었어. 에이
1: 보이
2: 하이 도시락 진짜 맛있었어.
1: 진짜 고마워.
0: 이런 것쯤이야.
3: 이게 무슨 소리지?
0: 그게 나도 좀 배고파져서.
4: 선생님, 저희 킨도랑 충전소에 다녀와도 될까요? 금방 올게요.
5: 그래, 이제 꼬마 차들의 도시락 시간이네.
1: 네.
0: 어서 가자. 사실 나도 아까부터 엄청 배고팠어.
5: 유치원 친구들은 타요와 라니 그리고 토니 덕분에 맛있게 도시락을 먹을 수 있었답니다.

하고 매일 해결해야 하는 일 때문에 내 시간도 없이 살다가 평생 바쁘게 걸어왔으니 다리도

0: 얘들아, 비단벌레 실종 사건이 일어났어.
1: 실종 사건?
0: 비단벌레는 어떻게 생겼어? 비단벌레는 보석처럼 보는 각도에 따라 색이 달라지는 게 특징이야.
2: 와, 이런 곤충은 처음 봐.
3: 정말 신기하다.
0: 자, 빨리 찾으러 가자. 고고다이노 곤충 탐험대 출동!

0: 에휴, 아무리 찾아도 안 보이네.
1: 비단벌레들이 대체 어디로 간 걸까?
2: 어? 저건 뭐지?
3: 비단벌레잖아!
1: 놀라지 마! 우린 곤충을 도와주는 고고다이노야.
4: 고고다이노? 저는 주주예요.
3: 사라진 비단벌레를 찾고 있어. 혹시 어디 있는지 알고 있어?
4: 괴물이 데려갔어요.
5: 괴물?
4: 어젯밤에. 다들 무서워서 못 움직이니까 다 잡혀가 버렸어요. 저는 너무 무서워서 계속 여기 숨어 있었어요.
0: 혹시 괴물이 어떻게 생겼어?
4: 무서워서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3: 괜찮아, 내가 도와줄게.
4: 머리에 빨간 벼시 있었어요. 무시무시한 뿔이랑 날카로운 발톱에 검은색 깃털도요.
3: 벽과 뿔이, 날카로운 발톱에 검은색 깃털. 다 그렸어.
0: 누군지 모르겠는걸.
1: 어? 저 깃털.

0: 같은 걸 보니 범인의 깃털이 아닐까? 깃털을 따라가 보자.
1: 저도 같이 갈래요.
0: 좋아, 빨리 가보자.
1: 네?
0: 어? 검은색 깃털이 있는 둥지가 있어.
1: 우와, 보석들이네. 엄청 많아.
0: 우와, 보석들이 움직인다. 보석이 아니라 비단벌레들이야.
1: 얘들아, 나야, 주주.
2: 주주야.
0: 얘들아, 우리가 데려다 줄게. 괴물이 돌아왔나 봐. 에이, 뭐야. 괴물이 아니잖아.
3: 이 그림이랑 너무 다르잖아?
4: 아마 보석인 줄 알고 비단벌레를 데려왔나 봐.

0: 말이 많거든. 다들 기절했어.
1: 어떡해, 어떡해.
2: 내가 유인할게. 안 키워, 여기야.

0: 슈킹 하체!
1: 렉스, 괜찮아?
2: 난 비단벌레들을 대피시킬게.
3: 한키오는 우리에게 맡겨.
4: 잡아봐라, 메로.
2: 잘했어, 레스큐킹.
4: 렉스!
2: 얘들아, 빨리 대피하자. 얘들아, 빨리 일어나줘.
4: 다들 겁을 먹어서 못 일어날 것 같아요.
2: 어떡하지?
1: 이러다 따라잡히겠어.

0: 도전 성공!
1: 키오야, 여길 봐!
2: 어? 내 보석!

0: 모두들 무사해서 다행이야.
1: 구해줘서 고마워.
0: 우리가 너희를 구한 게 아니라 주주의 용기가 구한 거야.
2: 맞아, 너 정말 용감하더라.
3: 주주야 고마워.

0: 아니 전설의 동굴이 여기 어디까쯤에. 오 있네.
1: 한 명도 돌려보내줄 수 없다.
0: 못 들어갈지도 몰라도 둘은 가능할지도 몰라. 하체! 이! 덕이 이름 바로
2: 이! 이! 이!
1: 둘은 들어가라.
2: 길이 두 개네. 어디로 가야 하지? 넌 왼쪽, 난 오른쪽. 뱀이 움직여. 가짜 뱀이야. 고무라고. 너무 징그러워. 조심히 걸어가야겠어. 이이이이이이이이 됐어. 이제 어디로? 이쪽으로. 필요한 건 더 힘세고 더 큰 사람. 합체 2 더하기 2는 바로
3: 4.
4: 왜 이런 바위들은 정사각형이 아닐까? 와, 황금 사과단. 동그란 것들, 왜 전부 다 이렇게 동그란 거야? 도와줄까, 친구? 넌 저쪽으로. 하나, 둘, 셋, 넷, 지금이야!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이제 합체! 4 더하기 4는 바로 8! 오토블록 등반! 1, 2, 3, 4, 5, 6, 7, 8 등반! 황금 사과. 1, 5. 당장 탈출해야겠군. 2, 3, 4, 5, 6, 7, 8. 오토블록 반으로 나누기. 8은 바로 4 더하기 4.

0: 짧은 시간 많은 양의 비로 피해를 야기하는 집중호우. 집중호우, 이렇게 대비하세요. 호우특보가 예보되면 외출을 자제하고 TV, 라디오, 인터넷을 통해 수시로 기상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내에서는 문과 창문을 닫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손전등과 식수 등 비상물품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외에 있을 경우 공사장, 해안가, 계곡과 같은 위험지역은 피하고 농촌에서는 눈뚝이나 물고점검을 나가지 말아야 합니다. 저지대, 상습침수지역, 산사태 위험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대피로 및 대피장소, 비상연락 방법을 알아두고 수도와 밸브, 전기를 차단한 후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운전 중 호우가 쏟아질 때에는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운행하고 침수된 도로, 지하차도 등은 진입하지 않도록 합니다. 만약 타이어의 3분의 2 높이까지 차량이 침수되었다면 즉시 시동을 끈 후 차량 밖으로 대피하고 침수로 차량 문이 열리지 않을 때에는 가슴 높이로 물이 차오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문을 열고 대피합니다. 집중호우 시 지켜야 할 다섯 가지 행동 요령,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1: 상한 음식을 먹은 조니, 저런, 배탈이 나고 말았어요.
2: 로보카폴리 안전스쿨. 배탈이 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유통기한을 확인한다. 2번, 바닥에 떨어진 음식을 먹는다. 정답은 1번. 음식을 먹기 전에는 유통기한을 꼭 확인해야 해요.
1: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죠? 음식을 먹기 전에는 꼭 손을 씻는 습관을 길러야 해요.
2: 로봇카 플리랑 꼭꼭 약속!

책을 고르고 그냥 가져가도 되는 책방이 있습니다. 청소년 책 사줄게 프로젝트입니다. 이름 모를 어른들이 미리 결제해둔 책.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책 한 권을 자유롭게 품에 안을 수 있습니다.

0: 어서 오세요. 더운데 음료수 한잔 해요. 이번에는 제가 샴푸해 드릴게요. 거품을 톡톡톡.
1: 미용실 매니저가 개라고요? 에이, 거짓말.
0: 마음에 드나요?
1: 돈도 번다고요?
2: 깡두나, 파이팅. 알지.
1: 만화 같은 이야기 사실일까요? 한편 승마장에는 말을 닮은 개가 있다는데요. 이야, 너 스타일 좋다. 그 순간 빠라바라밤, 황야의 무법자 등장. 영화 주인공이 따로 없는데요. 아, 근데 그 외모는 신경을 안 쓰나 봐요. 자연스러운 게 좋긴 하지만 진짜 괜찮을까요?
3: 좋은 사료 먹고 열심히 뛰어놀고, 그게 강아지들의 행복 아닐까 생각합니다.
1: 믿기 어려운 사연의 주인공들, 진실을 확인해 보시죠. 주인공을 만나러 간 곳은 전라북도 익산. 바로 이 미용실에 천재견이 있다는데요. 어떤 모습으로 반겨줄지 기대되네요. 빨리 가보시죠.
4: 안녕하세요.
5: 예, 안녕하세요.
4: 네. 저기 머리 좀 하러 왔는데요.
5: 조금만 앉아 계시겠어요? 네, 손님 마무리하고 바로 해드릴게요. 깡준이 매니저, 손님 오셨네. 음료수 갖다 드려야지.
1: 드디어 등장한 천재견. 와, 음료수를 가지러 가나 봐요. 익숙하게 냉장고 문을 열고 음료수를 꺼내는 모습. 그리고는 바로 손님에게 직진하는데요. 군더더기 없이 자연스럽죠? 대단하다.
4: 음료수를 갖다 주네.
5: 음료수 드세요.
4: 아, 좋아요.
1: 야, 똑똑하다, 똑똑해. 손님 응대를 마치고 사장님 옆에 대기. 어떤 일을 하는지 지켜보기로 했는데요.
5: 강준아, 트레이 좀 갖다 줘. 강준아, 트레이 좀 갖다 줘.
1: 오, 진짜 끌고 오네.
5: 고마워. 샴푸 하실게요. 이쪽 여기 앉아서. 강준아, 손님 샴푸하자. 샴푸.
1: 이번에도 와, 깔끔하게 성공.
5: 알지, 고마워.
1: 설쌤도 놀라셨죠? 그쵸?
6: 손님. 아, 똑똑하네. 그래도 되게 보기 좋은 건 얘가 이걸 너무 재밌어 한다는 거죠. 나 잘하지? 나 이거 잘할 수 있어. 또 뭐 없어?
1: 정말 눈빛이 반짝반짝거려요.
5: 강준, 수건 좀 주세요. 아이고, 고마워. 네, 닦으세요. 얼굴 닦으세요.
1: 미용실 천재견 깡준이 검증 완료. 이거 보세요. 매니저. 엄연히 직책이 있답니다. 깡준이의 서비스 어때요?
7: 색다른 것 같아요. 처음엔 원장님이 유명해서 왔는데 요즘엔 깡준이가 더 유명해요. 서비스가 다릅니다. 깡준아, 계산해줘.
5: 깡준아, 고마워. 아, 이뻐.
1: 어휴, 카드 배달까지 풀 서비스네.
5: 손님한테 전달 갖다 드려, 손님.
7: 깡두나 줘. 옳지.
1: 오전 근무를 마치고 잠시 휴식 시간. 마당에도 깡준이 공간이 있네요.
4: 바깥에도 이렇게 근사가 있네요.
5: 네, 제가 만들어줬어요. 안에 이제 손님 많고 할 때는 얘도 이제 밖에서 쉬는 게 좋으니까. 얘도 이제 넓으니까 바람도 쐬고 있으라고. 하우스 들어가.
1: 아빠의 말 한마디면 뭐든지 척척. 예.

0: 문 닫아. 기다려 거기 있어.
1: 보셨죠? 깡준이는 주저하는 법이 없다고요.
0: 거기 그래 들어가서 엎드려. 엎드려. 엎드려.
1: 세상에 깡준아, 너 대체 어디까지 똑똑할 거야?
0: 깡준이 운동해야지.
1: 보호자님도 운동하시게요?
2: 근데 줄넘기를 아니 깡준이하고 한다고요?
0: 깡준이 줄넘기 저보다 더 잘해요. 예. 깡준아, 줄넘기 한번 하자.
1: 2인 줄넘기요? 아유, 가능할까요?
0: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다섯.
1: 어머, 나보다 더 잘하네?
3: 오, 줄넘기도 해.
0: 피디님, 줄넘기 잘 하시죠?
2: 네.
0: 그럼 한번 해보시겠어요?
2: 강준아, 네. 한번 줄넘기 한번 해볼까? 강준아?
1: 아, 이거 조금 불안한데요.
0: 하나, 둘, 셋.
1: 오, 된다.
0: 처음인데.
2: 이야, 잘하네. 깡준이, 네. 줄넘기 말고 또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0: 할 줄 아는 거 많은데, 뭐, 원반도 하고, 보드도 타고.
2: 보드를 탄다고요?
0: 야, 보드 타봐.
1: 균형을 잘 잡아야 하는 보드 타기. 아, 이 뒷발도 타야 하는데. 아유, 깡준이 긴장했구나. 원래는 이렇게 잘 탄답니다. 그 외에도 재주가 많은 끼쟁이. 개인기가 무려 30개 이상이래요. 깡준이 멋지죠?
2: 왜 훈련을 시키기 시작한 거예요?
4: 원래 제가 주인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아는 지인이 그 염소 키우는 농장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염소 몰이 하려고 데려왔는데 견사에 넣어놓기만 하루 종일 지져가지고.
1: 깡준이가 많이 지졌다고요?
3: 뭘 안 시켜주면 그게 욕구불만, 좌절감 이런 걸로 쌓이게 되고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게 이런 지짐이에요.
1: 지인의 부탁으로 깡준이를 맡게 된 보호자. 처음엔 말썽을 많이 피웠대요. 그래서 선택한 게 훈련. 반려견 훈련사를 꿈꿨던 보호자의 특훈이 시작됐다는데요.
5: 와.
1: 그랬더니 글쎄 일취월장한 깡준이.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나는 우등생이래요.
2: 지금 이렇게 짖지도 않는 거예요?
0: 네, 지금 전혀 안 짖어요. 한 번 짖어. 옳지. 두 번 짖어. 옳지. 세 번. 세 번 짖어.
6: 말썽 피우던 과거는 잊어주세요.
1: 훈련은 여전히 진행 중. 근데 아까부터 뭘 보시는 거예요?
0: 오늘 깡준이 하루 일과표예요.
1: 이렇게 많아요? 깡준이가 잘 배우던가요?
0: 이제 저랑 교감이 아무래도 잘 되다 보니까 점프 하라고 하니까 점프 잘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줄넘기만 천천히 이렇게 해주면 저랑 같이 호흡이 잘 되니까 잘 하더라고요.
1: 환상의 짝꿍으로 임명합니다.
7: 안녕하세요.
0: 네, 어서오세요. 네,
7: 깡준이 보러 왔어요.
0: 들어왔어? 뭐, 깡준이랑 술래잡기 하러 왔어?
8: 네.
1: 어린이한테도 인기 만점인 깡준이.
0: 과자 갖다 줘. 준우 과자 갖다 줘.
1: 어휴, 음료수 대신 과자를 주는 거야? 훌륭한데? 어린이한테는 장난도 잘 친대요. 아유, 깡준이 개구쟁이네.
7: 간식이랑 방향제를 만들어놨어요.
0: 간식 뭐 또 들고 와? 이건 뭐야? 아, 이렇게?
1: 이야, 깡준이 선물인가 본데요.
0: 빌려주면 돼?
7: 훈련사가 꿈이어서 강아지 데리고 해보는 게 꿈인데 여기 그 똑똑한 그 깡준이가 있어가지고 선물해주고 싶어서 만들어왔어요.
0: 아, 고마워.
9: 그냥 있으면 애완견으로만 보이는데 여기에서 이제 심부름도 해주고 손님들 오면 이렇게 잘 이렇게 따르기도 해서 너무 행복해 보입니다.
0: 깡준아, 찌개핀 어디 갔더라?
6: 아이 참, 여기 있잖아요.
0: 아, 거기 있었어? 알지. 고마워. 아이.
1: 깡준이가 있어서 든든하시겠어요.
0: 네, 지켜보고 있다가 제가 필요한 거 있을 때 그때 이제 저한테 심부름 해다줘요.
1: 매니저 업무를 톡톡히 하는 깡준이. 미용실이 웃음으로 가득한데요.
2: 깡준아, 팁?
0: 아, 팁 주시게요?
2: 팁?
1: 설마 용돈까지 버는 거예요?

0: 잘했어. 깡순한테 팁을 주신 거예요?
1: 예, 심부름도 잘하고 해서 그냥 한 번씩 생각날 때마다 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신기한 것 같아요. 오히려 제 아들보다 말을 더 잘 듣는 것 같아요.
2: 깡준이가 번 돈은 부르이웃 돕기 성금으로도 내신데요. 세상에 이런 효자가 없습니다. 깡준이 덕에 동네방네 소문난 미용실. 아, 근데 깡준아, 너 파업한 거야? 더운가? 왜 이렇게 힘이 없어?
3: 왜 그러고 있어? 숨 좀 해? 지루해? 밖에 나갈래? 밖에. 나갔어.
2: 허락받자마자 옆집으로 간 깡준이.
4: 깡준아, 일어서. 하이파이브. 우구조르네. 엎드려.
2: 옆집 사장님과 깜짝 훈련을 합니다. 하루 이틀 맞춰본 솜씨가 아닌데요.
4: 일어서.
2: 사장님도 전문가 느낌이 물씬.
4: 하이파이브. 옳지. 일어서.
2: 깡준이가 자주 방문하나 봐요.
4: 우리 집에 자주 놀러 와요. 문 열리면 한 번씩 자주 들어와요. 간식도 먹고 놀기도 하고 놀아요. 저하고 한참 놀다가요. 자, 앉아.
2: 깡준이의 앉아. 재밌는 이중 생활이네요.
5: 네, 안녕하세요.
6: 안녕하세요.
5: 어떤 일이에요? 깡준이 보러 왔어?
2: 사실 이곳은 금녀의 구역인 바보쇼. 깡준이가 그 원칙을 깨버렸대요.
6: 오, 깡준아, 고마워. 나 정원은 전득하였어.
2: 그런데 사람이 올 때마다 훈련하기 바쁜 깡준이. 혹시 스트레스 받지는 않을까요?
7: 많은 사람들이 강아지들 아무것도 안 하게 그냥 편하게 두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 되게 잘못된 생각이거든요. 아무것도 할 걸 안 주면 아이들 바로 문제해야 됩니다.
2: 아이고, 또 지갑 열리는 거예요?
8: 어떤 거? 어떤 거? 어떤 거? 이거? 어머! 만 원 가져가자. 5천 원짜리도 있어.
2: 깡준이가 용돈 버는 재주가 있네요.
4: 재밌잖아요. 가끔가다 팁도 주고. 그래서 깡준이 인기 스타예요.
9: 예뻐해 주셔서 감사해요.
5: 깡준이가요? 여기 바버샵이다 보니까 남자 손님만 오시거든요. 이렇게 여자분들 오시면 되게 좋아해요.
10: 정말요?
5: 네. 네. 엄청 반겨요.
2: 그렇다면 그냥 넘어갈 수 없죠. 즉석 테스트.
5: 공정하게 해야 돼요. 네. 위치 똑바로 해주세요.
8: 네. 네.
5: 출발할게요.
2: 네. 이토록 간절했던 적이 있을까요? 깡준이를 향한 열렬한 구애. 과연 깡준이의 선택은?
5: 깡준이 가보자. 누가 좋아? 깡준이 가보자.
10: 내장적인 여자. 두번 연속 1등하셨어.
5: 대박.
8: 내장적인 여자.
2: 남자보다 여자를 더 좋아하는 깡준이. 설쌤, 진짠가요?
7: 남성 호르몬과 여성 호르몬의 차이. 이런 것들을 따지더라도 평균적으로 강아지들은 대부분 여성분들을 더 좋아하고 남성분들을 더 좋아하는 강아지들도 있지만 좀 특이한 애들인 거예요.
2: 깡준이는 미녀를 좋아해. 그날 저녁.
5: 깡준아, 불 꺼야지. 꺼.
2: 미용실의 소등 담당은 깡준이래요. 근데 벌써 퇴근하시는 거예요?
5: 깡준아, 일로 와봐. 네, 쓰레기 버려줘. 쓰레기 버려줘.
2: 가게 앞 청소도 깡준이 담당. 어유, 기특해.
5: 자, 깡준.
2: 아빠와 함께 산책에 나온 깡준이. 실외 배변견이라 틈새 산책을 해줘야 한대요. 매니저 업무도 손님들에게 서비스도 모두 으뜸. 뭐든지 잘 해내는 깡준이가 뿌듯하시죠.
11: 깡준이 덕분에 행복하게 일하시는 것 같아요.
5: 네, 깡준이가 이제 두 살밖에 안 됐잖아요. 앞으로 이제 배울 게 많으니까 더 열심히 가르치고 저랑 행복하게 살아야죠. 설쌤이 저희 깡준이를 어떻게 평가해 주실지 궁금하긴 하네요. 행복하게 살자, 깡준아. 파이팅. 알지.

0: 설쌤, 100점 만점에 몇 점이에요?
1: 영상만 봐선 100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공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정신적인 에너지 소모하는 게 육체적인 에너지 소모하는 것보다 실제로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한다는 연구 결과들도 있어요. 얘는 막 넓은 초원을 뛰어다니지 않아도 보호자와 함께하는 활동으로 얘가 하고 싶은 것들을 다 채우고 있는 거예요. 그걸 얘도 좋아하고 보호자도 좋아하고 궁합이 진짜 잘 맞습니다. 둘 다 약간 도파민형 같거든요. 독댄스 같은 거를 배워본다거나. 둘이 뭔가 대회 나가봐도 될 것 같아요. 거기서 뭔가 이뤄내고 그러면 더 즐거워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너무 보기 좋네요.
2: 다음 친구들은 말을 닮았다는데? 빨리 가보자 멍.
3: 자, 이번엔 대구로 날아왔습니다. 승마장에 살고 있다는 오늘의 주인공, 정말 말을 닮았을까요? 근데 말들의 외모가 범상치 않은데요? 깡준아, 출장 미용 나온 거야? 클레오파트라 따라해봤어요.
4: 자, 예쁘게 잘라봅시다.
3: 여기 말 미용실인가 봐요.
4: 머리 잘 나왔어요. 다음 손님, 부에노 손님은 머리가 없네요. 아주 쉬워요, 머리 자르기가. 자르기 없어서. 예쁘게 잘라요.
5: 안녕하세요. EBS 세상에 나쁜 게는 없다에서 나왔는데 네. 여기 말을 닮은 개가 있다고 하는데
4: 아, 주르기 형제 말씀하십니까? 저기 오고 있네요.
3: 어디? 뭔가 나오고 있긴 한데 말이야, 개야. 혼란스러운데요? 얘들아, 정지. 아, 좀 멈춰봐. 찾았습니다. 말을 닮은 친구들. 승마장을 전세낸 건지 엄청난 속도로 질주하는 녀석들. 영락 없는 미니 말 같은데요. 이 녀석들의 정체가 궁금합니다. 너 이름이 뭐니?
6: 주주! 주주야! 주주!
7: 이 친구 둘이 많이 닮았네요?
6: 얘네들은 이제 아프간 하운드고요. 이제 형제인데요.
3: 엉뚱하고 귀여운 매력의 럭키. 주주는 호기심이 아주 많대요.
6: 일로 와봐. 자, 우리 4년 동안 했던 거 있지? 우리 한 가지만 했잖아. 그치? 자, 일로. 자, 앉아.
3: 잘 맞은 건가요? 먼저 앉은 것 같은데. 알쏭달쏭하다.
6: 자, 일로. 일로.
7: 한번 다른 거 한번 해보세요. 내가 하는지.
6: 다른 거요?
7: 네.
6: 다른 거? 너네들 뭐 할 수 있어?
3: 다른 거요? 개인기 끝이에요. 아프간 하운드는 우아한 털이 매력적이잖아요. 근데 주주와 럭키는 좀 털 관리가 부족했나요? 특히 럭키는 군데군데 엉킨 털이 많은데요. 빗질하면 아프다고요.
6: 저는 강아지들이 이렇게 뛰어놀면서 자유롭게 크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또 빗질을 하면은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놔두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3: 놀다 보면 털이 엉키는 일이 다반사. 심한 부분만 잘라주신대요.
1: 털 상태 너무 안 좋아요. 네, 그리고 털 상태가 너무 안 좋아. 이거는 빗질 해줘야 됩니다. 우리나라처럼 습한 데는 엉키면 그쪽 안쪽이 습해지고 통풍이 잘 안 되기 때문에 피부병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지죠.
3: 그런데 고민은 따로 있대요. 바로 콜링이 안 되는 녀석들.
6: 들어가, 집에 가자.
3: 말과 교대로 승마장을 사용하는데 잡히질 않으니 곤란하다고 하네요. 벌써 한 시간째 사투 중. 아유, 얘들아, 이러다 날 새겠다.
6: 감독님, 한 번만 도와주시면 안 돼요?
7: 저도 네. 도와드릴게요.
6: 예, 좀 도와주세요.
3: SOS 요청에 제작진도 합세. 그 옷도 똑같고 술래만 늘어난 것 같은데요.
6: 집에 갑시다.
3: 결국 과한 열정이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아유, 괜찮으세요? 아유, 세상에, 까졌네, 까졌어. 아유, 무릎도 까진 거 아니에요? 이미 체력이 바닥난 제작진, 보호자도 마찬가지인데요.
8: 걔, 네. 안 잡혀요, 잘?
6: 얘네들이 들어가려고 하면은 좀 한참 놀다가 잡힙니다.
3: 이 와중에 똥까지 먹는 녀석들. 아이고, 얘들아, 똥은 반칙이지. 도통 집에 들어갈 생각이 없는 주주와 럭키. 안아서 옮기는 방법도 있지만 30kg을 감당하기엔 역부족. 오, 아빠의 간절한 바람이 통한 건지 아이들이 집으로 들어갑니다. 고마워, 얘들아. 한바탕 신나게 뛰어놀고 밥 먹는 시간인가 봐요. 그런데 사료가 섞여 있네요.
6: 미용이나 이런 부분은 좀 약하지만 그래도 먹는 거하고 운동은 좀 잘해주려고 이제 노력하고 있어요. 밥 먹자.
3: 가장 먼저 밥을 먹는 친구인가 봐요. 조심조심 계단을 올라오는데요. 아빠의 사랑을 듬뿍 받는 것 같죠?
7: 지금 이 친구는 누구예요?
6: 얘는 두부입니다.
3: 견 식구 중 유일한 딸이래요. 반가워.
6: 두부야. 두부는 시작.
3: 선천적으로 시력이 안 좋은 두부. 조금 느리지만 불편함 없이 잘 다가가죠? 두부야, 맛있지? 아빠가 널 위해 특별히 준비했대.
6: 뭐야, 이거 어? 너 어떻게 나왔어? 문 안 잠갔나?
9: 아니, 문을 열어놓고 오셨어요?
6: 아까 깜빡한 것 같아요. 깜빡한 것 같은데.
3: 어디로 튈지 모르는 주주. 왜 탈출을 안 했나 했더니 너 체력이 방전됐구나. 입맛도 잃을 만큼 신나게 놀았나 봐요. 주주 럭키, 좀 쉬자 이제.
6: 두봉 됐나? 왜 또 들어가 있노?
3: 세상에 세상에, 이 작고 무해한 생명체는 누구예요? 또봉이 너무 귀엽다.
6: 또봉이 이빨 나니까 가렵지? 응? 또봉이 장난감. 또봉이 앉아.
3: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잖아요. 앉아 교육은 필수 중에 필수. 어휴, 떡잎부터 다르다 또봉아.
7: 이 친구는 누구예요?
6: 얘는 한 달 전에 온 강아지인데요. 저희 이웃집 사장님께서 고령시장에 가서 오들오들 떨고 있는 한 마리를 불쌍하다고 5만 원 주고 사서 오셨습니다.
3: 시장 한켠에 있었던 똘망똘망한 또봉이도, 이웃마을에서 오게 된 두부도, 주주 럭키도 파양당한 아픔이 있는데요.
6: 구석에서 그냥 쭈그려가지고 꼬리 내리고 승마장에 왔을 때도 좀 경계를 했었어요. 뭐 하울링도 했고 분리불안도 있었고.
3: 상처가 있는 아이들이었지만 함께 살면서 조금씩 웃음을 되찾았대요. 많이 달라졌나요?
6: 흙묻은 강아지가 좀 행복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 친구들이 뭐 흙도 묻어 있고 가끔씩 뭐 이렇게 씨앗도 달려오지만 행복해 보여서 개인적으로는 만족하고 있습니다.
10: 주라기 남아요!
3: 다시 한번 주주 럭키의 놀이 시간. 얘들아, 흥분하지 말고 다친다. 매일 운동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늘씬한 몸매를 유지 중인데요. 하지만 여름엔 독병이 있었으니 체력 고갈시키는 땡볕 더위. 더군다나 이곳은 대구랍니다. 대프리카, 다들 아시죠? 아, 덥다 더워. 여름아, 저리 가. 어떻게든 더위를 이겨내 보려고 하지만 폭염주의보까지 발령됐는데요. 다행히 주주 럭키를 위한 분수쇼 개최. 어때, 좀 시원해졌어? 더위 산행에 나선 두부도 있습니다.
11: 아우, 누나, 뒤에 또봉이 있다고.
3: 두부 누나가 많이 더웠나 봐. 또봉이가 있는 줄 몰랐대. 더위가 잠시 소강 상태에 이르고. 근데 주주와 럭키는 어디 갔죠? CCTV 확인하라고? 30분 전

0: 문 앞에서 포착된 수상한 움직임. 어? 어? 럭키의 힘에 속절없이 대문이 열리고 마는데요.
1: 히든럭키가 좀 없는데?
2: 네?
1: 목소리 들어가!
0: 아이들을 찾아 나선 보호자.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2: 주러기! 주러가! 주러가! 주러가!
0: 문제는 승마장 앞이 차도라는 건데요. 사고라도 나면 어쩌죠?
2: 사장님! 사장님! 안녕하세요. 주러기 못 보셨어요?
3: 못 봤는데? 또 나갔어요?
2: 네, 또 나갔습니다.
3: 아니, 도대체 어디 돌아다니는 거야?
2: 계속 바깥으로 도망댕겨요. 네.
3: 그럼 어떡하노? 근데 오늘은 내가 여기 계속 갔거든? 근데
2: 네네.
3: 못 봤어.
1: 혹시 주드럭키 여기 탈출하는 거 많이 보셨어요?
3: 아니 자주 돌아다니길래 보이면 사람한테 연락해드리거든요. 그랬는데 오늘 또 나가면 어떡하노? 근데 여튼 여러 번 탈출해요.
2: 좀 이따 나중에 보시면 부탁드릴게요.
3: 알겠어요. 네. 사람 연락드릴게.
2: 네네.
3: 뭐 빨리 찾아야 될 텐데.
0: 망연자실한 그때. 어? 저기 럭키 아니에요? 가까이 다가가자 인기척에 달아나고 마는 럭키. 럭키야, 주주는 어딨어? 그 순간 주주도 돌아왔네요. 그래, 집 나가면 고생이라잖아.
2: 세준, 어디 갔다 왔어? 응? 야, 어디 갔다 왔어? 가자. 럭키!
0: 자, 이제 남은 건 럭키인데요. 다행히 멀리 달아나진 않고 승마장 주변을 빙빙 도는데요.
2: 럭키야! 럭키 쉬자! 쉬자! 럭키야 어딨노? 럭키!
0: 벌써 탈출한 지 두 시간째.
2: 여인네! 야! 일라!
0: 아유 행복했니? 아빠는 속이 타셨대. 평소에도 자주 탈출을 하나요?
2: 20, 30번 정도.
0: 그렇게 많아요? 더 큰 문제는 따로 있다는데요.
2: 소방관 분들이 오셔서 이제 마취총도 몇 번 맞았었고요. 그리고 이제 교통사고도 한 번 났었고요. 트럭이 부딪혀서 좀 튕겨 나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만 좀 나가, 그만 좀. 어? 힘들다. 그만 좀 나가, 그만 좀. 어?
1: 탈출은 누가 먼저예요?
2: 주주가 먼저 합니다. 주주가 먼저 탈출하면은 럭키가 그 뒤를 따라서 같이 나가는 편이에요.
0: 탈출의 달인들을 막을 방법이 없을까요? 벌써 울타리 보수만 수십 번째. 막고 또 막아도 귀신같이 탈출하는 녀석들이랍니다.
4: 구멍이랑 구멍을 다 찾아갔어요. 그래서 얼굴을 막 이렇게 집어넣고 이게 지금은 이렇게 막아놨는데 얼굴 놓고 하면은 이게 다 밀리거든요. 네.
5: 그 맨날 평면적인 운동장에서 둘이 뛰어노는 게 얼마나 계속 재밌을까요?
6: 아니라니까요.
5: 근데 저 산에서 냄새가 내려와요. 뭔가 새로운 게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동물로서 어떻게 하고 싶을까요? 탈출할 수 있으면 탈출하고 싶죠.
0: 새로운 자유를 찾는다고요? 눈앞이 깜깜한 탈출 전쟁. 승마장을 도움구장으로 만들 수도 없고 방법이 없을까요? 아빠의 걱정과는 달리 마냥 해맑은 녀석들. 뾰족한 묘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날 아침. 마장 마술 선수의 아침 훈련이 시작됐는데요. 어우, 멋지시다. 아이들은 편안하게 꿀잠 자는 중. 그런데 갑자기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승마 체험을 위해 어린이들이 방문한 건데요. 갑자기 개 짖는 소리도 선명하게 들립니다. 짖는 소리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주주와 럭키. 매섭게 짖는 모습이 낯선데요. 어휴, 주주야. 순둥이 주주에게 이런 모습이 있었다니 믿기지 않네요. 누가 자꾸 우리 집에 오는 거야? 하루 평균 100명의 손님이 찾는 승마장. 자주 오는 친구들인데도 늘 처음 보는 것처럼 행동한대요. 어우, 무서워.

0: 왜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걸까요?
1: 무섭게 진짜 보러 가면 갑자기 지져요.
2: 아이들이 구경하는 걸 좋아하니까 하면은 조금 이렇게 위협적으로 좀 많이 짚곤 했었어요. 그래서 아이들 도망가고 막 그랬었거든요.
0: 아이들 짖는 소리에 보호자 출동.
3: 안 돼. 그만 짖어. 그만. 부드럽게. 안 돼. 안 돼.
0: 수업 시간인데 참 난감하시겠어요. 언제부터 이런 반응이 있었나요?
4: 주주럭키는 처음부터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개방해서 좀 얘네들을 두다가 손님들이 올 때 뭐 짖거나 이렇게 뭐 달려들려고 해서 저희가 바깥에다가 조그맣게 견사를 좀 만들어 놨습니다.
0: 사무실 옆이 아이들의 견사라 마주치는 일도 흔하대요. 어, 거기 아이들 있어요.
5: 우선은 지금 위치가 되게 좋지 않습니다.
6: 얘네는 무조건 낮잠 자야죠. 얘네는 원래 단상성 수면이 아니에요. 숙면의 시간도 되게 짧고 수면의 질이 얕아요. 그걸로 양으로 승부해야 돼요. 근데 그게 보장이 안 되면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5: 내가 모르는 누군가가 자꾸 와서 쳐다보고 이러는 게 불안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 잠도 못 자고 정말 문제가 높아 점점 커질 수 있어요.
4: 럭키야.
0: 혼자 있으면 좀 나을까 싶어서 주주와 럭키를 분리해 볼 건데요.
4: 너네들 이제 따로 한번 있어보자. 자, 럭키 나오세요.
0: 이 방법이 성공하면 견사를 넓게 쓸 수 있으니까 괜찮지 않을까요?
4: 우리 또봉이랑 키 차이가 많이 나네.
7: 와, 럭키 형아, 우리 집에 왔네. 같이 놀자. 어?
4: 자, 일로 오세요. 들어가자.
0: 문제는 단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다는 점. 과연 잘 적응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주주는 분리불안 시작. 럭키가 나가자마자 불안한 듯 더 예민해졌는데요. 이대로 실패일까요?
3: 주주 왜? 응? 왜, 왜? 무서워? 괜찮아?
0: 분리불안이 있는 건 럭키도 마찬가지. 오히려 주주보다 반응이 더 심한데요. 급기야 탈출 시도. 럭키야, 그러다 다칠라. 안간힘을 쓰며 철망에 매달리는 럭키. 어? 아이고, 결국 탈출하고 맙니다. 곧장 주주한테 달려가는데요. 떨어져 있었던 10분 동안 애가 탔던 주주와 럭키. 서로에게 꼭 필요한 존재인가 봐요. 어디 갔었어, 럭키야? 어, 말도 마. 힘든 탈출이었다고. 함께 있을 때 더욱 행복한 주주 럭키 형제. 자유를 갈망하는 이 녀석들을 말릴 방법이 있을까요? 얘들아, 말썽 좀 덜 부리면 안 되겠니? 설쌤을 빨리 만나봐야겠죠?
4: 운동장에서만 노는 걸로 만족할 수 있을지 그런 것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친구들이 탈출했을 때 부름이 오게끔 이런 부분도 배웠으면 좋겠고요. 손님이나 자주 봤던 분들한테는 앉으셨으면 좋겠습니다.
0: 승마장 사고 뭉친 녀석들을 위해 달려왔다. 긴장하지 마. 주주 럭키 때문에 오셨대. 설쌤, 잘 부탁드려요.
8: 안녕하세요.
4: 아, 네. 아, 안녕하세요.
8: 아, 너네구나.
4: 네.
8: 지금 두부?
4: 네.
8: 또봉이?
4: 네, 맞습니다.
9: 또봉이, 일로 와봐.
8: 한번 보자.
9: 어?
8: 어이, 이뻐. 어? 귀여워. 잘 먹었네요.
4: 네.
8: 응? 잘 먹었어. 에너지 엄청 뿜뿜일 텐데 이렇게 풀려서 놀고 좋겠다. 근데 오늘 사실 또 더 주인공들이 있잖아요. 잠깐만요.
4: 네.
0: 갑자기 발걸음을 멈춘 설쌤.
8: 야, 이거 누가 적으신 거예요?
4: 제가 적었는데요.
8: 역시 네. 말을 다루시는 분이라.
4: 네.
8: 말과 동물과 교감하시는 분이라 네.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와, 이거 약간 이건 감동인데요?
4: 아, 감사합니다. 네.
0: 자, 이제 아이들을 만나볼까요? 심호흡하시고.
8: 와, 너네구나. 그치.

0: 내가 뭔가를 해줘서 즐거움을 좀 느꼈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보호자랑도 소통이 더 잘 되면 우리 말 좀 더 잘 들을 수 있어요.
1: 네.
0: 이것도 한번 같이 고민 한번 해보시죠.
1: 네.
2: 이제 승마장으로 가볼까요?
0: 공간 너무 좋네요. 애들 뛰어놀기에.
3: 네, 맞습니다. 네. 낮에는 이제 말들이 뛰어노는 공간이고요.
0: 네.
3: 밤에는 강아지들이, 개들이 뛰어놉니다. 아,
0: 얘네들은 그래도 복 받았네. 개인 운동장이, 예, 예. 개 견 운동장이 있네.
3: 네.
0: 근데 문제가 뛰어나간다.
3: 도망갑니다.
0: 원래 마사에는 이런 거 잘 안 해놓잖아요. 이런 펜스.
3: 보통은 울타리만 있습니다.
0: 그렇죠?
3: 예.
0: 근데 이거 애들 때문에 이렇게.
3: 예, 맞습니다.
0: 지금 붙여놓으신 거죠?
3: 네네.
0: 탈출하니까?
3: 예.
0: 주로 어디로 탈출해요?
3: 저쪽에 후문으로 뒤쪽으로 저쪽? 나가고 있습니다.
0: 네. 저쪽 가봐도 되죠?
3: 예.
0: 아, 그래서 이렇게 막 막아놓으셨구나?
3: 네, 판으로도 막고, 장애물으로도 막고.
0: 위로 나간 적은 없어요?
3: 네, 위로 나간 적이 한 번 있었는데요.
0: 네.
3: 럭키가 여기를 밟고 한번 뛰어 넘어간 적이 있었어요.
0: 이거 밟고?
3: 예.
0: 예, 여기 발자국, 이거 뭐야, 손톱 자국이 있네, 발톱 자국이. 몇 군데만 손보면 네. 못 넘어갈 것 같아요.
3: 네.
2: 먼저 위쪽 탈출구를 막아줄 건데요. 과연 탈출의 달인들을 막을 수 있을까요?
4: 근데 애들은 생각보다 탈출에는 엄청 똑똑하다.
5: 쇼생크.
4: 네, 쇼생크 탈출처럼 바닥 뚫는 애들은 진짜 막 조금씩 땅 파다가 나중에 고개 하나 쏙 나갈 정도 되면 보호자들이 발견해가지고 다시 메꿔놓지 않는 한 언젠간 결국 탈출합니다.
0: 오케이, 우선 이거 한번 가서
6: 느낌이 괜찮은지 한번 보죠.
4: 예.
0: 여기를 케이블 타이로 묶고 이거를 넘겨서 예. 저쪽에서 밑으로 당겨서 묶어줄 거예요.
2: 거의도 잊은 채 작업에 몰두한 설쌤과 보호자.
0: 벽처럼 예. 이렇게 하나만 빼주면 애들이 절대 못 넘어가요.
2: 고리를 이용해 문도 보강하고 틈새도 완벽 차단. 헐거워진 철망도 다시 재정비. 완벽하게 탈출구를 봉쇄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의 탈출은 없겠죠?
0: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6: 이제 애를 한번 놀아줘 볼 건데요.
4: 예.
6: 그냥 뛰어 놀고 그 다음에 조금 흥미가 떨어졌을 때 얘네들의 본능을 이용한 고양이들 낚싯대 좋아하는 거 아시죠?
0: 구두와 럭키를 위한 낚싯대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건 훈련이라기보다 완전 놀인데요. 그래서 뭔가 시각적으로 자극을 많이 하는 거.
2: 주주 럭키는 시각에 더 반응한대요.
0: 이거를 실제로 쫓는지도 한번 볼 거예요. 움직임을 한번 줬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보시죠.
7: 어, 저요, 저요. 내가 먼저 해볼래요.
0: 네가 할 거야? 너 한번 해볼래?
2: 으쌰, 으쌰. 반응을 보이는 또봉이. 재밌지, 또봉아?
0: 이러다 이렇게 좀 잡게도 해줘야 돼요. 잡아야지 성취감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시각 카운트, 이렇게 시각에 빨리 움직이는 거에 자극받는 애들은 이런 걸 놀아주면 진짜 재밌어요. 미안해, 또봉아.
7: 나 더 놀고 싶어요.
2: 드디어 오늘의 주인공 차례.
0: 어휴, 야, 나 치는 줄 알았다. 야. 안녕.
2: 변사에서 봤던 모습과는 많이 다르죠?
0: 우리나라 안 갔다. 애들 뛰노는 거 보니까.
2: 마치 외국에 온 듯한 느낌. 한 폭의 그림 같네요. 이번엔 설쌤이 야심차게 만든 낚싯대를 공개할 차례. 오, 오, 제법 반응이 좋은데요?
0: 그렇지. 움직이면 좀 자극이 올 거예요. 너네는 시각 카운트가 맞지?
2: 어, 근데 뭐죠? 이 시큰둥한 반응은? 너희들 벌써 흥미를 잃어버린 거야?
0: 네 스타일 아니야?
2: 아, 이거 낯설어서 그런 거라고 믿고 싶다.
0: 실패인가?
2: 승마장은 주주, 럭키 형제와 마리 교대로 쓰고 있는데요. 콜링이 되지 않아서 난감하대요.
7: 랄라.
0: 가장 기본적인 거 지금 리콜 때문에 걱정이시죠? 불렀을 때 잘 안 오는 거.
3: 예.
0: 그럼 그거를 하는 좀 재밌는 놀이 같은 거를 예. 우리가 하나 하나씩 좀 늘려가 보죠.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가 터치 교육을 할 건데요.
3: 네네.
0: 손에 간식 쥐고 터치라고 얘기할 거예요. 근데 코가 여기 닿으면 그냥 열어주시면 돼요. 주주, 터치. 옳지. 네, 이렇게 해서

0: 터치. 옳지. 그래서 터치는 네. 계속 좋은 일만 일어나야 돼요.
1: 예.
0: 나쁜 일보다는 계속 간식이 나오거나 보상이 나와야 돼요.
1: 네. 앉아. 앉아.
2: 얌전히 기다리는가 싶더니
1: 기다려. 기다려.
2: 성격 급한 주주 출동.
1: 앉아. 앉아. 앉아.
0: 주주가 참을성이 좀 떨어진다가 보이는 거죠.
3: 네.
0: 이럴 때는 조금 단호하게 얘기돼요. 주주 앉아. 기다려.
1: 기다려. 기다려. 터치.
0: 우리 보호자님이랑 같이 하는 활동이 조금만 늘어나면 얘네 나갈 생각도 별로 안 할 것 같아요.
1: 아, 네.
2: 이때 눈에 띈 털 상태.
0: 빗질 좀 해줘야 될 것 같은데.
1: 네.
0: 이거 빗질 못하는 거 아시죠? 한번 밀어야 될 것 같은데.
1: 예, 많이 엉켰습니다.
2: 그런데 빗질 싫어하는 아이들도 많잖아요. 꼭 빗질을 해줘야 하나요?
0: 아, 얘네가 예. 이중모가 아니에요.
1: 네네.
0: 그래서 되게 매트해서 예. 습해지면 좀 안에 피부병 생길 수 있어요. 곰팡이성이나 막 이런 세균성으로.
2: 어라? 또봉이가 등장했네요.
0: 또봉이랑 주주럭키는 같은 공간에 좀 있어본 적이 별로 없는 거죠?
1: 예. 여기 공간에서는 한 번도 없습니다.
0: 그렇죠.
1: 네.
0: 어차피 가족이 됐으니까.
1: 네.
0: 또 아직 아기 때 만나는 게 오히려 낫거든요.
1: 네. 네네.
0: 애들도 조금 더 너그럽고.
1: 네.
0: 좀 혼나도 얘도 빨리 혼나봐야지. 다른 강아지들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거를 배우니까.
1: 얘네들도 아기인 걸 아나요?
0: 알죠.
1: 네.
0: 네. 우리가 이거는 모든 동물에 어느 정도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아기들은 좀 봐줘요. 좀 긴장하면서 볼게요.
1: 예.
0: 네.
2: 자, 주주럭키 형제가 또봉이를 잘 받아줄까요? 일단 럭키는 조심스럽게 또봉이를 탐색. 주주는 거침없이 다가오네요.
0: 놀자는 거야, 놀자는 거. 너 아까 쟤네한테 엄청 귀찮게 했잖아.
1: 근데 또봉이한테는 놀자가 최용만 선수가.
0: 맞아요.
2: 아니, 맞네, 맞아. 너무 거대하지.
0: 아무리 우리가 가르쳐봤자
1: 예.
0: 개들은 개한테 배우는 게 훨씬 커요.
1: 네네.
0: 주주가 놀자고.
2: 다행히 또봉이한테 관심이 아주 많은데요.
0: 이러면서 사실 더 좋은 건 또봉이가 많이 배울 겁니다. 솔직히 또봉이가 맨날 두부랑만 노니까
1: 네.
0: 자기보다 등치 큰 애들한테 하지 말란 소리도 두부 잘 못하니까 엄청 괴롭히고. 네, 이런 데서 배워봐야죠.
1: 네.
0: 아, 이랬다고 혼날 수도 있고.
1: 네.
0: 피디님 뒤에 숨었어.
2: 마지막 솔루션은 아이들의 짖음 문제인데요. 정말 해결 방법이 있다고요?
0: 우리가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럭키 주주의 오해를 좀 풀어줘야 돼요. 나한테 좋은 거 주러 오는 애들이다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게 좋아서 간식통을 하나 이렇게 매달아놨으면 좋겠어요. 소리 내거나 뭐 이름 부르지 말고
1: 네네.
0: 아이들이 짖어도 강아지가 짖어도 우선 이 간식을 조용히 하나 던져주세요. 이것만 꾸준히 해도 나중에 애기들 소리가 나면 럭키 주주는 간식 먹고 싶다고 앞에서 이렇게 앉아서 기다리고 있을 수도. 우선은 자주 오는 친구들부터 연습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1: 네.
0: 주주럭키 분명히 짖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혹시라도 짖는다고 안 주면 안 되고 그냥 예슬이가 가까이 오면 간식 주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게 해줘야 돼요. 네, 이렇게 던져주세요.
2: 포인트는 조용히 던지기. 자극할 만한 요소를 줄여주는 건데요.
0: 그렇지.
2: 간식에 집중했는지 조용하죠? 차분하게 진행되는 연습.
0: 그렇지.
2: 오, 주주럭키 대단한데요?
0: 이러면 나중에 예슬이가 딱 오는 것 같으면 주주랑 럭키는 좋아서 요 앞에서 앉아서 기다릴 거예요.
2: 주주럭키 훈련 잘할 수 있지? 파양의 아픔을 딛고 웃음을 되찾은 아이들. 더 행복한 견생이 기다리고 있죠?
0: 저 솔직히 오늘 오면서
1: 네.
0: 사실 약간의 선입견을 가지고 온 것도 있어요. 정말 큰 문제가 있지는 않을까. 아이들이 너무 막 스트레스 받아 있지는 않았을까.
1: 저는 덕분에 주주럭키를 조금 더 이제 케어해 줄 수 있고 이제 얘기를 해주신 것 때문에 좀 더 신경 쓰고 사실 말에 비해서는 뒤쳐져 있긴 한데 이번 계기로 조금 더 신경 써줘서 이게 더 오래 살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0: 네.
1: 네.
0: 너무 저도 좋았어요. 정말 행복하게
1: 네.
0: 우리 말들 뿐만 아니라 강아지 네 식구도
1: 네.
0: 보호자님이랑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너무 감사합니다.
0: 네, 오늘

0: 수고하셨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2: 네. 짜잔! 안내판이 생겼어요. 친구들도 주주 럭키를 위해 도움을 주고 있다는데요. 조용하죠? 연습 덕에 많이 차분해진 주주와 럭키. 둘이서 뛰어놀고 훈련도 하고 무엇보다 산책 시간이 생겼대요. 얘들아, 이제 안전하게 자유를 누려보자. 쭉!
3: 그런 것도 줘요? 그런 것도 먹고 싶어?
4: 싱싱해. 많이 컸네. 유기견 28 아이들과 유기묘 9 아이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5: 아이고, 이쁘지? 이쁘지?
4: 시리야. 지금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계속 거부를 하고 있어서. 앉아. 지금 심장 손상증 치료 중에 있어요, 엘리가. 흥분을 하면 안 되는데. 이러다가 쇼크가 오면 굉장히 위험한 상태거든요.
2: 배치모아에서 냄새 잡는 요술 배변 패드를. 댕스 소셜클럽에서 지렁이 댄스 스프레이를. ODAC에서 반려동물 케어 세트를. 허글에서 키핏 점프런 관절 영양제와 루테인 영양제를 드립니다.
6: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0: 수능 국어의 기본, 윤혜정의 개념의 나비효과.
1: 노년층 열사병 환자 발생 시 대처 요령. 탄소 배출로 인해 매년 더 뜨거워지는 여름.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지 않아 발생하는 일사병. 체온을 조절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열사병으로 노년층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특히 열사병은 40도 이상의 고열로 인해 뇌장기 손상과 사망에 이를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고열, 환각, 발작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면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합니다. 환자가 의식을 잃었다면 즉시 119에 신고합니다. 질식 위험이 있으므로 의식이 없는 환자에게는 물을 억지로 먹이지 않습니다. 환자를 시원한 그늘 또는 실내로 옮깁니다. 환자의 옷을 벗겨 차가운 물수건으로 몸을 닦아 체온을 낮춰줍니다. 대처보다는 예방이 우선. 그늘에서 자주 휴식을 취하고 충분한 수분을 섭취해주세요.
2: 중학생 때 나의 좌우명은?
3: 실패는 있어도 후회는 하지 말자.
2: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물건은?
3: 자전거.
2: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3: 중2병이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중2병이 나쁜 것 같진 않아요.
2: 내가 했던 가장 큰 일탈은?
3: 은색 반짝이는 바지를 입고 춤을 췄던 거?
2: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3: 책 읽어. 그리고 좀 더 놀아라. 네, 안녕하세요. 수의사이자 동물행동 트레이너 설채연입니다.
2: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3: 중학교 때는 연애 고민을 좀 했죠.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저를 안 좋아해줘서. 네. 그거 이외에 뭐 저는 학습에 대한 고민 그런 것들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2: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3: 지금은 그 연애와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내 생애 전부인 것 같지만 진짜 아무 일도 아니다라는 걸 꼭 얘기하고 해주고 싶어요. 네, 저도 그랬거든요.
2: 학창시절 꿈은 뭐였어요?
3: 처음에는 치과의사도 꿈이었고요. 그러다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넘어가면서 그때부터 꿈이 수의사가 됐었어요.
2: 수의사라는 꿈을 갖게 된 계기가 있나요?
3: 그냥 부모님이 치과의사 좋다 막 이래서 치과의사라는 꿈을 가졌다가 어? 나는 왜 치과의사를 하려고 하지? 라고 생각했는데 별 이유가 없더라고요. 근데 동물을 워낙 좋아하니까 동물을 좋아하고 그러면 이 친구들을 치료하는 일이 상당히 재밌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엔 그런 생각으로 되게 단순하게 수의사라는 직업을 꿈으로 가졌었어요.
2: 진로를 선택하는데 부모님의 반대는 없었나요?
3: 요즘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저는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지금과는 또 많이 달랐어요. 수의대의 위상이나 느낌이. 저 때는 막 그런 얘기도 많이 했거든요. 소똥구멍에 손 집어넣는 사람, 뭐 그냥 뭐 개 파는 사람 막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수의사의 위상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을 때고 나중에 행동학 공부를 할 때도 수의사가 무슨 행동학을 하냐 이러면서 되게 반대하셨는데 뭐 저는 그냥 제가 하고 싶으니까 했죠.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 네.
2: 현재 하고 있는 일의 장점과 단점은 뭘까요?
3: 말을 못하는 동물을 치료한다는 게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왜냐면 얘네는 자기를 낫게 해주는 대상이란 걸 몰라요. 그래서 많이 물리기도 하고 가슴 아프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렇게 말 못하는 동물을 고쳤을 때 우리가 치료해줬을 때 동물이 이제 행복해지고 그걸 보는 보호자가 같이 행복해질 때 또 훨씬 더 큰 보람을 느껴서 네, 장점이자 단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2: 수의사란 한마디로 어떤 직업일까요?
3: 되게 어려운 직업입니다. 하지만 아주 보람 있고 흥미로운 직업.
2: 수의사가 되고 이룬 성취는 무엇이 있나요?
3: 뭐 아직 다 이루지는 못했지만 뭔가 올바른 반려견 문화를 만들기 위한 첫 발은 내딘 것 같아요.
2: 10년, 20년 후 수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전망은 어떨까요?
3: 처음에 수의대 들어갔을 때만 해도 저희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수의대 간다라고 하면 별로 안 좋아했었고 수의사 선생님이 아니라 아저씨라고 부르는 사람도 진짜 많았고 근데 지금은 제가 너무 기분이 좋은 게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데리고 얘 꿈이 수의사예요. 선생님 꼭 만나보고 싶대요. 라고 해서 왔을 때 좀 기분이 너무 좋거든요. 그만큼 지금 한 20년 사이에 수의사라는 직업의 지위나 그런 것들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 10년, 20년 후에 전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 수의사가 되고 싶은 학생이 있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3: 되게 아쉬워요. 이게 되게 여러 가지 능력이 필요하고 공부보다도 더 중요한 요소들이 있을 텐데 어쩔 수 없이 이 교육과정 안에선 특히 뭐 수의사나 이런 면허가 있는 직업을 하려면 지금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얘기밖에는 지금은 그거 이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얘기밖에는 못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우리 친구들 되게 힘들고 저보다 더 치열한 학창시절을 보내고 있겠지만 저는 그냥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지금 있는 게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저도 그랬잖아요. 좀 더 놀아봤었으면 좋겠다고. 좀 더 행복한 방법을 많이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네.

0: 요리 초보자도 맛있게 만들 수 있는 민요한의 친절한 레시피. 모든 밥상에 잘 어울리는 깔끔한 반찬. 쌈용 배추를 사용해 더 달큰하고 맛있는 배추 겉절이부터 한 가지 반찬으로 간식까지 즐길 수 있는 일석이조 반찬. 멸치를 넣어 입에 더 착착 감기는 매콤 멸치 달걀장까지. 반찬계의 스타 셰프, 민요한 셰프의 인기 만점 레시피. 지금 시작합니다.
1: 안녕하세요. 최우비 아들 광입니다.
2: 안녕하세요. 민요한입니다.
1: 네. 자, 셰프님, 이 깔끔하게 입맛을 잡아주는 반찬으로 겉절이만 한 게 없는데.

0: 건데요. 자, 아삭하고 향긋한 배추 겉절이 재료를 볼까요?
1: 네, 이제 배추는 단맛이 강해서 쌈 전용 배추하고 네? 그리고 이제 여름에 많이 나오는 부추를 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0: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은데요. 그 다음은 양념 재료들이 있는데 원래 젓갈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네. 젓갈이 안 보여요.
1: 네,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젓갈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네. 싫어하셔서 사실 겉절이를 안 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0: 예, 예.
1: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오늘 새콤달콤하게 간단하게 무칠 수 있는 이제 네? 배추 겉절이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보니까 식초가 들어간 것 같아요.
1: 네, 맞아요. 식초하고 예? 간장하고 베이스로 해서 새콤달콤한 이제 겉절이를 만들 겁니다.
0: 이 상큼한 겉절이는 입맛까지 확 살려줍니다. 자, 그럼 오늘의 요리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배추 겉절이를 만들어 볼 텐데요.
1: 네.
0: 오늘 어떤 배추를 준비하셨다고 했죠?
1: 이제 배추는 사실 큰 날배추도 있는데 오늘 예. 좀 자그마한 배추를 제가 준비를 했고.
0: 그러게요. 너무 귀여워요.
1: 네. 이제 배추 같은 경우는 이제 속이 되게 안에가 노란 부분들이 좀 꽉 차 있는 그런 배추가 되게 단단하고 맛이 있거든요.
0: 예.
1: 그래서 오늘 이런 꽃배추 같은 걸로 준비를 했고
0: 네.
1: 이제 이 부분은 간단하게 그냥 썰어서 겉절이를 할 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밑둥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자르고
0: 예.
1: 사실 이제 이렇게 자를 때 줄기 부분만 좀 많이 자르게 되면 줄기 따로 좀 이파리 따로 그렇게 분리가 되기 때문에
0: 맞아요, 맞아요.
1: 네, 자르실 때는 이제 같이 여기하고 또 곁들이셔서 드실 수 있도록 같이 하면 식감을 또 여러 개를 즐기시면서 같이 드실 수가 있습니다.
0: 맞아요, 이렇게 김치를 겉절이 이렇게 뭐 옮겨 담다 보면은
1: 네.
0: 이파리 부분 이파리 부분만 남고 줄기는 줄기만 남아서. 조금 함께 먹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1: 맞아요, 네.
0: 이렇게 손질하면 좋네요, 그렇죠? 네.
1: 그래서 이제 오늘은 또 절여주는 과정까지도 제가
0: 생략을 했기 때문에 예.
1: 바로 이제 진행을 할 거고
0: 자 이렇게 먹기 좋은 크기로 저희가 이렇게 썰어봤고요. 배추까지 준비가 됐어요.
1: 이제 사실 이제 또 집에서 드실 때는 예. 이걸 살짝 지금 바로 드실 거면 오히려 절이지 않고 드시는 게 좀 더 식감이 좀 더 좋고요.
0: 네.
1: 조금 나중에 드실 거면 사실 물이 굉장히 많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에서 소금을 살짝만 넣고 절으신 다음에
0: 네.
1: 그다음에 이제 양념을 같이 무치셔도 좋습니다.
0: 먹는 기간에 따라서.
1: 네, 맞습니다. 소금을... 저희는 오늘 지금 바로 준비하는 것들을 준비를 했기 때문에
0: 네.
1: 절이지 않고 그냥 이 상태로 바로 이제 양념을 무쳐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자 배추는 이렇게 손질을 해봤고 부추도 네. 한번 썰어볼까요?
1: 네. 부추도 이제 배추하고 같이 곁들일 수 있도록
0: 네.
1: 한입 사이즈로 두 마디 정도 사이즈로만 제가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0: 부추의 향이 정말 좋죠. 또 때에 따라서 쪽파도 들어가나요?
1: 네, 부추를 넣어도 좋고요. 네. 아니면 쪽파라든지 아니면 실파 네. 같은 것들도 같이 넣어주셔도 좋습니다.
0: 네, 맞습니다. 사실 이제 겉절이를 해 먹을 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나 싶은데 벌써 재료 손질이 끝났어요.
1: 네.
0: 자, 그럼 이제 겉절이 양념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순식간에 겉절이가 준비가 되는 게 신기해요. 자, 양념을.
1: 네. 이제 사실.
0: 네.
1: 네, 이제 집에서 사실 겉절이를 하신다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 되게 네. 조금 어렵고 김치 담그고 그런 느낌이 많이 나실 수가 있는데
0: 그럼요.
1: 저희 이제 오늘 간단하게 새콤달콤하게 준비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배추 샐러드 같은 느낌으로 해서 이제 오늘 손쉽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0: 맞아요.
1: 이제 기본 재료들은 지금 제가 참기름을 제외하고 나머지 재료들을 다 섞어줄 거고
0: 네?
1: 고춧가루가 조금 더 불어야 되기 때문에 고춧가루를 먼저 넣어주고 그다음에 이제 액체류를 같이 넣어줄 거고요.
0: 네.
1: 그리고 지금 상태로도 사실 저으신 다음에 설탕이 녹을 때까지만 같이 저어주셔도 좋은데 이제 이 상태로 고춧가루가 좀 불어지면
0: 네.
1: 좀 이제 양념의 그런 맛이라든지 그런 것도 좀 더 높아지기 때문에
0: 네.
1: 이제 이 상태로 좀 숙성을 한 2, 30분 정도 식힌 다음에 무치시는 것도 되게 좋습니다.
0: 네. 자, 이렇게 해서
1: 네.
0: 아니 이제 네. 저도 이제 뭐 최고 요리 비교를 하면서 김치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는 생각도 들었고
1: 맞아요. 네.
0: 근데 겉절이는 우리가 또 간단간단하게 해서 먹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1: 근데 지금 이제 양념을 제가 했었을 때 사실 좀 되게 묽은데
0: 네.
1: 이게 한 2, 30분 정도 뒤면 고춧가루가 많이 불기 때문에 조금 더 된 이제 양념장을 한번 보실 수가 있습니다.
0: 진한
1: 네.
0: 그래서 한 20분에 30분 정도
1: 네.
0: 숙성시킨다고 했죠. 그런 숙성된 양념장 여기 있어요.
1: 네.
0: 이게 정말 같은 거였어요?
1: 네, 지금 같은 제가 레시피로 준비를 했고
0: 예, 예.
1: 한 30분 정도 불리니까 좀 묽은 거에서
0: 예, 예.
1: 2, 30분 뒤에는 좀 다대기 같은 양념을 이렇게 바로 보실 수가
0: 그러게요. 있고. 그러게요. 굉장히 진해졌어요. 네. 아니, 고춧가루가 풀리고 안 풀리고 이렇게 차이 나네요.
1: 네, 고춧가루가 이제 수분을 먹으면서 불기 때문에 예. 이렇게 이제 좀 된 양념장을 드시면 좀 더 맛도 깊고
0: 나머지, 네,
1: 나머지 양념들 다 녹아져 있기 때문에 좀 더 네. 어우러지는 그런 양념장으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0: 자, 본격적으로 네. 묻혀볼까요?
1: 이제 양념은 전 한 번에 같이 넣어주지 않고 예. 반 정도 넣은 다음에 네. 조금 더 묻혀지는 걸 보고 같이 진행을 더 하겠습니다.
0: 아니, 진짜로 이 양념장 향이 조금 더 고춧가루에 깊은 향이 나는 것 같아요. 네. 날레가 아니라, 그렇죠?
1: 네, 맞아요. 네.
0: 이렇게 할 때 조금 조심해야 되는 부분 있나요?
1: 지금 사실 양념 자체가 네. 좀 된 데다가 이제 배추도 사실 절여지지가 않았기 때문에 부드럽지가 않은 상태라 예? 오히려 살짝만 좀 묻혀주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꼭 양념이 다 위에 씌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0: 네. 이렇게 네. 살짝 이렇게 묻게끔
1: 네, 묻게끔만 하셔도 괜찮고
0: 근데 아까 초반에 말씀하셨듯이 샐러드처럼 드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1: 네, 맞아요. 네.
0: 이렇게 뭔가 아삭한 식감이 살아있는.
1: 네, 맞습니다. 이 상태로 조금만 사실 지나면 물이 또 많이 생기기 때문에 예? 좀 색다른 또 겉절이 느낌으로 드셔도 좋습니다.
0: 그러게요. 아니, 금세 만들어서 딱 먹어치우기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오래 두고 안 드시는 분들 있단 말이에요.
1: 네, 맞아요. 그럴 때는 간단하게 양념만 만들어 놓고 배추만 썰어서 바로 식사하기 전에 예. 또 묻혀서 드셔도 좋습니다.
0: 진짜 먹음직스럽네요. 아, 정말 저도 겉절이 좋아하는데 엄마한테 겉절이만 따로 해달라고 그랬는데 죄송하고 이제 제가 직접 해야겠어요 이렇게
1: 네. 이렇게 이제 양념장만 좀 많이 미리 만들어 놓으시고 네. 다른 또 채소도 같이 묻혀도 되게 아. 활용을 또 많이 하실 수가 있어요
0: 이 양념장 가지고
1: 네 맞아요 네.
0: 그러게요
1: 숙성이 되면 될수록 오히려 맛이 굉장히 진해지기 때문에 네. 양념장만 좀 많이 만드신 다음에 사용을 하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진행이 됐고 여기다가 나머지 부추만 살짝 네. 넣어서 마무리를 해주고
0: 부추까지 넣고 네.
1: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참기름만 살짝 뿌려서
0: 네. 진짜 깔끔하고 뭔가 담백하게 간단하게 해서도 먹을 수 있는 맛있는 겉절이가 된 것 같아요.
1: 네. 이렇게 하면 사실 이제 엄청나게 간단한 겉절이가 네. 다 이제 완성이 됐고요.
0: 와 마지막에 참기름까지 하니까 더 향긋하네요.
1: 이렇게 하고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 예. 이야, 진짜. 아니, 정말 금세 만들었어요. 저희 10분도 안 됐잖아요.
1: 네, 맞아요. 네. 이야.
0: 이 방법 정말 많은 분들이 보고 따라 하실 것 같아요. 오늘 음식. 배추 겉절이는. 자, 이렇게 금세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맛있는 배추 겉절이가 완성됐습니다.
2: 오늘의 요리. 배추 겉절이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밑동을 제거한 배추를 세로로 길게 썰어줍니다. 이렇게 배추를 세로로 썰면 줄기와 이파리를 함께 즐길 수 있어요. 부추는 한입 크기로 썰어주세요. 그런 다음 고춧가루, 진간장, 설탕, 식초, 다진 마늘, 통깨를 섞어 양념을 만들고 20분에서 30분 정도 숙성해줍니다. 배추에 양념을 나눠 넣어가며 버무려주세요. 여기에 부추, 참기름을 넣어 섞어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릇에 먹음직스럽게 담으면 배추 겉절이가 완성됩니다.
0: 셰프님, 요즘 뜨는 달걀장은 기본 달걀 장조림과는 또 다른 이 색다른 맛인데요. 셰프님의 달걀장은 이 멸치도 들어가요. 자, 재료를 볼까요?
1: 네, 이제 오늘은 매콤한 이제 계란장을 만들어줄 거라서 네. 계란하고 또 그 양념 안에 들어가 있는 지리멸치 네. 그리고 이제 가진 양념들하고 이걸 또 활용해서 만드는 떡볶이도 한번 같이 한번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0: 네, 근데 무엇보다 이 맛있는 이 매콤장이 궁금한데요. 이 비율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1: 네, 이제 양념에는 네. 고추장이 2로 들어가고 네. 고춧가루는 1비율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진행할 거고 네. 좀 텁텁한 맛이라든지 좀 된 그런 맛들이 싫으시면 네. 고추장하고 이제 고춧가루 1:1 비율로 이제 만드셔도 좋습니다.
0: 네. 자, 반찬과 간식까지 배울 수 있는 일거양득의 요리인데요. 바로 시작해볼까요?
1: 네, 이제 오늘 가장 메인 재료인 네. 이 달걀부터 먼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달걀은 끓는 물에다가 네. 이제 제가 살짝 익혀줄 겁니다.
0: 근데요, 셰프님, 이렇게 가만히 보면 이 달걀 요리할 때 이 달걀 속이 어떻게 촉촉하게 반숙으로 익느냐 아니면 완벽하게 익히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네. 이 달걀 삶을 때 노하우 좀 알려주세요.
1: 이제 사실 깔 때도 굉장히 또 고민이 많으시거든요.
0: 맞아요. 그때 살 다 네. 날아가요.
1: 예쁘게 못 가기 때문에 그런 네. 부분들이 되게 힘든 부분이고 네. 사실 이제 반숙 계란장을 하기 위해서 시간초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 이제 그 부분이 저희가 끓일 때부터 넣는 이유인데 오. 사실은 계란이 잘 까지려면 네. 찬물부터 넣어야지만 굉장히 잘 까져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완숙

0: 숙일 때의 문제인 거고,
1: 완숙.
0: 네. 저희는 이제 정확히 시간을 재고 반숙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끓는 상태에서 저는 이제 바로 8분 정도만
1: 8분
0: 네, 삶아주도록 하겠습니다.
1: 자. 오늘 만드는 이 매콤 멸치 달걀장 여기에는 반숙이 더잘 어울린다.
0: 네,
1: 촉촉한
0: 맞습니다.
1: 반숙이.
0: 네. 저희가 이제 완숙으로 이제 안 하는 이유가 이제 반숙으로 진행이 되고 이제 저희는 또 요리를 하면서 계란을 살짝 더 데워주기
1: 맞아요,
0: 때문에.
1: 맞아요. 그때 살짝 익을 수
0: 네,
1: 있으니.
0: 맞습니다.
1: 아, 근데 달걀 삶는 방법, 오늘 확실하게 제대로 알고 가는 것 같아요. 셰프님 덕분에.
0: 네, 이제 계란이 굉장히 차가울 때 뜨거운 물에 팍 들어가면 깨지기도 쉽고,
1: 맞아요.
0: 네, 그렇게 되기
1: 여기 다
0: 때문에.
1: 튀어나와가지고
0: 네,
1: 난리가
0: 맞습니다.
1: 나요.
0: 그래서 이제 계란이 조금 익을 때까지는 살짝 가운데로 천천히 굴려주시면
1: 그러면요?
0: 이제 노른자가 또 가운데로 가기 때문에 이제 깔때 노른자가 좀 끝에 걸리지 않아서 이제 노른자가 가운데로 간 상태로 그렇게 또 익히실 수도 있습니다.
1: 이거 되게
0: 네.
1: 노하우네요. 이렇게 뭔가 달걀을 썰었을 때도 달걀 노른자가 가운데 딱 있으면 굉장히
0: 네, 맞아요.
1: 먹음직스럽고 예쁘거든요. 이렇게 해서 한 8분 정도 저희가 맛있게 반숙으로 삶아볼게요. 이 다음에는 제일 중요한 오늘 매콤장을 한번 만들어 봐야 될것 같아요.
0: 이제 매콤장은 사실 숟가락. 네, 매콤장 양념도 사실 굉장히 이제 오늘 간단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고추장하고 고춧가루는 저는 2대1 비율로 이제 고추장이 고춧가루 1 비율로 제가 준비를 했고요.
1: 2대1. 근데 아까 좀더 칼칼하게 드실 분들은 어떻게
0: 네,
1: 하셨죠?
0: 이제 고춧가루하고 고추장하고 1대1 비율로 섞어주시면 됩니다.
1: 1대1 비율.
0: 네,
1: 취향에 따라
0: 간장.
1: 하시고요. 또 간장 들어가야 되겠죠? 근데 많은 분들이 항상 이렇게 달걀장 할때 간장으로 많이 했거든요.
0: 네, 맞아요.
1: 장조림처럼. 오늘은 매콤하게 하니까 사실 이런, 마지막에 밥 비벼 먹어도 맛있을 것
0: 네.
1: 같고.
0: 그리고 이제 또 멸치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사실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찌개 같은 느낌으로 또 같이 이제 드실 수도 있습니다.
1: 이렇게.
0: 이제 마지막 재료까지 넣었고.
1: 한번 풀어줘 볼게요. 저도 물론 간장으로 하는 이런, 달걀장 좋아하지만 매콤한 장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많이 했었거든요.
0: 맞아요, 네.
1: 오늘 드디어, 제가 먹어보고 싶었던 매콤 멸치 달걀장이 나오는 날입니다.
0: 네, 이제 이렇게 양념은 다 완성이 됐고,
1: 예.
0: 사실 이건 숙성이라든지 뭐 설탕을 녹일 필요도 없는 게 어차피 물에서 한번 더
1: 예.
0: 끓여지기 때문에 바로 넣어서 준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 그럼 조리를 하러 가볼까요? 멸치까지 해서. 자, 제 옆에 물이 지금 끓고 있는데요. 물 양이 꽤 되는 것 같아요.
0: 네, 이제 계란이 이제 푹 담가지고 이제 소스도 계속 끓여야 되기 때문에 물량을
1: 오,
0: 꽤나 준비했고,
1: 좋죠.
0: 네, 조금 전에 만들어놨던 소스를 바로 그냥 넣어주셔도
1: 소스를 바로
0: 됩니다.
1: 넣었네요.
0: 그리고 멸치까지 같이 한번
1: 아, 멸치 초반에. 많은 어머님들이 정말 지금 타이밍을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이 지리 멸치 꼭 아이들한테 먹이고 싶은데 안 먹으니까.
0: 이제 계란은 들어가진 않습니다. 네, 이제 지금 이 상태에서 충분히 한 어느 정도의 농도가 나올 정도로만 끓여주시고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계란을 같이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1: 이 상태로 한몇분 정도 끓이면
0: 이제 이
1: 될까요?
0: 상태에서 뚜껑을 열고 한 15분 정도로만 이제 중간 불로 이제 끓여주시면 되고요. 지금부터 계란 넣으면 사실 굉장히 뻑뻑해지기 때문에
1: 그러게요.
0: 소스가 이제 어느 정도 양념이 이제 완성이 되면 이제 그 후에 이제 계란을 넣어주겠습니다.
1: 자, 그럼 맛있게 한번 15분 정도 끓여볼까요? 자, 셰프님,
0: 네.
1: 지금 굉장히 매콤장이 맛있게 지금 끓고 있어요.
0: 네, 맞습니다.
1: 아까랑 농도도 좀
0: 네.
1: 달라졌죠?
0: 이제 강불로 제가 한 15분 정도 이거를 졸였고요. 이제 어느 정도 농도가 굉장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계란을 바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1: 야, 진짜 맛있겠어요. 다들 매콤한 거 많이 좋아하시는데. 이렇게 더울 때는 매콤한 게 이렇게 땡겨요.
0: 네, 맞아요. 이제 일반 달걀장 같은 경우에 사실 이제 간장에다가 넣고 조금 절이고 시간이 있어야지만 먹을 수가 있는데 이거는 불로 이제 강하게 빠르게 조리를 하기 때문에 지금 바로 넣어도 드실 수 있어서 또 되게 또
1: 오.
0: 간단하게 드실 수 있는 메뉴입니다.
1: 그러게요. 바로 해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요거 이제 잘 조릴 때 노하우 있을까요?
0: 이제 조릴 때는 이제 지금 사실 이제 농도가 많이 낮기 때문에 계란이 빠르게 익지 않도록 중약불 정도로만 천천히 졸여주고 이제 계란에만 양념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만 요리를 하시면 됩니다.
1: 끼얹듯이 해서.
0: 네, 맞아요. 네.
1: 근데요, 셰프님께서 이렇게 만들어주신 이 매콤 양념, 여러 가지로 활용이 가능할 것 같아요.
0: 네, 그래서 이제 여기 안에 어묵하고 떡을 조금 넣어서 떡볶이처럼 제가 한번 또 만들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지금 이 자리에서요?
0: 네, 여러 가지 또 활용도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가 또 다르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제가 그 양념이 맛있게 배는 동안 떡볶이 한번 만들어 가볼까요?
0: 네.
1: 야,

0: 이 맛있는 매콤장으로 떡볶이 또 만들어 볼게요. 자. 아, 또 이렇게 또 두 가지를 준비해 주셨구나. 떡볶이 정말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좋아하는 음식인데, 좀 간단하게 재료가 있어요, 여기.
1: 네, 이제 뭐. 사실 큰 또 다른 재료는 없고, 네. 이제 간단하게 어묵하고 떡만 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상황에 따라서 집에 있는 뭐 대파라든지 이제 채소들도 좀 더 넣고 같이 조리를 하셔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자, 그럼 어묵부터 한번 썰어볼까요? 네.
1: 이제 어묵도 뭐 그냥 간단하게 한입 사이즈로만 예. 잘라주시면 좋을 것 같고.
0: 일단 양념이 준비가 됐으니까 재료만 네. 손질하면 돼요.
1: 맞습니다. 양파도. 예.
0: 양파 넣고. 셰프님, 이제 재료 준비가 끝났어요.
1: 네, 이제 이렇게 재료 준비는 간단하게 끝났고. 네. 제가 이제 오늘 달걀장 소스를 이용해서 떡볶이까지 만드는 법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저희가 달걀장을 지금 하나를 만들었는데. 네. 음식은 두 가지가 나올 것 같아요. 예. 네.
1: 이제 달걀은 한 15분 정도 이제 어느 정도 다 돼서 예. 양념을 좀 많이 이제 먹은 상태입니다.
0: 아주 그냥 그 색이 예쁘게 났는데요. 네. 지금 양념이 많아요.
1: 네, 이제 지리멸치도 이제 안에서 예. 굉장히 잘 어우러지기 때문에 계란하고 또 잘 어우러지거든요.
0: 맞아요. 막 타지 않게 잘 그냥 네. 스며들었는데요. 네.
1: 이 상태에서 전 떡볶이를 또 한번 만들어주기 때문에 네. 두 개는 제가 따로 빼놓고 예. 반 정도는 제가 떡볶이로 활용하는 방법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예. 자, 옮겨볼게요.
1: 이제 계란 두 알 정도는 지금 상태의 이제 소스는 네. 바로 또 드실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반 정도는 제가 조금 이따가 보여드릴 상태로 두 개 정도 남겨놓고
0: 네, 달걀장을 따로 네. 남겨놓고 너무 좋네요. 한 가지 요리 만들어서 네. 바로 떡볶이를 또 만들 수 있으니
1: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제 한 개에는 예. 지금 국물이 사실 굉장히 좀 되기 때문에 네. 물을 조금 더 넣어서 같이 한번 끓여주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야, 정말 이 떡볶이는 언제 먹어도 누구와 먹어도 정말 맛있거든요.
1: 네, 맞아요.
0: 제가 갑자기 떡볶이 먹고 생각하니까 기분이 너무 좋네요. 예.
1: 네, 이제 준비된 떡도 바로 지금 같이 넣고.
0: 예. 순식간에 그냥 떡볶이 네. 양념장이 됐어요. 네.
1: 이제 이 상태로. 이제 국물이 조금 더 졸을 때까지 한 10분 정도로만 네. 좀 더 졸여주시면 됩니다.
0: 셰프님, 지금 굉장히 맛있게 졸아들었어요, 떡볶이가. 네. 떡도 굉장히 맛있게 익었고.
1: 네, 이제 한 10분 정도 저희가 끓였고. 네. 이제 사실 떡볶이는 이제 다 완성이 돼서. 이제 바로 한번 그릇에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한번 가볼까요? 이야. 자.
1: 이제 이것도 그릇에 한번 놓고. 네. 아까 전에 조금 더 저희가 보관해놨었던 그 계란장도 한번 잘라서 한번 같이 한번 예.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0: 아니, 정말 일거양득이 많네요, 그렇죠? 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이 달걀장. 오늘은 우와 이 반숙된 것도 보세요. 이야, 이게 촉촉한 반숙 있잖아요. 우리가 항상 좋아하는.
1: 네, 맞습니다. 그래서 반숙 같은 경우는 자르실 때 이렇게 바로 자르게 되면 터져버리기 때문에 예? 옆을 살짝 잡아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잘라주시면. 모양이 좀 그대로 유지되면서 바로 자르실 수 있습니다.
0: 우와, 진짜 맛있게 삶아줬네요, 셰프님.
1: 네, 이제 이렇게 하고 준비됐던 소스를 밑에 한번 깔아주고.
0: 네. 야. 근데 소스가 뭐 따로 채소가 많이 들어가지도 않고 했는데 이 멸치가 들어가니까 지리 멸치가 네. 들어가니까 확실히 씹는 식감도 좋을 것 같고.
1: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그 멸치의 감칠맛들이 사실 내부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 국물도 일반 사실 떡볶이 국물 같지만 굉장히 진하게 또 드실 수가 있습니다.
0: 그러게요. 네. 아니, 굉장히 분위기가 있네요. 또 이렇게 하니까.
1: 이렇게 하고.
0: 예. 달걀 늘 있네요. 식재료거든요, 우리한테.
1: 네, 맞아요. 네. 이렇게 하고 멸치도 나중에 위에 한번 쭉 올려서.
0: 야. 정말 맛있겠네요. 무엇보다 이 달걀이 이 속까지 촉촉하게 익어서 와
1: 이렇게 하고 네? 저는 이제 위에 뭐 깨라든지 아니면 부추, 실파 같은 것도 넣으실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양파를 조금 잘게 다져서 네. 위에 한번 올려주고
0: 그다음에
1: 이제 통깨를 한번 마무리한 다음에 네. 완성시켜주겠습니다.
0: 정말 이 매콤 멸치 달걀장.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와. 자, 그리고 계속해서 옆에 떡볶이도 한번 완성시켜볼까요? 네. 매콤 멸치 달걀장 떡볶이. 그쵸?
1: 네, 맞습니다.
0: 와, 진짜 맛있겠어요.
1: 네.

0: 여기 떡볶이 이제 안에 사실 멸치가 또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 식감도 또 여러모로 또 즐기실 수도 있고.
1: 그러게요. 뭐 소량이지만 그래도 네. 건강도 챙길 수 있어요.
0: 네,
1: 그렇죠?
0: 맞습니다. 이제 멸치 이제 안 먹는 아이들한테 예. 몰래 먹일 수 있는
1: 제 얘기인가 봐요. 그렇죠? 진짜 맛있겠어요. 네.
0: 네. 계란이 빠지면 안 되니까.
1: 그렇죠.
0: 이제 계란도 하나만 같이 얹어주도록 하겠습니다.
1: 나머지 양념은 밥 비벼 먹을게요.
0: 네. 예?
1: 김 풀어가지고, 그죠? 자, 이렇게 매콤 멸치 달걀장 완성해봤습니다.
2: 매콤 멸치 달걀장과 달걀장 떡볶이를 요약해보겠습니다. 우선 끓는 물에 달걀을 넣고 8분 정도 삶아줍니다. 달걀을 끓는 물에 8분 동안 삶으면 맛있는 반숙 달걀이 돼요. 그런 다음 고추장, 고춧가루, 진간장, 물엿, 다진 마늘, 설탕, 참기름을 섞어 양념장을 만들어주세요. 끓는 물에 양념장, 지리멸치를 넣어 15분 정도 끓여줍니다. 여기에 달걀을 넣고 중약불에 10분 정도 졸여주세요. 어묵, 양파는 한입 크기로 썰어줍니다. 매콤 멸치 달걀장 절반을 팬에 덜어낸 뒤 물, 양파, 어묵, 불린 떡볶이 떡을 넣어 10분 정도 졸여주세요. 달걀을 반으로 썰고 그릇에 매콤 멸치 달걀장을 담은 뒤 다진 양파, 통깨를 올려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릇에 달걀장 떡볶이도 담으면 매콤 멸치 달걀장과 달걀장 떡볶이가 완성됩니다. 다음 시간엔 센불에 화르륵 볶아 불향 가득 담은 오징어 볶음부터 토마토 소스와 고추장 조합으로 부드러움이 2배, 메추리알 소시지 볶음까지. 반찬계의 스타 셰프, 민요한 셰프의 인기 만점 레시피. 기대 많이 해주세요.

0: 명이 전설의 동굴이 여기 어디까지네. 오, 있네.
1: 한 명도 돌려보내줄 수 없다.
0: 못 들어갈지도 몰라도 둘은 가능할지도 몰라. 하체 이 덕이 이름 바로
2: 이
1: 둘은 들어가라.
2: 길이 두 개네. 어디로 가야 하지? 넌 왼쪽, 난 오른쪽. 뱀이 움직여. 가짜 뱀이야. 고무라고. 너무 징그러워. 조심히 걸어가야겠어. 해냈어. 이제 어디로? 이쪽으로. 필요한 건 더 힘세고 더 큰 사람. 합체 2 더하기 2는 바로
3: 4.
4: 왜 이런 바위들은 정사각형이 아닐까?

0: 동그란 것들 왜 전부 다 이렇게 동그란 거야? 도와줄까 친구? 넌 저쪽으로. 하나, 둘, 셋, 넷, 지금이야!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이제 합체! 4 더하기 4는 바로 8! 오토블록 등반! 1, 2, 3, 4, 5, 6, 7, 8 등반! 황금 사과! 1, 5, 당장 탈출해야겠군! 2, 3, 4, 5, 6, 7, 8! 오토블록 반으로 나누기! 8은 바로 4 더하기 4! 거대한 동그라미가 굴러와! 조심해! 고고뱀이야! 반으로 나누기! 4는 바로
1: 2! 더하기 2!
2: 우린 성공하지 못할 거야! 이게 어쩌지? 반으로 나누기! 2는 바로

아무것도 없잖아. 짜잔! 이런! 와, 이거 아주 멋진데! 이모자 정말 대단하잖아! 실례합니다. 모자를 찾고 있는데 혹시 못 보셨나요? 모자를 잃어버렸는데 본 적 없나요? 고맙습니다.

0: 섹시해 보이는데?
1: 얘들아, 오징어! 기다려봐! 도망가지 말라니까! 이번에는 곰한테도 가서 한번 보여줘볼까?
2: 혹시 제 모자를 본 적 있나요? 뾰족하고 검은데. 고맙습니다.
1: 고마 안녕. 내가 좋은 것 좀 봐봐. 이거 마법의

에게도 쓸모가 있단 말이야.

0: 나한테 잘 대줘. 으르렁대지 말고.
1: 실례합니다. 저 모자는 제 건데요. 내 모자. 그동안 내가 얼마나 찾아다녔는지 몰라.
0: 이거 내 거야, 이리나.
1: 아니, 내 거야. 내가 잃어버린 거라고.
0: 내가

뭔가 고민이 있으신가요?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고맙습니다.

여기 마사와 곰이 너희 구해줄게. 아, 작고 뽀송뽀송한 친구들 너무 귀엽다. 이 귀 좀 봐. 근데 엄마 토끼는 어디 있어? 알겠다. 너희 엄마를 잃어버렸구나. 곰아, 우리가 얘들 엄마를 찾아줘야 해. 포스터를 붙여보면 어떨까?

돌보고 있을게. 오늘은 내가 최고의 유머야, 두고 봐. 자, 꼬마 친구들, 이제 게임할 시간이야.

여기 얌전히 있어. 다시 가져올 테니까 금방 돌아올 거야.

0: 뜨거운 물을 들던 루시. 저런,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1: 로보카 폴리 안전스쿨. 화상을 입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찬물이나 식염수로 열기를 식힌다. 2번, 물집이 생기면 터뜨린다. 정답은 1번. 찬물이나 식염수로 열기를 식히고 깨끗한 거즈로 상처 부위를 감싸줘요.
0: 부위 근처에선 뛰지 말고 뜨거운 음식은 식혀서 먹어야 해요.
1: 로보카 폴리랑 꼭꼭 약속!

0: 돌아온 꽁지.
1: 맛있는 김밥 고마워 슈퍼링스.
2: 어? 누구지? 어?
3: 잠보 호기, 난 케냐에 사는 타지야.
0: 잠보 타지, 무슨 일이야?
3: 내 동생 주리한테 줄 특별한 선물을 주문했는데 오늘이 생일이거든. 근데 아직도 배송이 안 와. 부탁이야 호기, 파티 끝나기 전에 선물을 갖다줘.
0: 알았어 타지, 무슨 일이 있어도 택배를 꼭 찾아서 배달해 줄게.
3: 정말 고마워 호기.
4: 이상한데? 택배 연락을 받은 적이 없잖아. 어떻게 된 걸까?
5: 배달 시스템에 문제가 생긴 게 분명해.
4: 그럼 우선 월드공항 물류센터로 가보자. 택배가 거기 있을지도 몰라.
5: 좋은 생각이야.
0: 어서 가자!
5: 월드공항으로 출발!
0: 아직 복구가 덜 끝났나 봐. 그렇지.
4: 어쩔 수 없어. 저번 사고가 워낙 컸으니까. 아, 꽁지는 잘 지내고 있으려나.
0: 괜찮을 거야, 아리. 어서 택배를 찾으러 월드공항 물류센터로 가보자.
4: 이런 데서 택배를 찾으려면 엄청 오래 걸리겠는데?
0: 그래도 찾아야 해. 그것도 파티가 끝나기 전까지. 빨리 가서 찾아보자, 얘들아.
5: 조심하는 게 좋겠다.
4: 이건 아니야.
5: 괜찮아 호기?
0: 여기서 택배를 어떻게 찾지?
5: 잠깐! 좋은 생각이 있어. 기다려, 친구를 불러올게.
0: 어디 가는 거야 맥스?

0: 여기서 대체 뭘 하고 있는 거지?
1: 제 데이터에 따르면 슈퍼윙스는 배송되지 않은 택배를 찾고 있습니다. 케냐의 타지라는 소년이 여동생의 생일 선물을 주문했지만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는군요.
0: 오, 그렇단 말이지.
2: 택배 하나를 못 찾고 있다고? 나라면 금방 찾을 텐데.
1: 골든보이 주인님, 사라진 택배를 먼저 찾아서 배달하시면 어떨까요? 그럼 모두가 주인님을 최고로 인정할 겁니다.
0: 좋은 생각이야. 내 실력을 보여주겠어. 가자, 공주야.
2: 나만 믿어?
0: 자, 그럼 출동해볼까? 월공항으로 출발!
3: 뒤지기만 해서 온 찾을 수 없겠어.
4: 얘들아!
3: 어?
4: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
5: 하하하! 얘들아, 내가 도와줄까?
6: 와, 도니!
3: 맥스, 도니를 데려왔구나.
4: 이제 안심해. 도니가 해결해 줄 거야.
5: 당연하지! 이런 일은 내가 전문가니까! 짜잔! 나와라! 도니의 슈퍼 공부사!

0: 다행이다. 도니가 정리해주니까 금방 택배를 찾을 수 있겠어.
1: 어? 이건가?
2: 저기 봐. 슈퍼윙스가 사라진 택배를 찾고 있어.
3: 하지만 이건 나 때문에.
0: 하하하! 이제 공항 지키는 일은 끝이야!
3: 하! 아직 고치지 못했구나.
2: 우린 귀찮고 성 가신 일은 할 필요 없어. 슈퍼윙스가 택배를 찾으면 우린 그걸 가로챈 다음 직접 배달하면 그만이야. 꽁지야, 듣고 있어?
3: 어? 그래.
0: 어? 아, 이건 찾았다.
4: 택배 찾은 거야?
0: 어, 이거 맞는 것 같아. 바지의 택배야.
5: 야호!
4: 잘했어, 호기.
5: 이제 타지랑 주리를 만나러 가자.
0: 어? 골든보이!
2: 힘들게 찾아줘서 고마워. 하지만 이건 내가 가져가야겠어.
0: 그건 타지의 택배야! 돌려줘!
4: 호기! 아리! 누가 크레인을 조종하는 거지?
0: 꽁지?
4: 꽁지야! 지금 뭐 하는 거야?
2: 어? 피해! 이건 내가 배달할 거지롱.
0: 골든보이! 너!
2: 네 도움은 필요 없어.
3: 꽁지야, 지금 뭐 하는 거야?
6: 세미.
2: 얜 또 누구야? 우리 바빠. 어서 가자, 꽁지야.
3: 안 돼, 가지마, 꽁지야.
6: 어?
3: 여긴 네가 필요해. 월드 공항엔 네가 필요하다고.
6: 공항에 내가 필요하다고? 그럼 나도 도움이 되는 존재야?
3: 그럼 네가 없으니까 물류센터가 완전히 엉망이 돼버렸어. 우린 네 도움이 필요해.
6: 세미.
2: 널 필요로 한다고? 완전 거짓말. 시시한 과거는 모두 잊어버려.
0: 그건 아니지, 골든보이!
5: 꽁지는 시시했던 적이 없어, 단 한 번도!
6: 호기, 아리, 아직 날 믿는 거야?
4: 그럼!
5: 우린 친구잖아!
3: 꽁진 우리 친구야!
4: 당연하지!
6: 맞아! 난 슈퍼윙스의 친구야!
2: 설마 날 배신하는 거야? 나 혼자 배달하지 뭐. 파트너 같은 거 필요 없어.
6: 호기, 쫓아가. 금방 따라잡을 수 있어.
0: 알았어. 호기, 일렉트릭 스틱!
2: 꽁지 녀석, 괜히 파트너로 삼았어. 야.
0: 골든보이, 당장 거기 서!
2: 채. 하여간 끈질기다니까. 가라, 다크 골든 주먹!

0: 파티가 끝나기 전에 배달하러 가자!
1: 주리, 걱정 마. 오빠가 생일 선물을 주문했다고 했잖아. 곧 도착할 거야.
2: 진짜 호기가 선물을 가지고 올까, 오빠?
3: 물론이지. 호기는 언제나 약속을 지키니까. 그렇지.
0: 택배했습니다!
2: 우와, 호기다!
0: 그래, 나야.
3: 호기, 정말 와줬구나.
2: 우와, 진짜 호기네. 내가 진짜 호기한테 선물을 받다니.
0: 생일 축하해, 주리. 여기 선물이야. 어? 어?
3: 골든 주먹!
4: 네, 그건 내가 배달했어야 할 택배야! 이리 내놔! 당장!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0: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골든보이 슈퍼윙스가 되다.
1: 우와, 내가 월드 우주본부에 가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
0: 넌 이제 슈퍼윙스 홍보대사니까 언제든지 환영이야. 우리 왔어.
2: 아, 드디어 왔구나.
3: 수고했어.
1: 안녕. 어?
2: 골든보이?
4: 어? 네가 여길 왜 와? 너 무슨 속셈인 건데?
1: 워워, 진정해. 나도 여기 올 자격 충분히 있거든.
0: 그래, 맞아. 골든보이는 변했어. 케냐에서 정말 대단했지.
2: 믿기 어렵겠지만 호기 말이 맞아.
1: 들었지? 난 이제 진정한 슈퍼윙스 명예 홍보대사라고. 지금 당장 증명할 수도 있어. 이거 봐.
3: 우와, 진짜 슈퍼윙스 볼이잖아.
4: 그래도 아직 널 완전히 믿을 순 없어. 계속 지켜볼 거야.
2: 그래, 맞아. 우리 같이 지켜보자. 하지만 먼저 우주본부를 다시 가동시켜야 해.
3: 옳은 말이야. 그리고 재가동시키기 전에 시스템을 꼼꼼히 점검해야 하고.
2: 여기 점검용 태블릿이야. 아리, 넌 샛별이를 도와줘. 꽁지는 에너지 수신기를 확인해주고, 호기는 골든보이랑 같이 내부를 점검해줘. 다들 준비됐지? 그럼 시작!
5: 알았어!
0: 골든보이, 점검하면서 본부 안내도 해줄게. 가자!
1: 재밌겠다!
6: 아직도 정리할 게 한참 남았네.
0: 도니!
6: 안녕, 호기. 마침 잘 왔어. 어, 너도 왔구나. 얘긴 들었는데.
1: 소문이 참 빨라, 그렇지? 근데 여긴 대체 왜 이렇게 엉망인 거야?
6: 본부가 멈출 때 충격으로 물건이 다 어질러져 버렸어. 아직 정리를 다 못했고.
0: 이걸 하나하나 정리하려면 끝도 없겠는데?
1: 이 정도쯤이야. 나만 믿어. 다크 골든 주먹!
6: 너 아주 훌륭한 주먹을 갖고 있구나.
1: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0: 여기가 슈퍼윙스들의 방이야.
1: 우와, 각자 쓰는 방이 따로 있는 거야? 좋은데?
0: 이제 내 방을 보여줄게. 여기가 내 방이야.
1: 우와, 오,
0: 골든보이!
1: 응?
0: 이것 좀 봐! 세계 곳곳에서 만난 친구들이랑 찍은 사진들이야. 이건 호주에서 앤디랑 찍은 거고, 이건 한국에서 채아랑 찍은 거.
1: 아이들이랑 같이 찍은 사진이 정말 많네.
0: 다 소중한 추억이지.
1: 나라면 더 많이 도와주고 사진도 더 많이 찍었을 텐데. 아, 이건 뭐야?
0: 아, 네팔에서 예티들이랑 만났던 내 사진이야. 아리!
1: 뭐야? 우와, 안 돼! 맞아, 그때 슈퍼윙스 때문에 꽤 고생했었지.
0: 자, 그럼 다음 장소는... 대체 무슨 일이지?
2: 호기!
0: 티키, 타키, 무슨 일이야?
2: 중력 제어 장치가 고장난 것 같아.
4: 어, 저기 좀 봐.
0: 응? 어, 이런, 우주본부가 멈출 때 오류가 생겼었나 본데.
4: 우주형을 부를까?
1: 그럴 거 없어. 내가 해결할게. 보통 주변에 비상용 수동 제어 장치가 있거든.
0: 정말 대단해, 골든보이. 잘했어. 경납고, 이상 없음.
2: 호기, 점검 다 끝난 거지? 재가동을 시작하자. 보관실에 있는 스타코어를 외부의 에너지 수신기로 옮겨줘.
0: 알았어, 누나. 이쪽이야, 골든보이. 여기가 스타코어를 보관 중인 곳이야. 오! 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 고글을 꼭 써야 해. 받아.
1: 고글이라고? 왜?
0: 코어의 강한 에너지로부터 보호해주거든. 신비한 힘이 가득하니까.
1: 우와, 정말 놀라워. 내 기억보다 훨씬 더 밝은데? 그보다 무슨 신비한 힘이 가득하다는 거야?
0: 스타코어와 접촉한 공룡들한테 엄청난 능력이 생겼었어.
1: 오, 정말이야? 그런 신비한 힘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지?
0: 그렇다니까. 꽁지한테 가져가자. 지금쯤이면 준비를 다 끝내고 기다리고 있을 거야.
5: 주인님, 어디 계세요? 당장 스타코어를 되찾아야 합니다.
1: 나 지금 슈퍼윙스 본부에 와 있어.
5: 거기서 뭐 하세요? 오, 스타코어.

0: 푸아를 되찾으러 가셨군요.
1: 뭐, 그렇지.
0: 그럴 줄 알았어요. 어서 찾아서 돌아오세요.
1: 맞아.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스타코어를 가질 자격이 있는 건 바로 나라고.
2: 다 됐어.
1: 어?
2: 이제 가자.
3: 아무 문제 없네.
4: 꽁지야, 그쪽은 다 끝났어?
3: 그럼. 어? 저기 온다.
2: 꽁지야, 스타코어 가져왔어.
1: 나도 한몫했지.
2: 좋았어. 이제 스타코어를 에너지 수신기에 장착해야 해.

0: 이제 꽁지머리에 있는 조각만 합치면 돼.
1: 아, 그럼 난 다시 평범한 꽁지로 돌아가게 되겠지.
2: 괜찮아, 꽁지야. 특별한 능력이 없어도 넌 여전히 최고의 친구니까.
1: 응.

0: 아유, 꽁지야. 우와!
1: 굉장해.
0: 다 됐어. 이제 다 같이 본부로 돌아가자. 어? 골든보이, 물러서! 너무 위험해!
1: 이 엄청나고 강력한 에너지를 우주본부를 재가동하는 데에만 쓴다고? 나라면 다르게 쓰겠어.
0: 으악! 어? 안 돼!
1: 덕분에 슈퍼윙스 놀이 완전 재밌었어.
0: 꽁지야, 본부로 가서 알려줘.
2: 공간 이동 액션!

0: 여깄다! 그 힘은 함부로 쓰는 게 아니야, 골든보이!
1: 함부로라니, 그럴 리가. 제대로 쓰는 거지.
0: 안 돼! 그만 둬!
1: 지야! 우후! 이거 완전 최고잖아! 좋아! 스타코어를 돌려받고 싶으면 내 주먹부터 이겨봐!
0: 조심해! 각자 흩어지자! 섀도우 스피드! 어디 한번 잡아보시지!

0: 전기로 인한 감전사고는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쉽게 발생합니다.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와 함께 감전사고 발생률도 높아져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침수 피해 복구 시 우리의 안전을 지키는 가정 내 감전사고 예방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첫째, 침수 피해 복구 시 물에 젖지 않은 고무장화를 착용하여 감전사고를 예방합니다. 둘째, 전기가 통하지 않는 고무장갑, 플라스틱 자등을 이용해 누전 차단기를 내립니다. 셋째, 물이 빠진 후 바로 누전 차단기를 올리지 않고 전문가의 안전점검 후 전기를 사용합니다. 넷째, 침수된 전기기기는 반드시 해당 제품의 AS센터나 전기공사 등 전문가의 안전점검 후 사용합니다. 네 가지 예방 요령으로 감전사고로부터 가족을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1: 경주와 함께하는 재난TV 국민행동요령. 비가 과하게 내리는 밤에 비밤 DJ 펭수예요. 갑자기 줄기차게 내리는 큰 비를 호우라고 하는데요. 예측하기 어려워서 더 큰 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호우. 이 나쁜 자연들. 호우 아줌마님께서 사연 보내주셨네요.
2: 아까 외출하려다가 TV에서 호우 예보 듣고 그냥 집에서 풍만 듣고 있어요. 참 잘하셨어요.
1: TV, 라디오, 스마트폰으로 호우 예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대피할 때 위험한 하천가, 산길, 전신주, 변압기 주변은 피해주세요. 세이 호우호우님께서 폭우 때문에 도로에 물웅덩이가 너무 많아서 무서워요. 집에 어떻게 가죠? 라고 질문 보내주셨네요. 운전 중 폭우를 만나 불가피하게 물웅덩이를 지나야 할 때는 멈추지 않고 저속으로 한 번에 가로지르면 되는데요. 물의 수위가 승용차 바퀴의 3분의 1, 화물차 바퀴의 절반 이하일 때는 통과해도 괜찮지만 그 이상 물에 잠겼을 때는 이동하지 않습니다. 침수된 도로나 다리는 순식간에 불어난 물에 휩쓸릴 수 있으니 절대 함부로 건너지 마세요. 우리 비밤 청취자분들은 펭귀가 알려준 대로 호우에 철저하게 대비하기로 약속.
3: 안녕 친구들. 알지 모르지 녀석들이 핑키를 납치했지만
4: 용서 할 수 없어.
3: 예? 무사히 앞당을 물리치고 핑키를 구했어. 그런데 내가 한 번기로 변신하는 모습을 사랑이가 보고만 거야. 나 어떡하지? 6화 사랑이는 7살 아니 70살? 녀석.
5: 공개쌤, 전 빵 두 개 먹어도 되죠? 전 흰우유 말고 초코우유 먹고 싶은데 전 특별히 번개주장 두 개 찍어주세요.
3: 피키, 사랑이가 내 비밀을 약점으로 잡고 날 쥐락펴락하고 있어.
6: 사랑이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3: 사랑이 기억 지워야겠지? 오케이. 그래, 진작 이렇게 했어야 됐어. 핑키, 나 간다.
6: 개맨아, 지금 너만 불안한 게 아니야.
5: 나 지금 엄청 신기한 거 갖고 있거든? 아니야.
6: 사랑이도 비밀을 숨기고 있는 것 같다고.
3: 네? 사랑이가 감기에 걸려서 오늘 유치원에 못 나온다고요?
7: 뭐 그렇게 심한 건 아니고 애들한테 옮길까 봐 아버님께서 하루 쉬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3: 아, 사랑이 빨리 만나야 하는데.
8: 자, 우리 사랑이 감기약 먹을 시간이에요. 자자자자. 아, 꿀꺽. 됐다.
5: 아빠, 새로 산 거 딱 맞는다.
8: 이야, 멋지다, 우리 딸. 우리 희망이 요즘처럼 이렇게 쑥쑥쑥 크면은 이 옷도 얼마 못 입겠다, 야.
5: 그니까. 노사랑 좋겠네? 쑥쑥크미 이언니 덕분에 금방 니옷 되잖아. 그게 뭐가 좋아? 언니 옷 취향 진짜 별로거든? 아빠, 나도 새 옷 좀 사줘.
8: 사랑아, 우리 사랑이는 옷 욕심 말고 건강 욕심 좀 내보면 어떨까요? 밤에 늦게 자니까 키도 안 크고 감기 걸리고 그러는 거야.
5: 맞아. 억울하면 나보다 크든가? 아빠, 가요.
8: 어, 그래, 마가. 어, 사랑아, 쉬고 있어. 어, 늦겠다. 얼른 가자. 얼른 갑시다. 늦겠다.
5: 나는 왜 빨리 안 커? 언니만큼, 아니, 언니보다 훨씬 더 크고 싶다. 힝. 언니보다 훨씬 더 크고 싶다. 뭐지? 이 느낌?
4: 아! 손이 왜 이렇게 커? 오, 대박. 암흑보석, 네가 또 한 건 했구나.
9: 달라. 키가 커지니까 공기부터 달라. 오든들만 마신다는 커피?
10: 응원하신 음료 나왔습니다.
11: 감사합니다.
9: 이제 나도 커피 마시는 어른.
11: 아, 언니, 이거 커피 왜 이렇게 써요? 아, 역시 우유가 최고라니까.
9: 어? 이 소리는... 오, 오듬땡. 나도 같이 하고 싶다. 지구가 술래인가 보네.

0: 중태평도 왜 일부러 잡혀? 너 슬라 하고 싶어서 그래?
1: 왜 그러는지 나는 알지!
2: 누구세요?
1: 네? 저 노사랑...
2: 언니?
1: 어, 맞아요! 노사랑 언니!
2: 아, 저 그런데 사랑이는 오늘 감기에 걸려서 유치원에 못 나왔어요.
1: 지금은 약 먹어서 괜찮아요. 콧물만 좀 나고. 아, 근데요, 저 친구들이랑 같이 놀아도 되죠? 이거.
2: 아, 이게 뭐. 아, 잠깐만. 저기요! 아, 네.
3: 배신?
4: 역시. 내 예상대로 번개맨이 한 번개였어. 그렇다면 우리의 전략도 변해야 하지. 안 그래? 찍지?
5: 당연하죠.
6: 조그마 왕님. 야.
7: 조그마 왕님.
8: 조그마. 저입니다. 알지?
9: 뭘 했지? 정신 좀 차리십시오.
4: 내가 지금 놀라서 기절한 게 아니지. 잠깐 졸았을 뿐이지.
8: 아, 그럼요. 우리 조그마 왕님이 이 고양이 따위로 기절하실 분이 아니다냐.
4: 근데 고양이로 변신은 왜 한 거지?
6: 아, 이렇게 변장을 해야 번개맨이 우리가 악당인 줄 모르지 않겠습니까?
4: 번개맨이 니들처럼 멍청하면 좋을 텐데.
8: 티치.
1: 이번엔 내가 술래 시작!

0: 안 돼! 잡힐 수 없어!
1: 이게 바로 어른 노사랑이다!
2: 잡았다! 번개새 조회!
0: 자, 모이세요! 모이세요! 이제 얼음땡 놀이는 끝내고 다음에는 공룡 이름 대기 할까요?
2: 좋아요! 에이, 한 번개쌤 너무 모르신다. 공룡 이름 대기는 모범이나 좋아하지 요즘 애들은 경찰 도둑 놀이 뭐 그런 거 좋아한다고요.
1: 우와, 맞아요.
3: 언니는 우리 애들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1: 어떻게 알긴, 애들 마음은 애가 알지.
0: 아유,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자, 이제는 실내 놀이할 시간이에요. 오늘은 구슬로 팔찌 만들기 할 거예요. 그럼 이만.
4: 팔찌 만들기? 나도 하고 싶어.
2: 안 되겠어. 나 7살로 돌아갈래. 망가진 건 아니겠지?
1: 변하기 큰 것 같은데.

0: 난파다운 나이가 확 들어버리는 마법.
1: 그보다 중요한 건 손에 있는 거. 저거 암흑 보석이 확실하지. 아니 확실하다옹.
2: 또 늙어버리면 어떡하냐고.
3: 아유 속상하시죠 어머니. 하루아침에 없던 주름이 자글자글 막 생기고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어머니 패션이랑 헤어가 정말 영하시다.
4: 나보고 어머니?
3: 저 입학상담하러 오신 거 맞죠? 그럼 우리 들어가서 말씀 나누실까요? 어머니! 어머니! 늦둥이 다니기 딱이라니까.
5: 안녕히 계세요.
3: 어머니!
1: 간다!
2: 제발! 나 다시 7살로 되돌려줘!
6: 돌려달란 말이야!
1: 저기다!
2: 깜짝이야!
6: 아줌마! 우린 다 봤다!
0: 암흑보석 내 노랑!
2: 나 그런 거 모르거든요!
0: 거기 사랑!
4: 어떡해!

0: 최순수가 열어야 하는데. 근데
1: 나 어떡해.
2: 저기 땅
3: 당장 쳐봐.
0: 이젠 다 끝났어.
4: 그만해.
5: 봉개맨,
3: 우린 악당이 아니다.
2: 야옹이다.
3: 뽀삐 뽀삐 뽀삐 야옹.
4: 내가 웬만하면 귀엽게 봐주고 싶은데 할머니를 괴롭혀?
2: 할머니라니. 할머니가 아니라 할머니네.
4: 과거에 예?

0: 할머니, 괜찮으세요? 제 손 잡고 천천히 일어나 보세요. 어?
1: 전 특별히 번개도장 두 개 찍어주세요.
0: 이 도장은 혹시
2: 아니에요.
0: 아니 저기 할머니 잠시만요.
1: 나 이제 어떡해. 아빠, 엄마, 언니도 나 못 알아보면 나 어떡해. 어떡해.
3: 아픈 애가 어디를 이렇게 돌아다녀?
1: 아빠, 나 지금 7살이야?
3: 어? 그럼 너가 7살이지 몇 살이야? 빨리 들어가자. 몸 좀 괜찮아?
1: 휴, 다행이다. 나 내가 7살이라 너무 좋아.
0: 비키, 오늘 좀 이상한 일이 있었거든? 아니, 내가 어떤 할머니를 도와드리는데 그 할머니가 꼭...
4: 사랑이 같았어?
0: 뭐야, 어떻게 알았어?
4: 일곱 살짜리가 할머니가 되는 건 사랑이만 할 수 있지. 암흑 보석으로.
0: 뭐? 암흑 보석. 이리 줘, 와서. 네가 가지고 있으면 위험해. 나한테 맡겨.
1: 이건 절대 안 줄 거야. 얍.
0: 어, 선아가, 그거 아니야.
1: 얍.

0: 표정으로 말해요. 먼저 웃으면 지는 거다. 좋아, 준비됐지? 하나, 둘, 셋! 하나도 안 웃기거든.
1: 이래도?
0: 웃었다! 아, 아니거든? 웃기다가 표정이 말해주거든? 너무 웃겨!
2: 어? 지난번에 아이한테 당하고 화가 많이 나셨나? 천지대장님, 화 많이 나셨어요?
3: 아니, 나 지금 되게 신나는데.
2: 네?
3: 이 한글을 파괴할까, 저 한글을 파괴할까.

0: 시, 미음, 우, 무, 릴, 우, 기역, 룩. 시무룩하다.
1: 문제 발생. 한글이 파괴되었습니다.
2: 대한글님.
3: 한글 용사 아이야. 오늘 또 한글이 파괴되었습니다.
4: 천지, 이번엔 또 어떤 글자의 마법을 건 거지?
3: 지금 알 수 있는 건 ㅅ과 ㅈ이 들어간다는 것. 어서 가서 글자를 찾으세요.
5: 아이야.
4: 자마 모마, 무슨 일 있어?
5: 아니요, 아이야 와서 좋은데요?
6: 좋은데 표정이 왜 이렇게 시무룩해?
7: 잠깐, 오늘 파괴된 글자 ㅅ과 ㅈ이 들어가잖아.
6: 아, 그럼 혹시 표정 아닐까?
4: 잠이 몸의 표정이 안 바뀌는 걸 보니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내가 확인해 볼게.

0: 어? 저렇게 재밌는 탱수를 보고도 웃질 않다니. 역시 사람들의 표정이 다 시무룩해졌어.
1: 천지가 표정 글자에 시무룩 마법을 건 거야.
2: 시무룩?
3: 아, 마음에 들지 않아 기분이 안 좋은 걸 시무룩하다고 해.
2: 그래서 우리도 시무룩한 표정이 된 거구나.
1: 우리 어서 가서 표정 글자를 찾자.
4: 좋아요. 자음, 모음, 변신.
0: 어서 표정 글자를 찾아야 해.
2: 어? 저기 피읍지읒이 있어요. 아, 저건 편지였어. 그런데 저건 뭐지? 표정이 우리처럼 시무룩해.
5: 내 이름은 표정이. 표정을 잃어버렸어.
3: 표정을 잃어버렸다고?
5: 응. 이 사진기는 마음을 찍는 사진기야. 다섯 개의 마음을 찍으면 난 표정을 되찾고 너희들은 표정 글자를 찾을 수 있을 거야. 아...
2: 마음을 찍는 사진기라니. 그런데 어떻게 찍는 거지?
6: 글쎄. 근데 너 보니까 갑자기 아까 긴긴 얼굴 생각난다. 너무 웃겨.
2: 웃겨? 한번 찍어볼까?
5: 웃긴 마음 팩트!
1: 오, 진짜 마음이 찍히네. 이제 네 개만 더 찍으면 돼.
7: 우와, 신기하다. 그럼 이걸로 천지 대장님을 찍으면 천지 대장님 마음도 알 수 있는 거네.
8: 개벽 화가 난다.
7: 화가 나? 그럼 지금 이용사를 찍으면
5: 화난 마음 획득.
3: 두 번째 마음도 획득했어.
7: 어쩌지?
9: 개벽, 한글 용사 아이야를 도와주면 어떡해?
7: 죄송해요.
0: 천지, 어서 사진기를 내놓으시지.

0: 오메라 야! 하! 하!
1: 잡았다!
2: 천지군! 하! 어? 이런, 이제 사진 못 찍겠군.
1: 천지 너! 천지! 훗!
3: 어떻게 다 부서졌어?
4: 대장님 마음 찍고 싶었는데.
3: 아, 우리가 마법진을 열어서 고쳐볼게요.
4: 오잉? 정말?
3: 자음아, 준비됐지? 응. 자음 마법진, 모음 마법진. 기역, 오, 고, 치읓, 이, 치. 디귿, 아, 다. 고치다. 사진기를 고치다.
4: 됐겠지? 사진 못 찍으면 너무 슬플 것 같아.
3: 찍어볼게요.
5: 슬픈 마음, 획득.
3: 와, 된다, 돼. 와.
4: 와! 다행이다! 정말 기쁘다!
3: 와.
5: 기쁜 마음도 획득!
4: 와.
2: 개벽이 넌 도대체 누구 편이야?
4: 아니, 저도 모르게 그만. 아이.
2: 어서 사진기를.
6: 그만둬!
7: 멈추! 지진!
2: 아이야.
3: 근데 지금 천지는 무슨 마음일까? 화난 마음? 한번 찍어보자.
5: 무서운 마음, 획득!
8: 무서운 마음?
3: 천지도 무서워하는구나.
4: 어? 어? 한글 용사를 무서워한다고? 천지 대장님, 정말 실망해요!
2: 이런, 내 속마음을 들키다니. 두고 보자. 아이야.
5: 다섯 개의 마음을 모아 표정을 되찾았어. 고마워.
9: 그럼 이제 글자를 찾을 수 있는 거지?
5: 당연하지.
9: 그럼.
0: 요는 내가 쓸게. 부메랑으로 요! 하! 하!
9: 어는 내가 쓸게.
0: 흑!
9: 지엇! 뿅망치로 어! 모음아 자음아, 어서 바르게 읽어줘.
3: 네! 히읗이 요를 만나 효! 지읒이 어와 이응을 만나 청! 표정!
10: 파괴된 한글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11: 이야, 우리 모음이는 너무너무 재밌다. 신나는 표정! 다음이는 영화배우처럼 멋진 표정!
12: 그리고 할아버지랑 사진 같이 찍을 땐
13: 세상에서 제일

0: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한 준비사항.
1: 뭐야, 지금 이게 다야? 내가 챙기라고 한 건? 그런 거 없어도 돼.
0: 호루라기, 소형 랜턴, 상비약 등 비상안전용품을 준비합니다.
1: 너 로밍은 했냐?
2: 당연하지. 봐!
1: 야! 이걸 차단하면 어떡해!
0: 여행지의 위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외 안전 문자를 차단하지 않습니다.
3: I'm injured. I'm injured.
1: 너 뭐해?
0: 도와주세요, 부리아 등 긴급 상황을 알리는 현지어를 미리 외워둡니다.
1: 어? 저파수인가? 아, 이것 봐, 이것 봐, 이것 봐. 가서도 잃어버리라고. 어?
0: 각종 위험 상황, 여권 분실을 대비해 여권 정보, 제외 공간 주소와 연락처 등을 메모해둡니다. 위험 상황 발생 시 영사 콜센터를 통해 현지 대피 정보와 통역 서비스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1: 어, 버스 온다.

0: 오늘은 뭐 할까?
1: 그러니까. 어? 제국주의? 제국주의? 좋은 건가?
0: 형아, 이럴 땐 해보면 되지.
2: 요즘 인도 땅이 시끌시끌하던데 그 인도를 식민지로 만들어서 우리 영국 제품을 파는 건 어떨까요?
3: 시간을 달리는 제국주의 이야기. 1800년
1: 우리만 잘 살면 되겠습니까?
4: 안 되지요.
1: 안 되겠지요.
5: 연설하는 것 같은데.
1: 가보세요. 여기 어디지?
6: 안녕하세요. 전 기리기리 연기리고요.
7: 저는 환희환희 승환이에요.
3: 네, 시간을 달리는 세계사 퀴즈 쇼쇼쇼. 시간을 달려오신 걸 환영합니다.
1: 시간?
6: 네, 저희가 게임을 해서요. 말이 마지막 가문을 통과하면 원래 시대로 돌아가실 수 있어요.
3: 자, 그럼 친구들 오늘도 도전하시겠습니까?
8: 네, 도전!
3: 그럼 주사위를 던져주세요. 자,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9: 온 세상 구석구석에 우리 대영 제국의 힘이 뻗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3: 예. 산업혁명 이후 영국을 시작으로 유럽의 강대국들이 식민지를 건설하기 위해 실시한 정책은 무엇일까요?
1: 어? 산업혁명? 그게 뭐예요?
10: 아, 산업혁명을 모르는구나. 그럼 산업혁명부터 알아야겠네. 그게 뭐냐면
11: 1700년대 후반 영국에서 방적기와 기계를 움직이는 증기기관이 발명되면서 사람이 일일이 손으로 만들

0: 어떤 걸 기계가 만드니까 물건들을 한꺼번에 많이 만들어낼 수 있었는데 이런 획기적인 변화를 산업혁명이라고 해. 그런데 한꺼번에 물건들을 많이 만들어내자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생겼어.
1: 아, 이거 문제요, 문제. 살 사람은 다 사서 물건이 통 팔리지를 않네. 이러다 망하겠어요.
2: 아, 이거 우리 공장도 그래요. 공장 멈출 수도 없고 이걸
1: 우리 힘으로는 안 되니 정부에 얘기해 봅시다.
2: 오이, 좋습니다. 갑시다, 빨리.
0: 결국 자본가들은 나라에 도움을 청하기로 했어.
3: 물건은 자꾸 쌓여가는데 더 팔리지도 않고, 아, 이러다 공장들 다 망하게 생겼습니다.
2: 공장들이 망하면 나라도 큰일 나는 거 아시죠? 대책 좀 세워주세요.
4: 가만, 요즘 인도 땅이 시끌시끌하던데 그 인도를 식민지로 만들어서 우리 영국 제품을 파는 건 어떨까요?
5: 오, 그래요. 식민지가 많으면 원료를 싸게 가져올 수 있고 우리 영토도 넓힐 수 있겠네요.
2: 해봅시다.
0: 이렇게 해서 군사력과 경제력이 강했던 영국은 힘이 약했던 인도 일부부터 식민지로 만들어서 남아도는 영국의 제품을 독점해서 팔았고, 식민지의 원료를 싼 가격으로 공급받아 이익을 보자 식민지를 더 넓혀나갔지. 그러던 중에 청나라와의 무역에서 적자를 보게 된 거야. 하지만
6: 우리가 하란 대로 하란 말이야.
0: 청나라는 인도처럼 식민지로 만들기엔 쉽지 않은 나라였지.
1: 어떻게 할 거요? 대책을 얘기해봐요. 이러다 나라가 망하겠소.
7: 저 청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팔면 어떻겠습니까? 이를테면 아편 같은. 응?
1: 아편? 그거 마약 아니요?
7: 그렇긴 한데 우리야 돈만 벌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0: 그랬어. 영국은 이익에 눈이 멀어 아편을 청나라에 팔고 말았던 거야. 그러자
8: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임칙선은 아편이 들어오는 광저우 항구로 가서 더 이상 청나라에 아편이 들어오질 못하게 하고.
9: 예, 해야.
0: 청나라는 아편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기자 결국 아편 금지령을 내리며 영국의 아편을 몰수해버렸지. 이 일로 영국은 청나라를 상대로 두 번의 아편 전쟁을 일으키는데 두 번 다 영국이 승리했어. 이때 승리한 영국은 청나라를 반식민지 상태로 만들면서 더 많은 이익을 챙겨갔어. 그러면서 영국의 욕심은 멈추지 않고 더 커져만 갔지.
10: 저는 우리 대영제국이 지금보다 더 커지는 것을 원합니다.
7: 아, 저 폐하, 이 아프리카 남쪽에 다이아몬드가 널려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그 땅을 차지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10: 좋습니다, 좋아. 온 세상 구석구석에 우리 대영제국의 힘이 뻗어있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7: 예.
0: 이렇게 영국은 무력으로 인도 전체를 식민지로 만들고 본격적인 식민지 정책을 펼쳐 큰 이득을 챙겼는데.
6: 빨리빨리 안 움직여!
11: 게을러 터져가지고니.
12: 아유, 저희 열심히들 하고 있는데.
6: 그래서 뭐 잘했다는 거야!
0: 그랬어. 영국은 식민지 사람들에게 강제로 일을 시키고 또 식민지의 자원을 빼가는 아주 나쁜 짓을 하며 점점 부강해졌어. 이런 영국처럼 다른 나라들도 식민지를 더 많이 차지하고 싶어 했는데.
12: 우리도 영국처럼 식민지가 있어야 남아도는 물건도 팔고 좀 더 잘 살 수 있는데.
7: 폐하, 인도 쪽은 영국이 다 먹었지만 베트남 쪽은 아직 남아있습니다.
12: 그래? 그럼 영국이 먼저 손뻗기 전에 우리가 먼저 차지하자.
13: 다들 식민지를 만든다 이거지. 거기에 우리가 빠질 수 없지. 우리도 식민지 만들어.
0: 이렇게 산업혁명에 성공하고 군사력이 강한 나라들이 자기 나라만의 이익과 부를 쌓기 위해 약한 나라를 침략해 식민지를 늘려나간 정책을 제국주의라고 하는 거야.
7: 아, 정답.
14: 산업혁명 이후 영국을 시작으로 유럽의 강대국들이 식민지를 건설하기 위해 실시한 정책은
7: 제국주의.
14: 네, 정답입니다.
7: 예!
1: 아니, 근데 막 다른 나라를 식민지로 만드는 거 나쁜 거 아니에요?
14: 맞습니다. 제국주의 나라들은 약한 나라를 침략해

0: 식민지로 삼고 그 나라를 자기들 입맛에 맞게 지배하면서 남아도는 상품을 팔고 자원과 노동력을 착취해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얻어냈습니다.
1: 진짜 나빴다.
2: 진짜 나빴다.
3: 다들 자기네 나라만 잘 살면 된다고 생각해서 그런 거지 뭐.
0: 자, 그럼 이제 보너스 이동 들어가 볼까요?
4: 진짜 또 움직이네.
1: 오, 많이 갔다.
0: 네, 다음 문제를 풀려면 주사위를 던져주세요.
2: 이번엔 제가.
3: 잘해.
2: 일곱 칸.
3: 오, 야. 이런 숫자 진짜 신기하다.
0: 자, 여기서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3: 우리 백인들이 저런 미개한 흑인들 때문에 고생하는 거라니까.
0: 제국주의 나라들이 식민지 통치를 정당화하려고 땡땡 우월주의를 내세웠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5: 뭘까? 너희들 힘세다고 약한 친구들 때리면 돼, 안 돼?
1: 안 되죠.
6: 그렇지. 그건 나쁜 짓이지. 그런데
7: 당시 제국주의 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
6: 왜냐하면
1: 미개한 흑인종, 황인종을 그냥 두고 우리만 잘 살면 되겠습니까?
3: 안 되지요.
1: 안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식민지를 많이 늘려서 미개한 아프리카 흑인종, 아시아 황인종들을 우리 반이라도 따라오게 해야 하는 겁니다.
3: 아, 맞습니다.
1: 그만큼 우리의 책임이 무거운 겁니다.
7: 이렇게 제국주의 나라 사람들은 우월한 백인들이 열등한 유색인종들을 깨우쳐줘야만 한다는 어처구니없는 생각을 했거든. 거기다 자기들이 지배하기 쉽게 식민지 사람들에게 게으르고 무능해서 못 사는 거라고 세뇌까지 시켰지.
3: 뭐야? 이거밖에 못했어? 제 능력이 없으니까 못 사는 거야.
0: 우리처럼 잘 살려면 일을 열심히 하라고, 열심히.
3: 해지기 전까지 다 채워놔.
0: 예,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1: 우리가 게을러서 그래. 열심히 해서 우리도 잘 살자.
7: 세뇌를 당한 식민지 사람들은 시키는 대로만 했지만 인간보다 못한 취급을 받아야만 했는데, 심지어.
8: 어머, 얼마나 안 씻었으면 얼굴이 이렇게 까매?
9: 동물이랑 똑같다니까.
10: 엄마, 쟤네들 불쌍해.
8: 불쌍하게 뭐가 불쌍해?
10: 이거 먹어?
8: 봤지? 먹을 거 주는데도 고맙단 말도 안 하잖아. 저게 다 미개해서 그러는 거라니까.
9: 그래, 불쌍한 게 아니라 쟤들이 우리한테 감사하게 생각해야 하는 거야.
8: 아, 가자. 교육이 안 좋다.
7: 프랑스에서는 아시아와 아프리카 사람들을 동물처럼 가둬놓고 전시하기도 했어. 이런 악행도 모자라 벨기에의 식민지였던 콩고에서는.
3: 뭐야? 할당량을 못채웠네?
1: 콩고가 더 안 나와가지고.
11: 할당량 못 채우면 손목 자른다고 했어, 안 했어? 야, 따라와.
7: 이렇게 벨기에 사람들은 콩고인들을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학대하며 부를 늘렸는데, 이때 죽은 콩고인이 무려 천만 명이 넘었어. 백인들은 이렇게 식민지 사람들을 학살하고 착취하는 것을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식민지에서 자원을 빼가기 위해 놓은 철도와 공장을 자기들이 준 혜택이라고 생각하기까지 했지.
10: 우리가 자기네 나라를 위해서 철도도 놔주고 공장도 지어주는데 고마운 줄을 모른다면서?
12: 미개해서 그래? 미개해서.
3: 우리 백인들이 저런 미개한 흑인들 때문에 고생하는 거라니까.
7: 이렇게 백인이 우월하고 다른 인종들은 열등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백인 우월주의야.
0: 아, 정답! 제국주의 나라들이 식민지 통치를 정당화하려고 내세운 땡땡 우월주의는
13: 백인 우월주의!
0: 네, 정답입니다. 제국주의 나라들은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지배한다는 약육강식의 논리로 식민지를 침략해서 지배하였고, 우월한 백인들이 미개한 식민지 사람들을 문명사회로 이끈다는 백인 우월주의로 다른 인종을 차별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1: 진짜 나빴다.
2: 진짜 나빴다.
0: 자, 그럼 이제 보너스 이동 들어가 볼까요?

0: 이렇게 해서 오늘의 게임이 끝났습니다.
1: 어? 문 열렸다. 어. 얘들아, 안녕.
2: 잘들 있어.
1: 어, 안녕.
2: 건강해.
1: 안녕하세요.
0: 네, 오늘 어땠나요?
2: 재밌었어요.
0: 저도요. 우리 친구들이 세계사를 모두 할 때까지 시간을 달리는 퀴즈 쇼쇼쇼는 계속됩니다. 쭉.
3: 얘들아, 더우니까 내려와서 빙수 먹자.
1: 어머, 빙수.

0: 20세 여성이 뻘배에 실려 갯벌에서 빠져나옵니다. 갯벌에서 해루질을 하다 고립돼 가까스로 구출됐습니다.
1: 안전한 해루질을 위한 준비물은 무엇일까요?
2: 갯벌 안전장비 착용수칙. 해루질을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복장부터 알아볼까요? 구명조끼, 장화, 장갑을 착용해야 합니다. 가슴 장화는 넘어지게 되면 안으로 대량의 물이 들어오고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활동이 편한 옷에 구명조끼를 입어주세요. 갯벌 출입 전에는 썰물대를 확인해 꼭 간조 1시간 전 알람을 맞춰야 합니다. 스마트폰은 방수팩에 넣어 목에 걸고 비상시 도움 요청을 위한 호루라기도 챙겨주세요. 갯벌에 출입할 때는 반드시 2명 이상 함께해야 합니다.

0: 형아, 빨리 와. 아이, 빨리 와.
1: 아이, 왜?
0: 아이, 좀 앉아봐. 형아, 나랑 시간을 달리는 세계사 다시 한판 하자.
1: 뭐? 시간을 달리는 세계사?
0: 그래, 지난번에 재밌었잖아.
1: 진짜 재밌었지.
0: 아, 나 이번에는 나폴레옹 이야기가 궁금한데. 아, 잘 안 돼.
1: 어? 저봐, 고장났나? 나도 나폴레옹 이야기 궁금한데.
0: 오! 된다, 된다! 나를 달라!
2: 시간을 달리는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이야기.
3: 1793년

0: 애들이잖아.
1: 미안. 미안.
0: 앉아, 앉아. 아, 비켜봐, 좀. 어? 아저씨는 그때 프랑스 혁명 때. 내가 프랑스 혁명군으로 입대했거든.
1: 여기가 어디야?
2: 시간을 달리는 세계사 퀴즈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3: 응?
1: 뭐야, 이거.
3: 아저씨들은 우리가 다시 보내드릴 수 있어요.
4: 맞아요. 우리가 이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면 아저씨들은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어요.
0: 그래서 우리가 얘네들 도와줘야 돼.
2: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주사위는 네 번만 던질 수 있고 두 친구만이 정답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친구들, 도전하시겠습니까?
0: 도전해.
5: 도전해. 도전해. 도전해. 도전해.

0: 거잖아.
1: 아니, 나랑 아는 사이잖아.
2: 제발.
3: 아, 한 번만.
4: 도전!
5: 주사위를 던져.
1: 주세요!
6: 그리고 이번에 내가 먼저 할게, 주방.
5: 자, 간다.
1: 야!
7: 우와! 여덟 칸! 여덟 칸!
5: 우와! 아무리 봐도 신기해.
8: 그럼 첫 번째 문제. 프랑스 혁명 전쟁에서 국민 영웅이 되는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9: 불경 앞으로!
8: 보나파르트는 툴롱 전쟁에서 이것을 잘 사용해서 승리를 했고 이름을 널리 알리게 됩니다. 이것은 뭘까요?
1: 기답! 아이씨, 사회자 말 좀 듣자 좀. 문제는 얘네들만 맞출 수 있는 거야.
10: 아, 맞다.
11: 맞아요. 그렇지. 아저씨들은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만 말해주면 돼요.
1: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내 얘기를 잘 들어봐.
6: 네.
1: 툴롱 전쟁이라고 있거든.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프랑스 혁명을 반대하는 나라랑 우리 프랑스랑 전쟁이 났을 때 그때 루이 16세가 처형이 된 거야. 그래서 프랑스 귀족들하고 몇몇 시민들이 그냥 난리가 났던 거야. 특히 파리에서 멀리 떨어진 툴롱에서
12: 백성이 나라의 주인 왕을 죽이다니 이럴 순 없습니다.
13: 그러니까요.
12: 아, 툴롱 바다 앞에 영국이랑 스페인 함대가 왔다니 우리 힘을 합쳐서 루이 16세 동생을 왕의 자리에 앉힙시다.
13: 그럽시다.
1: 아니, 어이없게 이 사람들이 프랑스를 공격하려고 온 영국 스페인한테 프랑스 땅인 툴롱으로 들어오라고 한 거야. 프랑스군은 영국군과 반란군을 진압할 군사들을 보내는데 나폴레옹이 딱 등장하지.
14: 장군, 툴롱을 되찾으려면 대포를 쏴서 항구에 있는 영국 배를 공격해야 합니다.
15: 뭐? 배를 공격해?
16: 으이그.
15: 아무것도 모르면서 네가 대포를 알아?
1: 하지만 나폴레옹이 프랑스의 식민지 출신이라면서 사령관이 나폴레옹의 작전을 그냥 싹 무시해버렸지 뭐야. 프랑스 군대는 점점 밀리고 몇 달 뒤 대포에 대해서 잘 알았던 포병 장교 출신 나폴레옹이 책임자가 되면서 상황은 달라져.
14: 대포는 각도가 중요하다. 잘 맞췄지?
15: 예!
14: 발사 준비!
15: 발사 준비!
14: 쏴라!
1: 영국군 배를 향해 대포를 뽕뽕 쏘니까 영국군들이 혼비백산하면서 그냥 달아난 거야. 이 전투에서 승리하면서 툴롱을 쉽게 되찾았고 나폴레옹은 장군으로 승진을 해.
6: 나폴레옹 보나파르트가 24살에 장군이 됐다.
1: 오, 24살에?
3: 어머, 그럼 굉장하지? 그 어린 나이에 툴롱에서 영국인이랑 반란군을 다 몰아낸 거예요?
1: 아니, 사람들은 나폴레옹의 존재를 알게 됐고 인기가 어마어마해졌지.
13: 정답!
8: 자, 과연 나폴레옹이 툴롱 전투에서 잘 사용해서 승리하게 된 이것은?
13: 대포!
1: 그렇지.
8: 정답 맞습니다. 나폴레옹은 대포를 쏘는 포병 출신이었죠. 툴롱 전투에서 승리한 공을 인정받아 3년 뒤 27살에 이탈리아 원정 사령관이 된 나폴레옹은
9: 불경 앞으로!
8: 아르콜 전투부터 여러 전투에서 승승장구를 하면서 오스트리아의 빈으로 돌격해 한국을 받아내고 오스트리아가 지배하던 영토도 가져오게 되죠.
17: 나폴레옹! 나폴레옹!
1: 이 툴롱에 들어온 영국군이 이겼지. 오스트리아 이겼지. 나폴레옹은 그냥 프랑스에서 그냥 영웅이 돼버린 거야.
13: 우와.
8: 네, 그럼 보너스 이동 들어갑니다.
12: 정말 이겼다. 이번엔 내가 굴려볼게요. 잘 굴려.
13: 우와, 내 칸.
12: 잘했어.
8: 두 번째 문제. 이 그림은 그 유명한 알프스

0: 넘는 나폴레옹인데요. 나폴레옹은 알프스를 넘어 어디로 가는 걸까요?
1: 저 일이 있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전쟁 안 하겠다고 조약을 맺은 오스트리아 황제가 다음 해에
2: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나폴레옹이 이집트로 떠났답니다.
3: 그래? 그렇다면은 이때 프랑스군을 공격하면 빼앗겼던 영토를 되찾을 수 있겠네. 어? 야! 전쟁하자! 전쟁해!
1: 프랑스하고 전쟁을 또 선포한 거야.
4: 또요?
1: 아주 그냥 왕국들하고 뭉쳐가지고 전쟁 선포하고 그러니까 전쟁이 안 끝나지. 그렇게 전쟁을 하는 와중에 이탈리아 제노바에 있던 프랑스 군대가 오스트리아 군사한테 밀려가지고 이 갇히게 된 거거든.
5: 우리 프랑스 군사들을 도와주러 제노바를 가야 하는데.
6: 아! 나를 따르라!
7: 응? 네?
6: 왜? 무슨 문제라도 있나?
7: 카카, 이탈리아 가신다면서요? 저 알프스산입니다.
6: 이탈리아 가는 거 맞는데?
7: 아무리 오리라지만 앞에 눈사인 것 좀 보세요.
6: 내 사전에 불가능이란 없다. 모두 넘을 수 있을 것이다. 나를 따르라!
1: 그리고 20일 뒤.
8: 무슨 소리지? 나폴레옹을 올려면 멀었는데?
9: 장군, 프랑스군이 쳐들어왔습니다.
8: 뭐? 누가 쳐들어와?
9: 나폴레옹이 군사를 끌고 왔습니다.
8: 아니, 20일도 안 됐는데 프랑스에서 여기까지 어떻게 와?
9: 알프스산을 넘었다고 합니다.
8: 뭐? 너 알프스 산맥을 넘어왔어?
1: 기습 공격을 받은 오스트리아는 기절초풍을 했지.

0: 나폴레옹은 제노바에서 마렌고 전투까지 크게 이기면서 동맹을 맺고 프랑스와 싸웠던 오스트리아, 영국, 러시아 같은 나라들한테 항복을 받아냈지.
1: 또 졌어. 또! 이탈리아도 뺏겼어, 이탈리아도. 아, 나폴레옹.
2: 나 알 것 같아. 정답.
0: 네, 정답을 알아볼까요? 나폴레옹이 알프스를 넘어서 간 곳은?
3: 이탈리아 제노바!
4: 제노바?
0: 정답입니다! 이야! 자, 이렇게 해서 10년 동안 주변 왕국들과 치렀던 프랑스 혁명 전쟁도 끝이 나고 파리로 돌아온 나폴레옹은
5: 드디어 전쟁이 끝났다!
6: 우와! 이제 우리 프랑스가 최고다!
0: 국민들의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습니다.
7: 나를 따라!
0: 그리고 2년 뒤인 1804년 나폴레옹은 황제에 오르게 되는데요.
8: 난 대관식에서 왕관을 내가 쓸 거야.
0: 영국을 뺀 왕정 국가들은 대대로 대관식에서 교황이 왕관을 씌워줬었는데요.
8: 왕은 신이 정해준다. 이럴라고 교황이 왕관을 씌워주는 거잖아. 난 국민이 뽑은 나폴레옹 1세 황제. 내 왕관은 내가 쓴다.
0: 왕족 출신이 아닌 나폴레옹은 황제가 되었고 스스로 왕관을 쓰고 왕비에게도 직접 왕관을 씌워주며 유럽을 다시 한번 깜짝 놀라게 합니다.
2: 우와. 저래서 이 다른 나라 왕들이 그냥 나폴레옹 물리치겠다고 뭉쳐가지고 싸우자 그러고 그래서 난리가 난 거야.
0: 자, 그럼 보너스 이동 들어갑니다.
9: 진짜 엄지 엄지척.

0: 아유, 얘 또 왜 이러니? 일로 와. 아유.
1: 오늘도 재밌었나요? 아, 잠깐. 여기서 토막 상식. 나폴레옹이 알프스를 넘을 때 멋진 말을 타고 가는 줄 알았겠지만 원래는 노새를 타고 넘었다고 합니다.
2: 노새? 대박!
1: 우리 친구들이 세계사를 모두 알 때까지 시간을 달리는 퀴즈 쇼쇼쇼는 계속된다. 쭉!
3: 야, 진짜 재밌었지?
4: 맞아, 맞아. 이 시간을 달리는 세계사 게임은 형아랑 나랑 같이 있을 때만 되나 봐.
3: 그런가 봐.
5: 얘들아, 내려와. 밥 먹자.
6: 아, 더 하고 싶은데.
4: 아쉽다.
6: 그럼 우리 밥 먹고 또 하자.
4: 그래.
7: 내가 먼저 갈 거야.
4: 내가 먼저 갈 거야. 내가 먼저 가야지.

0: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1: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0: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를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2: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0: 오늘의 우주 탐사 이야기. 만약 우주에서 임무를 수행 중인 우주 비행사에게 의료적 응급 상황이 발생한다면?
1: 부상의 위험은 당연히 있는 거고, 그럴 땐 로봇 시스템을 활용하면 됩니다.
0: 화성까지 장거리 여정은 어떻게 버텨야 할까요?
2: 지루해질 테고, 고립된 느낌이 들 테고, 그리고 외롭고 답답해질 겁니다.
0: 인간이 지구를 떠나 먼 우주로 나가야 할 때 맞닥뜨리는 문제점과 그 해결책에 대해 알아봅니다. 우주에서 긴 시간을 머무르다 보면 응급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은 충분하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필요한 의료기기를 전부 우주선에 싣고 갈 수는 없는 노릇. 그런데 캐나다 토론토에서 한 전문의가 유용한 의료 장비를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모든 걸 가져갈 필요가 없이 우주에서 프린트하기만 하면 된다는데요. 우리는 최초로 국제우주정거장에 의료용품을 납품하게 된 회사를 찾아갔습니다. 3D 프린터로 말이죠. 안녕하세요. 전 에밀리예요. 반가워요.
3: 안녕하세요.
0: 줄리린 웡 박사는 3D4MD의 창업자이자 CEO입니다. 3D 프린터로 의료 장비를 제작하는 회사를 창업, 경영 중이죠. 웡 박사는 기기 및 용품 분야에 디지털 기술을 도입한 선구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의료진을 만나기 쉽지 않은 오지의 주민이나 어두운 우주 공간을 긴 시간 비행해야 하는 우주 비행사들에게 3D 프린터는 미래형 왕진 진료 가방이라는 별명으로 불리죠. 우주 탐사에서 3D 프린터로 제작된 의료 장비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3: 사실 장거리 우주 비행에 모든 걸 다 가져갈 순 없죠. 다가올 미래에는 3D 프린터와 프로그램만 있으면 돼요. 그걸로 필요할 때마다 의료용품이나 부품, 도구, 심지어 현장에서 주거지까지 제작할 수 있을 테니까요.
0: 1970년 아폴로 13호가 임무를 수행하던 중 비극적인 사고의 위기를 겪었죠. 달을 향해 가던 도중 산소 탱크가 폭발한 건데요. 우주선을 수리할 수 있느냐에 새 우주 비행사의 목숨이 달린 상황.
3: 아폴로 13호의 우주 비행사들은 호흡을 통해 스스로 내뿜는 이산화탄소에 질식할 위험에 처했어요. 그래서 관제센터에서 우주비행사들을 구하기 위해 임시변통으로 간단한 수리법을 찾아내야 했죠. 지구까지 다시 돌아오는 동안 버틸 수 있도록요. 만약 아폴로 13호에 3D 프린터가 있었다면 압박이 훨씬 덜했을 거예요. 우주비행사들은 물론이고 지상의 관제센터 스태프도 마찬가지고요. 미래에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면 지상의 전문가들이 3D 프린터를 활용한 해결책을 찾아내서 우주선으로 파일을 전송해주면 현장에서 바로 3D 프린터로 문제를 해결하게 될 겁니다.
0: 인간이 우주 정거장을 띄워 우주에서 생활해온 건 2000년부터. 경험이 쌓이면서 우주에서 더 잦은 부상이 있다는 걸 알게 됐는데요.
3: 우주비행사들 사이에서 자주 나타나는 부상이 바로 손을 다치는 거죠.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무중력 상태의 우주정거장에서 생활하고 또 일을 하다 보면 손과 팔이 발과 다리를 대신하게 되기 때문이죠.
0: 우리는 3D 프린터와 함께 다양한 제품을 구경할 수 있었는데요. 여기엔 청진기와 의수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뭔가 만들어주실 수 있나요?
3: 네, 괜찮으시다면 여기서 우리 3D 프린터로 맞춤형 손가락 보호대를 하나 만들어드릴게요.
0: 좋아요.
3: 우주 비행사용이니까 나중에 우주에 갈 기회가 생기면 쓰셔도 돼요.
0: 네, 그러죠.
3: 먼저 에밀리의 손가락을 좀 빌릴게요. 몇 가지 측정을 해야 해서요.
0: 네,
3: 수치를
0: 좋아요.
3: 소프트웨어에 입력하면 3D 프린터로 제작이 가능한 맞춤형 모델을 구성해줄 거고 그걸 프린터로 보내면 프린터에서 알아서 제작을 할 거예요.
0: 네, 해봐요.
3: 네, 좋아요.
0: 혹시 모르죠? 우주에 나갔다가 손가락 중 하나를 다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거니까요. 보호대가 완성되기까지 걸린 시간은 20분. 생각보다 길지 않았습니다. 보호대의 재료는 생분해성 플라스틱으로 스프로에서 분사됩니다. 우리가 우주선에 있고 3D 프린터를 보유하고 있다면 이런 식으로 물건을 만들면 되죠. 됐어요.
3: 나왔네요.
0: 멋져요. 뜨겁나요?
3: 금방 식어요.
0: 식으면서 원래 색깔로 바뀌는 게 보이는데요. 저기 저 청록색이요. 아, 손가락에 딱 맞아요. 이걸 끈으로 고정하는 건가요?
3: 벨크로를 붙이면 바로 고정돼요.
0: 네, 저만의 손가락 보호대예요. 곧이어 화성으로 가는 여정의 가장 큰 걸림돌을 알아봅니다.
2: 가장 위험한 건 우주 방사선일 겁니다. 매일매일 엑스레이를 촬영하는 것과 마찬가지니까요.
0: 자, 이야기를 계속해보겠습니다. 미 항공우주국의 다음 목표는 화성으로 유인 우주선을 보내는 거죠. 그런데 인간이 화성까지 안전하게 왕복하는 게 가능할까요? 이번엔 우리가 극복해야 할 장애물에 대해 잘 아는 전문의를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은 켄 캠너. 그는 지구에서 가장 혹독한 곳을 탐사하며 극한의 환경에서의 인간의 몸과 정신 상태에 대해 연구한 바 있죠.
2: 저는 정형외과의이고 수부외과가 제 전문 분야죠. 한동안 본업을 제쳐놓고 탐사팀을 따라다니며 탐사대원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팀 닥터로 일했습니다. 극한의 환경에서 인체가 어떻게 반응하고 살아남을 수 있는지를 연구했죠.
0: 전문의이자 탐험가인 그는 탐험가 클럽의 회원이기도 합니다. 탐험가 클럽은 과학 탐사를 지원하는 국제단체죠. 1904년 창단된 이 단체의 회원 중에는 지구의 끝자락까지 탐사한 탐험가는 물론이고 용감한 우주비행사도 있습니다. That's one small step for man, one giant leap for mankind. 켄은 에베레스트를 6차례 등반했었죠. 그중 두 번은 미 항공우주국의 훈련 등반에 팀 닥터로 동행, 극한의 고도에서의 인체의 상태를 연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계에 도전하는 이들을 많이 만났죠. 이제 다음으로 도전해야 할 미지의 영역은 우주공간. 화성으로 향하는 우주선에 몸을 싣는 이들은 인간의 한계에 맞서야 하는데요.
2: 장거리 우주비행에서 가장 위험한 요소는 아마도 우주 방사선일 겁니다. 매일 엑스레이를 촬영하는 것과 마찬가지니까요. 장기간 우주공간을 비행하는 우주비행사가 우주 방사선을 어느 정도까지 견딜 수 있는지는 아직 모릅니다. 우주 방사선을 완전히 차단하는 캡슐은 너무 무거워서 실용성이 없어요. 대신 좀 더 차단이 잘 되는 공간을 우주선 안에 따로 만들 순 있죠. 거기서 주로 시간을 보내면 아마 어느 정도는 괜찮을 겁니다.
0: 현재 기술로 지구에서 화성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최대 9개월. 소수의 제한된 인원과 비좁은 캡슐에서 몇 달간 지내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2: 곧 지루해질 거예요. 고립된 느낌이고 외롭고 그리고 우라가 치밀 겁니다. 저와 친분이 있는 동료 의사 중 하나가 남극 탐사팀의 의사로 동행해서 약 6개월간을 남극에서 완전히 고립된 채로 지낸 적이 있어요. 그 친구 얘기가 한 대원이 자꾸 찾아오더래요. 그리고는 한다는 말이 다른 동료 대원을 죽이고 싶다는 거예요. 포크를 쥐는 방식이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요. 그런 상황을 견뎌야 하는 겁니다. 화성으로 갈 땐 문제가 남극보다 훨씬 심각해지겠죠.
0: 다행히 우주비행사가 우주방사선과 지루함을 이겨내고 마침내 화성에 도착한다고 해도 그때부턴 지구의 3분의 1에 불과한 화성의 중력에 적응해야 합니다. 약한 중력 속에서 몇 달을 지내다 보면 자연스럽게 근육과 뼈가 약해지게 돼 있죠.
2: 보통은 우주 캡슐에서 나오는 우주 비행사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 걷지를 못하기 때문이죠. 휠체어로 옮겨야 해요.
0: 처음으로 미지의 영역에 도전하는 탐험가는 미지의 세계의 도사린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화성 탐사는 가장 위대하고도 위험한 도전에 속하죠.
2: 일단 생존하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본능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어야 해요. 그 모든 불리한 조건을 전부 극복할 수 있는 강한 의지를 지녀야 합니다. 그러면 가능해요. 저는 그런 경우를 여러 번 봤습니다. 도저히 살아날 것 같지 않아서 포기했던 환자가 기적적으로 회복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희망은 있습니다.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요.
0: 곧이어 기나긴 우주비행의 지루함을 버티는 방법 중 하나가 우주비행사를 동면에 들게 하는 것.
1: 일주일 이상 신진대사를 조절할 수 있는 날이 생각보다 그리 멀지 않다는 거죠.
0: 스페이스웍스의 대표인 존 브래포드는 미 항공우주국과 협업, 우주비행사가 어떻게 하면 장기 우주탐사를 견디고 살아남을 수 있을지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 해결책 중엔 우주비행사의 체온을 낮추는 방법으로 신진대사를 늦춰서 일종의 무기력 상태에 빠지게 하는 것도 있다는데요.
2: 무기력 상태보다는 동면이라고 해야 이해가 쉽겠죠? 곰이 그 좋은 예인데요. 곰이 겨울잠, 즉 동면 상태에 들어가면 체온이 5도 정도 내려가거든요.
0: 만약 우주비행사가 예를 들어 화성까지 가는 긴 여정 내내 동면을 할 수 있다면 훨씬 더 이점이 많을 건 확실합니다. 먹는 것만 해도 70%를 아낄 수가 있어서 식량을 싣는 공간을 줄일 수 있죠.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비좁은 우주선에서 몇 달을 보내야 하는 스트레스에 고통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존 리텐버거는 피츠버그 대학교 메디컬 센터 소속의 전문의로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늦추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죠.
1: 덱스메데 토메딘이라는 약을 주사하면 졸음이 옵니다. 그리고 체온을 내리는 동안 오한이 나지 않게 해주는 효과도 있죠.
0: 닉은 신진대사를 늦추는 실험의 자원에 현재 체온을 낮추는 과정에 들어가 있는데요. 사실 이런 식의 체온 조절 방식은 본디 심각한 뇌손상이나 심장마비 환자의 장기가 손상되는 걸 막기 위한 목적으로 주로 사용되던 방법이죠. 그런데 리텐버거가 또 다른 활용법을 알아냈습니다.
1: 이 방법을 우주 비행에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화성까지 가는데 반년 넘게 걸리니까 잠든 상태로 가는 편이 훨씬 낫거든요.
0: 만약 체온을 낮추는 데 성공한다면 편리한 점이 많죠. 일단 모든 인원이 함께 움직일 필요가 없습니다. 절반은 2주 동안 동면 상태로 지내게 하고 나머지 절반이 활동을 하면 되죠. 그리고 다시 교대하고요. 실험팀이 아이스팩으로 닉의 체온을 더 낮추려 애를 씁니다.
1: 시작됐어요. 심박수가 80 정도였는데요. 지금은 약 65고 계속 떨어질 겁니다.
0: 마침내 체온이 33도까지 떨어지자 닉이 졸음에 겨운 듯 누워서 눈을 감아버립니다.
1: 심박수가 50까지 내려갔어요. 아마 혈압도 내려가기 시작할 겁니다.
0: 연구원이 주기적으로 닉을 깨워 상태를 점검합니다.
4: On a scale of 1 to 5, how cold are you?
5: 4.
4: 4. And how comfortable are you on a scale of 1 to 4?
5: 3.
0: 이번 실험을 기반으로 화성으로 가는 우주비행사들이 동면 상태에서 비행하게 될까요?
1: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신진대사를 몇 시간 또는 며칠, 심지어 일주일 이상 조절하는 기술이 머지않아 완성될 거라 예상하고 있어요.
0: 2시간 뒤 체온 실험이 끝났습니다. 닉의 체온은 다시 올라가는 중.
1: 마치 피자 상자를 들고 있는 것처럼 두 손을 이렇게 들어 올릴 수 있겠어요? 좋아요. 자, 이제 그대로 몇 초만. 좋아요. 수고했어요. 카메라 보고 웃어줄래요? 고마워요.
0: 닉 같은 자원자 덕분에 체온을 낮추는 실험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죠.
1: 헌신적인 분들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한번 해보고 싶고 꼭 성공시키고 싶고 인체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궁금한 분들이요.
0: 이들의 목표는 체온을 낮추는 기술을 활용해 다수의 우주비행사 같은 우주선을 안전하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화성으로 보내는 것.
2: 사람은 계속 먹어야 하고 호흡을 해야 하고 물도 많이 써야 하죠. 거기에 드는 공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면 화성이 한층 더 가까워지지 않을까요?
0: 곧이어 우주에서 수술을 집도할 수 있는 미니 로봇, 혹시 들어보셨나요? 현재 제작 중이라는데요.
2: 이런 로봇이 있으면 굳이 외과의가 아니라 다른 과여도 수술을 집도할 수 있습니다.
0: 이거 되는 거예요? 우주비행사가 우주정거장에 머물며 임무를 수행하는 기간은 보통 6개월. 그런데 만약 심각한 부상을 당한다면? 그럴 땐 다시 지구로 돌려보내 치료하면 되겠죠. 자, 이제 여기 화성을 향해 먼 길을 떠난 우주비행사가 있다고 합시다. 혹시 부상을 입는다면? 머나먼 우주로 유인 우주선을 내보낼 생각이라면 모든 가능성, 특히 위험에 대비해 만반의 준비를 갖추는 게 기본이겠죠. 이곳 네브래스카에 자리한 버추얼 인시전에선 우주에서 수술을 집도할 수 있는 로봇을 목표로 개발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가보시죠. 이곳에선 일반 외과 수술이 가능한 소형 로봇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성공하면 어디에나 쓰일 수 있죠. 심지어 우주에서도요.
1: 그냥 손으로 잡는 거라 생각하세요. 옆에 있는 걸 잡고 싶으면 손을 옆으로 뻗어야 하잖아요. 그렇게 옆으로 돌리면 돼요. 손을 원하는 위치에 놓고 잡아요.
0: 드미트리 올레니코프는 버추얼 인시전의 공동 창업자이자 외과의입니다. 요즘 병원의 수술실에선 로봇을 활용한 수술이 점점 일반화되어가는 추세라는데요.
1: 전 로봇 수술을 자주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환자들한테 이번 수술은 로봇으로 하자고 하면 항상 이렇게 물어요. 수술을 누가 하는데요? 선생님이요? 로봇이요? 그리고는 저보고 해달라고 하죠. 그럴 때마다 일일이 설명을 해줍니다. 수술을 로봇이 하는 것 같아도 실제로 로봇을 조정하고 움직임을 제어하는 건 저라고요. 로봇을 쓰면 손떨림도 적고 더 정확하고 수술 부위를 3D로 볼 수가 있어서 더 좋아요. 로봇이 제 능력을 향상시켜주는 셈이죠.

0: 가벼워서 멀리 우주 탐사를 나갔을 때 쓸모가 많을 것 같아요.
1: 우리끼리 얘기하는 게 1톤짜리 로봇을 만드는 것보다 1kg짜리가 낫다고 해요. 활용도가 훨씬 높거든요.
0: 맙소사, 이런, 전 안 되겠어요. 우리가 로봇이 없는 상태에선 어떻게 수술을 하는지 궁금하다고 하자 긴 수술 도구로 작은 원통을 집어보기를 권했죠. 지금 이 도구를 써보니까 길이가 너무 길어서 여기 제가 쥐고 있는 손잡이를 살짝 움직여도 저 끝에선 동작이 더 커져요. 정말 어렵네요.
2: 네, 실제로 수술실에서는 작게 절개된 부위 속에 집어넣고 움직여야 해서 마찰도 일어나요. 옆으로 움직이건 위아래로 움직이건 조금 더 힘을 줘야 하고 그러다 보면 정확한 동작이 어렵죠. 그런데 로봇의 경우는 그런 제한이 없습니다. 내부에 장착된 모터로 움직이니까요.
0: 미니 수술 로봇을 우주로 내보내기 전 무중력 상태에서 시험을 거쳐야 하는 건 필수죠.
2: 우린 이미 공군과 함께 무중력 비행을 했습니다. 우주에 나가서도 로봇 수술에 필요한 기본적인 기술을 얼마든지 쉽게 익힐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를 깜빡했지 뭡니까? 로봇 장비를 조종하는 학생들의 몸을 고정하는 걸 잊어버린 거죠. 우리 로봇은 제자리에 잘 있는데 학생들이 둥둥 떠다니기 시작하더라고요.
0: 약간의 연습을 거치며 자신감을 얻은 우리는 올레니코프 박사의 도움을 받아 미니 수술 로봇 조종에 도전했는데요.
2: 네, 아주 좋아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0: 로봇이 제가 조종하는 대로 움직이다니 정말로 신기한 거 있죠, 맙소사. 다음 단계는 묶어놓은 고무줄에 검게 표시된 부분을 정확하게 절단하는 것. 어떡해. 절개용 도구는 로봇의 오른팔에 장착했죠. 자, 잡았고요.
2: 좋아요.
0: 하나. 자, 그리고 둘.
2: 성공이에요.
0: 우와, 해냈다.
2: 잘했어요.
0: 이 단계를 성공적으로 마치자 곧바로 색다른 도전이 이어졌는데요.
2: 나하고 실력을 겨뤄봅시다.
0: 곧이어 올레니코프 박사와의 한판 대결.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어쩜 좋아. 지금 너무너무 떨려요. 과연 결과는?
2: 셋, 둘, 하나. 시작.
0: 이곳은 버추얼 인시전. 우리는 올레니코프 박사와 간단한 게임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미니 수술 로봇을 사용해 두 개의 작은 원통을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더 짧은 시간 안에 옮기는 쪽이 이기는 게임이었는데요. 우와, 오른쪽 도구에서 왼쪽 도구로 아주 자연스럽게 넘어가시네요. 역시 전문가의 솜씨는 다른 것 같아요. 자, 끝. 아, 20초 걸렸네요. 20초라니. 이번엔 제 차례입니다. 잘해야 할 텐데요.
2: 셋, 둘, 하나. 시작.
0: 아, 생각보다 훨씬 멀어요. 자, 조심조심. 아, 그렇지. 와, 하나 성공. 아, 어쩜 좋아. 지금 너무너무 떨리는 거 있죠? 좋아. 가자, 가자, 가자.
2: 그만. 기록은 35초 22.
0: 솔직히 나쁘지 않은데요?
2: 잘했어요.
0: 전 만족해요.
2: 잘했다니까요.
0: 머나먼 화성으로 우주비행사를 보내기 위해선 여정을 안전하게 마치게 해줄 기술부터 확보해야 합니다. 치명적인 우주방사선을 막는 일이나 심각한 부상을 치료하는 건 앞으로 해결해야 할 무수한 난제 중 하나일 뿐이죠. 화성에 인류의 발자국을 남기는 일은 또 다른 도약이 될 겁니다.
2: 자, 수고했어요.
0: 감사합니다. 와!
2: 좀 더 연습하면 수술도 하겠어요?
0: 좋아요.
3: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4: I'm fine. Thank you. Long enough. 네.
3: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5: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1000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군산 원도심의 골목 끝. 100년 된 적상 가옥을 개조한 책방이 있습니다. 적의 재산을 뜻하는 말, 적산. 이 땅을 수탈한 이들이 남기고 간 상은이지요. 1930년대 나라 잃은 슬픔 속에서도 치열하게 고뇌하던 지식인의 서재로 재해석했습니다. 오래된 건물에서 책을 펼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살아 숨쉬는 역사와 마주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독서는 시대를 건너온 이들과 나누는 가장 뜨거운 대화입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0: 싱그러운 자연이 가득한 곳 금산에서 인생 행복을 찾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1: 차원이 틀려요. 명품의 공기.
2: 금산 같은 경우에는 대전하고 되게 가깝고 산간 지역에 가깝고 청해의 공간이잖아요.
0: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고 또 기회를 만나고 미래를 꿈꾸게 된 그들.
3: 농사 아니고도 시골에 와서 농촌에 와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업이 다양하게 많이 있거든요.
0: 내 남은 인생을 바치리라 남다른 각오로 금산행을 택한 사람들. 그들의 인생 2막 무대가 된 특별한 고장 여기는 금산입니다.
4: 여기 한번 느껴보세요. 환경이 얼마나 좋은데.
2: 작물도 되게 잘 자라고 체험농장도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전략적으로 금산을 오게 된 거예요.
0: 충남의 최고봉인 서대산과 북사봉에 있는 고장 군북면. 듬직하게 버텐 산봉우리와 그 밑을 감아도는 아름다운 물줄기. 그 덕에 군북면 일대는 금산에서 풍경이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손꼽힙니다. 요즘 이 일대에 좀 특이한 작물 재배 단지가 들어섰는데요.
3: 이게 제일 잘 익은 거예요. 어머, 색깔이. 그럼 이렇게 보라색에서 이게 붉은색으로 변화하는 거예요.
5: 그쵸.
3: 이게 잘 익은 거예요. 네.
5: 이게 이제 좀 있으면 저희가 7월달쯤에 수확할 거.
6: 아, 따먹고 싶네.
3: 아, 나도 그 생각했어. 어우, 이거 먹으면 맛있겠다. 기농을 계획하신 분들은 여기서 진짜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것이 돈이 되는지,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될지 작목을 정해서요. 앞으로 진로를 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체험하러 다니는 것이 오늘 하고 있는 이 지역 탐색 교육입니다.
0: 키우기 까다로운 애플 망고에 대해 배우는 현장. 모인 이들은 금산에 정착하기 위해 귀농 교육을 받는 교육생들입니다. 직접 현장을 둘러보고 재배 방법도 꼼꼼히 익히는데요.
3: 이제는 보면 알겠네요. 어느 게 익었는지, 이제 덜 익었는지.
7: 이거 팁 배웠어요.
8: 이게 뭔데요?
7: 이게 식물 집게인데요. 그러니까 오이나 넝쿨 같은 거 막 이렇게 쳐지니까 지지대에다가 얘를 꽂혔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것만 사용할 줄 알았지, 이거 사용할 줄은 몰랐어요. 이거를 오늘 배웠어요. 여기 와가지고.
5: 이 3천만 원 한번 투자하면 이 동은 20년 동안 비닐 교체하거나 이런 거 이외에는 따로 돈 들어갈 게 없어요.
3: 딸기 농사가 저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농촌에 온 사람들이 빨리 수익을 얻는 것은 딸기가 빠르다고 생각했는데.

0: 단기적인 면으로 보면 망고 농사가 훨씬 쉬울 수 있겠네요.
1: 근데 많고 많은 게 왜 금산으로 오셨어요?
2: 다른 걸 떠나서 금수강산 금산입니다. 이게 기온차도 심하고 그래서 기온차이 심한 농작물도 있을 수도 있고.
3: 금산이 일단은 대전에 가깝고 병원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또 귀농하는데 걸림돌이 많이 되거든요. 금산은 자체적인 병원도 있지만 가까운데 광역시가 있기 때문에 뭐 이제 응급 상황이나 이럴 때는 빨리 대처할 수도 있고.
4: 귀농 교육생들이 머무는 마을입니다. 월세는 20만 원 남짓이고 330제곱미터 규모의 텃밭도 함께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20세대 모두 입주를 마친 상태라네요.
5: 이제 전국적으로는 이제 귀농 자체가 줄어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햇빛마을 같은 경우는 계속 줄어난 편이거든요. 60% 정도 정착률을 보고 있어요. 저희 둘 중에서는 좀 행복을 좀 느끼고 있어요.
6: 행복마을에서.
4: 금산의 귀농 교육에 만족도가 높은 것은 무엇보다 특별한 수업 덕분입니다.
7: 어디서 오셨어요?
4: 여기선 농사 외에도 금산 지역에 정착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알려주는데요.
0: 농사 아니고도 시골에 와서 농촌에 와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업이 다양하게 많이 있거든요. 네. 이런 쪽으로 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8: 색깔이 있는 게 이제 외지, 바깥 표지고요. 하얀색 종이가 내지, 안쪽에 있는 종입니다.
4: 오늘 방문한 곳은 금산에서 최근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특별한 서점. 이곳에서 다양한 체험 콘텐츠도 배웠는데요. 이런 수업과 농사 수업을 적절히 병행하는 것입니다.
9: 매일매일 일기를 한번 써볼까요? 교육일지도 쓰고 즐거웠던 일도 쓰고 속상했던 일도 좀 쓰고 뒤에다
10: 블루베리 성장했지를 여기다 한번 써보려고요.
11: 1년 후에 어떻게 될까요?
10: 1년 후에는 대농이 되지 않을까요? 저희는 항상
4: 새우잠을 자도 고래 꿈을 꾸란 말이 있죠. 대농이 되는 그날은 분명 올 것입니다. 그렇고 말고요. 예. 남일면에 있는 비닐하우스 단지. 여기는 약 5,000제곱미터 규모의 현대식 스마트팜 단지인데요. 이곳에서 1년 중 가장 바쁜 계절을 보내는 농부들을 만났습니다. 농업은 이제 기술이다. 농업 경영을 외치는 금산의 젊은 귀농 농부들. 오늘은 정임찬 씨가 운영하는 농장에 품앗이를 하러 모였습니다.
12: 깨끗이 따주세요.
13: 네.
12: 왜냐하면 상추값이 비싸. 지금 한 박스에 25,000원.
13: 와.
12: 요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오늘 따지 않으면은 사실 이게 사이즈가 오버되기 때문에 이거는 빨리 따줘야 돼. 우선순위로.
4: 힘찬 씨 농장에서 주력으로 키우는 작물은 바로 상추. 그 중에서도 고급 품종에 속하는 유럽식 로메인 청상추인데요. 장마가 오면 품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수확을 서둘러야 합니다. 갓 수확한 싱싱한 청상추. 노지 상추보다 두께가 도톰해서 씹는 맛도 일품이라죠.
14: 맛있는 거. 이러다가 이렇게 하나씩 먹으면 어떤 기분이에요?
15: 건강한 느낌? 원래 술에는 잘 안 먹는데 일하면서 목마르니까 하나씩 먹으면 너무 좋아요.
12: 이렇게 엠보싱이 있어야 오돌오돌 엠보싱이 있어야 이게 알맞은 온도에서 자랐다는 증거거든요. 근데 한 여름에는 사실 이렇게 만들기가 어려워요. 네.
14: 아, 근데 이게 기술이네.
12: 네.
4: 올해로 8년차 농부인 힘찬 씨는 금산군 농업기술센터가 운영하는 충남형 스마트팜 사관학교 출신. 그가 선택한 농법은 좀 특별합니다.
12: 흙이 있으면은 병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안에 병과 충이 기생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약을 더 쳐야 되는 상황이 오거든요. 근데 이 방법은 원래 우주 정거장에서 우주인들이 그 채소를 섭취하기 위해서 재배 방법을 개발한 거예요. 벌레가 훨씬 더 적고 그래서 약을 많이 안 치고 키울 수 있고.
4: 일종의 수경 재배법인 에어로포닉스 스마트팜 농법. 물 사용량은 크게 절감하면서도 작물의 품질과 생산성은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기술이랍니다.

0: 저는 이제 고향은 익산인데 충남이 이 스마트팜 관련해서 보조라든지 지원이 굉장히 많았어요. 특히 금산 같은 경우에는 대전하고 되게 가깝고 산간 지역에 가깝고 청해의 공간이잖아요. 작물도 되게 잘 자라고 체험 농장도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전략적으로 금산으로 오게 된 거예요.
1: 열심히 일한 자 먹어라. 드디어 새참 시간. 오늘 메뉴는 상추와 찰떡궁합인 통삼겹구이입니다.
2: 오늘 좀 유독 잘 됐는데? 햄이다 햄. 그렇게 먹어도 또 먹고 싶다.
1: 한때 홍콩에서 요리사로 일했던 힘찬 씨.
3: 그 월남쌈처럼 라이스페이퍼에 상추를 말아가지고 참치를 넣어서 놀로 만들어 먹으니까 되게 건강식이더라고요. 오.
1: 물심양면 도와준 친구들을 위해 모처럼 솜씨를 발휘해보는데요. 청상추의 싱그러움을 가득 품은 채소 마리부터 젊은 농부들 입맛 저격한 메뉴가 한상 가득, 맛의 영양까지 듬뿍 담긴 푸릇푸릇 건강 밥상 완성입니다.
4: 두 개씩 싸야지. 고생하셨습니다.
1: 한 입 크게 싸서 먹으면 아무렴요. 맛이 없을 수가 없겠죠.
5: 상추가 들어간 게 더 맛있는데.
4: 기깔납니다. 둘이 먹다가 둘 다 죽어도 몰라요. 이건.
1: 특히 힘찬 씨가 야심차게 만든 채소말이 과연 그 맛이 어떨지 궁금한데요. 어때요? 말 좀 해보시죠.
4: 겁을 납니다. 겁을 나요.
2: 뭐 비빔밥에 넣으셔도 되고 쌈 싸먹어도 되고 빵집 동네 빵집에서 샌드위치 사셔가지고 상추 많이 넣으셔가지고 같이 드시면은 되게 편한 것 같습니다. 섭취하기가. 저는 똑같은 일 반복하는 걸 좀 싫어하거든요. 생물이다 보니까 예측도 안 되고 언제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 긴장감도 좋고 그걸 해결하는 것도 재밌고 좀 만족스럽습니다.
1: 서로 의지하며 금산에서 꿈을 키워가는 청년 농부들. 그들의 꽉 찬 하루가 저물어 갑니다. 또 한 명의 귀농 농부를 만나러 온 곳. 금산이 너무 좋아 매일 콧노래가 절로 난다는 낭만적인 그녀를 만났습니다.
6: 금산은 여기가 공기도 좋고 지금 이 날씨도 그렇고 아침 저녁은 또 선선하고 그냥 사람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명품의 공기. 아우 너무 맛있어요 공기가.
1: 옥선 씨는 이곳 추부면의 대표 작물인 깻잎 농사를 짓고 있는데요. 추부 깻잎은 지난 2010년 인삼을 제치고 금산의 생산액 1위 작물이 된 대표 농산물입니다.
6: 추부 깻잎이 그래서 알아줘요. 여기가 산 지대가 또 제일 높다 보니까 기온 차이가 다른 데하고 한 4도 차이 나거든요. 아침, 저녁. 이게 향도 그렇고 두께도 그렇고 그런 것 같아요. 깻잎이.
1: 추부 깻잎은 전국 깻잎 생산량의 약 30%를 차지할 정도. 추부 깻잎 특구도 있을 정도로 금산은 깻잎의 진심인 고장입니다. 옥순 씨가 이곳으로 귀농하게 된 건 6년 전인데요.
6: 우리 아버님이 저를 꼬셨어요. 여기 시골에 와서 나중에 뭐라도 해서 뭐 하면 노후에 괜찮을 거라고. 그래서 자꾸 저를 이렇게
5: 꼬셨어요.
6: 네, 돌아가시기 전에.
1: 대전에서 카센터를 운영하는 남편과 살며 화장품 회사에 다녔던 옥순 씨. 정작 남편은 그녀의 귀농을 반대했지만 옥순 씨는 시아버지가 유산으로 물려준 깻잎 밭에서 새 꿈을 찾았답니다.
6: 그래서 계속 하다가 이렇게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깻잎에 미쳐있어요 지금. 자나 깨나. 깻잎이 이렇게 따면서 계속 연구를 하는 거예요. 어떤 걸 좀 많이 하면 맛있을까. 그리고 또

0: 많이 먹을 수 있을까? 이렇게 한 장 한 장 먹느니 많이 먹을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해요, 일을.
1: 사실 그녀의 깻잎밭은 농부치고는 텃밭 수준. 옥순 씨의 본업은 따로 있는데요. 옥순 씨는 다양한 깻잎 요리를 개발하고 있다는데요. 심지어 깻잎으로 떡을 만들었다고요.
2: 현미, 깻잎, 인절미. 요 이제 깻잎을 삶아가지고 같이 넣어서 이제 만드는 거예요. 방앗간에서 해달라 그러면 미쳤다고 그래요. 누가 깻잎떡을 하냐고. 어려우니까. 수분감이 높고 이게 떡하기가 조금. 저도 한 1년 동안 시간이 걸렸어요.
1: 금산을 찾아오게 만들 특별한 먹거리를 만들고 싶어 시작한 도전. 숱한 실패를 거듭한 끝에 방법을 찾아냈고 드디어 깻잎떡을 완성했습니다. 입소문을 타고 요즘은 매주 600kg씩 떡을 뽑을 정도로 인기가 좋다는데요.
2: 예, 이렇게 인절미를 이렇게 잘라서 먹으면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다 현미를 또 제가 넣었거든요. 건강식을 많이 드시니까.
1: 낯선 깻잎 인절미, 과연 그 맛은?
3: 깻잎 향이 너무 좋은데요?
2: 깻잎 향이 살아있어요. 씹으면 씹을수록. 그리고 삼켰을 때 그 이질감이 없어요.
1: 여기서 사용하는 재료는 다 금산군에서 재배한 것들. 콩과 검은깨 깻잎은 옥순 씨가 직접 농사지었답니다. 옥순 씨가 개발한 특별한 요리 또 한 가지.
2: 두께가 들어가서 끓이면 끓일수록 또 갈비에 간도 되고 뻑뻑해져요.
1: 들깨에 버섯, 깻잎을 넣고 푹 끓여내는 깻잎 떡국입니다.
2: 이게 깻잎 떡국떡. 떡국을 끓이려고 떡국떡, 가래떡 우리 보통 뽑아서 일반 쌀하고 깻잎하고 들어가 있는 거예요.
1: 여기에 큼직한 갈비까지 척 얹어주면 이만한 보양식이 없다는데요. 이름하여 들깨 왕갈비 깻잎 떡국. 금산의 들판이 고스란히 담긴 음식입니다.
4: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누군 아니세요? 어서 오세요.
5: 아니 누구세요?
4: 예, 친한 친구들이에요.
5: 친구들?
4: 네. 옥천, 대전 뭐 이렇게.
5: 아 전구?
4: 네. 우리 집에 이렇게 떡국 먹으러 자주 와요. 밥하고 들깨 나눠 먹어요.
6: 그게 뭐예요?
7: 뭐야, 포식하네, 포식해.
8: 아니야, 아니야.
9: 이거를 개발을 해놔가지고 내가 이렇게 잘 익혔다니까 그전에 얼마나 많이 생각했는데.
1: 하하하하, 오늘 모인 사람들은 옥순 씨의 초등학교 동창들. 옥순 씨 요리 솜씨는 친구들 사이 이미 정평이 나 있습니다.
9: 이거는 뭐 어린 아들부터 뭐 나이 많이 드신 분들도 그냥 호불호가 없을 그런 맛.
10: 나이 드신 분들. 이거
1: 갓법은 인절미 맛까지 맛보는 친구들. 입안의 감도는 깻잎 향이 그렇게 매력적일 수가 없다네요.
2: 엄마의 손맛 같은 그런 떡에서 그 깻잎 향이 입안에 싹.
9: 엄마의 맛이 아니라 할머니의 맛이야 이거.
2: 이거 요새 한국 뜨잖아요, 그죠? 그래, K푸드라고 그래가지고 저도 한번 거기에 동참을 해서 이름을 좀 남기고 싶어요. 여기에서 더 미쳐야 될 것 같아요. 설 미친 것 같아.
1: 깻잎과 사랑에 빠진 그녀 옥순 씨. 그녀의 큰 꿈은 분명 이루어질 것입니다.

0: 초보 묘는 자타공인 깻잎의 고장인 만큼 눈 돌리는 곳마다 깻잎 깻잎. 와, 간판만 봐도 뭔가 향긋합니다 그려. 이 고장을 누구보다 사랑한다는 네팔에서 온 그녀 나오시죠.
1: 이모, 바나나 얼마예요?
2: 찍으면 나도 나와요?
3: 아니요, 우리 마야씨만 찍어줄 거예요.

0: 바나나랑 마야씨만 찍었고.
1: 사야 되겠다. 감사합니다. 이거 좀 사기 해줄 수 있어요?
2: 5,000원인데 4,000원 해줄게.
1: 네, 감사합니다.
3: 한국생활 달인인 마야씨가 금상과 인연을 맺은 지는 올해로 8년차. 금산 어디 가면 뭘 먹어야 하는지 정도는 이제 눈 감고도 척척이랍니다. 오늘 마야씨가 선택한 점심 메뉴는 깻잎 김밥. 마야씨가 제일 좋아하는 한식 중 하나라고요.
1: 이거 좀 그런 느낌 있잖아요. 딱 맛보면 와, 머릿속에서 전쟁 나는 거. 와, 이렇게 날아가는 거 있잖아요. 네, 맞아요. 너무 맛있어서.
3: 8년 전 금산의 한 대학교로 유학 온 마야 씨는 여기서 만난 네팔인 남편과 3년 전 결혼했고 이젠 동생과 시누이까지 금산에서 함께 살게 됐다는데요. 마야 씨는 지금 금산과 찐사랑 중입니다.
1: 첫 번째, 네팔하고 비슷하고 여기 한번 느껴보세요. 환경이 얼마나 좋은데. 이어가 얼마나 시원하고 뭐 깨끗하고. 서울 쪽으로 가면 뭐 차도 많고 복잡하고 막 소리도 막 너무 많이 나고 여기는 얼마나 조용하고 와우. 꿀, 필, 꿀 이런 거 있잖아요.
3: 마야 씨가 금산에 자리 잡는 데 큰 도움이 된 곳은 금산의 외국인 주민통합지원센터입니다. 이곳은 금산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사랑방이자 소통 창구라네요.
1: 금산군에서 도움 받는 게 뭐 많거든요. 비자 같은 거, 컨설팅 하는 거, 상담 받는 거. 만약에 너무 어렵다라고 하면은 또 24시간 상담도 해주고. 네.
3: 현재 마야 씨는 대학원에 다니면서 대학교 국제교류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유학원 외국인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1: 다예요, 다. 애들 이제 처음에 오는 애들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알려주고 뭐 힘든 일이 있으면 우리가 도움을 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4: 안녕하세요. 혹시 금산에서 맛있는 거 먹고 싶으면 어디로 가야 돼요?
1: 어죽거리 있잖아요. 그 네. 출렁다리 구경하다가 좀 밑에 나와가지고 여기 어죽 너무 유명한 데이거든요.
4: 네.
1: 거기 가서 먹어.
4: 제가 궁금하는 사항 잘 알려준 것 같아요.
3: 센터일 외에도 마야 씨는 금산에 거주하는 유학생들의 멘토 역할을 톡톡히 합니다. 오늘 만난 친구들은 한국살이 새내기들.
1: 우리 아버지 디말리 라물상과 맛도 먼저 보내지 이런 맛 보러는 버전에. 알겠습니다.
3: 한국에 대해 제대로 알려주겠노라. 마야 씨가 선택한 것은 맵기로 소문난 한국 라면인데. 아유 괜찮아요?
1: 매워가지고.
5: 일단에 라물 필봐요. 라물 따라서 라구요 말아보니. 네팔 사티 सँग आएर नेपाली जस्तै फिल भयो
6: यहाँ कम्युनिकेट गर्न सजिलो हुन्छ केही प्रब्लम भयो भने भन्न सजिलो हुन्छ त्यो बाहेक अघि अप्ठ्यारो भयो भने भन्न सजिलो हुन्छ कोही छ भन्ने हुन्छ
1: हाम्रो इजे इरोके युवा भन्नुहुन्थे भूमनिन्दो खुरिप जानायो फल्सा छ भने हाम्रो ओजामाज सरिम छ भूमनिम खुरियो कुरोनुन गयो अरे त हामी डाक छे सिङमा 그러면서 감정 받아 그러면서 이제 팍 100% 도우고 싶어.
3: 금산에서 소중한 인연도 만나고 새 꿈도 갖게 된 마야 씨. 그녀의 내일은 분명 맑음일 것입니다. 청정 자연의 고장 금산에서 새로운 인생을 꿈꾸게 된 사람들. 그들의 뜨거운 도전과 열정을 응원합니다.
7: 자, 건강을 위해서 가자.
2: 저희는 꿈에서 아주 세금 사람들 휴양 좋겠다.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0: 오만하다, 떨떠름하다, 귀찮아한다.
1: 좀 귀찮은 모습을 많이 본 것 같긴 해요.
2: 허키용
3: 글쎄요.
0: 진짜 참 프로듀서.

0: 최우수 랩앤 힙합 음반 부문 수상자는 허끼시바 새끼.
1: 하여튼 요 상이 제가 앞으로 음악할 때 많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2: 안녕하세요. 저는 음악 프로듀서 허끼시바 새끼. 이름 때문에 뭐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은 했는데 진짜 그거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그거 제가.

DJ도 해봤고 이렇게 되게 랜덤하게 작업을 많이 해온 것 같아요. 무대 위에서 했던 것만 치면은 다 해봤습니다 거의. 여기 놓여져 있는 건 다 해본 것 같은데 제대로 할 줄 아는 거는 한 가지가 없습니다. 단 하나도 없어요. 저는 이거 결국에는 혼자 못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음악은 다 친구들과 같이 해야 되는 거고 같이 놀아야 되고 외톨이처럼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들 저도 그렇게 되기 진짜 싫어요. 같이 하고 싶어요 친구들. 그래서 이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0: 경기백은 20살 만 되게 어릴걸요?
1: 하고 카운트 두번 하고 그냥 들어가는 걸로.
2: 네.
1: 하나, 둘.
0: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뭔가 자기 꿈을 이렇게 펼치고 있는 모습이 어떻게 보면 되게 멋있고 부럽고 한편으로는 돕고 싶은 것도 많고 제가 도움 받고 싶기도 하고.
3: 어떻게 보면 그냥 이제 그냥 음악의 약간 본질을 아는 좋은 음악을 만들어내고 있는 프로듀서 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스페이스 공감이니까 아 밴드셋 해보고 싶다고 해서 이제 제가 그런 밴드셋 무대들을 보고 재밌던 경험들이 많아가지고 드럼까지 들어오면은 진짜 제대로 된 세션이 완성되고 제가 꿈꾸던 그런 무대를 할 수 있으니까.
0: 이거는 계획에 없었던 일인데 드럼을 치는 것은 그래도 제가 불렀는데 뭐라도 같이 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되게 재밌게 작업했던 것 같아요.

0: 아, 쟤 진짜 근데 좀, 쟤 좀, 좀 특이해요. 진짜 이상해. 딱 봐도 이상하지 않아요. 좀 특이하지 않아요.
1: 허키 형하고는 조선 세비지라는 노래로 처음 형을 알게 됐고요. 윤활유 같은 그런 존재예요. 제가 이제 어떤 곡을 작업하다가 보면 그런 작은 디테일에 너무 매몰돼 있을 때 이제 허키 형이 좀 이성적으로 꺼내주고 더 멀리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느낌? 좋은 프로듀서인 것 같아요.
0: 대통은 공연을 정말 잘하고 저는 공연 잘하는 아티스트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0: 잘 오시네요.
1: 비상사태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0: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노래도 박희영과 같이 했던 Yeah.

감사합니다. 다음 노래는 허키 형과 처음 이제 또 알게 됐을 때 처음 같이 작업한 노래.

0: 제가 또 이미지는 이런데 교육적인 내용의 곡이 꽤 있거든요. 가장 먼저 굴린 수거비 붙이고 넘어가야지. 뜨신 물에 굴린 플라스틱 기름 때를 깨끗이.
1: 약을 치지 않은 레시피. 우리가 몸을 예방 차원에서 건강하고 항상 튼튼하게 지키자는 입장에서
2: 유연성 운동이 있고요, 근력 운동이 있고요.
3: 뿌리 채소의 대표는 당근. 열매 채소의 대표는.
0: 저는 부산에 있을 때 농사를 한 2년 정도 해봤거든요. 텃밭 채소, 오이, 가지, 토마토. 뭔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그렇게 계절에 밀접하게 계절을 느끼면서 지낼 수 있는 경험을 했거든요. 자연이 제일 저를 만족시켜주는 것 같아요.
4: 밥이 뭐야? 실제로 우리가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물이 제일 우리 몸을 구성하기 때문에 우리 잘 골라 먹어야 돼요. 항상 제철 음식들 잘 챙겨 드시고, 형 제로콜라 좀 끊으시고요. 렛츠고! 건강식!
3: 채소의 대표는 당근, 열매 채소의

햇빛 후식으로 벌꿀에 절인 개비 오미자와 매실의 진한 액기 주는 풍미가 걸출한 MC 난 흔해 빠진 잡곡들 사이 백미 농약을 치지 않은 레시피

0: 감사합니다.
1: 표는 도적은 네 기준이지 그건 네 나라에서 누구든 볼만한 없다는 애가 오히려 가짜님 사짜야 와중에 보는 놈들이 사짜지
2: 또 빼놓을 수 없는 친구가 저의 요즘 그 유튜브에서 그 저에 대한 그 올바르지 않은 정보를 자꾸 퍼뜨리고 다니는 어떤 악의 세력 중에 한 명인데요. 악의 세력. 하지만 제가 정말 좋아하는 친구입니다. 이센스 모시겠습니다.

0: 서울토 때는 되게 재밌었어요. 그때는 이제 우리가 서로 알고 이렇게 친하게 된 것도 되게 초반이었고, 이 친구 참 흥미롭군. 서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되게 재밌게 작업했던 것 같아요.
1: 이제 작업 첫 시작인데, 그 형이 저의 예전 앨범부터 아예 쫙 듣고 온 거예요. 그리고 딱 한마디 했어요. 센스 씨, 이제 라임을 더 써야 된다. 에? 나 라임이 되게 많은데 또 새 앨범을 내려면 좀 어떤 요소가 있어야 된다. 그 충분히 고민한 것 같고 진짜 적절한 어떤 피드백인 게 그냥 몸으로 느껴지는 거 있잖아요. 진짜로 그렇게 생각했고 느껴서 한 말인 게 느껴졌고 그래서 첫 만남에 그냥 바로 믿은 것 같아요. 작업할 때 제가 막 가사 쓰고 있고 이러면은 이 자세로 이렇게 허공 보고 있거든요. 이 상태로 제가 웅얼웅얼 하는 거 그거를 그냥 계속 듣고 있고 신경 쓰고 있고 그래서 제가 뭘 할 때 이렇게 바로 반응 오고 이러니까 아 형은 음악에 대한 집중력이 엄청났다. 그래서 되게 믿음직한 느낌.

아, 귀인이죠, 저한테는. 형, 저금통 만약에 말도 안 되게 백만 장 팔려. 어? 형, 그럼 뭐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저 음악 하려고 돈 번다. 음악에서 돈 벌어서 뭘가 아니라 순서가 바뀐 걸 보고 그때 삥 맞았거든요? 아, 저래서 잘하는구나. 뭐, 심드렁 하고, 뭐, 이런 거는 그냥 표정이 그런 거고. 진짜 다 도와주고. 저한테 유효타를 많이 터뜨리게 해줬죠. 아, 너무 허키형 찬양으로 가는데 다른 질문 없나요?

0: 댄스는 제가 볼 때는 공연 자체는 정말 최고 아닐까? 힙합 아티스트 중에서는 역대급 아닐까요?
1: 이센스입니다. 이센스. 허키 형의 올바른 정보를 늘 얘기하고 다니는 기자 정신을 갖고 저 형의 거짓말을 파괴하고 다니는
2: 나는 나란 걸 하지가 않아
1: 나란 걸 하지 않지
2: 나는 나란 걸 하지가 않아 나란 걸

0: Put your hands up. 조심히 한번 더 세워. If you too player. 아, 편집 좀 너무 많이 줬어. 아, 편집 알아서 해주겠지.
1: 야, 그거 내가 해야 될 수도 있어. 굉장히 힘든 일이야.
0: 물 한 잔 마실게요.
1: 욕 좀 자제하세요.
0: 아, 그렇습니다.
2: 좀 다 좋은데 What the Hell이라는 노래가 좀 기억에 나는 게 저가 혼자 그걸 작업했다라고 하면 뭔가를 더 많이 했을 텐데 분명히 옆에서 댄스가 이거 이 정도면 완벽하다라고 옆에서 말을 해줘서 그냥 그 작업하다 멈춘 트랙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같이 만든 거죠. 이게 누군가랑 같이 뭘 한 공간에서 뭘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고 좋은 거구나. 그게 이제 협업의 묘미였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게 그런 거를 더더욱 느낄 수 있었던 순간이었습니다.
3: 와, 협업의 묘미를 느꼈다는 말을 요렇게나 듣지 직접 그런 말을 절대 안 해요. 그러니까 최고의 찬사가 뭔지 아세요? 끝! 허, 울겠노. 하차.
0: 부처님이 있어.

0: 버렸네. 아, 예,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오늘. 허키 형이 너무 좋은데 불러줘서 즐거운 시간 보내다 갑니다, 여러분. 욕한 거는 다 무대 장치예요. 코미디언이 관객 욕해도 그냥 웃으면서 넘어가는 것처럼. 무대 하려던 거 아니었습니다, EBS. 땡큐. 여러분, 감사합니다. 피스, 피스. 허키 시바 새끼, 사이코패스.
1: 저는 무대에 서는 것도 재밌어 해요, 사실. 근데 저 좀 관종이라 그런 거 좋아하는데, 사실은 뒤에서 이렇게 전체적인 걸 보고 있을 때가 제일 편해요. 사실 저 이런, 이렇게 관심을 받고 있으면 제가 뭐 하는지 모르니까. 되게 유명한 노래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도 가끔씩 있어요. 되게 모두에게 사랑받는 음악을 한번 만들고 싶다는 생각은 막연하게 상상을 하죠. 모든 음악인들이 그렇지 않을까요? 그 이글스 호텔 캘리포니아 듣다가

0: 이런 전 세계 사람들한테 사랑받는 곡을 만든 기분은 어떨까라는 생각은 해봤어요. 진짜 기분 좋겠다. 그런 막연한 상상. 평생을 가죠. 아, 그 얘기 안 하죠. 하고 싶어. 평생, 그러니까 음악이 없었던 적이 없는 거예요, 제가. 한번 돌이켜보니까. 그러니까 신기하잖아요. 그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오랫동안 할 수 있는 게. 네, 진짜 오랫동안 그렇게 신나게 할 수 있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친구들이고 항상 잘 됐으면 좋겠고 편안하게 계속 즐거운 마음으로 음악 했으면 좋겠는 그런 친구들. 예! 이러면서 잘한다. 뒤에서 응원하는 느낌. 화이팅!
1: 그 질문 보고 허키 형이 만약에 방송 보면 허키 형 스페이스바 누를 것 같거든요. 아 이건 못 보겠다. 저도 비슷한 기분이에요. 따로 얘기할게요.
2: 허키 형 첫 번째 노래 시작. 딱 바로 시작할 때가 저는 너무 신나고 좋습니다.
3: 아 허키 형 콜라를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걱정돼요. 조금 당뇨의 위험이 있다. 밥 먹고 이제 산책 필수로 하고 헬스장 가서 이제 근육 만들고 해야죠.
4: 와 이거 진짜야?
5: 에이 설마 AI겠지?
4: 오, AI로 만든 거네.
6: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7: 중학생 때 좋아했던 과목은?
8: 영어.
7: 가장 낮게 받은 시험 점수는?
8: 17점 수학.
7: 좋아했던 책의 제목은?
8: 책을 안 읽어가지고.
7: 가장 기억에 남는 하루는?
8: 러브장 썼다가 아빠한테 걸려가지고 아빠한테 머리끄댕이 잡혔었대.
7: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8: 해주고 싶은 말은 없고 안아주고 싶어요. 그냥 말 없이.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대모사 진짜 잘하는 성우 김보민입니다.
7: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8: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 너무 그러니까 어리니까 제가 제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서 전 좀 빨리 성인이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 제 뜻대로 안 되니까 시간이 해결해 주는 거니까 그 시간을 견디는 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사실 뭐 학업에 대한 고민은 없었고.
7: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8: 어쩔 수 없어. 열심히 지금을 즐겨. 네.
7: 학생 때 꿈은 뭐였어요?
8: 저 성우였어요. 네, 중학교 때 성우. 꿈꿨었어요.
7: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8: 사실 저는 성우를 이루기 위해서 학생 때 노력한 거는 없었어요. 정말 말 그대로 저도 그거를 이룰 거라고 생각을 못하고 나는 그냥 결국엔 적성에 맞는 그냥 내 성적에 맞는 뭔가 돈벌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 사실은 중간에 제가 다른 직업을 선택했었거든요.
7: 끝까지 꿈을 포기하지 않고 이룰 수 있었던 계기가 있나요?
8: 근데 이제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그래 내가 뭐 적성에 맞는 게 있고 또 좋아하는 게 있고 잘하는 게 있고 그 중에서 내 가슴을 뛰게 하는 건 뭐지? 내가 뭔가를 하면서 즐거웠던 게 뭐지? 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이제 성우가 다시 떠올랐던 거고 중간에 성우를 그만두고 싶었을 때 아 그냥 내 그 전공을 살려서 다른 직업을 알아봐야 되는 걸까? 사전책을 한번 생각해볼까? 근데 그 길을 간다고 해서 내가 그걸 쉽게 할 수 있어? 그것도 아닌데? 어차피 인생 한 번 사는 건데 그런 기왕이면 내가 좋아하는 거 좋아하는 거니까 내가 더 열정을 가질 수 있고 더 열심히 할 수 있고 내가 더 기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한번 여기로 한번 가보자. 정말 진짜 열심히 해서 그때도 안

0: 되면 내가 후회가 진짜 이만큼도 안 남을 정도로 했다면 그런데도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래도 일단 해보자. 어차피 인생에 쉬운 거 없으니까. 그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1: 성우가 되기 위해 갖춰야 할 기본 덕목은 무엇이 있을까요?
0: 기본 덕목은 아무래도 발음발성 연기력.
1: 성우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0: 발음발성 연기력과 그리고 다양한 경험.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게 중요하고 연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인생 경험 있잖아요. 그리고 평소에 좀 많은 것들을 좀 관찰하고 느끼고 노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성우가 되고 나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뭔가요?
0: 딱 그 입사하자마자 했던 일들인 것 같아요. 바로 그냥 대본을 성우님 지금 이거를 녹음하실 수 있습니까? 사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게 이런 것 때문이구나. 왜냐면 계속 지망생으로 살다가 처음에 와서 스팟을 짧은 스팟이었지만 그 짧은 시간 안에 제가 딱 집중해서 그걸 해내야 된다라는 게 저한테 익숙하지 않았던 일이었어서 아 그래 난 이제 프로지 하면서 그때 어떻게 막 그냥 정신없이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1: 10년, 20년 후 성우라는 직업의 미래는 어떨까요?
0: 사실 어떤 분들은 10년 향후 10년이 성우가 없어질 직업이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결국에는 아무리 기술이 좋아지고 뭐 변한다고 해도 분명히 이 AI가 할 수 없는 이 사람의 감정, 이 오로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이거는 저는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누군가는 계속 그걸 그리워하고 또 찾지 않을까 해서 저는 향후 10년, 20년 계속 이 성우라는 직업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 성우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표현해주세요.
0: 성우는 다채로운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무지개 같은 직업입니다. 너를 지금 힘들게 하는 그런 어려운 부분들은 너의 이 앞으로의 기나긴 인생 여정에 있어서 정말 사실은 진짜 이 모래 하늘 정도도 안 되는 정말 그런 일이거든. 그러니까 너무 그걸 크게 생각하지 말고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지금 너무나도 잘하고 있고 너 자신을 믿고 너가 하고 싶은 일을 꼭 했으면 좋겠다.

안녕하세요. 방송통신대에서 고전을 가르치고 있는 이준석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오디세우스가 거쳐온 모험과 방랑의 전반부에 해당하는 이야기들을 말씀드렸어요. 로토스 열매 먹는 사람들, 퀴클롭스, 아이올로스, 키르케 등을 만나서 이 세상 밖에서 벌어지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오늘은 저승여행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키르케의 조언에 따라서 칠흑같이 어두운 낯선 백기를 타고 온 오디세우스 일행은 저승의 입구에서 먼저 망자들의 영혼을 위해 제사를 지냅니다. 그러자 순식간에 수많은 영혼들이 모여들어 그들 주위를 에워쌉니다. 일리아스에서 그려지는 죽음의 장면은 전부 전장에서 격살당하는 전사들의 몫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전사들뿐 아니라 인생을 남김없이 겪은 이들과 젊음조차 채 다 보내지 못한 이들의 죽음까지 다 드러냅니다. 원문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먹구름 같은 피가 흐르자 목숨을 잃은 망자들의 영혼이 에레보스 위로 올라와 모여들었답니다. 처녀 총각들이, 많은 걸 견뎌낸 노인들이, 심중에 상처를 품은 지 얼마 되지도 않은 보드라운 소녀들이, 청동날이 박힌 창에 얻어

맞은 수많은 사람들이, 아레스에게 살해되어 희칠갑을한 무구를 걸친 사내들이 모여들었지요. 이어지는 장면에서 오디세우스가 가장 먼저 만나는 상대는 뜻밖에도 먼저 죽은 부하 엘페노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렇다 할 게 없는 거의 익명에 가까운 사람이죠. 한편 저승에서 그가 맨 마지막에 만나는 이는 가장 뛰어난 영웅이었던 헤라클레스입니다. 호메로스는 작은 사람이나 큰 사람이나 이 모두를 막론하고 망자에게 일관된 동정과 연민의 시선을 보냅니다. 이것은 그가 전작 일리아스에서 목숨을 잃은 작은 전사들에게도 짧게나마 그들의 사연을 보여주며 그들의 죽음을 가슴 아픈 것으로 만들어주던 시인의 손길과 시선과 결이 같습니다. 제가 이 두 시를 다른 시인의 작품으로 보고 싶어 하지 않은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오디세우스는 예언자 테이레시아스를 만나게 되죠. 히란 문학에서 가장 유명한 예언자 중 한 명입니다. 그를 만나서 앞으로 남은 어려운 귀향의 과정, 구원자들에 대한 보고, 그리고 또다시 떠나야 할 미지의 여행과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예언자 테이레시아스에게 자신의 미래와 운명을 배운 그는 이제는 어머니의 영혼을 만나서 인간 보편의 운명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이어서 오디세우스는 운명에 따라 저승에 온 전우들을 하나씩 만나 이야기를 나눕니다. 앞서 말한 가장 보잘것없는 부하였던 엘페노르에게도 눈물을 흘리며 연민을 나누고, 이제는 최강의 영웅이었던 아킬레우스에게 위로를 아끼지 않습니다. 자신과의 무구 경쟁에서 패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아이아스 앞에서는 자신의 승리를 후회하면서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든 인간에게 주어지는 동등한 죽음의 기록인 일리아스의 지평을 확장하려는 듯이 시인은 전장에서 쓰러진 이들 말고도 많은 이들의 죽음을 보여준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중에서도 특히 눈길이 가는 것은 영원한 형벌이 내려진 세 명의 죄인, 즉 티티오스, 탄탈로스, 그리고 시시포스의 이야기입니다. 티티오스는 제우스의 아내 레토를 겁탈하려고 했습니다. 탄탈로스와 시시포스의 범죄도 이에 못지 않습니다. 탄탈로스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들 펠롭스를 요리하여 감히 신들에게 대접을 했죠. 이 사람은 악랄한 방식으로 신들을 떠보려 했습니다. 한편 시시포스는 고대 히랍 세계에서 가장 유명했던 사기꾼, 도둑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죽음을 피하기 위해 애쓴 존재라고 전해집니다. 이 세 사람의 죄를 차례로 나열하면 이렇습니다. 금지된 성, 금지된 음식, 그리고 금지된 생명에 대한 도전이죠. 한마디로 이들은 인간과 신들 사이에 놓인 경계를 무너뜨린 자들, 곧 이 세계의 질서를 무너뜨린 자들입니다. 이것은 그냥 아무렇게나 삽입된 이야기들이 아닙니다. 시인은 이 지점에서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이 있어요. 나중에 있을 오디세우스와 구원자들과의 대결의 구도입니다. 구원자들의 죄상이 이들의 범죄를 종합해 놓은 듯한 인상을 주기 때문이죠. 구원자들은 티티오스처럼 남의 아내를 탐하고, 탄탈로스처럼 합당한 나눔이 이루어져야 할 밥상을 더럽혀버리고, 시시포스가 그랬듯이 필멸의 인간 운명 이상의 것을 요구합니다. 이 시의 정점에는 인간 조건의 한계를 의식하고 수용하는 오디세우스가 있고, 그 한계를 애써 지우려는 구원자들이 있습니다. 그 대결이 정점에서 놓이게 됩니다. 저승에서 돌아온 오디세우스는 키르케에게 저승의 사정을 전해주고 앞길에 대한 세부적인 조언을 얻은 다음 다시 길을 떠납니다. 그 길에서 처음 만난 세이렌들도 키르케의 조언이 없었다면 아마 이겨내기 어려운 존재였을 겁니다. 밀랍으로 부하들의 귀를 막은 오디세우스는 혼자 돛대에 묶인 채로 세이렌들의 음성을 듣습니다. 아직 노래를 시작한 것도 아닌데 자신을 부르는 몇 마디 음성만으로도 오디세우스는 그녀들에게 가자며 막 애원을 하고, 부하들은 그를 더 세게 결박하며 위험에서 빠져나가게 됩니다.

세일핸들이 부르려던 노래가 과연 무엇이었는지는 우리가 도무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저 세일핸들은 오디세우스를 멀리서 바로 알아보고 칭송이 자자한 오디세우스요, 아카이아인들의 위대한 영광이요 라고 인사를 건넵니다. 전쟁에서 늘 듣던 전우들의 인사말을 난생 처음 듣는 다른 음성으로 듣게 된 오디세우스는 여기에 반응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노래는 듣고 싶고 그래서 몸부림을 쳐보지만 상황을 그르칠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기막힌 호기심과 충동을 억제할 수 없었던 폴리페모스 앞에 있었던 오디세우스였다면 아마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밧줄을 풀고 다가가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이제 그는 완전치는 않지만 그때와는 달라져 있습니다. 그 저돌적이고 직선적인 싸움이 잘못됐다는 것이어서가 아닙니다. 다만 그 방식이 통용되지 않는 세계에 들어왔음을 알아차린 거죠. 시인은 이들이 부르는 노래의 내용은 가려둔 채 그 노래의 결과물인 부패한 시신과 해고를 선명하게 더없이 음산하게 드러낼 뿐입니다. 이들이 트로이아 전쟁의 노래를 부른다 한들 그것이 이제 불멸의 명성이 아닌 쇠락과 파멸을 부를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 그림을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디세우스는 그리로 갈 수 없습니다. 그리로 가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디세우스 일행은 엄청난 물리적 위험을 맞게 됩니다. 키르케의 조언을 따르면 새 한 마리 무사하게 지나갈 수가 없는 플랑크타위 바위들이 있다고 해요. 황금 양털의 전설로 유명했던 이아손과 메데이아의 아르고호를 제외한다면 이곳을 무사히 지난 배는 전혀 없었다고 할 정도로 위험한 곳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죠. 다른 쪽에는 12개의 발과 6개의 입으로 닥치는 대로 채워가는 괴물 스퀼라가 있고 그 곁에는 하루에 3번 바닷물을 빨아들이고 3번 내뱉는 소용돌이 카립디스가 있어요. 키르케는 플랑크타위 바위들 쪽으로 가야 할지 말지를 두고 선택을 하라고 한 다음 스퀼라와 카립디스 쪽으로 간다면 카립디스만큼은 피하라고 알려줍니다. 정면 승부 자체가 무의미한 상대, 알면서도 당할 수밖에 없는 상대 앞에서 그는 키르케의 조언대로 최악이 아닌 차악을 택하고 그 대가로 부하 6명을 순식간에 잃어버립니다. 그는 희생당한 부하들의 최후를 노래하면서 자신이 겪은 모든 항해 중에서 자기가 눈으로 본 가장 가련한 장면이었다고 덧붙입니다. 첫 모험부터 수면 위로 올라왔던 오디세우스와 부하들 사이의 긴장과 갈등은 마침내 태양신의 섬 트리나키아에서 결국 파국에 이르게 됩니다. 오디세우스는 이 섬에 정박할 생각이 없었어요. 키르케와 테이레시아스가 미리 경고를 보냈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이 섬에 있는 태양신의 솥대를 건드리게 되면 그때는 파멸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경고였죠. 그러나 지쳐버린 부하들에게는 휴식이 필요했습니다. 게다가 해도 졌으니 이 섬에 들리지 않으면 위험을 무릅쓰고 밤샘 항해를 해야 합니다. 결국 오디세우스는 부하들에게 마지못해 양보하는 대신 태양신의 가축들을 절대 손대지 말고 해치지 말라는 금령을 내립니다. 그래요. 일행에게 빵과 포도주가 남아있던 동안에는 이게 문제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신들은 한 달 내내 역풍만 보내면서 이들의 발을 묶어둡니다. 식량도 결국 바닥을 드러냅니다. 굶주림에 굴복하고 태양신의 소들을 잡습니다. 그대로 잡아먹는 것이 꺼림칙했던지 신들에게 바치는 제사의 형식을 택하긴 하지만 애초에 제수로 쓰면 안 될 것을 바쳤으니 신들도 이를 받아줄 리가 만무하죠. 자신의 가축들이 도살된 것을 알게 된 태양신 헬리오스는 제우스에게 달려가죠. 지상에서 태양을 비추지 않겠노라 협박을 합니다. 제우스는 이들을 난바다로 이끌어내서 파선과 전멸을 안깁니다. 이제 살아남은 것은 오디세우스 하나뿐입니다. 이 사건은 이 시의 첫머리에서도 언급될 정도로 인상적이고 강렬해요. 10년의 전쟁과 귀향길의 수많은 위험을 견뎌낸 부하들은 이로써 모두 목숨을 잃게 됩니다.
시인은 이 시를 여는 순간부터 이들의 파멸을 이들 스스로의 잘못으로 돌리고 있어요. 번듯한 음식이 아닐지언정 낚시를 해서 잡은 물고기와 그물을 던져 잡은 새로 연명은 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견디지 못하고 금령을 어기고 인내하지 못한 부하들의 책임이라는 것처럼 들립니다. 이 부하들의 책임 여부에 대해서는 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저 끝까지 버티고 견뎠던 오디세우스가 살아남았다는 사실만이 남게 되죠. 하지만 그의 모습도 몹시 위태롭습니다. 무서운 풍랑으로 배와 부하들을 모두 잃은 그는 부서진 배의 잔해에 의지해서 떠다니다가 소용돌이 카립디스로 되밀려가는 등 생사를 넘나드는 고생을 겪다가 결국 칼립소에 의해 구조가 됩니다. 이후의 이야기에는 우리가 모두 잘 알고 있죠. 칼립소에게서 7년을 지내고 이후 파이아케스 사람들에게 간 오디세우스가 지금 이 이야기들을 그들 앞에서 노래한 겁니다. 이후 오디세우스는 그들의 배를 타고 이타카로 돌아오게 되죠. 이후의 작품 후반부의 핵심은 오디세우스와 구원자들의 대결입니다. 민담과 동화에서는 나쁜 놈들이 그냥 몰살당해도 아무 상관이 없지만 서사시에서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이들이 어떤 죽을 죄를 지었느냐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많은 연구자들이 구원자들의 죄상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이야기를 해왔지만 그 보복의 수위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한 번에 108명이나 되는 젊은이들을 몰살한 주인공의 사륙이 불가피한 선택이었을까요? 과연 구원자들의 잘못이 어떤 것이기에 이토록 가차없는 처벌이 그려진 것이었을까요? 영웅에게 사륙 말고 다른 선택은 없었을까요? 이 시의 시작에서 제우스는 인간이 자기 잘못으로 최악의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만일 구원자들이 지나친 처벌을 받은 거라면 오디세우스의 사륙은 제우스의 정의와 아무 상관없는 사적인 보복이 됩니다. 인간 스스로의 책임을 강조하던 제우스의 선언이 빈말이 되고 말죠. 무엇보다도 사륙 직전에 구원자가 에우리마코스가 제안한 타협 안을 오디세우스가 일축해버린 것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에우리마코스는 이렇게 말해요. 자기들이 그동안 먹고 마신 것을 전부 다 보상하고 거기에 훨씬 더 많은 것을 얹어주겠다고 제안을 합니다. 만일 오디세우스가 그의 타협안을 수용을 했더라면 구원자들의 경제적인 기반을 일거에 붕괴시켜버려서 이들의 정치적인 도전의 가능성까지 제거할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자신의 권력은 그만큼 견고하게 복원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나 오디세우스는 이 타협안을 일축하고 사륙전에 나섭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디세우스의 방랑 후반부 그리고 복수의 의미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뇌 운동이라고 하면 책을 읽고 공부하는 것만 생각하실 텐데요. 오늘은 다른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근육량의 감소와 인지 기능의 저하는 서로 연관성이 있다고 합니다. 근육량이 감소하면 인지 기능도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는 건 여러분이 아실 텐데요. 그래서 건강한 두뇌를 유지하려면 두뇌 운동, 퍼즐처럼 두뇌 훈련만 해서는 안 되고요. 운동도 꼭 함께해서 근육량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를 포함해 나이가 들면 가장 피하고 싶은 질환이 아마도 알츠하이머 또는 치매일 것입니다.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치매 인구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2050년까지 노인 인구는 2배 이상 증가가 예측되고요. 치매 인구는 3배 이상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치매 위험인자를 살펴보면 뇌손상이 있는 분들이 뇌손상이 없는 분들에 비해 치매 발병률이 2.4배 높다고 합니다. 또한 음주를 하지 않는 분보다 음주를 하는 분이 대략 2.2배 정도의 위험성이 높아지고요. 운동을 안 하는 분들이 운동을 하는 분들에 비해 1.8배 높다고 합니다. 운동 부족이 뇌손상과 음주만큼이나 위험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는 건 치매를 예방하는 매우 중요한 생활 습관 중에 하나가 됩니다. 또한 여성의 치매 비율이 높은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성이 남성에 비해 더 오래 산다는 건 가장 큰 원인이겠죠. 저는 여성의 근력이 남성보다 약한 것도 위험 요인 중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아무래도 65세 이상의 여성분들이 남성에 비해 규칙적으로 근력 운동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겠죠. 그래서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운동을 하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알츠하이머와 치매를 예방하는 생활 습관 중 첫 번째는 일주일에 3회 이상 운동을 하기입니다.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인데요. 우선 유산소 운동은요. 우리의 뇌는 심장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중력을 거슬려서 혈액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혈액을 공급받기 가장 좋은 것은 숨이 찰 정도의 유산소 운동을 통해서 머리, 뇌 쪽으로의 혈류 공급이 원활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근력 운동인데요. 우리가 근력 운동을 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근육을 키우는 게 아니고요. 머리가 팔에 명령한 것을 팔이 그대로 수행을 하면서 팔과 머리의 커넥을 좀 더

더 강하게 결속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공부학인데요. 책을 보는 것도 공부고요. 그리고 음악을 하는 것, 그 다음에 사고하고 생각하는 것, 이러한 부분들이 뇌를 노화시키지 않는 생활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건강한 식사를 챙겨 먹는 것입니다. 대사질환을 피하는 식사가 치매와 알츠하이머를 예방하는 좋은 습관입니다. 이렇게 생활 속의 작은 실천이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운동을 하면 신체 기능이 활발해지고 이로 인해 뇌혈류량이 증가되어 산소와 에너지 공급이 원활해집니다. 이렇게 되면 뇌의 기능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뇌를 건강하게 만들고 재미도 있는 운동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시범을 보일 텐데요. 한번 보시고 여러분도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대신에 규칙은 최대한 빠르게입니다. 안 틀리려고 하면 천천히 하시거든요. 안 틀리려 하지 마시고 눈으로 보고 틀려도 좋으니 예를 들어서 오른손을 들어야 되는데 왼손을 들었으면 들었다가 바꾸시면 됩니다. 우선 빠른 게 중요합니다. 자, 우선 설명드릴게요.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기신 분은 오른손을 드는 거고요. 진 사람은 왼손을 듭니다. 비기게 되면 박수를 크게 칩니다. 이게 한 게임입니다. 제가 저희 트레이너랑 시범을 한번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네. 이런 방식으로 가위바위보를 하고 지거나 이긴 거에 따라서 이긴 사람은 오른손, 진 사람은 왼손, 그 다음에 비기게 되면 박수를 치는 것으로 운동을 하다 보면 우리 뇌가 시각적인 정보를 통해서 팔을 빠르게 움직이는 우리가 배드민턴을 치거나 테니스 또는 탁구를 치는 그런 연습이 되는 것처럼 뇌와 팔다리를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저와 함께 한번 화면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저랑 한번 가위바위보 게임 해보실게요. 이기시면 오른손을 들고요. 지면 왼손을 들고 비기면 박수를 크게 칩니다. 자, 10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가위바위보. 그렇죠. 하나. 가위바위보. 둘. 좋습니다. 가위바위보. 셋. 비기거나 지더라도 최대한 빨리 틀릴 거 걱정하지 마시고 빨리 하시면 됩니다. 가위바위보. 그렇죠. 좋습니다. 가위바위보. 네. 가위바위보. 네, 좋아요. 가위바위보. 자, 두 번만 더 하실게요. 가위바위보. 네, 좋습니다. 가위바위보. 그렇죠. 네, 좋습니다. 이렇게 눈으로 본 것을 팔로 빠르게 옮기게 되면 우리의 신경이 살아나면서 집중도가 향상됩니다. 이렇게 스포츠나 가위바위보 게임을 통해서 내 팔다리를 정확하게 움직이는 것이 뇌를 건강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제부터는 우리의 뇌와 발을 어떻게 빠르게 연결시키고 통제하고 관리하는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 어렸을 때 발로 가위바위보를 해보셨을 텐데요. 발로 가위바위보를 하고 난 후에 이기면 오른발을 들고요. 지면 왼발을 들고 비기면 양발로 박수를 치는 겁니다. 저와 트레이너가 한번 시범을 보이고요. 그리고 여러분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는지 시범을 좀 보이겠습니다. 가위바위보. 제가 이겼죠? 그러면 오른발, 저희 트레이너는 왼발. 그리고 가위바위보. 네, 그러면 저는 왼발, 저희 트레이너는 오른발. 가위바위보. 비겼습니다. 그러면 발로. 네,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빠르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저와 트레이너가 진짜로 게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그렇죠. 가위바위보. 그렇죠. 이런 방식으로 게임을 하시면 아마 집에서 충분히 집중력을 살리면서 뇌와 다리를 통제하고 관리하는 운동을 하실 수 있고요. 이런 방식들의 운동이 뇌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가위바위보. 준비. 가위바위보. 자, 빠르게 움직여주시고요. 가위바위보. 네, 틀리면 발을 빠르게 교정하시면 됩니다. 가위바위보. 그렇죠. 네, 좋습니다. 가위바위보. 네, 좋아요. 자, 빠르게 판단합니다. 가위바위보. 네, 좋습니다. 집중해주시고요. 가위바위보.
네, 좋습니다. 두 번만 더 하실게요. 가위바위보. 네, 마지막 한 번 최대한 빠르게 가위바위보. 네, 좋습니다. 집에서 친구와 연인 또는 가족과 함께 이런 게임을 해보시면 재미도 있고 건강한 뇌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몸은 움직임을 조절하는 능력들이 있죠. 이런 능력이 떨어지면 치매 위험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협력해서 원하는 방향, 속도, 힘으로 몸을 움직이는 능력입니다. 공을 던질 때 정확한 위치에다 공을 던지고 정확한 속도로 그 방향에다가 공을 던져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균형을 잃지 않고 방향을 바꾸는 일들입니다. 낙상의 위험성이 있는 분들은 걷는 속도가 늦어지고 보폭이 좁아지면서 걸음걸이가 위험해지는 건 내가 원하는 보폭과 속도를 발이 실행해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운동 중에 리듬에 맞게 움직이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교련을 했었는데요. 그 제식 훈련에서 앞으로 가 했을 때 팔과 다리가 동시에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들이 우리의 뇌가 팔에게 명령을 했을 때 왼팔이 움직여야 되는 상황에 오른팔이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운동 중에 많이 나타나는 건데요. 혹시 어렸을 때 제기차기 많이 해보셨죠? 제기차기 할 때 제기차기를 잘하는 사람, 운동 조절이 잘 되는 사람들은 주머니에 손을 놓고 이렇게 제기를 찹니다. 그런데 운동 조절이 잘 안 되는 분들은 발이 움직일 때 손이 이렇게 같이 움직이죠. 이거는 뇌에서 발만 움직이라고 사인을 넣었지만 팔이 본인이 움직여야 되는 순간이라고 생각하고 움직이게 되니까 조절 능력이 떨어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들이 치매는 아니지만 뇌와 팔과의 협업을 깨트리는 원인들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움직임 조절 능력이 망가지는 원인은 바로 관절의 부상과 근육의 부상들에 있습니다. 허리, 무릎, 발목의 부상은 하지의 움직임 조절 능력을 상실하게 만듭니다. 머리에서 발로 신호를 보냈을 때 허리에 부상이 있다면 뇌에서 다리로 보내는 전기적 신호가 우리의 전기선처럼 허리 쪽에서 합선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합선이 일어나기 때문에 정확한 볼트에 신경망이 도달하지 못해 내가 원하는 근육을 정확하게 작동하지 못하는 원리와 동일합니다. 반대로 다리에서 일어나는 어떤 행동들을 위로 전기적 신호로 보내고 있는데 허리나 무릎, 발목에서 합선이 일어나게 되면 정확한 신호 전달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내 발목, 무릎, 허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뇌에서 정확한 정보를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절의 부상을 예방하는 것은 우리의 움직임 조절 능력을 좋아지게 만들거나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목, 어깨, 팔꿈치의 부상은 상지의 움직임 조절 능력을 조금씩 상실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야구 선수들이 어깨를 다쳤을 경우 홈베이스까지 공을 강하게 던지는 건 가능한데요. 공을 천천히 잡고 천천히 던지는 동작들은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입스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기도 한데요. 또 하나는 어깨에서 전기적 신호가 합선이 되면서 팔의 힘 조절이 약해지면서 정확한 동작을 수행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몸의 움직임 조절 능력은 어떻게 평가하고 개선시킬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을 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바닥에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을 어려워하시거든요. 저희 어머님도 바닥에 앉았다 일어날 때 이런 모습으로 일어납니다. 이렇게 앉은 상태에서 무릎을 구부리는 게 어려워서 우선 무릎을 이렇게 펴죠. 펴서 일어나시면 우선 엎드립니다. 이렇게 엎드렸다가 무릎을 쓰기 어려워서 손으로 밀고 네 이렇게 일어납니다. 이렇게 일어나는 이유는 무릎에 문제가 있고 통증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능하면 조금씩 조금씩 무릎과 고관절을 사용하는 연습이 필요하고요. 저와 함께 지면에서 또는 마룻바닥에서 일어나는 동작을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양반 다리로 앉아주시고요. 앉은 상태에서 한쪽 발을 세웁니다. 네, 이렇게 세우시고 체중을 앞으로 이동하시고요. 그리고 뒷무릎을 런지 상태로 네, 이렇게 벌려줍니다. 그리고 밀어 올립니다. 그래서 차렷을 만들고요. 다시 앉을 때는 역순으로 다시 런지를 만들어서 무릎을 살짝 대고요. 그리고 엉덩이를 네, 이렇게 앉으면서 양반 다리를 만듭니다. 그리고 반대발로 한번 해보실게요. 네, 천천히 굽은 동작으로 그리고 런지 만드시고 그리고 일어납니다. 네, 그리고 다시 천천히 다섯 번만 좌우를 번갈아가면서 하실게요.

만약에 이 동작에서 무릎을 세우게 되면 이 무릎의 굴곡과 고관절의 굴곡에 의해서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이 사용됩니다. 엉덩이 근육을 충분히 사용해야 우리가 지면에서 일어나는 동작이 수월하게 됩니다. 만약에 일어나는 동작에서 조금 어렵다면 팔을 보조하면서 사용해 주셔도 좋습니다. 팔 짚어서 네, 런지 동작 만들어주시고요.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주시고요. 만약에 무릎이 닿는 게 조금 불편하다면 방석 같은 것을 깔아서 조금 부드러운 상태를 유지해 주시면 조금 좋고요. 반대쪽 한 번만 더 하실게요. 네, 하고 손으로 보조하고 그리고 일어납니다. 네, 앉은 상태에서 그리고 허벅지 세우고 네, 손으로 보조 네, 천천히 일어납니다. 아마도 의자 생활을 계속하다 보면 바닥에 앉아서 일어나는 동작을 잘 하지 못하거든요. 바닥에서 천천히 일어나는 연습으로 운동을 하시면 허벅지와 엉덩이가 강화되면서 기능이 되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운동은 아마 어깨가 불편하시거나 오십견 또는 회전근개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운동을 하시면 좋을 텐데요. 저랑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선 상태에서 팔을 좌우로 벌려주시고요. 양쪽 엄지손가락이 아래로 내려가게 회전을 충분히 합니다. 제자리로 차렷. 그리고 최대한 회전의 반경은 가장 크게 해주시는 거고요. 조금 주의하셔야 될 점은 몸통이 움직이지 않게 고정된 상태에서 팔만 움직입니다. 수건을 또는 행주를 쥐어짠다 생각하시고 회전을 최대까지 그렇죠. 네, 다섯 번만 더 하실게요. 그리고 회전, 네. 지금 회전하는 게 내회전, 인터널 로테이션이라고 하는데요. 혹시 라켓 스포츠를 하는 분들이 라켓 스포츠를 좀 더 잘하기 위해서는 이 동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열 번 하고 내려주실게요. 그렇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주의하셔야 될 점은 내 몸통이 이렇게 구부려지면 어깨 운동이 안 됩니다. 몸통은 곧게 편 상태에서 회전을 하시면 어깨가 건강해질 것입니다. 두 번째 동작은 외회전입니다. 좌우로 팔을 나란히 해주시고요. 엄지손가락이 뒤쪽으로 넘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대한 넘겨서 회전을 끝까지 해주시고 제자리로 다시 쭉 돌려서 만약에 이 동작에서 어깨가 조금 불편하시다면 팔의 높이를 밑으로 낮춰서 회전을 해도 좋습니다. 만약에 90도에서 아프시다면 아래에서 회전하면서 천천히 위로 올라가시면 어깨가 유연해지면서 근력이 생기게 됩니다. 자, 세 번째 동작은 조금 더 어려울 텐데요. 양손을 펼쳐주시고 오른쪽 엄지손은 아래로, 왼쪽 엄지손은 뒤쪽으로 회전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회전을 하면 양쪽 어깨가 꽈배기처럼 회전을 하면서 회전근개가 부드러워지고 강해집니다.

팔과 다리의 협응을 방해하는 요소를 살펴보면 운동신경의 약화와 허리의 부상으로 신경전도가 약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팔과 다리의 협응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허리의 부상 예방 및 코어 근력 강화가 중요한 요소입니다. 인구 10명 중 8명은 살면서 한 번 이상 요통을 경험합니다. 일반적인 요통은 2주 또는 3에서 4개월 이내에 호전되게 됩니다. 하지만 10명 중 6에서 8명은 2년 이내에 다시 재발하여 만성적인 통증이 됩니다. 허리 부상이 재발되는 이유는 통증은 회복되었으나 유연성이나 근력, 움직임 조절 능력이 회복되지 않아서 약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허리 염좌는 전 국민에게 나타나는 흔한 부상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도 한 번쯤 또는 몇 번은 허리 부상을 겪으셨을 겁니다. 부상의 정도에 대해 알아야 올바르게 대처가 가능합니다. 일반적 급성 요추 염좌는 4주 전후에 통증이 소멸되며 가벼운 통증으로 일상생활이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만성 요추

요추 염좌는 12주 이상 지속되고 허리 디스크나 다른 척추 질환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큽니다. 2022년 척추 질환을 성별, 연령별, 병원 진료 일수로 보면 30대 이후 급격하게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40대까지는 남녀 비율이 비슷하지만 50대 이후 여성의 비율이 급격하게 증가합니다. 50대 전후 여성의 허리 부상을 조심해야 하는 시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허리의 부상은 근골격계 전체 부상으로의 확산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서 여성들이 허리 부상에 노출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아마도 아이의 임신과 출산이 있을 것입니다. 아이를 갖게 되면 아무래도 배가 불러지면서 허리가 전만되는 경우가 많아지고요. 이 상태에서 출산 이후에 코어 운동으로 허리가 얇아져야 하는데 운동을 하지 않은 채 그냥 얇아지게 되다 보니 근력은 없는 상태에서 헐거워진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하다가 4, 50대에 허리 부상으로 발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라도 출산을 하셨다면 저희 전 강의에서 했던 호흡 트레이닝과 허리 운동으로 코어를 얇게 만들어주는 운동을 하신다면 아마도 4, 50대에 허리 부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성급성 허리 부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코어 강화 운동이 중요합니다. 집에서 피트니스 클럽에서 근력 운동을 할때 코어 근력을 먼저 운동하고 팔과 다리 운동을 해야 요통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저도 피트니스 클럽에 가서 운동을 하다 보면 거의 대부분의 분들은 팔다리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팔과 다리의 근력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코어는 더 약해집니다. 다리와 팔이 코어를 위아래로 잡아당기기 때문이죠. 그래서 피트니스 클럽에서 운동을 한다면 코어 근력 운동을 먼저 하고 사지의 운동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코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어 근육은 속근육과 겉근육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코어 근육은 할로잉이라고 해서 저희 흡기와 호기를 배우셨듯이 이 호흡으로 횡경막과 골반기저근 그리고 멀티피더스라고 하는 근육들이 협업을 하면서 우리의 체간을 고정시키고 안정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 운동이 가볍지만 코어 운동을 시작하는 첫 번째이기 때문에 모든 운동에서 호흡은 기본적으로 계속해서 해 가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브레이싱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릴 때 호흡을 중지하고 들어 올리는 동작에서 사용되는 근육들입니다. 대다수 허리의 주변 엉덩이 근육들인데요. 아마도 아침에 출근할 때 일렬 주차된 차를 밀때 우리가 호흡을 멈추면서 이렇게 미는 동작에서 글로벌 근육, 허리 주변 엉덩이 근육이 사용되게 됩니다. 이두 개의 근육들은 서로 하는 일이 다른데 만약에 이 하는 일이 바뀌어 버리면 허리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글로벌 근육의 운동에서는 큰 근육이 사용되어야 하고요. 호흡에서는 작은 근육들이 사용되면서 각각의 역할을 수행할 때 허리가 가장 건강한 상태라고 할수 있습니다. 허리 부상 예방을 위해서는 나의 허리가 느슨한지 딱딱한지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허리의 유연성을 테스트해보고 나의 문제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운동은 허벅지 뒤쪽 햄스트링의 길이가 정상인지 아닌지 한번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스트레칭 매트에 앉은 상태에서 한쪽 발을 반대쪽 발 위로 올려서 무릎 위쪽에다 위치해 주시면 되고요. 양손 겹쳐서 발끝 쪽으로 쭉 나가게 됩니다. 이때 발목은 90도로, 하늘을 본 상태로 쓰게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뒤로 살짝 갔다가 다시 앞으로 쭉 가보겠습니다. 이때 내 손바닥의 절반 이상이 발끝을 통과하면 여러분의 햄스트링은 스트레칭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만약에 발끝을 통과하지 못했다면 햄스트링과 종아리, 허리 뒤쪽이 딱딱하신 거니까 이 부분은 스트레칭을 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쭉 밀어보시고요. 지금 저희 트레이너가 손에 한 5분의 4까지 왔거든요. 반대쪽 한번 동일하게 해보겠습니다.
양손 쭉 밀어서 지금 오른쪽하고 왼쪽을 만약에 여러분도 비교를 해서 아마 한쪽이 좀 짧으실 거거든요. 그러면 그 짧은 쪽이

근육이 딱딱한 거라 그 부분의 스트레칭을 추가적으로 조금 더 해주시면 골반에 균형이 맞으면서 허리의 불편감을 줄여줄 것입니다. 자, 이제 저와 함께 코어 운동을 해보시겠습니다. 스트레칭 매트에 바로 누운 상태에서요. 네, 그리고 양손은 앞으로 나란히, 그리고 양 무릎은 구부려 주시고요. 그래서 발목 90도, 무릎 90도, 고관절 90도, 어깨 90도를 만들어준 상태에서 운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 운동은 데드버그라고 합니다. 그래서 죽은 벌레들이 이렇게 누워있다 해서 이렇게 이름이 지어졌고요. 운동은 왼손이 뒤로 내려가면서 오른발이 펴집니다. 쭉. 지금처럼 호흡을 뱉어서 코어를 강력하게 잡아주고요. 제자리로 올라옵니다. 자, 그대로 10번만 하실게요. 자, 쭉 내려갈 때 주의하셔야 될 점은 갈비뼈가 들리지 않게 호흡을 강하게 호기해 주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왼쪽 손끝과 오른쪽 뒤꿈치가 최대한 멀어지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무릎이 완전하게 펴지고 발목이 당겨진 상태에서 움직이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호흡을 강하게 뱉으면 갈비뼈 조여지고요. 그리고 제자리로 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왼팔과 오른다리가 협업을 통해서 좌우의 대각선으로 운동을 하기 때문에 걸을 때나 뛸 때, 스포츠를 할때 대각선 패턴에 힘을 잘쓸수 있습니다. 다음은 버드도그라고 하는 운동인데요. 엎드려 보시겠습니다. 엎드려서 네발기기 상태에서요. 준비 자세는 어깨 90도, 고관절 90도로 해주시고 몸통은 수평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손이 앞으로 펼쳐질 때 왼쪽 발이 뒤쪽으로 펴지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움직여 보실게요. 쭉. 그대로 천천히 10번 움직이겠습니다. 자, 다시. 자, 이때 중요한 것은 호흡을 강하게 해서 복부가 열리지 않게 몸통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고요. 가능하다면 오른쪽 손과 왼쪽 다리가 수평이 될 때까지 펼쳐주는 겁니다. 이 동작을 할때 많이 하는 실수는요, 팔과 다리를 들어 올리는 동작입니다. 한번 들어 올려 보실게요. 이렇게 들어 올리게 되면 허리에 부담이 가지면서 허리에 부상을 유발하거나 코어가 열리게 됩니다. 다시 한번 내려주시고요. 정확한 동작으로 손을 최대한 앞으로 뻗어주시고 뒤꿈치를 뻗어서 손과 뒤꿈치, 등까지가 수평을 만들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천천히 내려오시고요. 자, 이렇게 잘 되면 쭉 뻗었다가 오른쪽 팔꿈치와 무릎을 배꼽 밑에서 터치합니다. 네, 그리고 펼쳐주시고요. 네, 그대로 5번만 하실게요. 혹시라도 팔꿈치와 무릎이 복부 앞에서 닿지 않는다면 아마도 이등 부분이 딱딱하실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이전에 했던 햄스트링 스트레칭을 좀 해주시면 이 동작이 수월하게 이루어질 겁니다. 우리 몸의 신체 조성 중 근육량 증가는 치매의 위험을 줄이고 반대로 지방의 증가는 치매의 위험을 높인다고 연구가 나와 있습니다. 체지방의 조절은 단순하게 몸을 예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치매를 예방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치매를 예방하는 두 가지 방법은 책을 읽고 공부하는 것과 운동을 통해 뇌를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운동이 치매를 예방할까요? 일반적으로 신체적인 운동은 조깅, 달리기, 근력 운동 또는 등산, 테니스, 배드민턴, 수영 같은 스포츠 또는 유산소 근력 운동들입니다. 골프와 테니스 같은 레저 스포츠를 즐기는 남성은 그렇지 않은 남성보다 치매에 걸릴 위험이 37% 정도 낮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판단력, 움직임의 조절 능력, 사회적 관계들입니다. 우선 판단력은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이라고 하면 제가 배드민턴을 치기 위해서 서 있을 때 상대가 치는 공을 보고 내 몸을 어느 위치까지 옮길 것인지, 그리고 그 셔틀콕을 보면서 내가 어느 정도의 강도로 어디까지 보낼 것인지, 이런 능력들이 판단력에 해당하고요. 그리고는 이제 움직임 조절 능력은 그 셔틀을 쳤을 때 내가 손을 어떻게 비틀고 어떻게 했을 때그 코트에 어디까지 보낸다라고 하는 것이 정확히 일치될 때 움직임의 조절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게 되지 않는다면 아마도 셔틀곡이 날아오는 위치를 판단하지 못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정확하게 셔틀을 쳤다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위치까지 보내지 못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 관계는 아무래도 운동 중에 여러 사람을 만나면서 대화를 나누고 사교 활동을 하는 것들이겠죠. 앞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팔을 움직이는 운동이나 다리를 움직이는 운동에서 어깨를 다치거나 무릎을 다칠 경우 그 공에 컨택되는 정확한 강도와 정도를 뇌에서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근육이나 신경에서 받아들이지 못하면 정확한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뇌와 팔과 다리의 소통 능력을 떨어뜨린다고 할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저를 따라서 한번 운동을 하면서 팔과 다리 그리고 뇌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운동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운동은 저를 보고 따라하는 건데요. 저와 트레이너가 한번 시범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 손의 대각선 방향으로 앞에 있는 분이 제가 오른손을 들면 오른손을 들고 왼손을 들면 왼손을 드는 겁니다. 최대한 빠르게 해주시는 거고요. 주춤서기 상태로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로 마주 본 상태에서 제가 손을 만세, 앞으로 들면 앞으로 들어주시고요. 옆으로 들면 옆으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준비. 자, 빠르게 합니다. 하나, 둘, 하나, 그렇죠.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네, 좋습니다. 지금처럼 눈이 상대의 움직임을 보고 판단해서 팔에게 빠르게 명령해서 동작을 만들어내게 되면 팔과 뇌의 협업이 빠르게 되면서 활성화되게 됩니다. 이러한 운동들이 우리의 뇌와 팔을 건강하게 만들어 줍니다. 자, 다음은 다리 운동인데요. 동일하게 태권도 주춤서기 상태에서 제가 움직이는 발에 같은 발을 움직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로 마주 보시고, 네, 허리손 올려 주시고요. 제가 오른발을 내밀면 오른발. 저 오른발을 바깥으로 가면 네. 왼발로 가면 왼발. 앞으로 가면 이렇게. 네. 이런 방식으로 최대한 빠르게 따라하겠습니다. 네. 빠르게 움직여야 됩니다. 빠르게. 틀려도 됩니다. 빠르게. 네. 좋습니다. 빠르게. 그렇죠. 네. 이렇게 눈이 상대의 움직임을 빠르게 판단하고 발까지의 명령을 통해서 발은 그 동작을 정확하게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뇌와 발이 빠르게 연결되기 때문에 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치매 예방과 뇌 건강에 도움이 되는 운동을 함께 해보았습니다. 알츠하이머와 치매가 두렵다면 지금 당장 운동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 9강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초고령 사회가 낳은 다양한 필요와 수요는 세상에 없던 서비스와 상품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웅철입니다. 저는 신문기자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일본이 고령 사회로 접어드는 2000년 초중반 도쿄 특파원으로 일을 했었는데요. 지역정보 전문 방송사에서 대표로 일하면서 지역 소멸의 대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고령 사회가 되면 자연히 돌봐야 하는 노인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은 일상생활에 어려움과 곤란을 겪는다고 해서 일본에서는 각종 난민으로 불리는데요. 일본 사회에서 과연 이들을 어떻게 돌보고 있고 또 각종 문제를 어떻게 헤쳐가고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고령화가 심각한 일본 시골에서는 마을 상점이나 슈퍼가 문을 닫고 장보기가 어려운 노인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필품 등의 물건을 그때그때 구입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일본에서는 구매 난민, 구매 약자라고 부르는데요. 2020년 기준으로도 일본 전역에 약 904만 명이나 되고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전망이어서 일본 정책 당국은 대책을 마련하느라 매우 분주합니다. 그런 와중에 구매 난민을 겨냥한 비즈니스로 눈길을 끄는 것이 바로 이동 슈퍼인데요. 트럭에 생필품이나 식자재를 싣고 직접 마을 주민들 집에까지 찾아가서 판매하는 사업인데 최근 일본 전역에서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산간 벽지에서 외딴 섬 지역까지 이동 슈퍼가 찾아가는 곳마다 주민들의 호평이 이어진다고 합니다. 일본 정부에서도 이동 슈퍼와 같은 이동 판매 시스템이 앞으로 초고령 사회에 중요한 생활 인프라가 될 것으로 보고 관련 사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간 사업 모델도 있는데요. 독거노인은 우리가 지킨다. 이건 마을 순찰대원들의 구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택배회사 배달원들의 이야기인데요.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생활 필수품 등을 사서 집으로 배달해주는 구매대행 서비스와 하고 물건을 전달하면서 노인들의 건강을 체크하는 등의 간병 서비스까지 겸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택배회사 1위 업체 야마토 운수가 이 고령자 지원 사업에 가장 적극적인데요. 야마토 운수는 일본 전국에 약 3,200개의 영업점과 3만 6천 대의 배달 차량 그리고 18만 명에 달하는 배달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고령자 지원 서비스를 시작해서 전국 250개 지자체와 협정을 맺고 고령자 지원 서비스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대상 지역은 대부분 인구 밀도가 낮은 지방의 시골이나 노인 인구가 40%가 넘는 고령 마을이라고 합니다. 야마토 운수의 거대한 물류망이 고령자 보호를 위한 사회적 인프라로 활용되고 있는 셈입니다. 야마토 운수의 고령자 지원 시스템은 지자체 지역 상권과 함께 삼각동맹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고령자가 지정된 가게로 전화를 해서 필요한 물품을 주문합니다. 그럼 주문을 받는 가게는 해당 상품을 야마토 택배 배달원에게 전달하고 배달원은 그 주문 상품을 모아서 트럭에 싣고 고령자에게 직접 배달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배달원들은 이때 물건만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고령자의 건강 상태나 생활상의 애로사항 등을 함께 체크합니다. 돈을 주고받을 때 인지 상태, 대화할 때 말의 부자연스러운 점 등은 없었는지를 꼼꼼히 적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정보들은 구청과 소방서 등 지자체 고령자 담당자에게 보고됩니다. 사실상 1대1 배송 체제를 통한 독거노인의 건강관리 시스템이 탄생한 겁니다. 시골 고령 마을에서는 노인들의 이동 그 자체가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일본

효고현 단밭시의 산골 지역에 가모쇼 지구라는 고령 마을이 있습니다. 언뜻 보면 특별할 게 전혀 없을 것 같은 이 마을이 일본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마을 자치진흥회가 2011년부터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고령자 버스 때문이었습니다. 인구 약 1,500명의 550가구가 사는 그것도 주민 3명 중 1명이 노인인 이 전형적인 고령자 마을에는 공공교통수단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거나 물건을 사려면 비싼 택시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는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당연히 이동수단이 마땅치 않은 마을 노인들은 외부 활동이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건강 문제, 고립 문제 등 다양한 문제점이 드러났죠. 이런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가 없어서 팔을 걷어붙인 것이 바로 마을 자치진흥회입니다. 한 자선가의 기부금 50만 원을 초기 자금으로 해서 중고 외건을 구입하고 자원봉사자가 직접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마을이 자력으로 버스를 만든 겁니다. 이렇게 탄생한 마을 버스는 단순히 이동수단에만 그치지 않고 고령자들이 서로 안부를 묻고 대화를 나누는 만남의 장소로도 인기가 높다고 합니다. 가모쇼 지구의 이야기가 알려지자 이후 일본 지자체들은 주민들의 요구에 맞춰 운행하는 디맨드 교통을 잇따라 도입했습니다. 디맨드 교통이란 이용자가 사전에 예약을 하면 차가 지정된 시간 그리고 지정된 장소에 마중와서 목적지까지 바래다 주는 운송 시스템을 말합니다. 사실상 택시에 가까운 거죠. 다만 여러 명의 예약자가 함께 이용하고 운임도 100엔에서 300엔으로 저렴하다는 것이 일반 예약 택시와는 다른 점입니다. 고령의 이동 난민들의 다리가 되어주고 있는 디맨드 교통은 현재 일본 각지로 확산되어 전국 여러 마을에서 운행 중이고요. 지자체들은 디맨드 교통이 급증하는 고령자 의료비를 억제하는데 큰 도움을 준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집에만 틀어박혀 있는 고령자들을 밖으로 끌어내면서 이들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효과까지도 톡톡히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부 마을에서는 디맨드 교통을 건강버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번엔 고령과 질병으로 누군가의 간병이 필요한 상황을 상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만약 이럴 때 돌봐줄 가족이나 친척이 없다면 곧바로 병원이나 요양시설이 머리에 떠오르시나요? 정든 집을 떠나 아는 사람 하나도 없는 삭막한 시설에 수용되는 것을 좋아할 노인이 얼마나 될까요? 더구나 장기간 입원하거나 시설을 이용하려면 만만치 않은 비용을 감내해야 합니다. 이런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계에서 가장 늙은 나라 일본이 대담한 실험에 나섰습니다. 일명 지역 포괄 케어 시스템입니다. 원래는 돌봄의 손길이 필요한 고령자, 환자가 병원이나 시설에 가지 않고도 살던 집에서, 지역에서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취지로 시작이 됐습니다. 간병이 필요한 고령자나 장애인이 자택에서 의료, 간병, 예방, 생활 지원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각 지역이 지역 의사회와 협력해 재택 의료 간병 지원 센터를 만들고 여기에 의사, 간호사, 간병인 등이 사실상 24시간 상주하는 시스템입니다. 이들은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물론 평상시에도 주기적으로 고령자 자택을 방문해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범위는 인구 1만 명을 기준으로 긴급 상황에서 의료진이 30분 이내에 출동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이렇게 된 배경에는 2025년 문제가 있습니다. 2025년은 일본에서 일명 단까이 세대로 불리는 베이비 부모들이 75세가 되는 해입니다. 이 거대한 집단이 간병을 요하는 노인 인구 그룹으로 편입되면 병원 등 간병 시설이 크게 부족할 판입니다. 그렇다고 또 간병 시설을 무작정 늘리는 것도 곤란합니다. 인구 감소로 언젠가는 공급 과잉 시설이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다 가능하면 살던 집에서 임종을 맡고 싶다는 고령자들의 절절한 희망도 무시할 수 없는 거죠. 지역 포괄 케어 시스템의 핵심은 재택 의료 간병에 있습니다. 방문 검진이나 왕진에 나서는 의료기관, 방문 간병 사업소 등

등의 밀접한 연계가 성공의 열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초고령 사회에서는 몸이 불편해서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고령자들이 많아집니다. 가족들이 곁에 있어서 돌봐주면 좋겠지만 핵가족 사회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해답은 결국 지역사회 공동체의 부활에 있습니다. 커뮤니티가 나서야 합니다. 돌봄을 가족에게만 맡기지 않고 지역사회가 떠안는 것. 일본에서는 이를 간병의 사회화라고 하는데요. 이 간병의 사회화가 일본의 돌봄 문제 해결을 해주는 중요한 힌트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한줄 리뷰는 지역사회의 고령 난민 구하기, 커뮤니티의 부활에 힌트가 있습니다. 로 하겠습니다.

0: 저도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해보고 싶고 사교육 분야 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중학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2: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3: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0: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3: 경주와 함께하는 재난TV 국민행동지력. 호호. 비가 과하게 내리는 밤에 비밤 DJ 펭수예요. 갑자기 줄기차게 내리는 큰 비를 호우라고 하는데요. 예측하기 어려워서 더 큰 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호우. 이 나쁜 자연들. 호우 아줌마님께서 사연 보내주셨네요.
4: 아까 외출하려다가 TV에서 호우 예보 듣고 그냥 집에서 풍만 듣고 있어요. 참 잘하셨어요.
3: TV, 라디오, 스마트폰으로 호우 예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대피할 때 위험한 하천가, 산길, 전신주, 변압기 주변은 피해주세요. 세이 호우호우님께서 폭우 때문에 도로에 물웅덩이가 너무 많아서 무서워요. 집에 어떻게 가죠? 라고 질문 보내주셨네요. 운전 중 폭우를 만나 불가피하게 물웅덩이를 지나야 할 때는 멈추지 않고 저속으로 한 번에 가로지르면 되는데요. 물의 수위가 승용차 바퀴의 3분의 1, 화물차 바퀴의 절반 이하일 때는 통과해도 괜찮지만 그 이상 물에 잠겼을 때는 이동하지 않습니다. 침수된 도로나 다리는 순식간에 불어난 물에 휩쓸릴 수 있으니 절대 함부로 건너지 마세요. 우리 비밤 청취자분들은 팽디가 알려준 대로 호우에 철저하게 대비하기로 약속!

안녕하십니까. 1강에서는 이제 사대주의라는 그 미망에서 좀 벗어나자. 그 당시에 세계의 중심은 중국이었으니까 중화사상에서 배우려고 하는 거, 그거 부러워하는 거 아무 문제 없다. 오늘날하고 똑같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한 마음으로 이제 아주 좋은 책이 있어요. 한국수학사라는 책입니다. 김용운, 김용국 선생님이 편찬하셨어요. 한국수학사니까 이 책이 재미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네, 수학을 모르시는 분들, 인문사회계 분들 재미없을 것 같죠? 재미있습니다. 아주 재미있습니다. 하늘의 색인 우리 역사라는 책입니다. 제목만 딱 보시면 동화책 같아요? 과학책 같아요? 동화책 같죠? 예, 제목은 이렇게 아주 가볍게 했는데 사실은 엄청나게 중요한 삼국사기에 나오는 천문기록상을 전부 과학적으로 증명을 해놓으셨어요. 딱딱하겠어요? 안 딱딱하겠어요? 안 딱딱해요. 아주 재밌어요. 하늘의 색인 우리 역사라는 이 책은 삼국사기에 나온 천문현상, 그러니까 일식이라든가 혹은 혜성이라든가 금성, 낮에 금성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별이 낮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근데 삼국사기에 보면 금성이라는 별이 낮에 나타났다는 기록이 나와요. 또 금성이 달에 아주 접근했다, 그런 기록도 나와요. 이러한 기록들을 전부 과학적으로 설명해 놨어요. 저는 이 책을 써주신 박창범 교수님에게 정말 감사해요. 그 다음을 보시겠습니다. 삼국시대 일식도란 책입니다. 이 책에는 삼국시대 일식이 얼마나 일어났느냐, 삼국시대에 어느 일식을 볼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을 전부 도식으로 풀어줬어요. 컴퓨터가 발전하니까 달과 지구와 태양에 관한 정보를 넣으면 언제 일식 월식이 일어난지를 우리는 다 알 수 있어요. 순간적으로 뽑아볼 수 있어요. 1000년, 2000년 전, 3000년 전도 돼요. 1000년 후, 2000년 후, 3000년 후도 돼요. 컴퓨터는 그처럼 발전해 줬어요. 그러니까 이것으로 정리한 자료는 믿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믿을 수 있죠. 확실히 믿을 수 있죠. 네, 이러한 책이 나와줬어요. 그러니까 삼국사기에 나온 자료들이, 과학적 기록들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는 것이에요. 이제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해요. 이런 게 없으면 삼국사기에 있는 기록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노력이 있음으로 인해서 과학적으로 맞구나라는 확신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분들에게 정말 진정한 감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첨단과학. 첨단과학은 시대에 따라 변한다. 아십니까? 시대에 따라 변해요. 첨단과학이. 제가 대학 들어갈 때 첨단과학이 있고요. 한참 중년에 돼서 첨단과학이 있고요. 지금 첨단과학은 옛날의 첨단과학이 아니에요. 바뀌어요. 1400년대 첨단과학이 뭔지 아십니까? 천문학이에요. 근데 신기하게 동양서양이 똑같아요. 다 천문학이에요. 일식, 월식의 관측과 예측이 가장 중요했어요. 1400년대에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게 그 나라의 흥망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 왕조의 운명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관련이 되느냐? 미리 예측된 일식이나 월식이 발생한 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천문관이 예측을 안 했는데 일식이 생기잖아요. 그럼 그 나라의 흉조가 들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 왕조의 흉조가 들었다라고 생각했어요. 동양만 그랬을까요? 서양도 그랬을까요? 신기하죠? 동서양이 똑같았어요. 예측되지 않은 월식이 발생했다. 그러면 신하 중에 반란을 꿈꾸고 있는 신하가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근거는 없어요. 이것도 동양서양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천문관들은 일찍이나 오실 정확하게 예측하는 게 가장 중요한 임무가 돼요.

됐습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일식을 예측하고 관측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뭐가 있어야 이게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겠죠? 김영훈 선생님이 한국 철학사에서 이걸 잘 정리해 놓으셨어요. 1. 문자가 필요합니다. 기록. 기록을 해 놔야 돼요. 기록을 하지 않으면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천문 역법이 발전해야 돼요. 달력 만드는 법이에요. 아니, 달력 만드는 법이 그렇게 힘들고 중요한가요? 예, 엄청나게 힘들고 중요해요. 충남 대덕군에 있는 한국천문연구원에서 박사급 연구원 다섯 분이 1년 내내 달력 계산을 합니다. 정말. 어지간한 건 컴퓨터로 돼요. 근데 어떤 것들은 굉장히 복잡해요. 왜냐? 밤의 길이와 낮의 길이, 아시죠? 하지 때는 낮의 길이가 제일 길죠? 동지 때는 밤의 길이가 길지요. 근데 하나 물어볼까요?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밤이에요? 해가 떠야만 화내요? 아니죠. 해안 떠는데도 화나죠. 지평선이나 수평선 아래 6도 각도의 태양이 오면 시민 박명시각이라 그래요. 지평선이나 수평선 아래 6도 각도의 태양이 오면 벌써 훤해요. 어지간한 신문도 볼수 있고요. 예, 운전해서 다갈수 있어요. 그러니까 해 뜨기 전에 출근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박은 얇을 박자예요. 명은 밝을 명자예요. 우리말로는 새벽이라고 하시면 돼요. 시민이 활동할 수 있는 새벽입니다. 그 6도에서 6도 더 내려가요. 그러면 지평선이나 수평선 아래 12도 각도의 태양이 오겠죠? 네. 이거를 해양 박명시각이라 그래요. 바다에서는 수평선 아래 12도 각도의 태양만 와도 훤해요. 하늘이 배다 운행할 수 있어요. 그런데 6도를 더 내려가면 몇 도가 되죠? 18도가 되겠죠? 18도가 돼도요, 약간 밝은 기운이 있어요. 이걸 천문 박명시각이라 그래요. 천문학적인 새벽입니다. 해가 질 때도 똑같아요. 6도 아래에 져요. 해가 떨어졌어도 훤해요. 예, 시민 박명시각이에요. 12도 각도에 해가 있어요. 그때 바다에서 배 다닐 수 있어요. 예, 조금 훤하니까 천문 박명시각이에요. 밤이라고 하는 건 천문 박명시각 수평선, 지평선 아래 18도 각도의 태양이 오고 이게 빙 돌아가지고 예, 아침에 해 뜨기 전 수평선, 지평선은 18도 각도 아래 온이 시각을 밤이라고 하는 거예요. 천문학에서는 이처럼 밤과 낮의 길이를 정확하게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달력에 다 나와 있어요. 아십니까?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시각들이 지역에 따라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강릉에 해 뜨는 시간하고 인천에 해 뜨는 시간 다르잖아요. 이게 지역별로 또해 뜨는 시간도 다 나와 있어요. 달 뜨는 시간도 다 나와 있어요. 조수간만의 사이도 다 나와 있어요. 이게 원래 달력이에요? 이 달력을 만드는 방법은 간단하겠습니까? 복잡하겠습니까? 복잡하지요. 역법이라는 것은 이러한 달력을 만드는 걸 역법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역법이 발전해 있어야만 가능해요. 자, 또 하나는 천문지. 천문에 관한 기록이 돼 있어야만 관측이 가능해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수학이 있지 않으면 절대 안 돼요. 이런 것들이 갖추어져야만 일식이 관측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일식은 얼마나 있었느냐? 아까 삼국시대 일식도를 보면 전부 통계를 내놨어요. 삼국시대는 992년이에요. 992년이 계속된 게 삼국시대예요. 이 992년 동안 전 지구상에서 일식이 몇번 일어났냐면 2336회 일어났어요. 그 가운데 경주에서 이제 통일신라가 기니까 경주에서 관측이 가능한 일식이 381회예요. 그중에 삼국시대에 기록이 나온 것, 기록으로 남아있는 건 67회예요. 여러분이 아마 어떤 책을 보시면 66회라고 되어 있는 책도 있을 겁니다. 안 틀려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신라에서 일식이 있었다라고 이제 기록을 해놨어요. 그럼 백제에서 그 일식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중복 기록이 있겠죠. 67회는 중복 기록을 각각 세웠을 때 67이고 중복을 하나로 합치면 66회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네, 이이지마 다다오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일본에서 천문학사를 전공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어떠한 이론을 제기했냐면 김부식은 재료가 부족하니까 중국 사료를 갖다 베꼈다. 그런데 나중에 속임수가 폭로된다는 생각을 못하고 중국의 역사 기록을 그대로 옮겼다. 그랬어요. 그대로 옮겼다.

이걸 들으면 여러분 어떤 기분이 드세요? 좀 비참해지죠? 근데 그분은 천문학 전공자니까 그 사람 말을 부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학계도 당분간 그 말을 들었어요. 와, 정말 김부식 선생님은 중국의 역사를 갖다 베꼈구나. 근데 베낀 것도 잘못 베꼈어요. 이지마 다다오가 어떤 표를 만들었냐면 중국 역사에 나온 일식 기록표를 만들었어요. 연도, 날짜를 다 썼어요. 김부식의 일식 기록, 삼국사에 나온 일식 기록을 딱 대비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이게 웬일? 전부 2년씩 차이가 나는 거예요. 2년씩. 그러니까 이지마 다다오라는 사람은 김부식 선생님이 베끼면서 잘못 베꼈다. 2년씩 오차가 나게 잘못 베꼈다 그랬어요. 오사다. 그것이 우리에게 상당 기간 진실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런데 언제든지 진실은 어떻게 해야 밝혀지죠? 그래? 하고 의심하고 다시 검증에 들어갔을 때만 이게 밝혀지죠. 김영훈 선생님은 한국수학사란 책에서 엄청난 작업을 하셨어요. 아니, 이지마 다다오의 저 주장이 맞아? 하고 검토를 시작한 거예요. 검토를 해봤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아까 2년씩 차이가 났다 그랬죠. 김부식 선생님이 잘못 썼다. 이게 이지마 다다오의 주장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김영훈 선생님 해보니까 아니에요. 이지마 다다오라는 일본 학자가 잘못 계산한 거예요. 오케이? 네. 이게 밝혀졌어요. 중국의 역사서에는 일식 기록을 갖다 옮겼다고 했죠. 근데 중국 역사에 나온 일식 기록을 전부 모아보니까 450회 이상이에요. 근데 삼국사기에는 몇회 있다고 그랬죠? 67회 있다고 그랬잖아요. 베끼려면 다 갖다 베껴야지. 왜 67회만 베껴요? 아, 이것도 이상하다. 김영훈 선생님이 전부 조사를 해보니까 삼국사기에는 어떤 일식 기록이 있냐면 중국 역사에는 안 나오는 일식 기록이 있는 거예요. 안 나와요. 그럼 베낄 수가 없겠죠? 베낄 수가 없잖아요. 이건 뭐야? 이건 뭐야? 하고 이걸 전부 조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해보니까 이런 게 나왔어요. 애장왕, 신라 애장왕 2년이에요. 서기 801년 6월 15일 기록이에요. 하, 5월, 여름, 5월에 일당식이나 부칙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일은 태양이에요. 태양. 당은 당연하다. 그래야 한다. 마땅하다. 되겠습니까? 식은 무슨 식사죠? 여러분 식당 가잖아요. 먹을 식사잖아요. 근데 이때는 피동형으로 해석해야 돼요. 태양이 해가 당, 당연히 마땅히 식 먹혀야 되는데 태양이 달에 의해서 먹히는 게 뭐예요? 일식이죠. 먹혀야 되는데 부식 안 먹혔다. 이렇게 써놨어요. 여러분 애장왕 2년에 서기 802년 6월 15일에 신라의 천문과는 너무 고민이 됐어요. 계산해 보니까 일식이 있어야 돼. 일당식 마땅히 일식이 있어야 돼. 근데 안 먹혔어요. 창피하다 안 창피하다. 부끄럽다 안 부끄럽다. 부끄럽죠. 계산이 틀렸으니까. 그런데 너무너무나 놀라운 것은 그렇게 부끄러움에도 불구하고 이 천문과는 기록을 남겼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계산으로는 있어야 된다. 근데 없었다. 그런데 이 솔직한 기록 때문에 무시무시한 일이 났어요. 김영훈 선생님께서 찾아가 보신 거예요. 그날 일식이 있었나 없었나. 근데 김영훈 선생님이 이 책을 쓸 때까지는 어떻게 해야 증명이 되냐면 이 표로 증명이 됐어요. 이게 뭐냐면 오펄처 표라는 표예요. 오펄처라는 사람은 오스트리아 사람이에요. 원래 치과 의사예요. 근데 너무나 너무나 천문학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때려치고 천문학과를 들어갔어요.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리고 평생 자기가 만든 게 뭐냐면 이러한 일식표예요. 자, 잘 보세요. 세계 지도예요. 여기 선이 이렇게 가 있죠? 이 선이 뭐냐면 이선 아래에 있는 지역에서는 일식을 볼수 있습니다 하는 표예요. 되겠습니까? 이거를요, BC 1200년대부터 기원 후 2162년 정도까지 했어요. 3000년간의 일식월식 기록을 다 이렇게 표를 만들어 놓았어요. 김영훈 선생님께서는 이 표를 찾으신 거예요. 이 표를 찾아보니까 세상에나 그날 일식은 있었습니다. 삼국시대 일식도 한번 찾아봅시다. 자, 보실까요? 801년 6월 15일입니다. 아까 애장왕 2년 기록 똑같죠? 그걸 찾아보면 이러한 도표가 나와요. 잘 보시면 빨간 선이 있죠. 저게 한반도를 지나가는 일직선이에요. 정확하게 일직선이 지나가요. 아침 8시 28분.

문제가 있어서 관측이 안 됐을 뿐이에요. 이건 뭘 말해주죠? 신라 천문관의 일식 예측은 정확했다는 사실을 얘기해주죠. 네,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수하고 잘못했어도 기록은 남겨야 된다, 안 남겨야 된다? 남겨야 되는 거예요. 역사를 바꿔주거든요. 그러면 이지마 다다오의 견해를 뒤집어 풀려면 틀렸다는 걸 증명하려면 뭐를 증명해야겠죠? 한반도에서만 관측 가능한 일식이 있다면, 그 일식이 삼국사기에 나오면, 그 중국에는 그 일식 기록한 게 없다면 우리의 독자적인 일식 관측 기록이 되겠죠. 네. 그런데 신기하게 그런 자료를 김용훈 선생님은 찾아내셨어요. 후한서를 보면, 네, 이게 후한서예요. 후한서를 보면 일식이 있었다. 일식이 발생했다. 그런데 사관은 보지 못하고 요동에서 들었다 그랬어요. 요동이 어디죠? 고구려예요. 고구려 사관한테 들었다라고 써 있어요. 중국 역사 기록에. 그러면 도대체 이날 일식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거를 찾아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때 삼국사기를 딱 보면 나와 있어요. 삼국사기에 어떻게 되냐면 고구려 본기 3권 태조대왕 국조왕이라고 여러분 배우셨을지도 몰라요. 64년 기록에 보면 일식이 있었다라고 딱 하고 나와요. 근데 이것만 보면 실감이 잘안 나시죠? 뭘 봐야겠죠? 아까 일식도를 봐야죠. 일식도를 보시면 이 빨간 선이 일식선이에요. 0.9, 90%니까 달이 태양의 90%를 가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고구려에서는 잘 보이겠죠? 중국 볼까요? 이 후한이에요. 한나라 서울 낙양이에요. 또큰 도시가 장안이 있어요. 이 낙양에서는 0.1 바깥에 있기 때문에 잘안 보여요. 되겠습니까? 아, 중국 사관 이때의 수도인 낙양에서는 보기 어렵구나. 근데 고구려에서는 잘 보이는구나. 그러니까 고구려엔 기록이 있고 중국에서는 고구려에서 들었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이제 삼국사의 기록이 꽤 정확하네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예, 네, 감사합니다. 증거 3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백제 일식 기록이 나와요. 의도광 19년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쭉 나와요. 서기로는 572년 9월 23일입니다. 이날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일식이 있었다예요. 그런데요, 의도광 때이 기록이 삼국사기에는 나오는데 중국 기록에는 안 나와요. 볼까요? 일식선이 정확하게 백제를 지나고 있습니다. 보십니까? 근데 중국에서는 잘 관찰하면 보일 수도 있고 정신없이 보면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중국의 수나라 역사책 수서에는 없어요. 그런데 백제 본기에는 나와 있어요. 삼국사기에는 나와 있어요. 실제 컴퓨터로 계산하니까 있었어요. 그러면 수나라 역사책이 틀린 거죠? 틀린 거죠? 예, 삼국사의 기록이 정확해요. 이러니까 김부직 선생님은 중국의 역사서를 갖다가 베꼈다. 그런데 잘못 베꼈다. 그리고 없는 것도 갖다 넣어놨다. 나중에 폭로될지도 모르고 라고 말한 이지마 다도의 견해는 상당 부분 사실이 아니에요. 되겠습니까? 근데 이지마 다다오 이 견해는 우리나라 국학계에 많은 영향을 줬어요. 일식 기록이 틀렸다면 다른 기록도 틀린 거 아닐까? 해서 삼국사기 초대 기록이, 초기 기록이 많이 의심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것의 진실성을 밝히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됐어요. 이제 한국 수학사에서 지적한 이 문제, 그리고 컴퓨터에 나온 일식도를 가지고 여러분의 의심이 많이 해소가 됐습니까? 삼국사기에 제일 먼저 나오는 일식 기록은 뭘까? 어디냐, 언제냐면요. 혁거세 시대예요. 박혁거세. 박혁거세 4년에 일식이 있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이게 언제냐면 BC 54년이에요. 5월 9일. 박혁거세 때 일식 기록이 있대. 그러면 믿어지세요? 안 믿어지세요?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박혁거세 4년에 BC 54년의 일식 기록이 있대. 믿을 것 같아요? 안 믿을 것 같아요? 안 믿죠? 안 믿어지시죠? 네. 그런데 삼국사기에는 있다니까요? 보실래요? 박혁거세 4년, 음력 4월이에요. 여름 4월에 신축사계 일유식지라. 해 먹힘이 있었다. 해 일식이 있었다를 일유식지라고 보통 써요. 과거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야, 박혁거세 때 무슨 일식이 있었어?

그러면 꼼짝 못했어요. 오, 그럴 것 같거든요. 있었다고 주장할 근거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과학이 어떻게 됐습니까? 발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딱 하고 나와요. 한번 이 당시에 이날의 일식도를 보시겠습니다. BC 54년 5월 9일 일직선이 한반도를 쩍 하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떤 일직선이냐면 해의 70% 정도가 달에 가려진 일직선이 정확하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있었죠? 그러니까 혀컷의 4년의 저 일식기록은 과학적 진실이에요. 되겠습니까? 과학적 진실입니다. 자, 이제 조금 더 놀라운 작업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박창범 교수께서 하늘에 새긴 우리 역사라는 책을 썼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분은 여러 가지 천문현상을 다 써놨어요. 재밌게. 그런데 정말 놀라운 작업을 하나 하셨어요. 아까 이지마 다다오라는 일본 천문학자가 뭐 했다고 그랬죠? 우리나라 삼국사기에 나온 일식 자료를 전부 검토를 한 거예요. 박창범 교수께서 자기 책에 써놨어요. 일본의 천문학자는 삼국사기에 나온 일식 기록을 검토했는데 왜 나는 가만히냐. 나도 일본 책에 일본 역사서에 나온 일식기록 검토해보자. 중국 역사서에 나온 일식기록 검토해보자. 말 되죠? 정말 해보셨어요. 일식은요. 실현율이 굉장히 중요해요. 일식이 있었다라고 기록이 있을 때 정말 이 일식이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중요해요. 왜? 항상 정확하진 않거든요. 이게 관측이 어려울 때도 있고요. 있는데 빼먹을 때도 있고요. 없는데 아까 애자왕 때의 기록처럼 천문관이 있어야 되는데 없었다. 이런 문제도 나요. 그러니까 일찍 연구한 학자들은 일식기록이 있었다고 할 때 이것이 정말 실현되었느냐. 실현율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삼국사기의 초기 기록의 실현율은 89%예요. 89%가 정말 일어났어요. 삼국사기 전체 일식기록의 평균 실현율은 80%예요. 아, 여러분 속상하시죠? 20%도 틀렸어. 11%나 틀려서 속상하시죠? 속상하지 마세요. 아직 빨라요. 왜? 그 시대에는 그랬어요. 그 당시에 중국의 기록을 봅시다. 한나라 때 일식 기록의 실현율이 제일 높아요. 몇 프로냐면 78%예요. 한나라에서 당나라 때까지는 이건 약입니다. 약. 63%에서 75% 정도 실현이 됐어요. 일본 일식 기록의 실현율도 한번 살펴봅시다. 박창범 교수님이 해놓으신 거예요. 보실까요? 일본 역사서에 최초의 일식 기록은 628년이에요. 아까 삼국사기의 최초의 기록은 몇 년이라고 했는지 기억나세요? BC 54년이었잖아요. 일본 역사서에 최초의 일식 기록은 628년이에요. 628년서부터 950년까지 일본 일식 기록의 실현율은 35%예요. 이거 뭔 소리예요? 실현율이 형편없었다는 얘기죠? 35%밖에 안 돼요. 이 시기에 중국 일식기록의 실현율은 77%예요. 삼국시대 이 시기를 딱 뽑아보면 실현율이 90%예요. 놀랍습니까? 안 놀랍습니까? 1. 안 놀랍다. 2. 전혀 안 놀랍다. 3. 아주 안 놀랍다. 4. 상당히 놀랍다. 몇 번? 과학입니다. 여러분, 과학입니다. 과학은 믿으셔야죠. 이제까지 우리는 삼국사기 기록이 근거가 없다. 아니, 박혁거세 때 무슨 일식이야? 이런 생각. 혹은 일본 사람이 딱 지적을 하면 그런가 봐. 이런 생각. 일본 학자의 지적은 맞을 거야. 이게 뭐죠? 우상입니다. 그들의 계산은 맞을 거야. 우상입니다. 그것 때문에 편견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선조가 남긴 삼국사기의 기록을 이게 사실이 아닌 거 아니야? 이런 의심도 했습니다. 그러나 일식 기록에 관한 한, 다시 말씀드리면 과학적인 현상에 관한 한, 중국보다 일본보다 훨씬 정확한 기록이라는 사실을 이제 아시겠습니까? 삼국사기는 이러한 일식 기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천문학이 첨단 과학이라 그랬죠? 그러고 보면 우리 선조들은 굉장히 과학적인 접근을 했다는 걸 뜻합니다. 이제는 삼국사기가 경우에 따라서는 잘못된 기록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중국의 역사 기록을 벗겨왔다. 이제는 그러한 허무한 결론으로부터 바깥에서 나와서 삼국사기를 보다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책을 눈으로만 읽고 계신가요? 여기 조금 다른 방식으로 읽는 책방이 있습니다. 어떤 날은 소리내어 읽습니다. 눈으로 본 글자를 입으로 말하고 그 소리를 다시 귀로 들으며 책 속에 오롯이 몰입해 봅니다. 또 어떤 날은 쓰면서 읽습니다. 사각사각 종이의 질감을 느끼며 마음에 드는 문장을 천천히 따라 써봅니다. 마음을 움직인 문장에서 잠시 멈추어 보세요. 손과 입이 함께할 때 책은 나를 위로하는 다정한 친구가 되어줍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백색이라는 거예요. 색깔이 없다고. 정말 좋은 소리는 황금빛이 나는 소리가 된다고 그래요. 내가 가진 소리에 대한 경험이 많이 있으면은 그걸 깨득을 하게 되죠.

지나가다 뭐든지 작동이 잘 안 된 거 보면 뜯어서 보고 고쳐놓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음악 교육과를 다니면서 전공은 바이올린 했어요. 바이올린을 몇 번 뜯어서 보면은 별로 할 게 없어요. 앞판 나무, 뒷판 나무, 옆판 너무 허무한 거예요. 근데 피아노를 보니까 굉장히 복잡하고 정교하고 아하 이게 좀 기술자가 그래도 한번 해볼 만한 거다. 독일이 제일 좋은 피아노 만드니까 거기를 가면 되겠네? 마이스터가 있는 공장이나 제작소나 수리소에 가서 밑에서 같이 생활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한 3시간, 4시간 그 정도 걸려야지 제가 생각하는 어느 정도 음이 맞춰졌어요. 굉장히 집중해서 3시간, 4시간을 하고 나면은 기력이 다 빠진 느낌이에요.

피아노는 줄 하나당 90kg에서 100kg, 두꺼운 줄은 130kg까지 그 정도로 큰 장력이 물려 있으니까 시간이 가면서 틀어질 확률이 많죠.

가장 많이 사용하는 장비 중에서 튜닝 햄머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조율할 때 절대적으로 꼭 필요한 거고요. 부수적으로 웨지가 필요하고 길게 쓰는 롱 웨지라는 게 꼭 필요합니다.

제가 허리도 아프고 목도 아프고 고생을 많이 했어요. 전에는 같은 자세로 한 시간이고 했던 것을 중간중간 스트레칭처럼 몸을 풀어줘요. 뒤로도 제끼기도 하고.

강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부드럽고 좀 둥그런 것을 좋아하는 스타일이 있을 거고, 대화를 해서 감지를 해야 돼요. 같이 그 음색에 대한 공감이 이루어져야지 설정이 서겠죠. 이 피아노 조이라는 게 굉장히 줄어들었지만 절대 없어지지는 않을 직업이라고 생각해요. 컴퓨터 지나서 뭐 AI 뭐 많이 해도 조율이라는 게 사람 손이 많이 가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는 분야예요.

태어난 상태를 지금보다는 어떻게든지 좀이라도 더 좋은 상태로 만들어주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 뭔가 깔끔하고 기분 좋은 소리가 날 때 되게 기분 좋아하거든요. 그러면 저도 같이 기분이 좋아지고 보람을 느끼기도 하지요.

우리가 왜 정원을 가꾸며 살아야 되는지 정원의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주로 세계적인 명사들이 정원을 통해서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 봄, 미국 대통령 부인 미셸 오바마는 백악관에다가 정원을 만들고는 아이들과 함께 정원 일을 시작했습니다. 미셸이 왜 무슨 생각으로 그런 일을 했을까요? 워싱턴 DC는 미국의 수도이긴 하지만 흑인의 구성비가 절반에 육박하고 빈부차와 살인율이 매우 높은 그런 도시입니다. 미셸은 지역의 그런 가난한 아이들과 텃밭을 함께하면서 수확된 것을 가지고 지역 빈민들한테 기부함으로써 어린 아이들이 색다른 경험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미셸이 화이트하우스에서 가드닝하는 의미는 비록 아이들의 비만과 건강이 주목적이긴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거기에 더해서 정원이 가진 사회적, 정신적 효용까지도 감안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건강한 먹거리에 더해서 액티브 리빙, 활동적인 삶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백악관 텃밭에 참여한 가난한 아이들이 그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면 좋겠습니다. 보통 가난한 아이들은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아이들에게 백악관에서 대통령 영부인과 여러 저명 인사들하고 직접 초갈 기회를 가짐으로써 아이들의 자존감을 높이는 중요한 기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참여와 나눔이라고 하는 좋은 가치를 자기들이 가난한 사람들한테, 자기보다도 더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자기들이 수확한 것을 나눠줌으로써 자기들이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의식을 길러준 것이 저는 미셸이 가드닝한 것의 중요한 의미가 아니었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고 보면 서구의 많은 지도자들이 식물이나 정원이 사회를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정원을 즐기면서 정원 문화를 널리 퍼뜨리려고 애를 썼었습니다. 저는 이런 점이야말로 국가나 사회 지도자의 앞선 비전과 면모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정원이란 과연 뭘까요? 과연 뭐길래 그렇게 앞서 살았던 이 명사들께서 그렇게 정원가에 어떤 사랑에 빠졌을까요? 정원이란 말에는 정자는 건물 앞에 뜰을 말합니다. 원자는 동산 원자라고 하는 것인데 큰 입구문 이렇게 둘러쳐 있고요. 그 안에 있는 한자는 헐렁한 옷, 여유 있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해석을 해보면 담으로 둘러싸여서 안전하면서도 여유로운 곳, 그것이 바로 정원입니다. 그래서 정원에는 우리는 울타리를 치고서 그 안에다가 햇빛이나 바람이나 꽃이나 나무나 그런 자연들을 들여와서 여유롭게 후식하는 곳, 그것이 바로 곧 정원이 되겠습니다. 따지고 보면 가든이라고 하는 영어도 게르라고 하는 enclosed, 위호됐다고 하는 뜻의 게르와 에덴의 두 단어가 합친 단어입니다. 해석하면 둘러싸여져 있는 에덴이란 뜻입니다. 정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정의들이

있습니다. 프랜시스 베이컨 같은 이는 인간이 이뤄낼 가장 위대한 마지막 완성작이 정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아무리 크고 화려하고 훌륭한 궁전일지라도 정원이 없다면 그것은 단지 거대한 공작물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역사학자 존 딕슨 헌터 같은 이는 인간이 자연을 만나는 가장 원초적인 장소가 바로 정원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자연으로 향한 인간의 꿈과 이상이 땅에다가 잘 구해 있는 것이 그것이 바로 정원이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서양에서는 잃어버린 에덴에 대한 어떤 희구, 동양에서는 무롱도원에 대한 어떤 찾아가는 것, 이런 것들이 정원에 본질적으로 깔려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사실 그러고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만든 것이 바로 에덴 동산, 곧 정원이 아닌가 합니다. 지금 정원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유는 저는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원이 가진 다양함에서도 탁월한 어떤 복합 효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원은 결코 단순히 꽃을 즐기거나 휴식하는 그런 곳만은 아닙니다. 또 개인적인 차원의 이상의 효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른 두 번째는 그런 정원이 가진 그 복합 효용이 지금 우리 한국인들에게 저는 아주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이유부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정원의 복합 효용과 면모가 어떠한가입니다. 정원의 복합 효용의 첫 번째는 정원은 꿈과 이상, 신념과 사상이 땅에 표출된 곳입니다. 저는 정원이야말로 꿈꾸는 인간의 정신이 땅에다가 표상된 곳이라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서 영국의 유명한 영국의 풍경식 정원 같은 걸 보면 그 풍경식 정원에는 영국인들이 꿈꿔온 자유의 염원 이런 것들이 아주 깊숙이 담겨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영국의 국토경관의 미학을 공간적으로 풀어놓은 것이 바로 영국의 풍경식 정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원의 복합효용과 면모 두 번째는 정원은 치유와 회복의 장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치유와 회복의 장으로서 정원의 역사는 꽤나 오래됩니다. 고대 그리스 신화 속 인물로서 의학과 치료의 신 아스클레피우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의 신전은 샘과 목욕탕 그리고 운동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요. 주변에 바로 정원, 아름다운 정원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체가 경치가 아주 아름다운 곳에다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자연 경치와 그런 정원과 샘물 같은 것들이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이미 그때 인식했다는 증거입니다. 지금도 세계 여러 병원에서는 심리나 정신장애나 치매 이런 것들을 치료할 때 좋은 정원을 갖추고 정원을 활용한 치유 프로그램들을 많이 운영하고 있는 것들이 아주 많습니다. 정원의 복합 회원과 면모 세 번째는 정원은 보살핌과 나눔의 장이라는 것입니다. 스탠퍼드 대학의 교수 포게 해리슨이라는 분은 정원을 보살핌, 케어와 나눔, 쉐어의 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런 점은 정원 가꾸기를 해보신 분들이면 누구나 이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연약한 식물을 키운다는 것은 끊임없는 보살핌의 긴 여정입니다. 애정을 가지고 섬세하게 배려하고 보살펴야 됩니다. 아마 작은 텃밭을 해보신 분들도 필수적으로 나눌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한 두어 평 크기의 텃밭을 우리가 하더라도 그 속에서 나오는 채소는 오히려 수확이 많습니다. 그 1년간 땀과 노력을 해서 나온 산물인데 그거 버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자연스럽게 나눌 수밖에 없습니다. 정원이 이 나눔의 장이라고 하는 것은 일례로 정원 문화 선진국인 영국인들의 삶에서 우리가 잘볼수 있습니다. 영국인들은 나눔이 거의 일상적이라고 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영국인들의 나눔은 거의 매일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그 나누는 대상도 보면 친구, 가족, 그 다음에 이웃 말고 놀랍게도 낯선 이들까지도 나눈다고 합니다. 그처럼 정원을 하게 되면 나누는 것은 일상적으로 할수 있습니다. 정원의 효용과 면모 네 번째는 정원은 참여와 소통의 장이라는 것입니다. 그 참여와 소통의 장의 어떤 모습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냥 당장 우리 조선의 사대부 정원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대부 정원은 세대를 넘나드는 참여의 소통의 장이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일례로 담양에 있는 그 유명한 소세원의 경우를 보면 그 정원을 만들 때는
양산

부모와 그 아들 또 손자 3대에 걸쳐서 만들었습니다마는 그것을 즐기는 분들은 그분들만 아니라 김인우라든지 송순, 고경명, 이몽룡, 기대성, 정철, 후대인 송시열 선생까지 당대는 물론 후대의 명사들까지 찾아와서 세상을 논하고 생각과 예술을, 문화를 나누면서 소통한 곳이 바로 소세원이 되겠습니다. 정원의 복합효용과 면모 다섯 번째는 정원은 문화예술 생산발전 소이자 향유하는 무대라는 것입니다. 조선시대 사대부들에 있어서 정원은 그들의 사상이나 학문 또는 시문, 그림, 음악 등을 생산하고 나누는 장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그분들의 모임, 예를 들어서 아회라든지 개회라든지 시회라고 하는 것들은 대체로 정원에서 펼쳐집니다. 그런 걸 통해서 여러 가지 사상이나 예술이나 문화들이 생산되고 나누어졌습니다. 제가 정원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지금 우리의 어떤 삶의 반영입니다. 한국은 정원 문화 선진국이었습니다. 경관 문명국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드릴 말씀이 아니고 프랑스 경관학자로 유명한 오기스팅 베르크라는 분이 경관 문명, 랜드스케이프 시빌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말씀을 용어를 만들어내면서 그 경관 문명을 성립할 수 있는 요건을 네 가지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맨첫 번째는 경관에 관련되는 용어입니다. 두 번째는 경관과 관련되는 시나 문학이 발달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경관과 관련되는 그림이 많이 생산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정원술이 발달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국의 역사를 보시면 경관에 관련되는 용어, 우리는 산수라든지 풍경, 풍취 이런 말들을 많이 썼습니다. 또두 번째, 경관에 관련되는 시문학은 우리는 산수시, 강호시가 유산문학, 유산시 이런 것들이 대거 쏟아졌습니다. 세 번째, 경관에 관한 그림, 우리 산수화, 오래전부터 산수화가 많이 발달되었죠. 마지막으로 정원술은 한국의 정원, 월림, 정자문화, 구곡문화 등 우리는 굉장히 다양한 정원문화들이 오래전부터 발달되어 왔습니다. 이렇게 보면 적어도 경관문화에 관한 한 우리 한국은 유럽의 어느 국가보다도 훨씬 앞선 문명국이었습니다. 그 유럽의 국가들은 경관만 해도 거의 16세기에 경관이 비로소 감상되기 시작했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지난 100여 년 사이에 거의 정원 문화를 저는 잃어버리고 그 사실조차 모르고 채 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격동의 시대를 힘들게 거쳐오면서 우리가 그것들을 많이 잃어버리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한국의 현 삶은 거의 12년 이상째 지금 세계 최고의 자살률, 최저의 출산율, 그리고 높은 이혼율 같은 암울한 지표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 사회는 갈등과 상처로 힘들어하는 아이들이나 청소년, 노인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는 이런 우리들의 힘든 삶에 살고 있는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적어도 정원을 하는 저로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우리의 문화로서 경관 문명을 잃어버린 것과 무관하지 않다. 더 구체적으로는 정원을 잃고 사는 것하고 무관하지 않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근의 연구들에 의하면 정원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을 촉진해주는 훌륭한 촉매제입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특히 사회적 효용에 주목합니다. 공룡의 정원이나 공룡의 공원 녹지들은 informal interaction 또는 informal contact라 그래서 우연한 만남을 촉진시켜줍니다. 그걸 통해서 사람들 간의 사회적 접촉이 늘어나는 거죠. 만남이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정원의 사회적인 효용에 대한 연구들은 놀랍게도 요즘 최근에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중에 최근에 미국에서 나온 논문들을 보면 이런 논문도 있습니다. 공동주택단지 내에 잘 다듬어진 좋은 나무가 있게 되면요. 그 단지 안에서 살고 있는 가정에서 가정 내의 폭력이 줄어든다. 이런 놀라운 연구도 있고요. 또 그런 좋은 나무가 있거나 좋은 공룡의 정원이 있는 단지에서는 범죄 행위가 줄어든다는 용의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브로큰 윈도 시어리, 그러니까 깨진 유리창 이론은 그 반대.

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잘 다듬고 잘 가꿔진 정원이 있게 되면 사람들이 한 길도 순화된다는 그런 연구들이 최근에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2013년 순천국제정원박람회가 개최된 이후에 한국에서도 정원에 대한 관심이 많이 일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참으로 다행입니다. 저는 우리 한국 사회의 문화현상으로서 개성과 취향을 찾기가 요즘 많이 이렇게 널리 유행되고 있고 그 현상으로서 특히 우리 젊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한 여행이라든지 요리, 캠핑 등과 함께 정원이 등장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정원은 단순히 꽃을 즐기고 휴식하거나 산책하는 곳 이상입니다. 개인 차원의 장 이상입니다. 저는 그 이상의 가치, 정신적인 가치, 사회적인 가치, 그런 복합적인 효용을 가진 것이 바로 정원이라고 주장합니다. 저는 이 같은 이 정원의 어떤 복합 효용을 우리 한국인 모두가 같이 함께 나눔으로써 지금보다 훨씬 건강하고 행복한 그런 날이 왔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명사들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정원의 효용과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빛나는 업적을 남긴 그분들이 병은 어떻게 바라보았고 어떻게 활용했는지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실 분은 조선의 대표적인 왕이시죠. 정조대왕 이산입니다. 조선의 22대 왕이시고 조선 후기 문예부흥과 개혁을 추진한 왕이죠. 우리는 성공적인 면모만 부각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분은 매우 힘들고 상처가 많았던 왕이었습니다. 아버지 사두세자가 돌아가시는 것을 목격했고, 극심한 당파 싸움에 끼어서 굉장히 힘들었던 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유교적 이상사회인 대동사회를 실현하고, 당파를 넘어서 대통합을 이룬 데에는 저는 정원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주장합니다. 정조의 재위 24년간 주로 그는 창덕궁에 거주했는데 역대 왕 중에서 창덕궁 후원을 가장 잘 활용하신 분으로 저는 평가합니다. 그의 후원을 활용한 방식은 개인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공적인 차원에까지 걸쳐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정원 속에서 완상하거나 휴식하거나 사색과 성찰을 하면서 그 극심한 당쟁이나 그 노골적인 정적들과의 어떤 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던 내면의 힘을 길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원에서 자기를 성찰하고 통제력을 길렀다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또 자연을 접하고 정원을 접하고 하면서 거기서 심미적인 교감을 길러내면서 타고난 예술적인 어떤 재능과 합쳐가지고 수많은 시문을 생산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창덕궁 후원에서는 상림식경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아름다운 시를 짓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조대왕은 치세와 개혁을 위한 방편으로 후원 정원을 적극 그리고 효과적으로 활용했습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후원인 곧 정원은 그에게 있어서 공간정치 무대였다고 저는 평가합니다. 그 면모들 몇 가지로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는 왕권 광화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건물을 후원에다가 지었습니다. 즉위한 첫 해에 후원의 입구 가장 높은 언덕 위에다가 2층의 누각을 건립을 합니다. 그 누각이 바로 규장각입니다. 그리고선 이름을 규장과 주합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는데요. 그둘다 우주를 상징합니다. 곧 새로운 왕이 등극했음을 만천하에 알리는 것이 되겠죠. 그러면서 그 규장각에 올라가는 문을 어수문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어수문은 물고기와 물과의 관계처럼 임금과 신하 간에 서로 아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왕권을 강한 상징적인 건물로서 또 다른 건물은 존덕정이 있습니다. 존덕정은 좀 다르게 제2 말년에 한참 뒤에 정비를 하였습니다. 그 전부터 있던 건물입니다. 그렇지만 그 건물은 대단히 독특합니다. 육각정이고 이중 처마를 가지고 있고 이중 마루로 되어 있고요. 단층도 굉장히 화려합니다. 천정에는 이 청룡과 항룡을 문양을 새겨놓기도 합니다. 그 존덕정의 처마에 정조대왕은 만천명월 주인옹 좌서라고 하는 글씨가 쓰여진 펜액을 붙입니다. 하천은 만 개나 되지만 그것을 비추는 달은 오로지 하나다
라는 것을 선언한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만개에 쳐놓은 곳 백성들과 신하들은 하나인 이 달을 의지하면서 함께 살아가야 된다는 그런 것을 표명한 것입니다. 정조대왕께서 군주로서의 자신감과 책무를 말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정조대왕께서는 정원에서 문무를 시험하고 연회를 개최하는 등 신하들과 함께 이 문물을 기르고 뜻을 나누는 장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전 시험이라든지, 그러니까 왕이 직접 임전한 그런 시험이라든지, 또 왕이 직접 무술 시험을 같이 관람한다든지 함으로써 할속이나 금술이나 말타기 같은 그런 무술까지도 기르는 장으로서 정원을 활용하였습니다. 치세와 개혁을 위한 방편으로서 후원을 활용한 세 번째 모습은 신하와의 화합과 소통의 장으로 활용했다는 것입니다. 정조대왕은 부용지에서 내각 상조회 또는 상하 조오연 같은 다양한 연회를 많이 펼쳤습니다. 당신이 직접 양성했던 초계 문신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정양요 선생이나 박제가 이등무, 유독공 같은 그런 분들을 초대해서 또 다른 각신들도 초대하고 해서 그 부용지에서 시와 음악과 조명을 밝히면서 낚시나 음식이나 배 타기를 하면서 시를 짓고 즐겼습니다. 또한 정조께서는 후원을 직접 안내하기도 하셨습니다. 광시왕 같은 이가 쓴 호가유검은기라고 하는 글에 보면 정조대왕께서 직접 신하들을 초대해서 후원의 곳곳을 직접 몸소 안내하시면서 설명해 주는 걸 받았다 하고 해서 너무 감동하는 그런 글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런 일반 신하뿐만 아니라 당신과 가장 반대되는 정적에 해당되는 그런 신하조차도 불러와서 조용히 그 직접 후원을 안내하면서 설명했다고 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그 설명만 하셨겠습니까? 정적과의 의사소통을 긴히 하지 않았겠습니까? 정원이라는 장소는 그 꽃과 나무가 우거진 아름다운 장소에 들어오게 되면 누구나 마음이 편해질 것입니다. 그런 정원의 효용을 한껏 활용함으로써 정조대왕은 정적들 간의 어떤 의사소통, 교감을 넓혀 나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조대왕께서 정원을 즐긴 것은 비록 비단 후원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말고도 여러 곳이 있습니다. 당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수원하승만 해도 군사용의 승만은 아니었습니다. 정조께서 친히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아름답게 지은 성은 적에게 두려움을 준다고 했다고 합니다. 저는 참 놀라운 정원미학의 힘과 가치를 알았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현륭원에는 사도세자의 묘죠. 거기에는 효를 상징하는 여러 가지 나무들, 꽃나무들을 많이 심어서 풍치를 많이 갖고 있기도 하고요. 사도세자의 사당이죠. 서당인 경모궁에는 역시 연못이나 꽃, 또 유실수 이런 수목들을 가꾸어서 아름답게 꾸몄다고 합니다. 결국 종합하면 정조대왕께서는 정원의 복합 효용을 너무나 잘 아셨고 그것을 10분 활용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적 차원뿐만 아니라 왕으로서의 공적 차원까지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그러므로서 본인의 정서적인 수양뿐만 아니라 군신 간의 신하와의 어떤 친밀관계, 또더 나아가서 정치적인 교감과 소통까지도 이뤄냄으로써 정조대왕의 그 빛나는 업적이 완성될 수 있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삶 속에서 정원의 효용을 살펴볼 두 번째 명사는 헤르만 헤세입니다. 헤르만 헤세는 독일 지성인의 양심이자 정신적인 서성으로 평가되는 분입니다. 20세기 초 독일의 히틀러와 나치주의자들이 그 편협된 민족 이데올로기에 대해서 또는 그 전쟁의 강풍 속에서도 자연에 대한 동경, 그다음에 청춘에 대한 그리움, 그러면서 사랑과 평화와 자유라고 하는 인간적인 가치를 잃지 말 것을, 그것을 잘 지켜나갈 것을 역설했습니다. 20세기 경제적 기술적 진보 시대에 어떤 우리가 방황하는 우리 한국의 젊은이들에게 또 이와 같은 것들은 저는 굉장히 중요한 시사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평생을
전쟁과 권력의 어떤 폭압에서 피해 다니면서 그는 이사를 많이 갔습니다. 그는 그렇지만 가는 곳마다 그는 꼭 정원을 만들고 즐겼습니다. 정원이 등장하지 않는 작품이 없다 할 만큼 그의 많은 작품에는 정원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정원은 정신세계를 반영한다고 평가합니다. 그의 작품 속에서 정원은 대체로 어릴 적 행복을 상징하는 곳 혹은 여성의 영역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는 어릴 적 어머니랑 함께했던 그 즐겁고 행복한 추억이 담긴 정원 생활을 자주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그에게서 정원이란 거칠고 폭력적인 억압에서 벗어나서 어머니 품속같이 아늑한 안식을 취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의 정원들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실 것은 가엔호펜에 있는 그의 첫 번째 집입니다. 그 집은 독일의 남부 호수이죠. 콘스탄트레이크, 독일 이름으로 보덴호라고 하는 호숫가에 있는 17세기 농가였습니다. 그는 27세 때 9살 연상의 사진작가인 마리아와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는 첫 소설 페터 카멘치트가 단숨에 유명해지면서 그로 경제적으로 어떤 자립을 하게 되면서 신혼생활을 시작하게 된 것이죠. 가엔호펜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 그 농가를 개조해서 방백한이었지만 그는 처음으로 정규의식을 느꼈다고 토로한 적이 있습니다. 자녀가 생기고 가족이 늘어나면서 그가 근처 호수 근처 다른 곳으로 외곽으로 이사를 합니다. 더 큰 집터를 찾고 경치가 더 좋은 것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호수를 내려다보는 전망 좋은 곳에다가 그는 직접 집과 정원을 설계하고 집을 짓습니다. 집은 경사 위에다가 짓고 그 아래쪽을 채소밭과 가수원을 만들어서 집에서 원만한 초지넘으로 호수를 잘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구조를 잡았습니다. 지금은 나무가 많이 자라서 다 보이진 않습니다만은 당시에는 호수가 아주 잘 보였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 정원에다가 약초원, 채원 같은 것을 만들어서 거의 매일 샐러드를 먹었다고 합니다. 또 거의 세 아이들은 집 주위를 뛰어다니면서 나무 따기를 따먹거나 하면서 즐겁게 지냈다고 합니다. 또 그는 매일 아내가 치는 피아노를 감상하면서 정원일을 하다가 글을 쓰거나 하면서 가족과 함께 정원을 즐겼다고 회상한 적이 있습니다. 그가 즐긴 정원 중에서 또 다른 대표적인 정원은 몬타놀라라고 하는 스위스권에 있는 정원들입니다. 까사 까무치와 까사 로자라고 하는 그런 집입니다. 전쟁 중에 그는 이혼과 뭐 두 번의 결혼이 실패하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도 처하고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개인사를 겪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스위스 남쪽에 이태리 접경 지역까지 이사를 하게 됩니다. 그곳은 루가노 호수와 살바토레 산을 보러 알아보는 그런 아름다운 풍광이 있고요. 지중해 풍기후가 좋아서 그는 여러 가지로 만족한 곳입니다. 그는 그곳에서 사망할 때까지 약 43년간을 살면서 정원 생활을 즐기고 그림을 그리고 또 글쓰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타르타라든지 나르시스와 골드문터, 유리아 유이 같은 거의 대표적인 대표작들은 거의 다 그곳에서 창작된 것들입니다. 그는 그곳에서의 삶을 한 곳에서 머물면서 고향을 갖는 기분이다. 곧 정규의식이죠. 저는 그것을 거주 정체성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런 기분을 고백하기도 했고요. 꽃과 나무 또는 흙, 생물과 교유하면서 한 조각 작은 땅에 대해서 어떤 책임감을 갖는 그런 기분을 느꼈다.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이 사진은 까사로자 마을 아래쪽에 있는 묘지에 있는 그의 묘입니다. 그와 그의 부인 니농의 묘가 지금도 그곳에 있죠. 근데 그 묘는 그가 매일 거의 바라보았던 살바토레 산을 바로 보이는 그 자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헤세에게서 정원은 어떤 의미를 가졌을까요? 평생 헤세는 인간이 지닌 두 본능 사이에서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본능은 사회적 존재로서의 정주 본능이고요. 다른 본능은 원초적인 존재로서 또 방랑 욕구입니다. 그는 그 사이를 오가면서
수없는 갈등과 고뇌를 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쉽고 편안한 삶을 사는 방법은 나는 잘 모르지만 정원과 아름다운 풍경을 즐기는 그런 아름다운 삶은 내가 애써 누렸다라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정원은 삶을 안정시키고 영혼을 안식하게 하는 그런 안식처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정원으로 살펴볼 명사들의 삶, 세 번째 인물은 태계 이황입니다. 태계는 한국 역사상 최고의 대학자이고 철학자이자 시인이었습니다. 그는 어릴 적 잠시 숙부에게서 배웠을 뿐 평생을 독학으로 공부했다고 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산수는 책과 함께 교과서였다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수려한 산천 속 한간 들과 고요한 물가를 머물므로서 번화한 유혹에서 이겨내고 한가한 정서와 한가함 속에서 정서를 함양했노라 하고 고백했습니다. 평생 그의 삶은 철저한 절제와 근면으로 일관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이사를 자주 다녔는데 가는 데마다 꼭 정원을 만들고 즐겼습니다. 자칫 그의 삶은 궁핍해질 수도 있었지만 산수와 정원을 통해서 그는 높은 인품과 학문적인 경지에 도달할 수 있고 문예의 집행까지도 열 수 있었습니다. 그는 여러 번 이사를 다녔습니다. 토계변 앞에다가 양지남이라든지 한서암이라든지 그 건너편에 개상서당이라든지 이런 걸 다녔지만 어쨌든 공통적인 것은 집은 개우 한두 칸에 지나지 않는 정말 작은 집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가는 곳마다 정원을 아주 다채롭게 즐겼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텃밭과 연못과 자기가 좋아하는 나무들을 심어서 즐기면서 주변의 자연 경물조차도 자기의 정원으로 만들었습니다. 그의 재치가 남아있는 대표적인 장소는 도산서당입니다. 도산서당은 앞서 있었던 개상서당이 너무 좁고 누추해서 확장 이전한 곳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도산서당의 집은 겨우 세 칸밖에 되지 않은 작고 소박합니다. 그런데도 그는 당시 건축일을 했던 스님에게 나중에 와서 보시고는 건물이 너무 화려하고 크게 지었다고 꾸중할 정도로 소박함을 추구하였습니다. 그는 몽천, 사각형 연못인 정우당, 그 다음에 작은 계류 건너편에 저루사라고 해서 거기다가 소나무와 대나무와 매화국화라고 한 자기가 좋아하는 나무들을 심어서 즐겼고요. 그 외에도 곡괌이라든지 계류 같은 것을 정원 요소로 끌어들이면서 낙동강까지 정원으로 즐겼습니다. 강변에다가 청간 운영대, 천연대라는 것을 대를 만들고 그 아래쪽에 탁영담, 반타석 같은 있는 자연들을 활용해서 자신의 정원으로 끌어들였습니다. 태계는 긴수작과 한수작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긴수작이란 열심히 공부하는 것입니다. 한수작은요, 그 반대입니다. 한가하게 쉬면서 정서를 기르는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한수작은 산수자연과 정원 속에서 즐김으로서 나타났습니다. 산수는 정신을 즐겁게 하고 성정을 맑게 해준다라고 하면서 그는 식물을 심고 땅을 가꾸는 행위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므로서 그는 그런 걸 통해서 선한 품성을 기를 수 있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삶의 틀을 대거 중시했는데요. 주위 환경을 중시하고 적극적으로 정원화시켜서 자신의 한수작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평생을 검검하고 절제하며 살았던 태계의 삶은 스스로 호랑이 꼬리 위, 사람 위에서 사는 것과 같았다고 토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그에게 있어서 정원은 유식의 장, 한수재의 장이었습니다. 일장일이 지도, 곧 활시를 땡겼다가 이렇게 풀어주는 그런 어떤 방식으로서 정원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산책도 그렇게 즐겼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유쾌하지 못한 공부를 열심히 하기보다는 한가하게 쉬면서 정서를 함양하라고 우리에게 충고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대학자 주자는 동산, 곧 자연은 매우 아름답지만 사람의 뜻이 매우 거칠다고 아쉬워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말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많이 적용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태계의 정원 생활 속에서 그 한 수작을 보면서 또 그를 통한 깊고 풍부한 삶을 어떻게 이렇게 그가 이끌어 나갔는지를 한번 되새겨 볼 만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정원과 삶과의 관계

이들이 방문하는 명소로 되고 있습니다. 그의 또 다른 집은 시내에 있는 집입니다. 현재는 국립개태박물관으로 개조되어 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식구가 늘고 사회적인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시내 더 큰 집으로 이사하게 된 것입니다. 그 집에서 그는 광장 쪽, 시내 쪽은 접견실이라든지 미팅룸을 만들어 놓고 뒤쪽 안쪽으로는 침실이나 부엌 같은 사적인 공간을 배치를 합니다. 이태리 여행을 하고 나서 그 접한 르네상스식 문화들을 토대로 해서 가구라든지 예술품, 장식품 또는 벽면의 색채화 등을 장식으로 합니다. 뒤편 정원에다가 그는 채소원이나 약초원들을 만들고 가수를 심고 즐겼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좋아하는 강물을 수집하는 창고를 만들기도 하고요. 그 외에도 그는 일릉공원이나 애나식물관 같은 공공의 어떤 정원들을 계획하고 조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괴테의 정원은 그의 작품 속에서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데요. 그 작품 속에서 정원은 주인공이 감정을 노출시키고 아주 복잡한 감정이 교차되는 그런 장소로 자주 묘사됩니다. 그는 정원을 조화롭게 정돈된 자연으로 간주했습니다. 곧 인간의 정신활동과 예술창조의 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에게는 또한 정원은 자연과학을 탐구하는 것으로서 식물의 계통을 분류하고 그 지식을 함용하는 장이기도 했습니다. 또 미식가로서 맛과 건강 먹거리를 생산하는 그런 자급자족하는 장이기도 했습니다. 평민 처녀부터 귀족 부인의 글씨까지 평생을 파격적인 연애로 즐겼던 그는 종종 쓰라린 경험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정원은 위로와 안식을 준 곳이었습니다. 그는 고백하기를 자신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일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예술이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정원은 바로 그 자신의 그 충돌과 열정을 다스리는 그런 안식처였다고 우리는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정원 속의 삶을 살펴볼 명사 다섯 번째는 다산 정약용 선생입니다. 조선 최고의 실학자였고 계획적 경세가였습니다. 500여 권의 책을 지은 분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과학과 의학, 공학 등 자연과학뿐만 아니라 철학, 경제, 사회, 문학, 인문과 예술까지도 망라했던 분입니다. 그는 어릴 적부터 정원과 풍경 속에서 성장했습니다. 유년 시절은 남양주 한강가와 수종사를 오가면서 놀았고요. 어릴 적부터 부친의 근무지인 하순이나 예천 등을 다니면서 누각이나 정자나 숲이나 꽃밭 등을 조성하면서 자신의 공부방으로 즐기기도 했습니다. 젊은 30대 신진관료 시절에는 맹례방에서 중난론이라고 하는 정원을 만들어 즐겼는데요. 화분에다가 국화나 수선화 등을 잔뜩 심어서 갖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쌀은 귀하지만 꽃은 더욱 많다 하면서 만족하면서 생계를 초월한 정원 생활을 즐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정조의 갑작스러운 사망과 함께 몰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18년간 귀향을 가게 됩니다. 처음 귀향 간 후 주막집 노파의 후위로 개우 숙식을 해결하게 되었는 그 사의제라는 곳에서는 한평 땅이 없었기 때문에 남의 텃밭을 가서 보면서 정원 일에 아쉬움을 달랬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귀향 후 8년 만에 외가 윤씨 집안의 도움으로 산속의 정자로 이사하게 되면서 비로소 우리가 잘 아는 다산 초당에서의 본격적인 생활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다산 초당은 한 12여 년간 거주한 곳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제자를 양성하고 저술에 매진해서 우리가 잘 아는 목민심서라든지 허범심서, 경세유포와 같은 많은 책들을 썼습니다. 또 거기서 그는 정원 생활을 많이 즐겼는데요. 스스로 다산 사경이라 그래서 차를 끓이는 부뚜막 돌, 다조라고 합니다. 그리고 약천, 샘입니다. 그 다음에 정석이라고 하는 바위에 새긴 글, 그 다음에 석가산 같은 것을 4개의 다산에서 즐길 수 있는 4개의 경물이라고 즐겼습니다. 연못을 만들고 바닷가를 산책하면서 주워온 돌로 석가산을 꾸몄습니다. 그러면서
경사

가지에다가 화계를 만들어서 당귀, 작약, 모란, 채소 등을 가꾸어서 즐겼습니다. 벌통을 두어 양봉을 하면서 벌과 나비의 생태를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다산은 정원 생활을 즐길 뿐만 아니라 이상적인 주거 공간을 꿈꾼 적이 있습니다. 제자 항상의 질문에 답하는 편지 글, 제항상 유인첩이라는 곳을 보면 그가 자신을 잘 지키면 어떤 선비의 도리를 지키면서 살수 있는 그런 거처의 면모를 아주 상세하게 묘사한 부분들이 나옵니다. 먼저 집은 산소가 아른 곳에다 지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연못을 두 개나 만들고 그 안에 텃밭을 만들고 꽃과 나무들을 심습니다. 그런 뿐만 아니라 책과 문구류를 잘 구비하고 또 그러면서 근처에 친구와 고성들, 이름난 스님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정원 속에서 어떤 즐김뿐만 아니라 학문과 시, 그림 같은 것을 나누고 즐기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정원가로서 다산의 면모는 참 다채롭습니다. 그는 식물학적인 지식이 꽤 높았습니다. 또 정원을 조성하고 감상하는 데도 남달랐습니다. 그는 식물의 의미나 상징 체계를 깊이 알았습니다. 또 치산치수 같은 책을 잘 읽어서 돌계단을 만들 때 적용하게 됐습니다. 또 있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국산 부사로 재직하고 있을 때는 남은 자재를 활용해서 정자를 짓거나 땅을 흙을 판 토지장을 연못으로 바꾸는 그런 어떤 자원 활용의 방안을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남다른 감수성과 공감 능력을 가져서 연잎이나 파초에서 듣는 빗소리 또는 백오동이 달빛 아래에서 드리우는 거룩한 정취 이런 것들을 자주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국화를 애호해서 시간대로 막 구분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나누어서 국화를 즐기는 그런 방식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다산에게 있어서 정원은 각별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다산 초당이 있었기 때문에 힘든 유배 속에서 자신을 지키고 강하게 매진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정원을 통해서 정원에서 세밀한 관찰하고 실제 재배를 실험을 하면서 식물 재료에 대한 지식을 넓혀갔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아운각비 같은 책에는 수목의 명이나 식물명, 곡식의 명들을 성세하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에게 정원은 실용의 장이었습니다. 그는 생계형의 어떤 채소밭, 경제성 식물, 또는 심지어는 양잠이나 양계, 달걀 키우는 것들, 그런 보호까지도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맑고 고상한 삶을 유지하는데 정원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면서 연못을 메꿔서 논을 만들기보다는 논을 못으로 넓혀서 연을 기르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하면서 정원이 갖는 심성과 정치를 고양하는 효용을 강조했습니다. 곧 그에게 있어 정원은 과학과 합리, 공간과 심리, 정사 함량, 거기 넘어서 작업자적을 통해서 청아한 선비의 품위를 지키는 그런 요건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 말씀을 마치면서 건강과 행복을 증진시키는 데 정원이 얼마나 유용한지에 대해서 말씀 한번 나누게 하겠습니다. 2016년 테드 강연에서 하버드 의대 교수 로버트 왈링거는 자신의 연구를 75년간 장기 연구를 중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하버드생들, 초년생들하고 동년배의 보스턴 빈민 청년을 합쳐서 700여 명에 대해서 생애를 추적하는 연구였는데요. 연구의 주 목적은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건강하고 행복하게 하는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건강 행복의 요인의 세 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세 가지는 놀랍게도 모두 다 관계였습니다. 첫 번째는 사회적 관계, 두 번째는 좁지만 깊고 따뜻한 관계,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그런 좋은 관계의 질이 있게 되면 심체뿐만 아니라 뇌의 노화까지도 지체시켜 준다는 그런 놀라운 결과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에게 던집니다. 관계 그거 참 별거 아닌데 왜 우리가 이렇게 건강과 행복을 잘 찾지 못할까요?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서 그는 바로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답을 내립니다. 사실은 굉장히 귀찮고 성가시고 번거롭고 애매한 것이 바로 관계입니다.

0: 의외로 어렵습니다. 그렇게 관계가 참 쉽지 않은데요. 그걸 잘풀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그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비법은 바로 정혼을 하는 것입니다. 관계를 촉진시켜주는 정혼의 어떤 놀라운 효용에 대한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저도 수년 전에 저희 연구생과 연구를 한 적이 있는데요. 텃밭 참여자와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 간의 사회적 관계를 파악한 것입니다. 텃밭에 오랫동안 참여한 사람들은 보시는 그림처럼 놀랍게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과의 복잡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다차원의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참여하지 않은 분들은 굉장히 획일적이고 단편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텃밭에 오랫동안 참여하게 되면 앞뒷집에 다 아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그분들과 가깝게 이름을 서로 알게 되거나 또는 집안 식구들을 서로 알게 되거나 그렇게 되면서 점점 관계가 식사를 서로 나누게 되거나 하는 관계까지도 발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서 이웃 간의 관계, 공동체적인 의식이 함양된다는 것을 저희들이 발견해내기도 했습니다. 그와 유사한 연구들은 해외에서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공동 텃밭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실내 운동을 하거나 다른 적극적인 활동을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박탈감을 많이 줄여준다고 하는 그런 연구들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한국인들은 누구보다도 자연 친화적인 삶을 지향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는 그걸 잠시 잊고 살고 있는 중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더 늦기 전에 자연의 섭리가 살아있고 예술적 감성이 넘쳐나는 곳이면서 나를 들여다보며 다른 이와 관계를 깊이 할수 있는 그런 정원 생활을 통해서 더불어 사는 참된 즐거움을 맛보고 건강과 진정한 행복을 되찾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원은 단순히 꽃을 즐기고 휴식하거나 산책하는 곳 이상입니다. 정신적인 가치, 사회적인 가치, 그런 복합적인 효용을 가진 것이 바로 정원이라고 주장합니다. 정원의 어떤 복합 효용을 우리 한국인 모두가 같이 함께 나눔으로써 지금보다 훨씬 건강하고
1: 이거 진짜야?
2: 에이 설마 AI겠지?
1: 오 AI로 만든 거네.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4: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 EBS ETV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ETV는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과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 콘텐츠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ETV는 교육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교육 현장을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시청자와 소통하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EBS ETV는 국내 최초의 다채널 방송으로서 국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 격차 없는 교육 복지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창의 융합 교육 채널 EBS ETV는 방송 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ETV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ETV는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과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 콘텐츠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ETV는 교육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교육 현장을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시청자와 소통하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EBS ETV는 국내 최초의 다채널 방송으로서 국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격차 없는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창의융합 교육채널 EBS ETV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1: 어? 이거 실화야?
2: 에이, AI 같은데.
1: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4: 보도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기력 상사태 팔라몬 약한 게 나무들이 흔들흔들 태국의 국물도 많이 떠들어가고 어! 저기 뭔가 이상한 게? 아아 여기는 펭수 산사태 징후 발견 산사태 징후 발견 등산객과 인근 주민들 대피요망 대피요망 산사태는 집중호우 태풍 등으로 인해 지반이 약해지면서 생기는 자연재난입니다. 우리나라는 국토의 63%가 산지로 이루어져 있어 산사태 발생 위험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산간지역뿐 아니라 도심에서도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호우 및 태풍주의보가 발령되면 산지 주변에서 야외활동은 절대 금지! 산사태 취약지역 주민은 대피장소를 파악하고 급경사지와 배수로를 미리 점검합니다. 대피명령이 발령되면 귀중품을 챙겨 집 밖으로 뛰어나옵니다. 침착해.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가스와 전기를 차단하고 산지에서 떨어진 곳으로 신속히 이동합니다. 차량 운행 시에는 저속 운행을 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합니다. 산사태 징후를 발견하거나 인명피해 및 고립이 우려될 경우 119 또는 상임항공 구조대로 구조 요청을 합니다. 순식간에 큰 피해를 주는 산사태.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니 방심은 금물. 미리 알면 충분히 대처할 수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매일 10분 영어 정면돌파 스피킹, 저는 이현석입니다. 자, 이번 주 여러분이 계속 기억이 나야 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주제가 서비스 예약이다 보니까 appointment라는 단어가 확실하게 잘 기억이 나야 됩니다. 자, 지난 시간과 지지난 시간에 병원 예약과 치과 예약을 마무리했습니다. 자, 오늘은 바로 미용실 예약 들어갑니다. 예약이라는 말 때문에 appointment라는 단어가 계속 기억나야 될것 같고요. 이번 주 말씀을 드렸다시피. 자, 그러면 머리하러 가는 얘기 좀 해볼게요. 자, 우리도 머리 예약하다라는 말을 하죠? 그리고 미용실 예약하다라는 말을 실제 합니다. 하는 것 같아요. 너 저기 오후에 뭐 하니? 아, 나 머리 예약했어. 이게 약간 미용실 예약 얘기로 쓰이듯이. 그러니까 영어에 왜 제가 이렇게 구분하냐면, 영어에도 hair라는 단어도 쓰고,

0: hair salon, 미용실이란 말을 써요. 예약이라는 상황에. 그래서 볼게요. 심지어 여기서 똑같은 말이 두 개인데, 여기서 미용을 해주시는 분, 우리 스타일리스트 분의 그 단어를 여기다 쓰기도 합니다. 요거 세 가지 한번 볼게요. 예약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미 예약을 한 거니까 해야 하죠. Have a hair appointment. 가장 간단해요. I have a hair appointment. 나 오늘 오후에 3시쯤에 미용실 예약 잡혀 있어. 그러면 I have a hair appointment at 3 o'clock. 이렇게 가는 겁니다. 가장 간단한 것부터 들어볼까요? 따라해보세요.
1: Have a hair appointment. Have a hair appointment.
0: 그 다음에 머리 하지 말고 미용실을 넣어도 돼요. Hair salon. 자, 요 살롱이 강세가 표시는 안돼 있는데 뒤에 줘야 돼요. 뒤에. Salon. Salon. 자, hair 약간 써보다 약간 쓰에 가까워요. 쓰다 할 때, salon 이렇게 해보세요. Salon 영어 발음이 그래요. Hair salon, hair salon. Have an appointment at 장소니까 at the hair salon. 치과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Dentist였죠? At the dentist 하면 치과에 예약이 잡혀 있는 거고 미용실에 예약이 잡혀 있는 거니까 I have an appointment at the hair salon. 이렇게 들어보세요.
1: Have an appointment at the hair salon. Have an appointment at the hair salon.
0: 그래서 이걸 쓰시고 이것도 같이 쓰셔도 좋고요. 하나만 더 해볼까요? 자, hair stylist 이거 봐요. 나 머리 해주시는 원장님, 나 머리 해주시는 헤어 스타일리스트 분, 나 머리 해주시는 실장님, hair stylist 그죠? 머리 해주시는 스타일리스트, hair stylist인데 이분은 사람이니까 정신 차 보세요. with로 바뀌었죠. 사람이니까. 이게 참 와닿지가 않아요. 누구누구와 예약을 하는 게 아닌데 누구누구한테 예약이 돼 있는데. 영어에선 with 씁니다. 이거 참 와닿지가 않죠. 지금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요. 영어의 규칙이기 때문에 반드시 따라줘야 됩니다. Have an appointment with my hairstylist. 들어볼게요.
1: Have an appointment with my hair stylist. Have an appointment with my hair stylist.
0: 좋습니다. 나 오늘 미용실에 예약이 되어 있어요. 갈게요. 자, 이건 그냥 현재 예약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니까 시제도 현재로 잡아줘도 됩니다. I have an appointment at the hair salon. Today. 간단하죠? I have an appointment at the hair salon today. 들어보세요.
1: I have an appointment at the hair salon today. I have an appointment at the hair salon today.
0: 세 가지 버전이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를 딱 정해서 쓰겠다면 여러분이 고르시면 됩니다. 저는 요거 골랐어요. 자, 우리 스타일리스트 분이 인기가 많아. 머리를 너무너무 잘해주셔. 손님이 많으셔. 그래서 그냥 가면 막 오래 기다려야 돼. 그래서 제 시간에 딱또 도착해야 돼. 또 늦으면 또 기다려야 돼. 이런 거 있죠. 네. 그러면 손님이 많다. 이거 뭐라고 할까요? 뭐 그냥 그대로 가도 될것 같은데요? Have a lot of clients. 손님 뭐 customers 해도 되겠죠? 고객이란 말 해도 되는데 일대일의 약간 그 서비스에서 client란 말도 많이 씁니다. Clients, 그죠? 고객이란 의미로 손님도 있고 고객도 있잖아요, 그죠? 약간 고객이 많아. 손님이 많으셔. 그러면 have a lot of clients. Have a lot of clients. Have a lot of customers. 오케이. 자, 오늘은 클라이언트로 갈게요. 들어보세요.
1: Have a lot of clients. Have a lot of clients.
0: 우리 미용해주시는 분이, 우리 선생님이 손님 많아. 머리 너무 잘하셔. My hairstylist has a lot of clients. 이렇게 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Clients. 다시 붙이고. 자, 그래서 그냥 예약 안 하고 하잖아. 시간 되게 오래 기다려야 돼. Wait for a long time. I have to wait for a long time if I do not make an appointment. 혹은 아예 못해요, 머리를 꽉 차셔가지고. Wait for a long time. 들어볼게요.
1: Wait for a long time. Wait for a long time.
0: 그리고 예약을 하고 나서도 딱그 시간에 도착해야 돼. 3시면 3시에 도착해야 돼. 막 늦으면 그 뒤에 또 예약이 있으셔. 그죠? 그러면 make it on time. 자, 요거 한번 봅시다, 여러분. 선생님, 도착, arrive 어디 갔습니까? arrive 어딨죠? 네. arrive on time 해도 돼요. Arrive on time 해도 되는데, make it이 무슨 뜻이냐면요. 이게 정해진 시간까지 도착하다. 정해진 시간까지 뭘 해내다. 이게 make it이에요. 그래서 많이 씁니다. 예약 관련해서 되게 많이 써요. Make it on time. 무슨 말이에요? 제 시간에 도착하다. 제 시간에 딱 도달하다. 이런 뜻입니다. Make it on time. 들어볼게요.
1: Make it on time. Make it on time.
0: 그래서 나딱 정시에 도착해서 그럴 때, I made it on time. 그래요. I made it on time. Arrive란 말이 없어도 그렇게 표현이 되고, 원어민들은 사실 이걸 엄청나게 써요.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한테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0: 되게 쉬운 단어의 조합인데 저게 도착의 의미가 있어? 내가 알던 메이크는 저 의미가 아닌데? 맞죠. 다 맞는 말씀이세요. 우리한테는 좀 생소하게 들리는 거예요, 저게. 야, 저게 어떻게 도착하다는 뜻이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예약이 되어 있지 않으면 나는 오래 기다려야 한다. I have to wait for a long time. 쉬워요. 이거 그냥 곧장 보여드릴게요. 나 예약 안 하면? 자, 조건절. If I don't have an appointment. 예약이 되어 있지 않으면 If I don't have an appointment. 예약이 되어 있지 않으면 시간 되게 오래 기다려야 돼. 예약하고 가야 돼. I have to wait for a long time if I don't have an appointment. 부정어는 반드시 강세해. 들어보세요.
1: I have to wait for a long time if I don't have an appointment. I have to wait for a long time if I don't have an appointment.
0: 잘하셨습니다. 자, 머리를 해야겠죠? 머리 길이를 이렇게 다듬는 경우도 있고요. 그쵸? 그 다음에 펌을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하나씩 해볼게요. Get my hair done. Get my hair done. 이건 뭐예요? 머리를 하는 건데 내가 받는 거니까 주로 get my hair done 하죠? 들어볼게요.
1: Get my hair done. Get my hair done.
0: 자, 그 다음에 다듬는 건 trim이라고 또 많이 합니다. Get a trim. Get a trim. 이 trim이 그 명사이기도 하고 동사이기도 해요. Trim my hair. 그럼 내가 살짝살짝 다듬는다는 얘기고, 그죠? 뭐 내가 다듬는다기보다 이제 어디 가서 누가 다듬어 주겠죠? 근데 get 동사를 자꾸 써가지고 다듬어 주는 거니까 get a trim. 저 미용실 가서 오늘 뭐할 거야? 아, 나 기장 살짝 이렇게 다듬을 거야. I'm gonna get a trim. 들어보세요.
1: Get a trim. Get a trim.
0: 살짝 다듬는 거. Get a perm. Get a perm. 그죠? Perm. Permanent curl의 약자일 겁니다. 그죠? 펌할때 우리도 펌이 하죠? 파마라고 잘안 하잖아요. Get a perm, 오케이? 들어보세요.
1: Get a perm. Get a perm.
0: 밖에 뭐 get a hair treatment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또 시술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염색은 뭐래요? Get my hair dyed, D-Y-E-D. 그걸 쓰죠? 여기 done에다가 dyed 붙이면 또 염색이 되죠. 자, 그 정도가 아마 미용실 가서 가장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뭐 구체적인 시술까지는 다 오늘 안 하겠습니다. 이번 주말에 머리를 하러 갈까 생각 중이야. 생각 중에 이런 거 어떻게 처리하세요? 생각 중이야. I'm thinking of. 가장 쉬워요. I'm thinking of. 자, I am thinking of. 요거 빨리 번번 해보세요. I'm thinking of. I'm thinking of. 계획을 얘기할 때, 아, 이번 주말에 머리 하러 갈까? I'm thinking of. I'm thinking of getting my hair done this weekend. I'm thinking of getting my hair done this weekend. 이번 주말 앞에 전치사 필요 없어요. 요거 때문에. 이번 주말에 나 저기 머리 하러 갈까 생각 중이다. 들어볼게요.
1: I am thinking of getting my hair done this weekend. I am thinking of getting my hair done this weekend.
0: Why not? 정리합니다. 미용실에 예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세 가지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미용실을 그대로 써서 have an appointment at the hair salon. 이렇게 가는 거. 그죠? 들어볼게요.
1: Have an appointment at the hair salon. Have an appointment at the hair salon.
0: 자, 두 번째는 이제 예약이 안돼 있으면 시간이 좀 오래 걸려도 기다려야 돼요. 그럼 wait for a long time. 이건 어려운 말은 아닙니다. for만 넣어주세요. 잘. wait for a long time. 들어볼게요.
1: Wait for a long time. Wait for a long time.
0: 자, 머리를 하는 건 get my hair done. 누가 해주는 거니까 이 형태로 쓰는 게 좋습니다. get my hair done.
1: Get my hair done. Get my hair done.
0: 오케이,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됐습니다. 미용실 예약 관련된 주제 좀 유용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자, 다시 보기 여러분이 언제든지 무료로 하실 수 있는 거 아시죠? 저희 홈페이지에 오셔서 다시 보기 기능 이용하시면 되고 거기 교환도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다음에요, 여러분 EBS 이앱 설치하셔서도 저희 방송 계속 보실 수 있습니다. 저한테 질문하시거나 실시간 소통 원하시는 분들은 오픈 단톡방에 매일 10분 영어 쳐보시면 단톡방 나옵니다.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 EBS 1004 넣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Right, that's all the time I have for today,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I'll see you again next time. Bye, everyone.

everyone. Welcome back to 세리나의 누나 톡톡. 안녕하세요. 저는 세리나입니다. On our program, we teach you the nuanced differences between two very confusing English words. Okay, let's take a look at today's words. Allow versus permit. Allow versus permit. 네, 오늘 비교할 단어들입니다. allow 그리고 permit입니다. 차이점이 뭘까요? 네, 일단은 첫 번째 살펴볼게요. allow, 이거는 일반적으로 허락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발음 연습해 볼게요. allow, allow. 그래서 A로 시작하지만 이 발음이 나와야 됩니다. allow. Allow. Very good. Okay. 뉘앙스 차이 한번 볼게요. Allow. 언제 쓸까요? 부모, 교사, 그리고 권위자 등이 허락할 때 이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Okay? So we use the word allow usually when somebody is giving you permission. Usually it's a parent, a teacher or instructor or an authority. Okay? 그리고 가장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단어입니다. Okay? So it is the most general word and you can use it in various situations.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I'm not allowed to have a cell phone. Cell phones are not allowed. My parents won't allow us out. Allow. 일반적으로 허락하다. 허락하다. Allow. 첫 번째 문장입니다. 나는 휴대폰 소지를 허락받지 못했어. I'm not allowed to have a cell phone. I'm not allowed to have a cell phone. 네, 그냥 허락받지 못한 거니까 not allowed입니다. Okay, 두 번째 문장입니다. 휴대폰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Cell phones are not allowed. 네, 여기 같은 경우는 허용되지 않다. 이럴 때도 allow 단어 써도 돼요. Cell phones are not allowed. 그래서 선생이 학생에게 excuse me, cell phones are not allowed.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부모님은 우리를 밖에 나가지 못하게 하셔. 그러니까 나가고 싶었는데 부모님이 안 돼 라고 했죠. 그래서 My parents won't allow us out. Okay? My parents won't allow us out. Okay, 이 마지막 문장 큰 목소리로 해볼게요. My parents won't allow us out. My parents won't allow us out. 네, 좋아요. 다음 단어는 permit입니다. 네, 공식적으로 허락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네, 발음은요. per, 그 r 발음 잘 해주셔야 됩니다. per, 혀 당기는 느낌. permit. permit. okay? permit. okay, 강세가 어디에 들어갈까요? 네, 두 번째 음절이에요. permit. permit. okay? 이렇게 연습해 보세요. 네, 뉘앙스 차이 한번 볼게요. 네, permit 같은 경우는 공식적인 결정, 규정 혹은 법에 의거해 허락을 할 때 그 permit라는 단어를 씁니다. So, we use the word permit when we're talking about an official rule or an official policy or an official law that says you cannot do something. 그래서 allow보다는 permit가 훨씬 더 형식적인 상황에서 쓰는 단어이겠죠. Okay, so more than allow, permit is a much more, is a word that you would use in more formal situations.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Smoking is not permitted here. Dogs are not permitted inside. You're not permitted to idle. Permit. 공식적으로 허락하다. Permit.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이곳에서는
흡연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Smoking is not permitted here. 그래서 allow보다는 permit가 좀 더 딱딱한 느낌이기도 하고 형식적인 느낌입니다. 그래서 그런 표지판 그런 데에서는 allow도 많이 보실 거예요. 하지만 조금 더 형식적인 느낌을 주고 싶으면 permit 단어 좋아요. Smoking is not permitted here. 네, 두 번째 문장이요. 개는 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Dogs are not permitted inside. 그래서 dogs are not allowed inside도 괜찮아요. 하지만 좀 더 형식적으로 말할 거면 dogs are not permitted inside. Dogs are not permitted inside. 네, 마지막 문장입니다. 공회전을 하면 안 됩니다. 네, 공회전은 idol입니다. idol 할 때 idol 발음 똑같아요. 스펠링은 다르지만 IDLE. You're not permitted to idol. 이거는 공회전을 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형식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you're not allowed to idol도 괜찮아요. 근데 permitted 좀 더 형식적인. 오케이. 이 문장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You're not permitted to idol. You're not permitted to idle. 좋아요. 정리해 드릴게요. Okay. Allow 그리고 permit 비교를 해봤는데요. 네, 일단은 allow 같은 단어는 가장 일반적으로 그리고 아주 포괄적인 단어입니다. 허락하다라는 뜻이죠. Allow. Permit도 허락하다이지만 permit는 공식적으로 훨씬 더 형식적인 느낌이고 좀 더 딱딱한 느낌이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allow는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permit는 훨씬 더 공식적인 자리 상황에서 씁니다. allow하고 permit 혼동하지 마시고 앞으로 확실하게 사용하세요. I'm not allowed to have a cell phone. I'm not allowed to have a cell phone. I'm not allowed to have a cell phone. Smoking is not permitted here. Smoking is not permitted here. Smoking is not permitted here.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Well done, everyone. Don't forget to review all of our previous episodes here on our website at www.evse.co.kr. Remember, practice makes perfect, okay? Have yourselves a fabulous day. Stay happy, stay healthy, and I'll see you soon. Bye.

0: 안녕하세요, 여러분. EBS 생활영어의 선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 And welcome back to another episode of EBS 생활영어. I'm Megan Bowen.
0: 메간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이번 주의 주제는 바로
1: Competition입니다. 네.
0: 경쟁입니다. 경쟁 또는 경연대회, 컨테스트 등을 다 컴피티션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요. Mm-hmm. 자, 오늘 핵심 내용 바로 공개하죠.
1: Alright. So for today, we'll be talking about this. I'm a fierce competitor.
0: 네, 저는 경쟁심이 아주 강해요라고 yeah.

0: 말하고 싶으시면 이렇게 한번 자신을 묘사해 보세요.
1: I'm a fierce competitor.
0: 저는 절대로 뭐 지고는 못 살아요. 이런 말인데.
1: Right.
0: 네. I'm a fierce competitor라는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실 분은
1: Richard입니다.
0: 네. 자, 그럼 먼저 리차드 씨의 요약 문장을 바로 만나 볼까요?
1: Okay. Richard 씨, 나와 주세요.
2: I'm an absolutely fierce competitor who only wants to win in competition. I'm an absolutely fierce competitor who only wants to win in competition. I'm an absolutely fierce competitor who only wants to win in competition.
0: 리차드 씨가 자신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문장을 읽어볼까요?
1: So Richard said, I'm an absolutely fierce competitor who only wants to win in competition.
0: 저는 I'm an absolutely fierce competitor입니다. 경쟁심이 아주 강한 사람이에요. 라고 하면서 who only wants to win in competition. 경쟁할 때 이겨야만 하는, 이기고만 싶어 하는 뭐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고 이게 아니고 only wants to win 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묘사를 했는데요. 한 가지 재밌는 점은 이제 I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competitor라는 뭔가 중립적인 명사가 나왔다 보니까 who want to가 아니고 wants to, 3인칭이 된다는 거. 이건 처음에 좀 연습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1: Yeah.
0: 그래서 저는 경쟁할 때 이겨야만 하는 경쟁심이 아주 강한 사람이에요 라는 문장이었어요.
1: You're awesome, Richard. Let's review his speaking summary 3 more times.
2: I'm an absolutely fierce competitor who only wants to win in competition. I'm an absolutely fierce competitor who only wants to win in competition. I'm an absolutely fierce competitor who only wants to win in competition.
1: �ump right into English
0: on the go.

0: drives me to the point where I want to win or I'm simply unhappy. And I don't know why this is. I can remember this one example when I was really young.
1: And it didn't matter if we were playing some small game with family or friends in the house, or if I was competing in a sport.
2: 그리고 it didn't matter, 상관없었습니다. Mm-hmm. 이거든지 저거든지 상관없었어요. 무조건 경쟁심이 심했고, mm-hmm. 경쟁하려는 마음이 심했고, 무조건 지는 걸 못 참았어요. 그 A, B 상황은 뭐냐면, if we were playing some small game with family or friends in the house, 집에서 가족 또는 친구들과 그냥 간단한 놀이를 하고 있든지, 그래도 지는 거 싫어했고, or if I was competing in a sport, 스포츠 경기에서 지는 거든 아무튼 상관없이 무조건 지는 걸 싫어했다라는 거고요. 여기서 competing in a sport는 직역하자면은 경기에 참여하고 있다는 거죠. 많이들 아시겠지만 참고로 mm-hmm. 스포츠라고 우리가 하는 거는 스포츠 우리말로는 스포츠잖아요. 네, yeah. 영어에서는 sport라고 yeah. 해야 하나를 가리키고
1: yeah, it's just sport.
2: 네, T로 끝나죠.
1: Sport.
2: Sport. Mm-hmm. 우리가 티셔츠도 티셔츠라고 하게 되었지만 셔츠도 shirt.
1: Shirt.
2: 네, 티셔츠도 T-shirt.
1: T-shirt.
2: 네, 한 개일 때는 T로 끝나지만 mm-hmm. sports 하면 여러 개가 된다는 거죠. Mm-hmm. 그래서 아무튼 지는 걸 싫어했고요.
1: Mm-hmm. He says, competition has always been something that drives me to the point where I want to win or I'm simply unhappy.
2: Competition has always been something that drives me to the point where 경쟁심,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제 경쟁심, mm-hmm. 경쟁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 항상 has always been something that 뭐뭐 하는 무언가였습니다. Drives me to the point. Drive가 이제 어떤 거를 누군가를 운전해서 데려다 주는 것도 아니, 여기서는 아니고요. 미루고 나가는.
1: Yeah. 네, It 그렇게, pushes you 네. or encourages you to do something.
2: 네, 만들어주는 거예요. Yeah. 그래서 drives me, 네, 어떤 뒤에를 좀 봐야겠습니다. To the point where I want to win or I'm simply unhappy. 그러니까 mm-hmm. 이런 마음 상태의 원동력이 되는 존재였는데 그냥 이겨야 되고 안 이기면 지면 simply unhappy. 그냥 기분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1: He's unhappy, right? Yeah. And he says next, and I don't know why this is. I can remember this one example when I was really young.
2: 항상 경쟁심 때문에 이기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and I don't know why this is. Mm-hmm. 이 문장은 이렇게도 좋고요. I don't know why로 끝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는 몰라요. I can remember this one example. 한 가지 예는 기억이 납니다. When I was really young.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예를 지금 말해줄 거예요.
0: My mom signed me up for a baseball team and I was playing out in the field. The ball came to me and I didn't catch it. It fell and I literally started crying right there, even though we hadn't lost the game.
1: My mom signed me up for a baseball team and I was playing out in the field.
2: My mom signed me up for a baseball team. 저희 엄마가 저를 야구팀에 signed me up, 가입시켜 주셨고요. Mm-hmm. 네, 그리고 and I was playing out in the field. 야구 경기장, 그 필드에 mm-hmm. 나가 있었어요. 투수 아니었고 타자 아니었어요.
1: Yeah.
2: 포수도 아니었어요.
1: So he wasn't the batter or the pitcher,
2: yeah.
1: right?
2: Or the catcher.
1: Or the catcher. He was one of the people playing in the outfield.
2: 네, 그래서 그 필드에 나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뭐 내야수나 외야수 아니면 뭐 그 베이스에 있었겠죠? Mm-hmm. 아무튼 그랬는데
1: He says, the ball came to me and I didn't catch it.
2: 이제 타자가 공을 쳤을 거예요. Mm-hmm. 쳐서 공이 the ball came to me, 공이 오고 있는데 and I didn't catch it. 야구는 이게 바운스가 되느냐 안 되느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잡아야
1: yeah.
2: 되잖아요.
1: 그런데 You have to catch it.
2: 예, 못 잡았어요. 그래서
1: mm-hmm. He says, it fell and I literally started crying right there even though we hadn't lost the game.
2: That's intense.
1: Yeah.
2: 좀 심한데요.
1: You gotta finish the game first, 네. Richard.
2: 공이 지금 날아오고 있는데 못 잡았어요. 그래서 공이 it fell. 땅에 떨어졌다는 이야기고요. 공이 떨어지자 and I literally 그냥 진짜 말 그대로 started crying right there. 바로 그 자리에서 울기 시작했대요. Mm-hmm. 너무나 이겨야만 하는 그런 심리가 있다 보니까 mm-hmm. Even though we hadn't lost the game. Mm-hmm.

0: 네, 이번에는 소셜미디어 포스팅을 볼 건데요. 경쟁심이 아주 강한 사람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1: My friends have always said I'm a fierce competitor. Even the way I walk will intimidate my competitor. I'm a fierce competitor. It's a severe issue at times, but still, you should never shy away from competition.
0: 네, 먼저 앨리 씨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Mm-hmm. My friends have always said, 친구들이 항상 이렇게 말했어요. I'm a fierce competitor. Mm-hmm. 제가 경쟁심이 엄청 강한 사람이라고. 그런데 even the way I walk, 이 부분 재밌네요. Will intimidate my competitor. Mm-hmm. competitor가 있을 거 아니에요. 경쟁하는 상대가 있을 텐데 내가 걷는 모습만 봐도 이게 상대방에게 위압감을 주거나

0: 해서는 안 됩니다. 말하네요. 기회가 있으면 경쟁을 해서 이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1: Well, yeah, there are many people who think that way as well. Okay, so that's the end of In the Social World for today. But I do wonder, do you tend to shy away from competition or are you a fierce competitor? Do you like competition?
0: 네, 여러분은 어떤 편인지 경쟁을 받아들이는, 환영하는 편인지 아니면 경쟁은 안 하고 싶어하는 편인지 영어로 한번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으니까요.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글 남겨주세요.
1: That would be great. And for now, that's all we have for you today. But we'll be back with another episode next time, right?
0: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Bye. Bye.

and welcome to 영어 Storytime. I'm Kristen Cho. So happy to see you. So we are going to continue our book, What is Time? 자, 시간이 뭘까요? Right? Remember we learned about gap? 자, 공백이죠. Between two events and there's a time. Time passes. Does time stop? 멈추나요? No, it keeps going, right? Okay, so we'll continue to learn more about time today. But before we begin, let's look at our three words for the day. So the first word is roughly. Roughly. 대략. Okay? All right, roughly. Not exactly, but roughly. And the second word is precisely. Precisely. 정확히. And the third word is axis. Axis. Oh, it's a little scientific word. 중심축. Okay, so I'll explain that more in just a bit. So let's see how these words are used in the book. All right, so let us learn more about time. Let's begin reading. How does a clock work? The first types of clock were mechanical. A mechanical clock uses springs, weights, and gears that move at a regular time. Mechanical clocks need to be wound up to work. The gears are connected to the hands, which show the time on the clock face. This is the inside of a clock. You use a key to wind a mechanical clock like this. Okay, so 시계, how does a clock work? 시계가 어떻게 작동이 되나요? 자, 여기에서는 그 first type, 예전에, the very first, 첫 번째 그 시계 만들 때 they were mechanical, 친구들, mechanical, 이 단어 배웠죠? 자, 기계로 작동하는, 네, 그래서 여기 그림을 보세요. 막 뭔가 이렇게 쇠로 이렇게 막 there are wheels and springs and weights and gears, 이게 막 이렇게 작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계의 손, big hand and small hand, 분침, 시침, 네, 이거를 이 기계가 이렇게 이 gear이 작동을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계가 그렇게 작동이 되는 거죠. Let's continue reading. When were clocks invented? Mechanical clocks first appeared in the 14th century, often on towers of important buildings. The clock on the town hall in Florence, Italy was built in 1353. It only has one hand. Most clocks today are powered by electricity. Some clocks have digital displays instead of hands. 자, 시계는 언제 발명됐나요? 14세기에 이걸 등장을 했는데 often on towers of important buildings. 자, 이거는 그림을 딱 보면 아시겠죠? 자, 이런 중요한 어떤 건물 제일 위에 이렇게 시계탑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 시계탑은 뭐 여기 이태리에 있는 이 시계인데 여기 더 자세히 보면요. It has only one hand. 그 바늘이 하나밖에 없어요. 옛날에는 그랬나 봐요. Alright, 자, 요새는 이런 digital displays, 이런 시계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배터리로 작동이 되는 거죠. Alright, let's continue reading. How do people know the time before there were clocks? Before clocks and watches were invented, people told the time by checking the position of the sun in the sky. The sun always rises in the east and sets in the west. The sun's position tells you very roughly if it's morning, midday, afternoon, or evening. The ancient Egyptians built towers called obelisks to cast shadows from the sun. By looking at the way the shadow moved across the ground, they could tell the time of day more precisely. This was the first type of sundial. Later, sundials had a numbered face with a pointer called a gnomon. 자, 우리가 시계를 발명하기 전에는 어떻게 시간을 알았을까요? 네, let's take a look. 자, 해, the sun is very important,
right? So, 이 position of the sun, 그 해의 위치에 따라서 시간을 좀 대충 알 수가 있었어요. The sun's position tells you very roughly. 자, 여기에서 our first vocabulary word, roughly. 자, 대략. Exact, 정확하게 아주 그냥 자세히 알려주는 거는 아니고 그냥 대략적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이집트인들이 이 sundial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자를 보고 이제 또 좀 정확히 시간을 알게 된 거죠. The shadow moved across the ground. They could tell the time of day more precisely. 여기에서 our second vocabulary word, precisely, 정확하게. 자, 옆에 페이지는 sundial, 자, 해시계, 그리고 gnomon. 친구들, 여기 영어로는 발음할 때는 G가 안 들려요. 네, 거의 시계같이 생겼죠? All right, very smart. All right, let's move on. Why are there 24 hours in a day? A day is the length of time it takes the Earth to make one complete turn on its axis. The axis is an invisible line running through the middle of the Earth between the North and South poles. The Earth takes 24 hours to make one complete turn, so there are 24 hours in a day. North Pole, the axis, South Pole. Why do we have night and day? As the Earth rotates, one side faces towards the sun and the other side faces away from it. It is daytime on the light side and nighttime on the dark side of the Earth. Nighttime, daytime. 자, 친구들, 왜 우리 하루가 24시간이 있잖아요. 왜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자, 여기에서 here comes our third vocabulary word. Very important word. axis라고 나오는데 axis는 번역하면은 뭐 중심축인데 it is an invisible line running through the middle of the earth. 자, 지구의 한가운데를 관통하는 보이지 않는 선이에요. 그림을 보세요. There is a line 이렇게. 자, 이 라인이 있는데 요 라인을 이제 딱 중심으로 해서 한 바퀴를 돌아야 돼요. 그러면은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 24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24시간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왜 아침이 있고 왜 저녁이 있냐? 그러니까 이제 이게 돌면서 이제 햇빛이 가까우면은 낮이고 이제 반대로 이렇게 되면은 저녁인 거죠. 아, 오케이. All right, so we're going to stop reading here. 아, 재밌어요. 왜 우리가 하루에 24시간이 있는지 정확히 알게 됐습니다. We knew very precisely. All right. Thank you so much for reading with me. And please join me again next time. See you. Bye.

0: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1: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0: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로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2: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Wednesday, 수요일입니다.
1: 네.
0: 자, 오늘은요. 직업 영어를 해볼 텐데 굉장히 특이한 job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1: 어떤 거죠?
0: 아이스크림 트럭입니다.
1: 네.
0: 동네에 아이스크림 트럭이 찾아온 거예요.
1: 우와.
0: 저는 궁금한 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네. 그 소리가 있단 말이에요.
1: 아, 그래요?
0: 아이스크림 트럭에 노래 소리 같은 띠리리리 막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오면 동네 친구들이 막 달려가는 거예요. 아이스크림 트럭 왔다고.
1: 아이스크림 트럭은 저희는 이제 네. 커피차 이런 거는 조금 익숙한데 아이스크림 트럭은 왜냐면 아이스크림은 녹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까지 본 적은 없거든요.
0: 아예 그게 그러니까 진짜 뭐라 그럴까 냉장고 같은 게 다 들어가 있고 이런 게 이제 옆에 사이드가 열려가지고 거기 파시는 분들이 막 하면 막 아이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요즘엔 그게 많이 좀 사라졌어요.
1: 그래요.
0: 그래서 그런 것들을 외국에서도 좀 어른들이 아쉬워하고 그러니까 마치 우리 어렸을 때 그 소독차 이런 거 아세요?
1: 모기차.
0: 아, 모기차인가요?
1: 모기소독차 맞아요.
0: 그런 것처럼 막 몰립니다. 그런 내용을 좀 준비를 해봤어요.
1: 오늘 뭐 추억 얘기네요.
0: 맞습니다. 네.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용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네, 첫 번째 미션입니다. 와, 아이스크림 트럭은 수년간 본 적이 없어요. 아, 이분도 그리웠던 모양이에요. 그쵸? 네, 수년간
1: 그러게요. 오,
0: 못 봤다. 자,
1: 맞아.
0: 두 번째 미션은요. 네, 민트 초코칩 두 스쿱 주실래요?
1: 우와.
0: 와,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요. 꼭 아이스크림 트럭이 아니어도 아이스크림 가게에 가가지고 물어보기 딱 좋죠.
1: 그럼요. 요즘 뭐 민트 초콜릿 다들 좋아하니까 좋아하는 사람 꽤
0: 뭐,
1: 있거든요.
0: 민초파, 뭐,
1: 예,
0: 민초파예요?
1: 저는 민초파예요. 반민초파도
0: 저는
1: 많거든요.
0: 반입니다.
1: 그래요?
0: 너무 취향 맞나요?
1: 의외네요.
0: 그렇습니다.
1: 세상에 모든 걸다 드실 것 같아서요.
0: 나름 또 그런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영어로 다 바꿔보겠습니다.
1: 좋습니다. 아이스크림 트럭을 봤다고 영어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슬기롭게 도전!
0: 도전!
1: 우와! 아이스크림 트럭은 수년간 본 적이 없어요.
0: Ice cream truck?
1: Yes! 와, 아이스크림 트럭. So, I haven't seen before.
0: Oh, ever. First time.
1: No, first time, so long time no see.
0: The ice cream truck.
1: Yeah.
0: Would you like a cone?
1: 민트 초코칩 두 스쿱 주세요.
0: Cone?
1: 민트, 콘,
0: Cone?
1: sure,
0: Sure.
1: sure. 민트 초코칩,
0: Oh,
1: 민트
0: mint
1: 초코.
0: chocolate chip.
1: Yes, and two scoop.
0: Ah,
1: Yeah.
0: I'll give you three scoops. It's on the house.
1: 우와, 서비스?
0: It's on the house.
1: It's on the house?
0: Yep.
1: 여기서 먹으면?
0: Three scoops
1: Three scoops, okay,
0: on the
1: okay.
0: house.
1: 오케이, 오케이, 세임, 오케이.
0: 오케이.
1: 오케이, 땡큐.
0: 아이고, 말 잘못해서 초코맛만 계속 들어있는 걸로
1: 아우,
0: 줬다면서요.
1: 너무 달아가지고.
0: 아주 달죠.
1: 큰일
0: 예.
1: 뻔했습니다. 예, 요즘 또 혈당 스파이크가 문제
0: 안
1: 될
0: 돼요,
1: 수
0: 안 돼요.
1: 있으니까요. 예.
0: 원하는 맛을 제대로 이렇게 주문할 수 있도록 제가
1: 네.
0: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2: Well, I haven't seen an ice cream truck in years.
3: Would you like a cone?
2: Sure. Can I have two scoops of mint chocolate chip?
3: I'll give you three scoops. It's on the house.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1: Yeah.
0: 오늘의 대화문인데요. 자, 와, 뭔가 띠리리린띠리 막 노래가 들어왔어. 너무 신났어요. 와, 아이스크림 트럭은 수년간 본 적이 없어요.

0: Wow, I haven't seen, 본 적이 없다. On ice cream truck이겠네요. In years. 원래 수년간은 4 years인데 왜 in years가 또 될지.
1: 와우.
0: 이따가 아주 따져 물어야겠어요. 마을쌤께.
1: Okay.
0: So, on ice cream 쓰겠습니다.
1: 네. 자, 여러분도 교재 필기해 주세요.
0: 왠지 여기 하이픈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아이스 크림.
1: 오케이.
0: Yes.
1: So, 지금 띄어져 있는 건가요?
0: 네, 하이픈으로 연결했어요.
1: 알겠습니다.
0: 네.
1: 자, wow, I haven't seen an ice cream truck in years. 스펠링 자체는 전혀 틀린 게 없습니다. 하지만 하이픈은 필요가 없습니다.
0: 아, 띄어줘야 돼요?
1: 네, 그냥 띄어줘야 돼요. 이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헷갈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말로 이제 외래어로 이제 들어올 때 한 단어처럼 썼죠.
0: 맞아요.
1: 근데 사실은 아이스 띄고, 크림 이거예요, 띄고. 사실. 그래서 헷갈리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Okay, so ice cream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 지금 보면은요, haven't 이거 무슨 형태죠?
0: 과거 분사.
1: PP.
0: 네.
1: Right? So haven't PP 이렇게 썼습니다. 자. 얘는 부정을 한 것뿐이에요. not을 썼는데
0: 예.
1: 원래 기본적으로 have pp는 뭐뭐 한 적이 있다.
0: 그쵸.
1: 뭐 아니면 과거에 했고 지금도 그렇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이 될 수 있어요.
0: 네.
1: 근데 이렇게 부정을 해버리면 경험으로서 뭘 해본 적이 없다라던가 과거에도 안 했고 결국 지금도 그래서 안 한 상태다. 뭐
0: 예.
1: 이렇게 받아들여셔도 됩니다. So 오늘은 경험처럼 한번 해볼게요. 조금 더 편하게.
0: 예.
1: So I haven't done something. 난 뭐 해본 적이 없다. 이렇게 썼고요. 자, 예를 들어서 나 그거 본 적이 없어. 오케이?
0: Okay? 예.
1: 나는 과거에도 안 봤고 지금 결론적으로도 안 본 상태인 거예요. So 나 그거 본 적 없다. 어떻게 할까요?
0: I haven't seen it.
1: 그렇죠. I haven't seen it. Right? 자, how about this? 그녀는 운동을 한 적, 아, 그는 운동을 한 적이 없다.
0: He hasn't 아니죠?
1: 맞아요.
0: 맞아요?
1: Uh-huh.
0: He hasn't 운동? Exercised.
1: 그렇죠. PP 형태 써야 되니까.
0: 아.
1: 현재형 쓰면 안 돼요.
0: 예.
1: Right? So he hasn't exercised. 그런데 뒤에다 만약에 수년간을 넣으려면 in years를 넣습니다. 그거는 제가 지금 설명을 또 드릴 거기 때문에 일단은 그냥 알려드렸어요.
0: 네.
1: 오케이, so 아, 나 뭐 해본 적이 있다 할 때는 have PP. 근데 해본 적이 없다라고 할 때는 haven't PP. 물론 주어가 3인칭 단수면 haven't가 아니라 hasn't. 당연하죠, 그렇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I haven't seen it.
0: I haven't seen it.
1: He hasn't exercised in years.
0: He hasn't exercised in years.
1: 자, 저번에 수년이라고 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0: Four years.
1: 아, 그거는 수년 동안이고 그냥 수년.
0: 수년?
1: Mm-hmm.
0: A few years.
1: 그냥 years입니다. Years.
0: 예.
1: 오케이.
0: 아.
1: 전치사는 동안 이거 빼고
0: 예.
1: 그냥 수년이라는 단어는
0: years예요.
1: 숫자 넣지 않고 그냥 years 하면 정확하게 뭐 1년, 3년, 5년 이런 거 없죠. 그래서 1년 이상이다라는 걸 강조하는 것뿐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또 응용을 할 수가 있어요.
0: 네.
1: 예를 들어서 수일, 며칠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하루 이상을 얘기를 할 때 어떻게 할까요?
0: Days.
1: Days.
0: Yeah.
1: Right? 이거 어떻게 해요? 수주.
0: Weeks.
1: 그러면 수개월.
0: Months.
1: 그렇게 딸 짧게 하면 안 돼요. Months.
0: Month.
1: 왜냐하면 하나 이상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꽤 긴 기간이라는 걸 강조를 해줘야 돼요.
0: 오.
1: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days, weeks, months 이런 식으로.
0: Years.
1: 그러면은 수시간.
0: Hours.
1: 그렇죠. 왜냐하면 보세요. 야, 얘가 지금 수시간 동안 화장실에서 안 나와.
0: 오.
1: 이런 거 할 때 hours. 확실히 느낌 살죠, 그렇죠?
0: 예.
1: 오케이. So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기간을 얘기를 하거나 할 때 그 복수로 그냥 단순하게 써주고 앞에 뭐 숫자 안 쓰면 꽤 긴 시간이다. 라는
0: yeah.
1: 느낌. 그래서 여기서는 꽤 긴 시간 동안 아이스크림 트럭을 본 적이 없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0: 네.
1: 자, 여기서 이제 지금 좀 궁금할 수 있을 부분을 보겠습니다. 바로 four years, in years인데요.
0: 네.
1: 자, 수년 동안, right? 여기서 수년간 했죠.
0: 네.
1: 아까 슬기 씨가 저는 문법책이나 이런 데서 수년간 하면 four years, 아니 그러니까 four 쓴다.
0: 예. 네.
1: 들어보셨죠?
0: 예, 네, 왜냐면 지난번에도 4 years라고 또 우리가 배웠고, 예, 네, 그래서 in years는 또 뭔가 갑자기.
1: 네, 4 years, 네. 맞아요. 맞는데요.
0: 예.
1: 보통 긍정문에서 계속 연결해가지고 계속 뭐 해왔다 이렇게 할 때는 4 years로 많이 쓰고요.
0: 예.
1: in years는 한동안, 오랫동안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라고 부정문에서 보통 쓸 때는 in years를 많이 쓰게 됩니다. 네, 그래서 나는 뭐 예를 들어 그녀를 뭐 수개월간 본 적이 없어. 그동안 한 번도 안 했다라는 느낌을 줄 때는
0: 네.
1: 보통 in years가 더 잘 어울려요.
0: 어허.
1: 그런데 guess what? 원어민들도 그걸 구분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0: 예.
1: 아, 그래서 복잡하잖아요? 이거 쓰는 게 안전해요.
0: 네.
1: 오케이. Okay? 그래서 아, 물론 나는 아니야. 정확히 딱 따지는 스타일이 좋아. 라고 하시는 분들은, 약간, 얼마 동안 계속 이어져 왔다. 긍정적으로 이어져 왔다라고 할 땐 for 쓰시고, 한동안 계속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라는 거 강조할 때는 in을 쓴다.
0: Yes.
1: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1: Okay? So, alright. 여기서는 그 수년간 단 한 번도 벌어지지 않았어요. 읽어보겠습니다. Wow. I haven't seen an ice cream truck in years.
0: Wow, I haven't seen an ice cream truck in years.
1: Alright, 자, 두 번째 문장. 그랬더니, 그래요. 폰 하나 드릴까요? 물론 공짜는 아니겠죠.
0: 또 아이스크림 아저씨는 또 이렇게
1: 그쵸.
0: 인심이 좋은 느낌이에요. 예. 네. Would you like a cone이겠네요. 근데 우리가 이게 cone 하면은 또 우리가 옥수수랑 헷갈리거든요. 그죠?
1: 그게 옥수수인가요?
0: 이거 옥수수예요.
1: 오케이.
0: Okay. 근데
1: 그 우리 흔히 말하는 그 뭐 아이스크림 콘 이거는요?
0: 그거는
1: 스펠링이 다른가요?
0: 그거는 이렇게 생겼잖아요.
1: 예. 생긴 거를 물어본 게 아닌데.
0: 그렇죠. 이렇게 해서 아이스크림이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는데 네. 이거는 제 생각에는 이거 같아요.
1: 아.
0: 콘.
1: 오케이. Very very
0: 아, 아니면 이거예요.
1: 자. 다릅니다.
0: 아유, 다
1: 다 들렸습니다. 자, 방금 옥수수 할 때는 CORN. So 발음도 콘. 이지만
0: 네.
1: 그래서 팝콘이잖아요.
0: 예예예. 예, 예.
1: 근데 우리가 말하는 그 콘 모양을 얘기를 할 때는 C O N E R 사운드가 아예 없이 깔끔하게
0: 네.
1: cone, cone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So would you like a cone? 이러면은 아, 콘 하나 어떻게 드려요? 이렇게 얘기를 쓰게 되겠죠. 자, 그리고 오래 진짜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Would you like 이랬잖아요.
0: 네네네.
1: 얘는 의미가 뭐랑 같은 거예요. 결국에는
0: Why don't you? Do you like? 오.
1: 아니요. 거의 비슷해요. Do you?
0: Do you love? Do you want?
1: 와.
0: 아, do
1: 와,
0: you?
1: 이렇게 오랜만에 맞추기 쉽지 않은데.
0: Want?
1: 네.
0: 아, 모르겠네요.
1: 알겠습니다. 스펠링도 화가 나 있네요. 오케이. 자, 상대방한테 어떤 명사를 원하나요? 라고 할 때 Do you want something? 한다고 무례한 건 아니에요. 근데 더 예의 있게 하고 싶다. 그러면 would you like
0: 아하.
1: 명사 이렇게 되는 거죠.
0: Yes.
1: So 뭐 예를 들면은 do you want something to drink? 이거나 would you like something to drink나
0: 예.
1: 의미 차는 없지만 더 예의가 있는 겁니다. So 여기서는 콘을 어떻게 좀 원하시나요? 그래서 이렇게 do you want가 되고요. 이것을 활용을 해서 이 명작 안 해볼 수 없죠, 그렇죠?
0: 네.
1: So would you like 명사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티를 좀, 차를 좀 어떻게 좀 원하시나요? 드릴까요?
0: Would you like some tea?
1: Would you like some tea? Yeah. 오, 느낌 너무 좋아요. How about this? 더 많은 소스를 원하시나요?
0: Would you like a lot of sauce?
1: 아, 더 많은이 뭐죠?
0: More sauce?
1: 그렇죠. Would you like more sauce?
0: Would you 이렇게. Like more sauce?
1: 사실 그런... 캐주얼한 식당이라 하더라도요. 보통 거기서는 이런 식으로 물어볼 확률이 더 커요. 네, 그래서 혹시라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뭐 어떤 가게를 운영하시는데
0: 네.
1: 외국 사람들이 많이 온다. 그럼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걸 더 추천드립니다.
0: 오.
1: Do you want? 보다는 오케이, 읽어볼게요. Would you like some tea?
0: Would you like some tea?
1: Would you like more sauce?
0: Would you like more sauce?
1: 오케이, 자, 그리고 참고로 여러분 교재에 필기해 두시면 더 좋은데요. 뭐냐면 이런 거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콘에 주세요. 뭐 콘에 드릴까요?
0: 아~
1: 이렇게 할 때는 in a cone.
0: Con.
1: 컵에다가 원하시나요? 혹은 컵에 원해요? 이렇게 할 때는
0: in a cup.
1: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것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in을 쓰는구나 정도 알아두시고
0: 네.
1: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물어볼 확률이 있다. 바로 Would you like it in a cone or a cup?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콘에 드릴까요? 컵에 드릴까요?
0: 네.
1: 저 이거 진짜 너무 고민되더라고요. 항상.
0: 에휴, 콘으로 드셔야죠.
1: 그런가요?
0: 뭐라도 하나 더 드셔야죠.
1: 손에 남는 거 없이.
0: 그렇죠.
1: 근데 컵은 또 여유 있게 먹을 수 있거든요.
0: 맞아요. 네. 괜히 또 녹을까 봐 전전긍긍.
1: 그렇죠. 컵은 하느니? 녹아도 마시면 저... 되니까.
0: 네.
1: 오케이. 자, 읽어보겠습니다. Would you like a cone?
0: Would you like a cone?
1: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Wow, I haven't seen an ice cream truck in years. Wow, I haven't seen an ice cream truck in years.
1: 네,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0: 네.
1: 네. 민트 초코칩 두 스쿱 주실래요?
0: 오.
1: 참고로 제 스타일은 아닙니다.
0: 민초도 저는 맛있는데. Sure. Can I have two scoops of 물론이죠. 나 두 스쿱 가질 수 있을까요? 민트 초콜릿.
1: 어디쯤 자르면 딱 좋을까요?
0: Can I have two scoops 할까요?
1: 오케이. Okay. 그렇죠. 근데 뭐에 two scoops일까요?
0: 민트 초콜릿이요. So 민트.
1: 아, 스펠링 기대해 봅니다.
0: 민트 초 커. 이건 전 제대로 알고 있어요. 초콜릿.
1: 역시 본인이 좋아하는 것은 알게 됩니다. Right. 자,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Sure. Can I have two scoops of mint chocolate?
0: 칩까지 있어요?
1: 칩이 빠졌네요.
0: 아, 칩이 그러네.
1: 네. 아. Okay, so.
0: 그걸 못 봤어요.
1: 알겠습니다. 자, C-H-I-P, 칩까지 넣어서 예? mint chocolate chip. 이건데 발음까지 끝내주게 해볼까요?
0: 네.
1: Alright. Chocolate 할 때는 앞에 O의 강세가 가죠. 그러면서 입 모양이 좀 벌려지겠죠. 예. So, 초콜릿보다는 초콜릿에 가깝고요. chip 할 때는 입 모양을 벌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C-H-E-A-P, cheap. 저렴한이라는 뜻이 되니까 그냥 벌리지만 말고 chip. So, mint chocolate chip. mint chocolate chip.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0: 네.
1: 두 번씩.
0: mint chocolate chip.
1: 오.
0: mint chocolate chip.
1: 오.
0: 오. 저 지금 방금 약간 무드가 네, 아이스크림 트럭 사장 같았어요.
1: 그러니까요.
0: 예.
1: 굉장히 오랫동안 사업하신. 자, 여기 지금 예. 우리가 스쿱이라는 게 나왔어요.
0: 네.
1: 이거는 다행히도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한국에서도 이제는 스쿱이라는 단어 쓰죠.
0: 완전요.
1: 맞아요.
0: 그래서 익숙해요.
1: 예.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큰 스푼 같은 거죠. 이렇게 생긴 거.
0: 아이스크림 뜨는 기계.
1: 맞아요. 이렇게.
0: 예. 뜨는 이렇게. 스푼. 네. 그렇죠.
1: 저는 많이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한 스쿱이라고 할 때는 A scoop of something.
0: 아.
1: 그리고 뒤에 flavor, 맛이 나오면 되겠죠.
0: 네.
1: A scoop 해도 되고요. One scoop 해도 됩니다. 오케이. 자,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0: 예.
1: 이거 그대로 한번 써보세요. 그대로 쓰면 돼요.
0: 예.
1: 저 바닐라 한 스쿱 주실래요?
0: Can I have a scoop of vanilla?
1: Can I have a scoop or one scoop of vanilla?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고요. 약간 바꿔볼까요? 나는 왠지 오늘 딸기 맛이 당기는데.
0: 아우, 스트로베리 맛이죠.
1: 그리고 또 하나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 저 있잖아요. 딸기 맛 세 스쿱 주실래요?
0: Can I have three scoops of
1: 딸기?
0: strawberry?
1: Strawberry? There you go.
0: 예.
1: 한 스쿱 안 되거든요. 저는 그래서 아예 이 표현은 쓰질 않아요. 제 머리 없어요.
0: 스쿱은요?
1: 하나는 안 되거든요.
0: 예.
1: 그래서 세 개. 원하는 만큼. 오케이. 자, 그리고 사실 have 대신에 can I get 쓰셔도 괜찮습니다.
0: 아, 네네.
1: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Can I have a scoop of vanilla?
0: Can I have a scoop of vanilla?
1: Alright. Can I have three scoops of strawberry?
0: Can I have three scoops of strawberry?
1: Alright. 본문도 읽어볼게요. Sure. Can I have two scoops of mint chocolate chip?
0: Sure. Can I have two scoops of mint chocolate chips?
1: Alright.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은 mint chocolate, 초코칩 두 스쿱을 달라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 세 스쿱 준대요. 서비스래요.
0: 이분 장사 잘하신다.
1: 잘해요.
0: 그러니까 본인이 남는 거 없어도 그냥 퍼주는 스타일이시네.
1: 그렇죠, 그렇죠.
0: 장사는 이렇게 해야
1: 이렇게
0: 돼요.
1: 이렇게 해야 돼요.
0: 예. 그래서 제가 장사를 못 해요. 예. I'll give you three scoops. 아. It's on the house.
1: 집에 있다. 어? 일단 써볼게요.
0: 예. 일단 스쿱스가 와야겠네요. 그러면은

0: 스쿱스.
1: 오케이.
0: 세 스쿱이니까.
1: 복수니까.
0: 예.
1: S를 썼습니다. All right. I'll give you 3 scoops. It's on the house. 정답?
0: Yes.
1: 오늘부터 스쿱은 잊어버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0: 완전 스펠링도 지금 머릿속에 딱 박혔어요.
1: 그렇죠. O가 두 개인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자, on the house라고 하는 거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회화책이나 이런 데서 종종 등장을 합니다.
0: 그래요?
1: 자, 제가 해석 어떻게 해놨어요?
0: 서비스예요.
1: 네. 우리가 한국에서 아, 이건 서비스예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0: 서비스요?
1: 결국에 무슨 말이에요? 어, 이건 서비스예요.
0: 덤으로 더 주는 거예요.
1: 네. 돈 받는다는 얘기인가요?
0: 아니요.
1: 아니죠.
0: 예.
1: 무료란 뜻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oh, it's service라고 하는 건 콩글리시입니다.
0: 오, 그래요?
1: 네. 그래서 그럴 때는요. on the house를 쓰게 되는데 원래 on 뒤에 무엇이 나오잖아요.
0: 예.
1: 그럼 그 나오는 사람이 돈을 낸다는 뜻이에요, 원래.
0: 오.
1: Okay? So on 누군데? 응? The house? 왜 집이 나왔지? 할 수 있잖아요. 원래 house라고 하는 곳은요. 꼭 집만이 아니라
0: 네.
1: 지금 당장 내가 있는 곳을 얘기를 할 때가 많아요.
0: 아.
1: Alright? 그래서 뭐 아마 클럽 뮤직이나 뭐 이런 데서 무슨 in the house 뭐 이런 것도 있는데
0: 맞아요.
1: 아무튼,
0: 맞아요.
1: 네. So 여기서는 가게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0: 아.
1: Okay? 우리가 있는 곳이니까요.
0: 예.
1: 그래서 여러분들이 레스토랑이나 뭐 카페 갔는데 뭘 딱 주면서 oh, it's service가 아니라 oh, it's on the house.
0: 우와.
1: 어, 이러면은 이 house라고 하는 게 한마디로 이 가게가 내겠다. 가 되겠습니다.
0: 저는 솔직히 하우스라 그래서 집에서 우리가 먹는 건 다 공짜잖아요.
1: 아,
0: 집에서 먹는다 생각하세요. 이 느낌인 줄 알았어요.
1: 이게 근데 그게 암기되기 쉬우면 그것도 괜찮아요.
0: 네.
1: Okay, so it's on the house.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해볼게요. 아 방금 it's on the house는 기본형인 거예요. 아 그거는 서비스입니다. 그럼 제가 하나만 드릴게요.
0: 네.
1: 그 음료들은 서비스입니다. 그 음료들.
0: The drinks. are on the house.
1: 그렇죠.
0: 아.
1: The drinks are on the house. Okay, 뭐 ladies끼리 왔을 때 딱
0: 네.
1: 와서 oh, the drinks are on the house.
0: Oh.
1: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0: 예.
1: Okay. So 아마도 여러분들이 이거를 많이 듣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뭐가 on the house나 뭐 dessert가 될 수도 있고 뭐 기타 등등 뭐 appetizers들이 될 수도 있고요.
0: 네. 그러니까 갑자기 레스토랑 갔다가 하우스 얘기 들려면 집에 가야 되나? 나 지금 아. 입장 안 되나? 약간 이렇게 우물쭈물 하지 말아야겠네요.
1: 그랬을 때는 이제 그 원어민 요즘에는 이제 K 한국 관련돼 있는 것이 많이 퍼졌잖아요.
0: 예, 그러니까, 예, 예.
1: 어 아니에요, 서비스라고요. 이럴 수 있어요. 요즘에는 그럴 수도 있어요.
0: 아 오히려.
1: 네.
0: 어.
1: 하지만 이게 맞는 표현이다.
0: 네.
1: 자 읽어볼게요. It's on the house.
0: It's on the house.
1: The drinks are on the house.
0: The drinks are on the house.
1: 그러면 응용해 볼게요.
0: 네.
1: It's on 이거니까 내가 낼게. 그건 내가 내.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0: 어 혹시 it's on me?
1: 그렇죠. it's 아. on me라고 해주면. 되겠고요.
0: Yes.
1: 이런 식입니다. Okay? 자, 그리고요. It's on the house 대신에 이걸 써도 되겠죠. 저희가 냅니다. 라고도 들을 수도 있겠죠.
0: 예.
1: 그건 어떻게 할까요? 그건 저희가 냅니다. It's on me가 아니라 it's
0: on us.
1: That's it.
0: 아.
1: It's on us. This one is on us.
0: 오.
1: 이렇게 들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0: Yes.
1: 아시겠죠? Alright.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I'll give you 3 scoops. It's on the house.
0: I'll give you 3 scoops. It's on the house.
1: 오, 좋아요. 자, 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Sure. Can I have 2 scoops of mint chocolate chip? Sure. Can I have 2 scoops of mint chocolate chip? 3 scoops. It's on the house.
1: 네, 미션 정리할게요.
0: 네.
1: 와, 아이스크림 트럭은 수년간 본 적이 없어요.
0: Wow, I haven't seen an ice cream truck in years.
1: Alright. 두 번째는요. 네, 민트 초코칩 두 스쿱 주실래요?
0: Sure. Can I have 2 scoops of mint chocolate chip?
1: There you go.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0: 주세요.
1: Wow, I haven't seen an ice cream truck in years. Wow, I haven't seen an ice cream truck in years.
2: Would you like a cone? Would you like a cone?
1: Sure. Can I have 2 scoops of mint chocolate chip? Sure. Can I have two scoops of mint chocolate chip?
2: I'll give you three scoops. It's on the house. I'll give you three scoops. It's on the house.
1: 네, 직접 참여하는 이병작 시간입니다.
0: 여러분, 이 패턴이지 뭐유 볼까요?
1: 네, 첫 번째는요. 응? have pp가 아니라 haven't pp 혹은 hasn't pp 뭐뭐 yes. 한 적이 없다. 음흠. 자, 나 그거 본 적이 없어. 나 그거 본 적 없어.
0: I haven't seen it.
1: I haven't seen it. 음흠. Right? 자, 걔는 그는 수년간 운동한 적이 없어. exercise 한 적이 없어.
0: Oh, he hasn't exercised.
1: In
0: years.
1: 아, 그렇죠. Yes. In years. 자, 세 번째. 저 아이스크림 트럭은 아, 저 아이스크림 트럭은 수년간 본 적이 없어요. 자, 저는요. 아이스크림 트럭을 본 적이 없어요. 수년간.
0: I haven't seen an ice cream truck in years.
1: In years. Uh-huh. All right. 읽어 보겠습니다. I haven't seen it. He hasn't exercised in years. I haven't seen an ice cream truck in years. 자, 다음은요. A scoop of something.
0: Yes.
1: 물론 a scoop 대신에 다른 것으로 또 바꿀 수 있겠죠. Mm-hmm. 더 많은 스쿱으로 바꿀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자, 바닐라 한 스쿱 주실래요? 자, 제가 have 할 수 있을까요? 가질 수 있을까요? 아, 바닐라 한 스쿱.
0: Can I have a scoop of vanilla?
1: Vanilla. There you go. 자, 이번엔 세 스쿱 갈까요?
0: Yes. Okay.
1: 딸기 세 스쿱 주실래요?
0: Can I have three scoops of strawberry?
1: 좋습니다. Mm-hmm. 세 번째, 민트 초코칩, mint chocolate chip, yeah. 두 스쿱 주실래요?
0: Oh, can I have two scoops of mint chocolate chip?
1: 오, 좋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Can I have a scoop of vanilla? Can I have three scoops of strawberry? Can I have two scoops of mint chocolate chip? 수고하셨습니다. 자, 배운 거 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Well, I haven't seen an ice cream truck in years.
4: Would you like a cone?
3: Sure. Can I have two scoops of mint chocolate chip?
4: I'll give you three scoops. It's on the house.
1: 미션 해결할게요.
0: 네, 슬기롭게 미션 해결.
5: Whoa! I haven't seen an ice cream truck in years.
2: Would you like a cone?
5: Oh, sure. Can I have two scoops of mint chocolate chip?
2: I'll give you three scoops. It's on the house.
5: Wow! Thank you.
1: Oh, great job, you guys. 수고하셨습니다.
0: 네.
1: 자, 그러면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0: 너 마지막으로 머리 감은 게 언제야?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When was the last time you washed your hair?
1: There you go. 좀 길긴 했지만 사용하기 너무 좋죠?
0: 네.
1: Alright. 자,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이죠. A scoop of something. 활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바닐라 세 스쿱 주실래요? 바닐라 세 스쿱 주실래요?
0: 네.
1: 만들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0: 여러분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1: 많이 많이 도전해 주세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tomorrow.
0: See you every day.
1: Bye.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Wednesday, 수요일입니다.
1: 네.
0: 자, 오늘은 직업 영어를 해볼 텐데요. 오늘은 선글라스를 파는 곳을 한번 좀 가볼까 합니다.
1: 오, 가봐야죠.
0: 네네. 예. 제목이 선글라스는 패션의 완성, Part 1인데요.
1: 네네.
0: 어떻게 좀 쓰고 다니세요? 제가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1: 네.
0: 그러니까 막 태양빛이 너무 강하니까
1: 그쵸.
0: 다들 쓰고 다니는데 오히려 저는 한국에 왔더니 많이들 안 쓰시더라고요.
1: 이게 선글라스도 어떻게 보면 네. 약간 습관인 것 같아요.
0: Right, right.
1: 저도 손에 잡히는 곳에 없고 그리고 뭐 그렇게 바깥 활동을 막 오래 하지 않으니까
0: 네.
1: 아 선글라스를 잘 안 끼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또 안경을 끼니까
0: 아 그렇구나.
1: 안경이랑 선글라스랑 이중으로 껴봤거든요.
0: 아하.
1: 많이 불편하더라고요.
0: 아, 그렇군요. 아니, 네. 제 주위에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한국에서 선글라스를 낀 이렇게 착용하는 거가
1: 네.
0: 살짝 무례하게 보일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1: 저도 선글라스 한번 꼈다가 뭐 너무 연예인인 척한다 이런 소리 조금 들은 적 있어요.
0: 오케이. 네. 자, 여러 가지 좀 이유가 있을 수 있겠네요.
1: 예.
0: 자 아무튼 오늘은 선글라스 파는 곳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네, 첫 번째 미션입니다. 이 선글라스 써봐도 될까요?
1: 응?
0: 그렇죠. 어디 가가지고, 왜냐면, 저거 하나 주세요. 이런 경우 보통 없잖아요.
1: 그쵸.
0: 자기 얼굴, 이렇게 모양이라든가, 기타 등등 좀 따져보죠.
1: 네, 그리고 또 이게 눈으로 봤을 때랑 착용을 해서 내가 거울로 내 모습을 봤을 때랑 또 느낌이 달라요.
0: 완전 다릅니다.
1: 그래서
0: 제가,
1: 꼭 트라이 해봐야 돼.
0: 예전에 온라인으로
1: 예.
0: 잘못 샀다가,
1: 아이고.
0: 괜찮아서 했더니, 눈알만 거의 가리는 수준으로 돼 있더라고요.
1: 반품행.
0: 아, 그렇습니다.
1: 네.
0: 자, 두 번째 미션은요. 스타일은 마음에 드는데, 흰색으로 있어요.
1: 아하.
0: 와우.
1: 또 컬러 문제로 뭐 여러 고민하시는 분들
0: 맞아요.
1: 많죠.
0: 자, 그럴 때는 이렇게 질문을 할수 있어야겠죠. 한번 다
1: 네.
0: 영어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좋습니다. 그럼 선글라스를 한번 사러 가볼까요?
0: Alright.
1: 슬기롭게 도전!
0: 도전!
1: 요거 선글라스 요거 써봐도 될까요?
2: You like these?
1: Yes.
2: Yeah. 아?
1: 써봐도 될까요?
2: Sorry?
1: Try.
2: Oh, can you?
1: Yeah.
2: You certainly can. They just came in.
1: Just came in?
2: They just came in. You certainly can try them on.
1: Brand new.
2: New,
1: New,
2: yes.
1: one, new. 와우,
2: Really
1: 와우.
2: fresh.
1: 근데 스타일은 마음에 드는데 혹시 흰색으로 있어요?
2: Style.
1: My
2: Very
1: style?
2: stylish,
1: Yeah, my
2: yes.
1: style. But do you have a white color? White.
2: A white.
1: White.
2: White.
1: White color.
2: We might have a pair.
1: 응?
2: I'll go and check.
1: Pair?
2: We might have a pair.
1: Have a pair.
2: We might.
1: You might.
2: I'll go and check.
1: 아, okay, check.
2: Okay,
1: Okay,
2: just one
1: check.
2: second.
0: 자, 오늘은 선글라스를 파는 곳에 가가지고 대화를 좀 풍부한 표현을 활용을 해서
1: 네.
0: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Can I try on these sunglasses?
4: You certainly can. They just came in.
3: I like the style, but do you have them in white?
4: We might have a pair. I'll go and check.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1: 네.
0: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자, 일단, 오, 그 선글라스 파는 데 갔는데,
1: 네.
0: 너무 예쁜 게 많은데, 마음에 드는 게 하나 딱 있는 거죠.
1: 써봐야죠.
0: 이 선글라스 써봐도 될까요?
1: 네.
0: 네.
1: Can I try on? 여기서 왠지 끊어도 될것 같아요.
0: 오케이.
1: 예. 할수 있을까요? 이 선글라스를.
0: Yeah.
1: 그러면 these sunglasses예요.
0: 오.
1: 이거 또 함정으로 두신 것 같은데.
0: 속지 않아요.
1: 그럼요. 제가 잘
0: Okay.
1: 빠져나왔습니다.
0: Alright, so can I try on, 뭐를요? These sunglasses? 정답? 맞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sunglass라고 해버리면은 알이 한쪽만 있는 걸 얘기를 하게 되겠죠. 근데 보통
1: 네.
0: 그렇게는 좀 애매하지 않나요?
1: 그러니까요. 근데
0: 네.
1: 그렇게 또 이걸 복수로 써야 되는 걸 설정해 놓은 것도 되게 좀 야속해요, 가끔은. 아니, 당연히 이걸 한쪽만 쓰는 사람이 어딨지?
0: 그렇죠.
1: 네, 그런
0: 근데
1: 생각해요,
0: 영어에서는
1: 저는.
0: 단수 복수를 좀 맞추는 편이어가지고, 그렇죠? 알
1: 맞아요.
0: 두쪽을 얘기하면서 sunglasses. 이건 마치 바지를 pants라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1: 네.
0: 돼요. sunglasses. Alright. 자, 그런데 써봐도 될까요? 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동사로요?
1: Can I try? Try.
0: Try.
1: Yeah.
0: Okay. 자, try 뒤에 on까지 사실은
1: Try on.
0: 덩어리입니다.
1: Yes.
0: 자, 뭐 하나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옷을 입거나
1: 네.
0: sunglasses를 쓰거나 단순히 뭐 glasses를 쓰거나 hat을 쓰거나 신발을 신거나
1: 예.
0: 다 마찬가지로 뭔가를 착용한다라고 할때 동작을 강조할 때 예를 씁니다. Remember this?
1: 네.
0: Okay, put on. 예를 들어서,
1: Put on.
0: 너 지금 뭐 하고 있어? Oh, I'm putting on my shirt.
1: Yes.
0: 이런 식으로 한다든가 그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Okay? Oh, she's putting on her hat. 막 한참 이렇게 쓰고 있다던가.
1: 네.
0: So 뭔가 착용하는 동작을 강조할 때 put on인데, 이 put on이 가장 큰 개념이고요.
1: 네.
0: 그 아래 조금 더 세부적인 표현들이 또 있습니다. 동생들이 있어요. 자, 그
1: 오.
0: 중에 하나가 try on.
1: Try
0: try
1: on.
0: 하는 게 뭐예요?
1: 시도하다.
0: 시도하다.
1: 네.
0: 그래서 얘는, 동작 중에서도 한 번쯤, 한번 써보다, 한
1: 네.
0: 번쯤 착용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항상은 아니지만, 남의 것을 한번, 입어보던가.
1: 그래서 can I 하고 물어보게 되는
0: 맞아요. 그래서
1: 거군요.
0: 우리가 옷가게 같은 데에서는 보통 put on보다는 try on을 많이 해보죠. 네. 한번 해보고 입어보고 마음에 안 들면 말고니까.
1: 에헤.
0: 그래서 한 번쯤 입어보다, 뭐 착용해보다. Throw on은 however 이것도 입는 거긴 한데 동작 강조인데 뭘까요? 어떻게 입는 거일까요?
1: 근데 솔직히 얘는 조금 생소한데 네. Throw on은 뭔가 걸치는 느낌?
0: 맞아요.
1: 오.
0: 아, 그러니까 옆에 살짝 걸친다기보다는요.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네. 던지는 거죠, throw가.
1: 네.
0: 그래서 보통 급하게 걸쳐 입고 어딜 나간다라고 할 때
1: 아.
0: 그렇죠. 그래서 뭐 안경 같은 것도 빨리 나가야 돼서 그냥 throw on 한다든가
1: 아.
0: 재킷 같은 거 throw on 후다닥 내가 마음에 드는 거든 아니든 내가 급한 거예요.
1: 예.
0: 네, 그래서 같이 이렇게 패밀리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내 거가 아닌 거 한번 써볼게요. 괜찮은지 한번 볼게요 하려고 try on을 썼고요. 그래서 try on 명사 이렇게 하게 되면 뭔가를 착용해보다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대명사다. 예를 들어 eat this 그런 것들은 명사가 가운데로 와야 돼요.
1: Try it on.
0: Try it on. Right? 자,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 치마 입어봐. 이 치마 입어봐. 그럼 어떡할까요?
1: Try on this skirt.
0: 그렇죠. Try on this skirt. This skirt는 일반 명사이기 때문에 가운데 넣을 수도 있어요. 원하면.
1: 아,
0: Try
1: 그래요?
0: this skirt, skirt on도 가능은 합니다. 자, how about this? 나는 그 스카프를 한번 착용해봤어. 과거로.
1: I tried it on the scarf.
0: Scarf. I
1: yes.
0: tried on the scarf. 한번 해봤지? 어울리나 보려고. 이렇게 만들어줄 수가 있죠.
1: Yes.
0: Okay? 동작 강조입니다, 이 친구도요. 자, 읽어볼게요. Hey, try on the skirt.
1: Try on the skirt.
0: Oh, I tried on the scarf.
1: I tried on the scarf.
0: Alright. 자, 여기서 응용 들어갈게요. 아까
1: 네.
0: 대명사는 try와 on 사이에 들어간다고 했었죠.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저 이거 입어봐도 돼요? 저 이거 한번 써봐도 돼요? 어떻게 할까요?
1: Can I try it on?
0: Try it on?
1: Yes.
0: This면요?
1: Can I try this on?
0: 그렇죠. There you go. So 이걸 해본 이유는 대명사는 가운데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구나. Try on this? 어색합니다. Alright? 읽어볼게요.
1: 네.
0: Can I try on these sunglasses?
1: Can I try on these sunglasses?
0: Okay. 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물론이죠. 뜨끈한 신상이에요.
1: You can. They just came in. 지금 막 왔어요. 네, 그런 느낌이라 진짜 신상과 연결이 되나 봐요. 근데 you can. 너는 당연히 할 수 있어.
0: 맞아요.
1: 이거잖아요.
0: 맞아요.
1: 그러면은 뭔가 you absolutely can. Absolutely can. 뭔가 이렇게 돼야지 말이 될 것 같아요.
0: 이 단어 스펠링 계속 틀렸었는데
1: yes.
0: 막상 맞네요. Okay.
1: 중간에 쉬면 틀려요. 거침없이 가야 돼.
0: Alright, absolutely라는 단어 썼는데 일단은 맞습니다. 괜찮아요. 근데 오늘 저는 조금

0: 다른 걸 가져왔어요. 저거
1: 네.
0: 좋아요.
1: 네.
0: Absolutely도 좋고, 확실히 분명이라고 해서 certainly.
1: Certainly.
0: 들어본 적 있나요? 오케이,
1: 네.
0: 여러분들 이 단어도 같이 적어 두셔야
1: Certainly.
0: 됩니다. Certainly라고 하는 거. Certainly. 자, 그런데 얘는 강세가 앞에 이에 강하게 들어가요. 그래서
1: 네.
0: 어떤 경우에는 certainly 이렇게 깔끔하게 발음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T를 거의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럴 때는 certainly처럼 비슷하게 발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1: 네.
0: 자, 이렇게 한번 try 해볼게요. Certainly, certainly.
1: Certainly, certainly.
0: 자, 이 certainly가 어려우신 분들은 더 쉽게
1: Surely,
0: surely라고 하는 거. 이게
1: 아하.
0: 같은 의미입니다, 사실은요.
1: 네.
0: 확실히, 아, 물론 그렇게 하셔도 되죠. Oh, you surely can, or you sure can이라고도 하긴 하는데, 아, 다쓸수 있습니다. 자,
1: 네.
0: 지금 보세요. 신상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몇 개가 되기는 하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 물건이 방금 이제 들어온 거다. 이거
1: 예.
0: 전에는 없었다라고 하는 느낌으로 신상을 썼어요. 자, 어떤 동사 썼을까요?
1: Came, come.
0: 아, come. 그
1: 네.
0: 다음에
1: In,
0: in.
1: come in.
0: 인이 뭐예요?
1: 안으로.
0: Right. So come in은 오다가 아니라 들어오답니다.
1: 네.
0: 근데 사실 우리말로도 이거 방금 들어왔어요. 이렇게도 좀 쓰지 않나요?
1: 그죠,
0: 그렇죠?
1: 그죠.
0: 그래서 come in 같은 경우에 재고에 들어왔다라는 뜻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게 아예 신상으로 들어온 거다. 가능합니다. Alright, so come in. 들어오다.
1: 네.
0: 자, 이거 한번 해볼까요? 이 모델 방금 들어왔어요. 완전 뜨끈뜨끈 신상이에요.
1: This model
0: Just?
1: just come in. Just came in.
0: 그렇죠. This model just came in. How about this? 그거 언제 들어왔어요? 그거 언제 들어왔어요?
1: When did you come in?
0: 그거는 너는 언제
1: 아,
0: 들어왔냐죠.
1: 그러네요.
0: 그게 언제 들어왔냐.
1: When did it come in?
0: 그러죠. Oh, when did it
1: Ah,
0: come in? I didn't
1: yes.
0: know. 이러면서. 그래서 어떤 뭐 단골 손님이 있었나 보죠. 뭐,
1: 네.
0: 그거 언제 들어왔지? 이러면서. Okay, very nice.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This model just came in.
1: This model just came in.
0: When did it come in?
1: When did it come in?
0: Alright. 자, 그리고 참고로 이런 것도 알아두세요. 물건, 어떤 뭐 상품이라든가,
1: 네.
0: 혹은 특히 영화 같은 거 있잖아요.
1: 새로운
0: 그
1: 영화가
0: 영화 언제 나오지? 아, 나못 기다리겠다. 이럴 때는 보통 무슨 어디에 재고로 들어온 게 아니기 때문에 come out을 많이 쓰게 됩니다.
1: Come
0: Okay,
1: out.
0: so the movie
1: Come
0: just came out.
1: out.
0: 이렇게 많이
1: Yes.
0: 쓰게 돼요. 같이 읽어볼게요. Certainly, 여기 강세 주고요. You certainly can. They just came in.
1: You certainly can. They just came
0: There
1: in.
0: you go.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Can I try on these sunglasses? Can I try on these sunglasses? 'You certainly can. They just came in. You certainly can. They just came in.
0: 오케이, 자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1: 네.
0: 스타일은 마음에 드는데 흰색으로 있어요?
1: 맞아.
0: 이런 경우가 꼭
1: 아.
0: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마음에 드는데 색상이나 사이즈가 안 맞아요.
1: 그러니까 보통은 그래요. 디자인이 너무 마음에 드는데 내가 집에 검정색이 있어요. 그러면 이 디자인만큼은 화이트로 한번 트라이해보고 싶은 그런 욕심이랄까요?
0: 그쵸?
1: 있거든요. I like the but do you have them in white? 하얀색으로 그거가 있나요? 그런가 봐요. 그럼 I like the style. 스타일이 마음에 드니까 스타일이 I like 하는 거죠.
0: 스타일이 스타일이니까. Okay,
1: Yes.
0: so I like the style, but do you have them in white?
1: Yeah.
0: 그렇죠. 외래어로 아예 스타일이라고 쓸 때, 그렇죠? 보통 스타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패션 아이템스 같은데 많이
1: 맞아요.
0: 쓰게 되죠. 스타일. 읽을 때요. 너무 스타일 해서 T 사운드를 너무 세게 내려고 하지 말고 걔를 된소리 좀 비슷하게 내주면 좋아요.
1: 쌍디귿으로.
0: 그죠. 스타일에 오히려 더 가깝게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스타일, 스타일.
1: Style, style.
0: 그렇죠. So I like the style. But 자, 이 뒤에 나온 패턴은요. 왕초보 영어에서 처음 나온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거는 선글라스를 살 때만 쓰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들, 뭔가 마음에 드는데 다른 색으로 뭐 있냐라고 할때쓸수 있는 필수 패턴이죠. 바로 have something
1: Something
0: in
1: in
0: 어떤 색상. 네.
1: 아하.
0: 그래서 이게 있다. 그러니까 파는 사람 입장에서도 쓸수 있어요. 저희 그거 있다. 이

0: 이 모자 있나요?
1: Do you have
0: 초록색으로.
1: Do you have this hat in green?
0: In green?
1: Yes.
0: 그렇죠. 여러분들이 원하는 색상이 있다. 그럼 그걸 다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1: Yes.
0: 나쁘지 않죠? 슬기 씨가 이거 한번 나눠보실래요?
1: 나눠요. Do you have it? Yes. We have it. Do you have this hat?
0: 그렇죠.
1: Yes.
0: 무슨 색상으로가 뒤에 들어가죠. 같이 한번 낭독해 볼게요. We have it in black.
1: We have it in black.
0: Do you have this hat in green?
1: Do you have this hat in green?
0: Alright. 자, 그리고 부정문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1: 네.
0: 바로 저희 그거 가지고 있지 않아요. 노란색으로는요. 저희 그거 노란색으로는 없어요.
1: Oh, we don't have it in yellow.
0: 그렇죠. We don't have it in yellow. 이렇게요.
1: 와우.
0: 요즘에는 그 외국인들이 한국 그 패션 아이템스에 너무나 관심이 많기 때문에
1: 코스메틱부터
0: 그럼요.
1: 패션 아이템도 진짜.
0: 그렇죠. 네, 그래서 실제로 그쪽에 종사를 한다. 그러면 이런 것도 알아야 됩니다.
1: 보통은 뭐 이제 마트나 시장을 가도 영어를 다들 우리 상인분들이 하실 줄 알더라고요.
0: 맞아요. 요즘에는 네. 진짜 그 어떤 직종이든 간에 기본적인 거는 다 하시더라고요.
1: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네. 또 뭔지 알아요? 그런 분들이 왕초보 잘 봐요.
0: 그럼.
1: 나 왕초보 우리 슬기 씨 영어 정말 잘해. 하시면서 또 알아봐 주시니까
0: 너무 좋아요.
1: 정말 우리가 큰일 하고 있구나. 우리 마유쌤도 정말 대단하신 거예요.
0: 너무 감사합니다. 가끔 가다 보면은 우리 교재 이렇게 들고 가시는 분들도 있고
1: 진짜 그럴 때마다 감사합니다.
0: 멀리서 약간 평 쳐다보고 있습니다.
1: 네.
0: 자,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I like the style, but do you have them in white?
1: I like the style, but do you have them in white?
0: Okay, 자, we have one more sentence left, and
1: yes.
0: this is very important. Check this out. 하나 있을지도 몰라요.
1: 오.
0: 제가 가서 확인할게요. 재고를 한번 보는 거예요.
1: Yes. We might have a. I'll go and check.
0: 네.
1: 요거는 우리가 많이 했었어요. 우리 또 그, go and.
0: 맞아요.
1: Something.
0: 가서 뭐 하겠다.
1: 그쵸. 근데 저 이거 진짜 조금.
0: 이거 헷갈리죠?
1: 네.
0: 자, 여기서 제가 힌트를 드릴 수는 있습니다.
1: 저는 왜냐면 여기가 하나니까 그냥 we might have one.
0: 맞아요. 그거를 그러려면 어가 이상하죠.
1: 그러니까
0: you might have
1: 어가,
0: one. 오, 예, 좋아요. 그러면은 보통 보세요. 그 안경이나 선글라스는 그리고 양말도 그렇고요.
1: 예.
0: 그 바지도 그렇고요.
1: 예.
0: 하나의 뭘로 이루어져 있죠?
1: 하나의
0: 하나의
1: 면으로. 바지가 면.
0: 저 죄송한데 선글라스는 면으로 만들기 좀 힘들죠.
1: 하나의 물건.
0: 아니요. 하나의 묶음인데
1: 한 묶음.
0: 쌍시옷이 들어갑니다. 한
1: 쌍. 아.
0: You know what it is.
1: 하나. 그러면 트윈? 쌍둥이.
0: 네.
1: 트윈.
0: 그냥 제가 답을 열 걸 그랬어요. 여러분 불편하셨죠? 자, we might have a 한 쌍, right? I'll go and check. 정답은
1: 아.
0: Yes.
1: Pair of gloves. 알아요.
0: 그렇습니다. A pair of gloves, right? So a pair, one pair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쌍을 이루는 것을 단체처럼 마치 그룹인 것처럼
1: 쌍이니까 이게
0: 맞아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생략이 됐다고 볼 수 있겠죠. We might have a pair of these sunglasses, you know?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도 표현은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여기서 또 중요한 조동사가 있습니다. 얘는 확실한 중요한 입영적 패턴입니다.
1: 네.
0: 바로 확신 훅 떨어지게 만든
1: might.
0: Might. Might 동사 원형. 여러분 익숙하신 분들은 이제 조금 입에서 나오죠?
1: 그죠.
0: 네. Might 뒤에 동사 원형을 쓰면 확신이 있다, 없다?
1: 없다.
0: 확 떨어져요.
1: 네.
0: 아, 일지도 모른다. 내 말을 너무 믿진 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있을 수 있는데 가서 볼게요. 이런 느낌이죠. 자, 동사 원형을 써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거 한번 해볼게요. 아, 내가 뭐 슬기 씨 하나 주려고 샀어요. 근데 당신이 그거 좋아할지도 몰라요. 이거 어떨까요? 당신이 그거 마음에 들어 할지도 몰라요.
1: You might in mind? In your mind.
0: 자, 마음에 드는 건 좋아한다고 하면 되죠? 저기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1: You might like it.
0: 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1: 예, 그러네요.
0: You might like it.
1: 네 마음에 들어간다라는 걸로 제가 또 많이 앞서갔네요.
0: 가슴을 막 치고 싶은데. 예. So you might like it. 자, how about this? 그녀가 집을 살지도 몰라. 근데 확실하진 않아. 그녀는 집을 살지도 몰라.
1: She might buy a house.
0: 그렇죠. 자, 처음에는 어색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네. my 뒤에 동사원형

0: 그거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1: 그쵸.
0: he might buy a house. 처음엔 출발하지만 연습이 되면서 더 편해질 겁니다.
1: 그리고 이게 might가 물론 may의 약간 과거죠.
0: No.
1: 아니에요?
0: may보다 더 확신이 떨어지는 겁니다.
1: 아니, 근데 어쨌든 형태는 과거니까 she 다음에 올때 s 안 붙여도 되는 거죠.
0: She 다음에 올때 she
1: might.
0: might 그런 건
1: 아,
0: 없어요.
1: 얘는 조동사니까.
0: 조동사잖아요.
1: 아, 맞네요.
0: will도 맞아 보세요. she wills.
1: 아,
0: 이상하지
1: 그런
0: 않아요?
1: 역사가
0: 그런
1: 없네요.
0: 전혀 상관이
1: 예.
0: 없습니다. 자, might은 그대로 무조건 주어가 뭐든 간에 똑같고요. So
1: 네.
0: she might buy a house. 자,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 방금은 엄청 어색하게 했지만 나중에 연습을 하면서 본인도 노력해야 돼요.
1: 네.
0: 확신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1: 없어요.
0: 그러면 보세요. 그녀는 올지도 몰라. 이렇게 자신감 있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1: 예.
0: she might buy a house. 표정이나
1: 예.
0: 이런 거 신경 쓰셔야 됩니다.
1: 으흠.
0: Alright. 자, 그래서 이렇게 두 문장이 나왔는데, 여러분들 연기하면서 나 확신 없단 느낌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1: 네.
0: You might like it.
1: You might like it.
0: She might buy a house.
1: She might buy a house.
0: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우리 계속해서 반복되기는 하지만 확신이 확 떨어질 때는 might을 썼어요. 그렇죠?
1: 네.
0: 근데 뭔가 정황상 이게 맞는 것 같다는 확신이 강력하다면, 자, 보여드릴게요. She might like it. 그녀가 그거 마음에 들어 할지도 몰라. 근데 만약에 분명히 그녀는 그게 마음에 드는 걸 거야. 강하게 확신
1: 강하게
0: 올라가면.
1: she must like it.
0: 볼게요.
1: No.
0: Alright. So, might은 확신이 아주 떨어지고, must는 확신이 굉장히 강력해집니다. 그래서
1: 오호.
0: 여기서 만약에, oh, she must like it. 이러면, 그녀는 그게 마음에 드나 보구만. 이렇게 강해집니다.
1: Yes.
0: 이런 것마저도 방금 제가 했었던 표정이나 억양이 있었죠? 다 따라오셔야 돼요.
1: Yes.
0: Okay. So, 여기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We might have a pair. I'll go and check.
1: We might have a pair. I'll go and check.
0: Alright. 또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I like the style, but do you have them in white? I like the style, but do you have them in white? 'We might have a pair. I'll go and check. We might have a pair. I'll go and check.
0: 네, 미션 정리하겠습니다. 이 선글라스 써봐도 될까요?
1: Can I try on these sunglasses?
0: 복수로. 자, 스타일은 마음에 드는데 흰색으로 있어요?
1: I like the style, but do you have them in white?
0: There you go.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어보겠습니다.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Can I try on these sunglasses? Can I try on these sunglasses?
2: You certainly can. They just came in. You certainly can. They just came in.
3: I like the style, but do you have them in white? I like the style, but do you have them in white?
2: We might have a pair. I'll go and check. We might have a pair. I'll go and check.
0: 네, 직접 소리내서 참여하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유 볼까요?
0: 네, 첫 번째는 프런의 동생이죠. Try on something. 자, 이것으로 문장 만들어 볼게요. 자, 명령어로 이 치마 입어봐. 이 치마 입어봐.
1: Try on this skirt.
0: Try on this skirt. 자, 두 번째. 나그 스카프 둘러봤어. 한번 해봤단 얘기예요.
1: 네. I tried on
0: The
1: the scarf.
0: scarf. I tried on the scarf. 자, 질문 한번 해볼게요. 이 선글라스 써봐도 될까요?
1: Can I try on these sunglasses?
0: 그렇죠. Can I try on these sunglasses? 같이 읽어볼게요. Try on this skirt.
3: I tried on the scarf. Can I try on these sunglasses?
0: Very nice. 자, 다음은요.

0: Have something in 어떤 color.
1: Yes.
0: 가보겠습니다. 저희 그거 검정색으로 있어요. 저희 그거 검정색으로 가지고 있어요.
1: Oh, we have it in black.
0: 그쵸. We have it in black. 뭐 자동차가 될 수도 있고, 이거는 셔츠가 될 수도 있고,
1: Yes.
0: 다양하죠. 그쵸? 자, 이거 해볼게요. 어? 이 모자 초록색으로 있어요? 이 모자 초록색으로 가지고 있나요?
1: Oh, do you have this hat in green?
0: In green. 저는 초록색 모자 되게 좋아하는데.
1: 어, 그래요?
0: 세 번째 가보겠습니다. 스타일은 마음에 드는데, 흰색으로 있어요? 자, 일단은 나눌게요. 저는 그 스타일이 마음에 들어요.
1: I like the style.
0: 하지만 그것들을 가지고 있나요? 흰색으로?
1: But do you have them in white?
0: In white. 여기서는 이제 선글라스 복수기 때문에 댐으로 받은 것뿐입니다.
1: 네.
0: Alright? 읽어볼게요. We have it in black. Do you have this hat in green? I like the style, but do you have them in white? Alright,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 배운 거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2: Can I try on these sunglasses?
3: You certainly can. They just came in.
2: I like the style, but do you have them in white?
3: We might have a pair. I'll go and check.
0: 미션 해결할게요.
1: 네, 슬기롭게 미션
0: 해결!
1: 해결. Oh, can I try on these sunglasses?
4: You certainly can. They just came in.
1: Oh, I like the style, but do you have them in white?
4: White. We might have a pair. I'll go and check.
1: Okay.
0: 아, great job. Great job, you guys. 자, 그러면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1: 네. 내가 열심히 일할 경우에만 이런 문장이었는데요. Only if you work
0: There
1: hard.
0: you go. 조건을 세게 걸었죠.
1: 네.
0: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입니다. Have something, 그 다음에 in 뒤에 색을 넣으면 되겠습니다.
1: 네.
0: 자, 그렇다면 다음 영작 해주세요. 저희 이 셔츠 핑크색으로 있어요. 어떤 가게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 이 셔츠 핑크색으로 있어요.
1: 네.
0: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 열심히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0: 많이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tomorrow.
1: See you every day.

thank you everyone for coming to 슬기로운 출근 영어. And I'm Kristen Cho. 네, 안녕하세요. And welcome to the show. We are answering our last question from the job interview series. And the question is, why do you want to work for us? Why do you want to work for this company? 왜 이 회사에서 근무하고 싶나요? 그럴 때 어떻게 답을 할까요? All right, I have an answer for you. Let's check it out. Let's take a look. 저는 최고의 디자이너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How do we say this in English? 저는 기사에서 저에게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자유를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I believe your company will give me the freedom to take risks. 귀자의 디자이너 팀은 매우 창의적이고 혁신적입니다. Your team of designers is so creative and innovative. All right, guys, let's take a look at the whole answer.

right, so I want to be a top designer, okay? And I want to work for your company because of your design team. Okay, so let's look at the first sentence. 저는 최고의 디자이너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성장, develop, improve. I want to grow to be a top designer. I want to grow to be a top designer. 이 business 세계에서는 이 grow 자르다라고 뜻도 있지만요. Like, you know, he's, you know, you grow vegetables. But, of course, in this case, it means basically to develop, to become better. So I want to grow, 성장하고 싶습니다. To be a top designer, 저는 최고의 디자이너로. Alright, so I want to grow to be a top designer. 지금은 디자이너이지만, 잘하는 디자이너이지만, you want to be the top designer means the best designer. Okay, 최고죠. Alright, so to grow means I want to get better and to become even, you know, even better of a designer than I am now. Okay, I believe your company will give me the freedom to take risks. I believe your company will give me the freedom to take risks. 저는 기사에서 저에게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자유를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I believe your company, 자, 그 회사죠. Will give me the freedom, 저를 자유를 주는 거죠. To take risks. Of course, to take risks, meaning means 뭔가 이렇게 위험을 감수를 하는 건데 뭔가 이렇게 새롭게 해보고 뭔가 이렇게 발전하고, right? You need to take risks so that you can become better. You need to take chances. 네. 너무 이건 안 될 것 같아. 너무 안전하면은 발전이 없죠. So that's why this person is, you will let me take risks, your company will, because your team of designers is so creative and innovative. Your team of designers is so creative and innovative. 자, 귀사의 디자이너 팀은 매우 창의적이고 혁신적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이런 좋은 디자인 팀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뭔가 새롭게 도전을 하려고 그러고 뭔가 좀 이렇게 위험을 감수하면서 뭐 할 수, 뭐 해보려고 그러고 그래서 they are the best design team. That's why I want to work here. Alright, let's look at some key points. First one, grow. 자, 성장하다. 이 business에서는 이 성장하다, grow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Let's see how it's used. The company grew to be a major corporation. The company grew to be a major corporation. 그 회사는 대기업으로 성장을 했다. They grew to be a major corporation. All right, next. The business grew twofold this past year. The business grew twofold this past year. 자, twofold, 두 배. Alright? 그 사업은 작년에 두 배로 성장했다. Threefold도 돼요. Alright? The business 그만큼 성장을 한 거예요. 두 배로 성장했습니다. So when the business or the company grows, 그만큼 잘 되는 거죠. 돈을 더 많이 벌고 아주 그냥 성장을 하는 거죠. Alright, next one. Take risks. Take risks. 뭐 위험을 감수하다. 위험을 감수하다. Let's look at the sentence. It's important to take risks from time to time. It's important to take risks from time to time. 자, 때때로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It means, you know, 이런 영어 표현도 있어요. Take chances. It's quite similar. To take risks, meaning 뭔가 이렇게 확실한 게 없고 막 이게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sometimes you have to take those risks. It's important to take risks from time to time, meaning sometime. Taking risks is necessary for growth. 네, 전문가들이 그러죠. Taking risks.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패턴으로 영어를 쉽고 간단하게 배우는 메이슨의 Pattern English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이 뭔가 하고 있었던 것들을 조금 줄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먹는 거를 좀 줄이거나 혹은 잠을 줄이거나 혹은 일을 줄이거나 이런 식으로 기존에 해왔던 거를 그 양을, 그 amount를 줄인다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나 그거 좀 줄여야겠어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패턴입니다. I need to 하고 나서 여러분들 cut down on 무엇으로 말씀해 주시면은요, 어떠한 것을 좀 줄여야 되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 많이 할 수 있잖아요. 아, 나 잠 좀 줄여야겠다 라고 얘기를 할 때 I need to cut down on 무엇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 핵심 패턴이 또 어떻게 나왔는지 문장 구조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여러분이 뭔가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할 때 어떤 표현을 쓰죠? 그렇죠, 바로 I need to 동사 혹은 해야 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 I have to 동사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의 핵심 표현은 뭐였어요? 그렇죠, 바로 제가 자꾸 뭐를 자꾸 이렇게 하죠? Cut down입니다. Cut down이라는 게 바로 줄이다 라는 의미가

0: 되거든요. 그래서 I need to cut down. 아, 나좀 줄여야겠어.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어떠한 것을 줄인다? 그렇죠. 기존에 여러분이 해왔던 거에서 그 양을 줄이는 겁니다. 그럴 땐 전치사를 on을 넣어주세요. 그래서 I need to cut down on 무엇?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지금까지 내가 해왔었던 것에서 어떠한 것을 줄여야 되겠다라는 얘기로 I need to cut down on 무엇을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기존에 해왔던 거를 이 자리에다가 넣어서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죠. 오늘은 어떠한 것을 좀 줄여야 되겠습니다. I need to cut down on 무엇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그첫 번째 문장입니다. 아, 나 잠이 너무 많아. 잠좀 줄여야겠어.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잠이라고 얘기를 할 때는 sleep 혹은 sleep hours.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잠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수면 시간이라고도 많이 얘기를 할수 있죠. 그래서, 아, 나 수면하는 거좀 줄여야겠어. 라고 얘기를 할 때는요. I need to cut down on my sleep.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갈게요. 시작. I need to cut down on my sleep 혹은 sleep hours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한 번만 더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I need to cut down on my sleep 해서 잠좀 줄여야겠다 라고 연습 한번 해봤고요. 두 번째 문장으로는요. 아, 나 요즘 커피 너무 많이 마시네. 커피 맛있는 거좀 줄여야겠다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럴 때는 그냥 커피를 넣어서 I need to cut down on coffee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은 커피 좀 줄여야겠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연습 한번 해볼까요? 갈게요. 시작. I need to cut down on coffee. 한번만 더. 시작. I need to cut down on coffee. 해서 아, 커피 먹는 것좀 이제 줄여야겠다 라고도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문장으로는요. 아, 나 이제 돈 쓰는 거좀 줄여야겠다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여러분이 소비라고 얘기를 하는 거를 spending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I need to cut down on spending.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아, 나 이제 소비하는 것 좀, 돈 쓰는 것좀 줄여야겠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갈게요. 시작. I need to cut down on spending. 한 번만 더. 시작. I need to cut down on spending. 해서 아, 나 이제 소비하는 것 좀, 돈 쓰는 것좀 줄여야겠다 라고도 연습 한번 해봤고요. 마지막 문장 한번 볼까요? 이번에는 아, 나 이제 야식 좀 줄여야겠다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요즘 이제 여러분이 야식들 많이 드실 겁니다. 그럴 때 야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궁금하셨을 거예요. 바로 야식은요, 저녁에 먹는 스낵이라고 영어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late night snack 이렇게 얘기를 하면 바로 야식이래요. 그래서 I need to cut down on late night snacks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쵸? 하나 야식 좀 줄여야겠네라는 표현이 됩니다. 연습 한번 해볼까요? 갈게요. 시작. I need to cut down on late night snacks. 한 번만 더. 시작. I need to cut down on late night snacks에서 야식을 줄이는 거. 여러분이 delivery food라고 얘기를 하면 아, 나 배달 음식 좀 줄여야겠다. 배달하는 거좀 줄여야겠어. 라는 의미니까 이것도 살짝 구분되어서 여러분이 얘기를 하는 부분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자, 오늘은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해온 어떠한 양이 있을 겁니다. 그 양을 조금 줄여야겠다라고 얘기를 할때쓸수 있는 표현. 바로, I need to cut down on 무엇. 한번 살펴봤습니다. 원어민 음성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1: I need to cut down on my sleep. I need to cut down on my sleep. I need to cut down on coffee. I need to cut down on coffee. I need to cut down on spending. I need to cut down on spending. I need to cut down on late night snacks. I need to cut down on late night snacks.
0: 자, 그럼 오늘 배운 문장을 살짝 변형을 해보거나 혹은 조금 더 길게 얘기를 할수 있도록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아, 나 커피 마시는 것좀 줄여야겠다라는 표현을 I need to cut down on coffee 라고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는 어떤 표현이었어요? I need to cut down 이라고 얘기를 해서 아, 나좀 줄일 필요가 좀 있어 라는 의미라면 이번에는 약간의 의지를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나 커피 마시는 거 이제 줄일 거야 라고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얘기를 하시면 될까요? I need to cut down.

나는 그쵸 하나 좀 줄일 필요가 있어 라는 의미라면 I will cut down on coffee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쵸 나 이제 커피 마시는 거 줄일 거야 라는 여러분의 의지를 얘기하는 표현이니까 요거 조금 구분 지어서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죠. 이번에는 나 커피 이제 마시는 거좀 줄이겠어 라는 의지로 I will cut down on coffee로 또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게요. 시작. I will cut down on coffee. 한 번만 더. 시작. I will cut down on coffee. 이 will 이라는 거는요, 미래에 뭘 하겠습니다. 라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나할 거야. 라는 얘기로 여러분의 의지, willingness를 얘기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것도 같이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문장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하나 야식 좀 줄여야겠다 라는 표현으로 I need to cut down on late night snacks로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표현도 얘기를 할수 있게 되겠죠? 나 야식 줄일 필요 없어 라고 얘기를 해서 뭐뭐 할 필요가 없다 라고 얘기를 할땐 어떻게 얘기를 하죠? 그쵸. 바로 여러분이 don't need to 동사로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I don't need to cut down on late night snacks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 나 야식 줄일 필요 없어. 라는 의미가 되는데, 사실 핵심은 뭐다? I don't need to 동사로 얘기를 해서, don't need to 동사가 바로 뭐할 필요가 없어요. 라는 얘기로, 아, 우리 야식 줄일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 그쵸? We don't need to cut down on late night snacks. 아, 우리 야식 좀 줄여야 될 필요가 있어. 우리 야식 좀 줄이자. 라고 얘기를 할 때는, 그쵸? We need to cut down on late night snacks. 이런 식으로 주어도 바꿀 필요가 있고, 야, 너 요즘 많이 살쪘다. 이제 야식 좀 줄여야 되겠어. 라고 얘기를 할 때는, 그쵸? You need to cut down on late night snacks. 이런 식으로 주어도 바꿔서 얘기를 할수 있고, 할 필요가 없다. 야, 너 야식 줄일 필요 없어. You don't need to로 또 얘기를 하는 거. 여러분이 정말 많이 반복해서 연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뭔가 해왔던 양이 있었을 때, 그거를 조금 줄일 필요가 있다라는 의미로 여러분이 쓸수 있는 표현 I need to cut down on 무엇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강의 이쯤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죠.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그럼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

Hello, everyone. Thanks for joining the program. I'm so happy to have you back here today. 여러분, 오늘은요, 바로 매일 10분 영어, 바로 딱 한 문장으로 행복해지는 시간의 리뷰 타임입니다. 자, 위클리 리뷰를 하는 이유는 다들 알고 계시죠? 네, 6일 동안 열심히 달려오셨으니까 하루는 쉬어주면서 한번 쭉 어떤 것들을 해왔는지 살펴보고 기분도 좋아지는 시간입니다. 자, 그러면 준비되셨으면 본격적으로 월요일 대화부터 출발합니다. Are you ready? Let's hit the road. Mission possible. Monday. 내가 화가 났을 때 했던 말에 대해서 미안해 했더니 야, 너 제정신이 아니었어 그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과를 할 때는 I'm sorry 그러잖아요. 그렇죠? For what I said. 그렇죠? I'm sorry for what I said. When I was angry. 내가 화가 났을 때 했던 말, 내 사과할게. 그러니까 화를 낼 때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뒷감당, 뒷수습이 될 건지. 아시겠죠? 그래서 what I said.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미안해. I'm sorry for what I did. 이런 식으로 요 구문도 되게 많이 씁니다. What I did, what I said. 이런 식으로요. 근데 반응은 뭐예요? 너 네 자신이 아니었어. You weren't yourself. You weren't yourself. 그래서 I'm not myself. 나는 내 자신이 아니야. 그러니까 평소에 내가 아니다 뜻으로 쓰이는 것처럼 얘도 똑같이 You weren't

yourself. 너는 내 자신이 아니었어. 지금 아닌 거는 뭐예요? You are not yourself right now.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연결해봤습니다. 두 번째, 화요일 날 했던 표현 기억나시나요? 내가 이번 여름 큐바에 간다니 그거 정말 멋진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반응은 이거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일이라고 어떤 일이 멋지다라고 얘기하고 싶으면 It's great, it's wonderful, it's fantastic 다 가능하고요. 제일 짧으면서도 구어체에서 많이 쓰이는 게 Hey, it's cool, it's cool 춥단 뜻이 아니고 네, 멋지단 뜻이겠죠. 그래서 It's cool that you're going to Cuba. It's cool that you're going to Cuba. 언제 가는 거예요? This summer. 아시겠죠? 그랬더니 이게 오래된 일이야. 오랫동안 뭔가 기다려왔던 일이야. 라고 해서 정해진 표현이라고 그랬죠. Long time coming 이라고 하는 것이 얼핏 보면 A long time coming? 이거 이상하다. 어떻게 coming이 앞에 어가 붙었지? 근데 이게 정해진 표현으로 오랜 시간을 왔던 것이다. 라고 해서 진짜 학수고대했던 일이라고 해서 이렇게 쓰인다는 거. It's been a long time coming. 아시겠죠? 참고로 큐바를 가실 거면 예, 겨울에 가시는 게 좋습니다. 여름에 가시면 진짜 더워요. 저도 한 12월 달에 갔었음에도 불구하고 꽤 더웠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예, 겨울쯤에 맞춰서 우리나라의 겨울쯤에 맞춰서 가셔야 아마 그나마 덜 더우실 것 같습니다. 적도 근처이긴 하지만 자, 그 다음에 수요일은요. 모두에게 동등한 자유가 주어진다니 그거 뭐예요? 멋지지 않아? 예, 했더니 핵심은 얼마나 동등하게 동등하냐가 달려있지. 그러니까 동등한 게 얼마나 동등하냐? 그게 포인트한 얘기겠죠. 자, 멋지지 않아? 그러면 물어봐야 되겠죠, 거꾸로. 이미 나는 멋지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그래서 isn't it? Isn't it great? Isn't it great? 이걸 쓸 줄 아셔야 돼요. 예,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면 is it great? 그거 좋은 거야? 멋진 거야? 궁금한 거고요. 나는 이미 알고 있는데 상대편의 동의를 구하고 싶을 때의 어감, 뉘앙스라고 하죠. 뉘앙스. 뉘앙스가 바로 Isn't it great? 뭐가요? We are all given. 모두한테 주어지는 거죠. The equal freedom. 똑같은 자유가 주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똑같이 주어지는 자유를 나의 사익을,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남한테 피해를 준다거나 그러면은 굉장히 나쁜 짓인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The point is, 요점은요 How equal is equal 얼마나 동등하냐 그게 바로, 그렇죠? 얼마나 동등한 게 동등한 건지가 바로 포인트한 얘기죠. 예, 겉으로는 그렇지만 누가 그걸 일부러 막는다든가 자기 이익을 위해서 더 남의 자유를 제한한다든가 이러면 안 된다는 뜻으로 한번 써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목요일은요 여러분, 예, 바로 이겁니다. 다시는 이 근처에서 얼씬하지 말라고 했잖아. 뭐뭐 말했잖아. I told you. 이거 많이 쓰인다고 그랬죠? 자, 그 다음에 내가 한 일을 용서해줘. 아까 나왔던 what I did. 이거 쓰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I told you 뭐뭐 하라고는 to고요. I told you not to. 그러면 하지 말라고. I told you not to come around here anymore.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I told you not to come around here anymore. 그렇죠? 예. So, told you not to come around here anymore. 노래 불러드렸던 기억도 납니다. 자, 그 다음에 B는 Forgive me. I'm sorry for what I did. 똑같은 구문이에요. Forgive me. 용서해 주세요. For. 뭐에 대해서 해서 about 안 쓰이고요. 예, 용서는 전부 다 I'm sorry for. Forgive me for. For가 쓰입니다. 왜냐하면 목적이란 거거든요. 그런 이유를 밝힐 때 for를 쓰기 때문에 for what I did. 용서해 주세요.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할 때에 용서해 줄 수 있는 시작점이 되는 거죠. 예. 근데 사과를 하지 않고 뭘 잘못했는지도 모른다면 그건 정말 커다란 문제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요. Forgive me what I did. 됐죠? 자, 그 다음에 금요일에 나왔던 내용은요. 호주와는 달리 여기서는 차량이 우측 통행을 한다고 그랬더니 운전석은 왼쪽에 있겠네. 자, 떠올리셔야 돼요. 이거 영어 나올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요. 뭐뭐와는 달리 unlike. 뭐뭐와는 똑같이 like. 됐죠? Unlike Australia. 예, 주의하세요. Australia는 예, 남쪽에 있는 땅이란 뜻으로 바로 호주를 이야기합니다. 이 나라 이름이 자체가 Austro라는 단어가 남쪽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Austria라고 하는 단어는 합스부르크 왕가, 그렇죠? 어떤 그 왕족이 있었던 한때 독일까지 점령했던

스페인의 자기 동생을 왕으로 보내기도 했던 그런 엄청난 그런 지금은 영세의 중립국이죠. 영원한 중립을 지키는 나라. 그래서 그건 Austria, 이거는 Australia. Unlike Australia, we drive on the right. 까지만 쓰셔도 돼요. Right side도 좋고, right side of the road까지도 좋습니다. Here. 자, 그다음에 B는 the driver's seat on the left side then. 그쵸? 왼쪽에 있겠죠? 마지막 토요일. 아직도 꿈의 직장을 찾고 있는 중이다. Still looking for his dream job. 됐죠? 그랬더니 열정이 맞는다. His passion. 네,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겠고요. Still looking for his dream job. Tell him, 말해줘. His passion, 열정이 creates his dream job. 창업을 해도 좋고 뭐다 좋다는 이야기겠죠. 참고로 한 20년 후에는요. 현재 있는 직업의 70% 정도가 사라진다고 합니다. 네, 이게 미래학자들이 얘기하는 거니까 한번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어록 기다리고 있네요. Okay, I'll be right back. Alright, today's quote. 자, 오늘의 어록은요. 앞에 나왔던 바로 우리가 어제 배웠던 내용이잖아요. 예, looking for 한번 응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당신의 인생을 바꿔줄 누군가를 계속 기다리는 거죠. 아, 누가 나를 도와줬으면, 내가 복권에 당첨됐으면 라고 찾고 있다면 여러분 바로 찾으실 수 있어요. 거울 한번 들여다 보세요. 바로 그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if you're still looking for the one, 누굴 찾는 거야? That person이죠. 바로 to change your life.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바꿔줄 사람을 찾고 있다면, hey, go and take a look in the mirror. 그래서 거울을 한번 들여다 보세요. 바로 it's you, 여러분이라는 거죠. 아무도 여러분의 인생을 나서서 대신 살아줄 수도 없고 바꿔줄 수도 없습니다. 지금 내가 그냥 편하게 그걸 인정하고 나밖에 없구나. 그래서 내 마음을 편하게 갖고 내가 행복을 안에서 찾고 그러면 자신감이 올라오고 여러분, you can change your life if you want to.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바꾸는 거고요. 지금 삶이 멋지고 행복하고 좋다면, 예, 그러면 지금 삶을 그대로 사시면 그게 바로 가장 행복한 인생이겠죠? 자,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에 나왔던 내용, 이렇게 어록까지도 한번 마음에 새기시고요. 다시 한번 보시고 싶으시면, please visit our website, ebs.co.kr 함께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몸과 마음 모두요. Thanks a lot. I'll see you next time. Until then, you know what to do. Live with love, passion, and courage. Thanks a lot.

0: 내가 다닌 중학교는
1: 군남중학교.
0: 가장 기억에 남는 선생님은
1: 강숙현 과학선생님.
0: 가장 망친 시험 점수는
1: 음악 70점.
0: 학생 때 나의 좌우명은
1: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란 단어는 없다.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1: 악기를 배워라. 안녕하세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발사체 엔진 개발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명윤입니다.
0: 학생 때 꿈은 뭐였나요?
1: 학생 때는 로봇이나 비행기를 만든 과학자가 우선 되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제가 야구를 좋아해서 야구 선수도 되고 싶다 얘기도 했었고 의사도 되고 싶다 이런 꿈을 가졌습니다.
0: 과학의 여러 분야 중에 공학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1: 고등학교 때 제가 무인 가로등 제어라는 거를 하게 됐거든요. 밤에 이제 햇빛이 없어지면 자동으로 이제 가로등이 켜지는 그런 걸 했는데 그때 보면서 제가 이런 공학에 의해서 그 어떤 만들어진 기계 장치들을 사람을 되게 편하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도 공학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0: 과학자가 갖춰야 할 덕목이 있다면 뭘까요?
1: 우선 전문 지식이 있어야겠죠. 그 관련된 지식이 있어야겠고 두 번째가 끈기 그리고 성실성.
0: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
1: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는

0: 하늘을 나는 뭐 항공기나 뭐 드론, 그다음에 우주에서 작동하고 있는 인공위성이나 그다음에 뭐 달 탐사선 같은 우주선, 그다음에 이런 그 인공위성이나 탐사선을 우주로 보내는 우주 발사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1: 현재 하는 일의 장점과 단점은 뭔가요?
0: 가족과 떨어져 있는 게 가장 힘든 거고요. 두 번째는 우주 발사체가 가격이 되게 비싸거든요. 네, 그거를 이제 시험을 해야 되는데 잘못 시험하면 폭발하는 그게 손상을 입으니까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습니다. 그 두 가지가 단점이고요. 장점으로는 공항에 다 하다 보니까 내가 설계한 게 제작하고 나면 제가 내 손에 들어와 있고 보여요. 그러면 내가 생각했던 게 바로 눈앞에 나타난다. 두 번째로는 엔진 시험이나 발사 성공했을 때 정말 가슴 속에 이만큼 더 뜨거운 어떤 그런 벅찬 감동이 올라오거든요. 근데 그거를 자주 이제 제가 접할 수 있어서 그게 제 직업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1: 지금까지 했던 일 중에 가장 뿌듯했던 성과는 뭔가요?
0: 누리호에 들어갔던 75톤 엔진 개발을 했던 게 가장 뿌듯한 거고요.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지난 6월 달에 누리호 발사 성공한 것이 더 뿌듯한 일인 것 같습니다.
1: 누리호 발사를 성공시키는데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뭐예요?
0: 시험 설비든 어떤 기술적 문제를 해결할 때 결국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는데 이 사람들 간의 의견이 달라서 많이 충돌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사람들 사이에서 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1: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한마디로 정의해 주세요.
0: 우주 발사체 생명을 불어넣는 것이라고 정의하겠습니다.
1: 10년, 20년 후의 미래는 어떨까요?
0: 우주 분야로 보면 앞으로 2030년대에는 아마 달에 사람이 가서 상주도 하고 달에 이제 윤하게 들어서 우주 정거장 달 기지를 만들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우주발사체로 달 착륙선을 보내서 달을 탐사할 거예요. 30년 내에는. 40년 내에는 더 발전해서 우주 선진국이 화성에 사람을 보내서 화성 탐사를 하게 될 거고 우리나라도 달 화성 어떤 탐사선을 보내는 그런 발전을 하게 될 겁니다. 그 컴퓨터와 그 다음에 인터넷이 보급된 지 지금 3, 40년 됐는데 세계가 급변했잖아요. 앞으로 10년, 20년 되면 더 많이 급변할 거고 여러분이 아시는 뭐 4차 산업의 뭐 인공지능이나 그 다음에 뭐 자율주행, 그 다음에 3D 프린팅 이게 되면 아마 10년, 20년은 굉장히 급격하게 변하는데 우주도 굉장히 급변하게 변할 거거든요. 아마도 그런 사회에 우리가 살게 될 것 같습니다.
1: 미래의 과학자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0: 우선 제가 우주 발사체를 하다 보니까 우주에 관심을 가지고 좀 이쪽으로 많이 오시면 저희는 우주 영토라고 그러는데 정말 할 일이 되게 많거든요. 우주 자원이나 우주 관광이나 또 어떤 우주라는 건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인간 호기심을 작용하잖아요. 그런 호기심도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주로 많이 와서 우주에 대한 어떤 그런 걸 많이 하면 좋겠는데 먼저 자기가 좋아하고 관심이 있는 어떤 분야에 대한 어떤 생각들을 또 꿈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걸 많이 꾸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런 꿈만 꾸는 게 아니라 제가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거는 캠프나 그다음에 과학관들 많이 가서 그걸 접해봐야잖아요. 그냥 꿈을 실현시킬 수 있기 때문에 행동이나 실천을 따라야 된다고 합니다. 불가능이 무엇인지 설명하기 힘들다. 왜냐하면 어제의 꿈은 오늘의 희망이고 내일의 현실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꿈을 가지고 도전하세요.

0: 단어 공부해보자.
1: 다들 준비됐지?
2: 똑똑 선생님 알려주세요.
3: 안녕 여러분, 똑똑 선생님이에요. 오늘 배울 단어 함께 만나볼까요? 오늘 배울 단어는 바로 똑같다. 혹시 똑같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0: 아예 같은 거나 뭐 다름없이 아예 그 똑같은 거예요.
3: 그렇구나. 똑같다.